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를 디저트에 얹어 12,000여 차례 걸쳐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홍명보 호는 오늘 오후 4시부터 KT 광화문 빌딩 온마당에서 월드컵 출전 최종 명단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유럽 원정 A매치 명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핵심 자원을 필두로 황인범과 황희찬, 서령우, 이태석, 조규성 등 주전급 해외파 선수들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KBS 1TV를 통해서 최종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생중계합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틀간 1,000대가 넘는 드론이 러시아에서 발사돼 아파트 등 50개 주거용 건물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80개 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터운 주축, 허리 누구일까요? 사실 그 지점을 알면 가장 큰 소비층, 또 돈의 흐름도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켠에서는 낀 세대라는 또 푸념도 나옵니다. 그 세대를 알아야죠. 오늘 읽어볼 책은요, 요즘 메인 세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책이 95번째 책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곧 100권째가 넘겠습니다.
1: 네, 100권이 되는데 이제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채우면 좋고 와. 내년 상반기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번에는 네. 세대에 주목을 하셨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그게 무슨 뭐 MZ 세대, 뭐 알파 세대 네네. 이런 거 아니고 메인 세대입니다.
1: 네.
0: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메인 세대?
1: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대로 보면요,
0: 네.
1: 4060이에요.
0: 4060.
1: 그 좀 더 좁히면 4050. 요 세대인데 이 세대를 이르는 말이 보통은
0: 네.
1: 영신이요, 액티브 시니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0: 네.
1: 아니면 신중년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 40대, 50대가 너는 영시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는
0: 아.
1: 거죠. 아니 시니어라는 말이 붙잖아요.
0: 예.
1: 시니어란 말이 내가 벌써?
0: 60대가 벌써? 뭐 이렇게?
1: 그렇죠. 어. 예. 게다가 영이라는 말이 붙은 것 치고 그 젊은 게 없어요.
0: 아, 영이라는 건 원래 정단 뜻인데 진짜 젊은 사람한테 영이라는 표현도 안 붙이니까.
1: 그렇죠. MZ한테 영 MZ 그러진 않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영이 붙었다라는 건 이게 그 젊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0: 오히려.
1: 영시니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당사자들이 이제 이건 좀 아니다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4060들을 2030이랑 비슷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들이 있고
0: 네.
1: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권할 때도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권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칭하는 말들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영신여 이런 것도 원래 은행에서 많이 쓰였던 용어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칭할 말이 필요하다라고
0: 네.
1: 해서 그 말씀하신 메인 스트림이라는 개념에서 메인 세대라는 말을 만든 거죠.
0: 차라리 그게 낫네요.
1: 네네, 메인 세대. 여전히 젊고 사회를 좀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잖아요.
0: 주축.
1: 네,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런데 고민도 가장 많은 세대.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메인세라고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40부터 60이면 40대부터 60대까지
1: 네.
0: 좀 폭이 넓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이제 마케팅상 좀 이렇게 많이 잡는
0: 넓게.
1: 게 좋을 것 같아서.
0: 근데 또 그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1: 네.
0: 허리층이 넓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아마도 보기에는 4050이 조금 더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도 들어가면 40과 50을 묶으면 또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트렌드서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0: 아.
1: 뭐냐면 트렌드서가 나오면 나는 이 나이 때인데 난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뭐 MZ에 대해 얘기를 하면 MZ들은 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트렌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가 하면 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그 강의 흐름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지만 그 안에 강의 분자들은 다 따로 놀거든요.
0: 아하.
1: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는 분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0: 그쵸.
1: 다 다르지만 큰 흐름상 이렇다.
0: 큰 흐름으로 보자.
1: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60대가 인생에서 자산 규모가 또 가장 클 때이기도 해요.
1: 그렇죠.
0: 네. 50대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요즘 메인 세대라는 책을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1: 네네.
0: 첫 번째 키워드가 전천후 생존력입니다. 크, 역시 4060 생존력 강하죠.
1: 그렇죠.
0: 그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 또 이 안에서 나눠볼
1: 네.
0: 텐데 먼저 지배력을 꼽으셨어요.
1: 네.
0: 지배력은 어떤 의미예요?
1: 그 MAIN이 각각 그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M이 이제 마스터리라고 해서 지배력을 뽑았는데 실제로 가장 메인스트림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0: 네.
1: 일단 이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입니다. 그러니까 4060의 인구가. 그러니까 50대만 보면 한 900만 명 가까이 돼요.
0: 네.
1: 근데 20대랑 비교하면 20대가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 이제 정책을 보자면 정치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내가 표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게 뭐 전 세대가 다 아우러지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대적으로 50대가 유리하고 20대가 유리한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표가 많은 쪽으로 정책의 그렇죠. 방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들이요 전부 다 4060에 좀 맞춰지게 된다라는 아하.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산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이거는 정말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4060들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전체 부의 76%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50이면 사실 한 10년 전이면 그 3040이잖아요. 그때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집이 그대로 두 배가 돼 있죠.
0: 네.
1: 그래서 자산 가치가 가장 많아서 우리나라 전 그 부를 보자면 그 중에 76%가 4060에 몰려 있거든요.
0: 네.
1: 이거를 뭐랑 비교하면 좋은가면 39세 밑으로 뭐 영세 이런 애들은 얼마 안 가졌을 테니까 네. 39세 밑으로 다 합쳐도 10%예요.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그걸 이제 이 4060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또 한참 그 유산이라든가 상속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0: 4060한테는 아직 좀 먼 이야기인데.
1: 4060이 받을 때가 된 겁니다.
0: 받을 때가. 네.
1: 그들 부모님이 이제 80대, 90대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실 때도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60이 받을 때가 되니까 원래 자산 있던 사람들이 집 한 채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러니까 부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0: 네.
1: 그러니까 4050만 돼도 그 명예퇴직하고 그러신 분들 맞죠. 많은데 그런데 살아남으신 분들은 결정권자예요.
0: 아, 본인이. 네.
1: 그렇죠. 40대, 50대들이 살아남아 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팀장 이상, 본부장 이사, 60대면은 이사까지 돼 있죠.
0: 특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집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집에 갈 사람을 추려내는
1: 그렇죠.
0: 위치.
1: 네.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뭘 할 때도 그걸 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봤을 땐 4050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메인스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0: 지배력이 있는 계층이다.
1: 네네.
0: 이거는 사실 이제 현상이에요.
1: 네.
0: 지배력 다음으로 메인 세대에게는 야, 적응력이 나옵니다. 적응력.
1: 네네.
0: 여러 가지를 또 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아왔죠.
1: 그렇죠. 그 확 뭔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0: 예.
1: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제 나온지 아세요? 퍼스널 컴퓨터?
0: 처음이요?
1: 네.
0: 언제 나왔을까? 80년대인가?
1: 맞아요.
0: 네.
1: 그 삼성에서 예.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SPC-1000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아, 모델명이네?
1: 네. 네. 그게 1983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인한테 판매를 합니다.
0: 83년. 네. 그러니까 기업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PC, 퍼스널
1: 개인한테,
0: 컴퓨터로.
1: 네. 그러면서 그 PC가 나왔으니까 PC

0: 통신 그 추억의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게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99년 이때쯤에 인터넷 WWW가 보급이 됐고 그리고 삐삐 스마트폰 AI 이 과정이요 40년인 거예요.
1: 야, 그 삐삐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
0: 그렇죠.
2: 최소한 40대예요.
1: 네.
0: 최소한 40대고 문제는 그 PC 통신 그런 컴퓨터 이전의 사회는 좀 비슷비슷했어요.
1: 예.
0: 그 오래 지나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뭐 그 벌고 막 이런 그런 사회였는데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1: 그쵸.
0: 갑자기 뻥뻥 뭐 이상한 데서 터지기도 하고 엄청난 부자들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1: 없던 비즈니스 구조가 생겨나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네. 그러니까 이걸 40년 동안 겪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적응을 잘한 사람들이 말씀하신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어떤 선도력을 가지게 됐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지금까지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네. 변화를 계속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0: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종특이라고 표현하는데 4050들의 종특이다. 새로운 게 나오면 아 힘들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 그래 무슨 책부터 사지 이렇게 생각해요.
1: AI 시대네. 뭘 배워볼까?
0: 그렇죠.
1: 뭘 해볼까?
0: 어디 뭐 학원 없나? 공짜로 해주는 학원 없나?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효용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엑셀이 나왔다. 이거를 한 3개월, 6개월 배웠더니 그걸 가지고 1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1: 아하.
0: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니까 다들. 그래서 뭐가 새로 나왔을 때 배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게 좀 덜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변화가 더 심한데 왜 그래? 오히려 더 요즘에 변화 그 배움에 네. 대해서 더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는 한 3개월, 6개월 배우잖아요.
1: 네.
0: 10년을 써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쓰다가 새로운 게 나와요.
1: 그 기술이 또 엎어지죠.
0: 네. 네.
1: 달라지고.
0: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배웠을 때 그거를 얼만큼 쓸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 그 효용성이 좀 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런 거죠.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었고
0: 그렇죠.
1: 당연히 뭐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사는 세대가 됐고
0: 네네.
1: 또 AI도 이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느낄 테니까.
0: 네.
1: 그러면 메인 세대가 특히 강하게 적응한 변곡점
0: 네.
1: 그 시점을 한번 찾아보면 언제라고 보세요?
0: 저는 그게 그 IMF라고 보는데 노구라 유키오라는 네. 그 분이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한 날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한 잃어버린 30년 4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한국은 그런데 그 사이 올라갔단 말이죠.
1: 네.
0: 그 변곡점을 IMF로 뽑아요. IMF에서 말하자면 좀 안 될 사람들은 빨리 탈락하고 안 될 기업들은 빨리 탈락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1: 네.
0: 근데 저는 IMF도 그런 어떤 계기가 됐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WWW 인터넷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확 갈라지는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서 그때 지금 65년생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IT 기업 수장들이 많거든요. 뭐 넷땡버라든가
1: 네.
0: 뭐 다땡 이런 데들
1: 그쵸.
0: 다 65년, 66년생들이에요. 다 이럴 때 이제 한참 일하시던 분들이라는 거죠.
1: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엄청난 이제 외환 위기,
0: 네.
1: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또 그 직후에 또 IT 부음을 타고 또 급성장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를 이제 살아낸 사람들이
0: 그쵸.
1: 이제 주축이고 메인 세대라는 거예요.
0: 네.
1: 적응성도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겠고
0: 네.
1: 또 메인 세대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목성이에요.
0: 네. 네.
1: 유목민처럼요.
0: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정체성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됐었잖아요. 직장도 여기 가면은 일단 여기서 뼈를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은 직장에서 아, 네 뼈를 왜 여기다 묻어? 집에 가서 묻어.
1: 그렇죠. 요즘에 안 하죠.
0: 길게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들이 겪은 굴곡들이 상당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굴곡들이요.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이 대학교 끝나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IMF가 터졌어요.
1: 네.
0: 그리고 직장에서 자리를 좀 잡고 야 이제 내 웅지를 펼쳐보려고 할 때 2008년 경제위기가 옵니다. 이들이 이제 팀장쯤 되고 높은 위치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되니까 또 팬데믹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쉽지 않았고 또 이들은 88올림픽 겪었고 민주화운동 겪었고 2002 월드컵 겪은 뭐 이런 세대들이라 급격한 변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변화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유목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뭐 난 그 집에서 다른 데 가면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0: 여기서도 텐트에서도 그냥 그 고개만 대면 자고 철도에서도 자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회복력, 탄력성, 그 적응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력에서부터 이어지는 거고
0: 그렇죠.
1: 그 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배력, 생존력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고 내 직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1: 메인 세대, 그러니까 40대부터 60대까지 지배력, 적응력, 네. 유목성까지도 네. 받고 하나가 더 있어요.
0: 네, 내면화인데.
1: 내면화요? 네.
0: 우리 MC님은 취미가 있으세요?
1: 취미요? 네. 아, 이거 일이라고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0: 다 일해요. 네. 그 40, 50 이렇게 가면은 예. 그러니까 취미가 있어 그러면 넌 일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있는데 예. 좋아하는 건 몰라요.
1: 좀 잊고 사는 게 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향도 그래요. 그 자기가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취향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업무상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니까 와인도 좀 알고 그래서 와인 공부도 하고 마셔보기도 했지만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소주예요. 뭐 이런 식으로 취향이지만 사실 내 취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나영석 PD가 예. 어느 너튜브 나와가지고 예. 자기 요즘 취미를 공부 중이다.
1: 취미를 공부하세요?
0: 네. 그러니까 와. 약간 지금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모르겠다. 일밖에 안 했으니까.
1: 그렇죠. 평생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
0: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서 게스트 박은빈 배우가 나왔는데 취미가 뭐냐고 나 좀 배워보고 싶다 하면서 취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하는 그 특성과도 맞죠. 네. 그런데 이것도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지금 60대, 70대는 뭐 그 나중에라도 좀 힘든 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의 4050들은 아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굳이 라이딩 안 해줘도 돼요. 학원까지. 부모님도 옛날에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아야 됐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좀 자생력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따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약간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니 서글프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동네 도서관 있죠.
1: 네.
0: 동네 도서관의 인문학 강좌가 꽉꽉 찬대요.
1: 오.
0: 네, 거기 가서 듣는 거죠.
1: 오히려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요?
0: 4050부터 많이 오시고요. 연령대 있으신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테라리움, 가드닝 요즘에 이런 거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클볼이라든가 그 동네 생활 스포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피규어 같은 거 사는 사람 있고 예. 네, 히말라야 가고
1: 키덜트,
0: 예. 네, 산티아고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말하자면 취미조차도 배워서 이제 자기가 장착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내면이 공허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뭐 이런 살아왔는데 집에 가보면 애들은 무시하고 그 딴 데 가 있고
1: 그쵸.
0: 그냥 강아지만 나를 반겨주잖아요. 뭐 이런 공허함 같은 것들을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채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제가 내면을 보는 중이에요.
1: 그래서 내면화라고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을 좀 챙길 줄 안다.
0: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 챙겨야 한다.
0: 예, 예, 이제 좀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죠.
1: 필요하죠.
0: 네.
1: 그래서 사실 평생 배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고
0: 네.
1: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성장할 때 더 네.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호기심이 있다라는 게 또 젊다라는 증거라 하더라고요. 네, 네. 나이 들어서도.
0: 그렇죠.
1: 그것도 건강한 거네요.
0: 여러 가지로. 오. 그러니까 지금 4050들은 뭔가 계속 일신하고 배우고 새롭게 하고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나 이런 것도 계속 그렇고 이 사람들이 60, 70이 되면은 또 이게 굉장히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가.
1: 아하 그러네요. 네. 그 핵심 세대가 네.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0: 네.
1: 그러면 이 4060
0: 네.
1: 메인 세대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변화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0: 네.
1: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최근에서. 유재석 씨는 왜 지금도 메인 MC일까? 오.
0: 이거 제가 예. 이것도 어떤 너튜브를 보는데 거의 콘텐츠에 유재석 씨랑 이효리 씨랑 양세찬 씨랑 셋이 나온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영한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라는 그 예능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효리 씨가 그러는 거죠. 그때 윤종신 씨한테 엄청 어르신이다. 건강에 안 좋다. 뭐 관절이 어떤다.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윤종신 씨 나이가 37살이었대요. 근데 어르신 캐릭터였대요.
1: 아하.
0: 그러니까 좀 그 유재석 씨가 박명수 씨도 그때

0: 무한도전 이런 데서
1: 최고령.
0: 네, 최고령으로 어르신 대접을 받았는데 36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세찬 씨가 거기 있다가 자기가 지금 39살인데 어디 가서도 막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왜 그렇게 됐지? 왜 지금 40세가 되신 분이 막내고 근데 이게 그 한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이렇게 됐지? 라고 했더니 메인 MC가 유재석 씨니까 이 나이보다 위에는 어르신, 밑에는 막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1: 그게 계속 같이 올라간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하신 그러면 유재석 씨는 왜 계속 메인 MC일까? 그게 이제 중위 연령 때문이에요.
1: 중위 연령.
0: 연령.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일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살이냐? 이게 중위 연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네.
0: 그 중위 연령이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다.
1: 예, 예.
0: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20살 중반쯤에 메인 MC를 맡으셨어요. 보니까.
1: 오.
0: 그게 90년대입니다.
1: 오.
0: 90년대 20살 중반쯤에 메인 MC를 맡았는데 90년대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위 연령. 딱 가운데 있는 그 나이 또래 사람이 메인 MC를 맡은 거예요.
1: 예.
0: 근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요. 46.7세, 47세 정도 돼요.
1: 와, 거의 47세 된 거예요.
0: 네네.
1: 딱 중간에 있는 나이가.
0: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유재석 씨 나이가 50 그 초반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중위 연령이랑 비슷하게 쭉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재석 씨가 기준이 되는데 그게 중위 연령이랑 계속 비슷하고 그 앞으로 보자면 이 중위 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거든요.
1: 그렇죠. 올라가겠죠.
0: 네, 이 비례로 늘어요. 50세, 60세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저는 유재석 씨는 특별한 사고만 안 치면 계속 메인 MC를 할 수 있다.
1: 또 그런 캐릭터고.
0: 네, 중위 연령이랑
1: 같이 하니까. 10년 뒤에도 메인 MC일 수 있다.
0: 그렇죠. 네.
1: 야, 아 이게 참 속된 표현인데
0: 네.
1: 옛날에는 이제 같이 늙어간다라는 표현들 네.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 연령이 같이 쭉 올라가는 게 딱 그 말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네.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TV가 예전과 같은 지배력 있는 그 매체가 아니잖아요. TV를 좀 보는 사람들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TV는 올드미디어, 뭐 너튜브 이런 거는 뉴미디어. 그래서 이거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TV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50대, 60대입니다. 네, 60대, 70대는 아예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놔요.
1: 뭐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니까요. 사실 이 방송도 이제 라디오와 동시에 나가긴 네네. 합니다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네네. 많으시고.
0: 그러니까 이게 뉴미디어, 올드미디어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1: 이제 가릴 필요도 없어요.
0: 이거는 몇 살이 보고 이건 몇 살이 보고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걸 같이 보는데.
1: 그렇죠. 왜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전도 대부분 인터넷 연결돼서 네네.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누가 맞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참 이게. 시대의 변화라는 게 나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같이 시프트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나이 때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메인 세대가 4060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과연 이 메인 세대에게 좋은 일만 있느냐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인 세대라는 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 코어가 뭐냐를 보면 X세대입니다. 사실은. 그 X가 왜 X세대인지 아시죠?
1: X?
0: 네.
1: 당시 뭐 무엇이든 뭐 이런 뜻이었나요?
0: 얘네는 뭐야? 이게 X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는데
1: 새로운 세대가 갑자기 출현해서
0: 네, 이 세대들을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실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상한 애들 오렌지파 이럴 수도 없고
1: 표현할 수 없는
0: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미지수 X를 써가지고 X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대들은 X 다음이니까 Y 근데 이때가 밀레니엄이랑 겹치니까 밀레니얼 네. 세대가 된 거고 XY G세대로 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G세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시 A로 가면 언젠간 다시 부딪히잖아요.
1: 아하.
0: 그래서 그다음엔 알파 세대.
1: 아하.
0: 알파 베타 이렇게 가는 겁니다.
1: 그다음은 또 이런 베타 세대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X세대가 이상한 네. 애들의 시작인 거예요.
1: 아.
0: 그 전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지 무슨 이 사회적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1: 특성은 아니고.
0: 네, 네. 그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X세대가 가졌는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랬냐.
1: 네.
0: 공동체 사회에 처음으로 개인주의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0: X세대부터. 네.
1: 뭐 그전에도 뭐 몇 명은 있었겠지만 그 티나게 상실의 시대라는 책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게 그 주인공이 말하자면 공동체 그 막 데모하고 이런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방황하는 얘기거든요. 그 개인주의자의 출현인 거예요. 그전엔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0: 아, 그쵸.
1: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자라는 사람이 출현했는데 이게 X세대부터입니다. 그 X세대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그 개인주의자의 있다. 이중성이 있고 자기가 보고 자라온 게 있잖아요. 공동체주의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 X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있거든요.
0: 네.
1: 얘네들이 대학에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요즘에요?
1: 네. 아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괜찮아. 왜냐면 서태지의 성공을 보고 온 세대이기 때문에.
0: 아하.
1: 아니 그 아니, 굳이 뭐 대학 안 가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0: 자기 자녀들에게
1: 자녀한테 네. 아 굳이 안 가도 돼. 차라리 대학 등록금 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비즈니스 사업을 해봐. 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성공은 해야 돼요.
0: 그렇죠. 네.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런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은 안 가도 되는데 대신 네가 음악을 좋아하든 아 뭐 아이돌 해도 돼. 열심히 해. 근데 네가 성공을 향해서 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0: 거의 뭐 벤처 투자자도 아니고.
1: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를 이해를 못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어 저는 무슨 음악가 무슨 아이돌이 돼. 그러면 야 무슨 네가 아이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그래 응원할게가 되는데
0: 네.
1: 너 커서 뭐가 될래? 어, 저는 계란후라이가 될래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0: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1: 네, 악동뮤지션의 예. 이 노래를
0: 예.
1: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계란후라이가 돼?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0: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네.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있는
1: 네.
0: 계란후라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성공이라는 지향점이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0: 네.
1: 그런 건 해야 되는데 대신 과정상에 남들 똑같이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 가서 뭐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똑같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너가 좀 다른 경로로 그런 성공을 해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0: 요즘 제가 제 딸애들한테 하는 네. 말인데요.
1: 아, 그렇죠.
0: 너무하다 가지고 네.
1: 전형적인.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학부모 모임에 들고 갈 네. 그런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0: 아.
1: 보여야 되니까.
0: 예.
1: 그런데 실용적으로는 이 중고 거래 그런 거래도 합니다.
0: 오.
1: 명품을 쓰시는 분이 중고 거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5천 원짜리 받으려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0: 그런 양면성,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또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1: 나쁜 거는
0: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 네. 근데 이게 너무 과실성과 실용성이 갭이 크면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죠.
0: 그러게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옛날에 비해서도 사실은 또 허례허식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1: 맞습니다. 네.
0: 이게 이 세대들의 생각이 과거랑 또 많이 바뀐 거. 시기도 한데.
1: 네.
0: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지켜야 할 부분을 또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이것도 이중성이.
1: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들은 약간 그 공동체와 개인주의 중간쯤에 걸쳐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좀 개인주의가 강한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사장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알바생이 오늘 못 가요. 그런단 말이죠.
0: 네네네.
1: 왜? 아,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가다가 좀 감기도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못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럼 이게 아니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게 이제 말하자면 책임감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건
0: 그쵸.
1: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내가 빠지면 이 나사가 안 조여져요.
0: 그쵸.
1: 그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너가 반드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네 임무를 완수해야 돼.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성실함.
1: 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가 요즘에 보니까 아유, 내가 더 중요한데 이거를 하다가 내가 완전 병나서 이러고 어떡해?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아프단 말이에요.
0: 네.
1: 여기서 선수로 나가면 이게 부상이 심해질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나가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나가는 게
0: 위해서.
1: 좋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옛날 사람들은 일단 몸이 부서져도 난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0: 그쵸, 그쵸.
1: 요즘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부상으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오늘 한 게임
0: 그쵸.
1: 빠지고 쉬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그 공존하는 세대거든요.
0: 공존.
1: 네, 여기에 선을 지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0: 고민이 드는 거죠. 역할 갈등.
1: 그렇죠.
0: 되기도 그쵸. 하고.
1: 네. 그러니까 나는 나갈 건데 밑에 애들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중간 팀장 입장에서 애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해는 되니까. 근데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0: 그래서 지금 40대들의 고민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팀장이나 관리직을 맡고 있으면 네. 아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하라고만 해야 되는데
1: 네.
0: 내가 만약에 관리직이 아니라 팀원으로 있었으면
1: 네.
0: 아 나도 저렇게 행동했을 그쵸,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그걸 이해를 하니까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0: 아.
1: 되는데 이해는 돼.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자리를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러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0: 그래서 낀 세대라고.
1: 네.
0: 더 괴로운 거네요. 아까 잠깐 이제 명품 네네. 소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비 측면에서 또 이중성이 네. 드러나는 사례가 또 많아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실용성과 과시성이 등장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데 또 이제 다땡소 이런 데도 잘 등장을 하고 여기 5천 원짜리 샴푸가 나왔다 가면 줄 서서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0: 근데 돈 모아서 100만 원짜리도 사기도 하는데
1: 그렇죠,
0: 이게
1: 그렇죠.
0: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실용성이랑 네. 과시성.
1: 근데 그거를 중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시성은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령 뭐 내가 어느 회사 대표쯤 되는데 경차를 탄다. 그럼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직급에 맞게 차 타는 게 있잖아요. 뭐 부장님보다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1: 네, 네.
0: 어느 신입사원이 또 대리 누가 지하주차장에 보니까 무슨 차 타고 왔다더라.
1: 네, 네.
0: 어떤 특정 직군에서는 그런 게 되게
1: 그렇죠,
0: 이슈가
1: 그렇죠.
0: 된 때가 있었어요.
1: 네. 저희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 갔는데 거기가 약간 문화가 좀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들 차가 쫙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다 똑같은 검은색 차들이 그게 한 20대가 쫙 주세되어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1: 딱
0: 저는 뭐 은색 차량으로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 못하죠.
1: 못하죠. 못하죠. 다 검은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게 내 어떤 그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의 뭐를 드러낸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위계가 돼서 뭐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뭐 지갑 계급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옷 계급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0: 예.
1: 네. 이게 가치 소비를 하면 됩니다.
0: 가치 소비요?
1: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있죠.
0: 네.
1: 네 사과워치 이런 거. 시계 계급도가 있는데 야 이건 5천만 원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뭐 이렇게 있지만 이 사과워치는 달라요. 계급도에 없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실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1: 이걸 쓰는 사람은 일단 저 사람은 뭔가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네가 좋은 것에 나쁜 것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쵸, 다른 그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그냥 시계줄만 좀 다르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계급도 안에 아예서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에 가깝기도 하고 옷 중에서 그 파타 땡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도 사실은 지구를 살리자라는 느낌이잖아요.
0: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환경 많이 생각하는
1: 네네.
0: 회사라고 브랜드라고.
1: 네. 네. 그래서 그걸 사면은 저 사람은 좀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인가? 요거는 그게 얼마짜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0: 비싸긴 해요.
1: 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명품까지는 아니니까.
0: 네.
1: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치 소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비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브랜드들 가치를 좀 ESG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IT 쪽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브랜드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0: 요즘에 테슬라 차량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1: 테슬라
0: 딱히 뭔가 외제차를 과시하는 느낌도 아니지만
1: 맞습니다. 네.
0: 뭔가 실용을 추구하는 사람,
1: 네.
0: 앞서가는 IT 트렌드를 좀 추구한 사람의 네. 이미지도 좀 있고요.
1: 제가 테슬라 얘기해도 되나 해서 안 했는데 그 얘기하시니까.
0: 많이 돌아다니니까.
1: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걸 타면은 애매하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다는 되는데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사과워치랑 비슷한 느낌의 차에서는 그런 역할이죠.
0: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또 돈의 흐름도 같이 한번 세대별로
1: 네.
0: 읽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돈의 흐름인데 비즈니스의 기회인데
1: 네.
0: 겉은 Z인데 속은 X예요.
1: 네.
0: Z세대와 X세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1: 그렇죠.
0: 4060에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결국 부는 4060에 가지고 있는데 76%. 돈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럼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은데 마케팅은 보면

0: 2030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뭐 트렌디하게 성수동에 뭐 팝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1: 네.
0: 또 이거를 제가 그 트렌드의 왕이신 또 김난도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1: 네.
0: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그 난도 교수님이 그게 그러니까 4060이 2030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고 싶으니까 이 트렌드를 보고 실제 돈은 4060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렌드를 제안하는 건 2030이고 트렌드의 결제권자는 4060이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1: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동생들에게 사주는 게 아니라
0: 네.
1: 그걸 따라하는 소비를 한다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인을 마실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한 4050이들이 그 친구 한 3명이 와인 마실 곳을 찾는데 저 와인바는 진짜 50들만 있는 거예요. 가기 싫거든요.
1: 묘한 심리가 있어요.
0: 그렇죠. 예.
1: 예, 예.
0: 약간 2030도 좀 떠들썩하게 있고 그런 트렌디한 곳에 가고 싶단 말이죠.
1: 네.
0: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 여기가 요즘 핫한 곳이래. 그래서 딱 가서 앉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1: 예.
0: 그럼 이제 그 방법들이 뭐냐면 별도의 공간을 줍니다.
1: 룸.
0: 룸이라든가 별실 이런 걸 마련해서 그러니까 2030들이 앉아있는 홀을 지나서 그 룸에서 조용하게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트렌드는 여기 난 여기 온 사람이야. 트렌드를 챙기면서도 대신 엑스트라 차지를 지불을 하죠. 근데 그 돈을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 뭔가 사회적 지위 혹은 뭔가 경제력을 좀 본인이 느끼면서.
0: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중성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전 부암동 근처에 사는데 네. 부암동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정말 그 MZ들이 와서 사진 많이 찍고 가거든요.
1: 네, 네.
0: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그분들은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된대요.
1: 아 사진만 찍고 많이 안 사가니까.
0: 네, 그냥 그 아 하나랑 빵 하나 먹고 두 명이.
1: 아직 지갑이 얇을 때라. 예.
0: 그러니까 사진 인증샷이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4050 되는 아주머니들이 딱 와가지고 한 20, 30개씩 사간대요. 친구들 나눠줄 거. 이 사람들은 SNS를 보고 왔겠죠.
1: 네.
0: 그 SNS 올리는 것 2030이란 말이에요. 근데 4050들이 와서 여기가 좋대더라고 사갔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들은 다음에 또 오신대요. 왜냐면 그 빵집은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한 것도 있지만 빵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먹으면 속이 되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서 아유 빵 근데 별로던데 라고 하면 한 번은 사지만 두 번 안 사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빵이 품질이 괜찮다면 계속 루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잘 생각하셔야지 겉모습만 꾸몄다가는 이 진짜로 결제하는 4050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왜 사진 찍으러 오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네. 소비력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번 가서 인증샷 찍어서 SNS에 올렸으면 네. 또 갈 필요는 없어.
0: 그렇죠. 맞아요.
1: 또 새로운 데 찾아가니까.
0: 맞아요.
1: 새로운
0: 맞아요.
1: 데 찾아가니까. 네. 아, 그래서 진짜 소비시장에서도 중요한 세대가 누구인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 사람들은 사실 젊은 세대에게 노출되는 걸 또 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다 연결이 돼요. 어찌됐든 네. 간에.
0: 그래서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가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와인바도 그냥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저번에 먹던 거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 루틴 소비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1: 내가 즐겨 찾는 걸로
0: 그렇죠.
1: 저번에 먹던 거
0: 네네.
1: 그게 어떤 뭐 그게 과시가 아니라
0: 네, 네, 네.
1: 루틴 안에 있는 소비라는 뜻이에요.
0: 맞아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분들은 그 비싼 거보다는 좀 이 사람을 환대해주고 이런 서비스의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1: 서비스의 설계요?
0: 네.
1: 환대?
0: 네.
1: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친절과 환대는 좀 달라요.
1: 친절이랑 네. 환대가 다릅니까?
0: 네.
1: 어떻게요?
0: 친절은 공평함이죠.
1: 예.
0: 모두한테 공평하게 하는데 환대는 특별함입니다.
1: 아, 환대 속에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거를 너무 티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저번에 먹던 걸로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 야, 또 오셨네요 하는데 그 또 오셨네요를 할 때랑 안 할 때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1: 예, 그런 거예요. 아, 회장님 자주 드시던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이런 거를 나한테도.
0: 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 자주 드시던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개인을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1: 오늘 누구랑 왔는지
0: 그렇죠,
1: 따라서.
0: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서빙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내가 여기서 케어받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를 아주 작은 부분에서 느끼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 잘하시는 곳 가면 네. 같은 식당이어도 뭐 저번에 드셨던 그건 어떠셨어요? 어떤 메뉴 참 좋아하시던데 네네. 이번에도 뭐 이렇게 신기한 거 들어왔는데 네. 그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말 한 마디가
0: 그게 이제 휴먼 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I가 못하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공짜로 뭐 하나 내주고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야 여기 서비스 군만두가 너무 좋아 다시 가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 주인 너무 친절하고 좋더라.
1: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장님이 군만두를 주셨지.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0: 그 사장님이 나를 챙겨주셨지가 되는 거지 군만두가 맛있어 다시 가진 않습니다.
1: 그럼 요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 네.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그럼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0: 그렇죠.
1: 지난번에 치킨 어떤 메뉴 사가셨는지 지난번에 그거 정말 맛있게 드시던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 준비해드릴까 이런 식으로. 네.
0: 그거를
1: 요즘에 그 메뉴 기록에 다
0: 그러니까요.
1: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 포스트 말기 비슷하게 이런.
0: 그 AI가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쉬워진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1: 맞아요.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미용실도 예약 없이는 잘 못 가잖아요.
0: 아 맞아요.
1: 예약을 하면은 지난번에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몇 미리로 파마하는 무슨 굵기로 했는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게 이제는 개개인의 디자이너들이 손님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된다라는 거죠. 환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0: 그렇죠. 그러니까 AI는 데이터를 다 종합해 주지만 그거를 손님한테 전달하는 마지막 그 원마일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건데
1: 사람이니까.
0: 그게 돼야지 사람들이 아 여기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이용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1: 아 이거 중요하네요. 네. 또 하나가 네네. 이제 2030의 트렌드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4060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영포티라는 네. 말이 좀 안 좋게 들리는 그렇죠. 것처럼 네. 너무 젊은 애들만 따라하려고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또 이거는 또 싫어한단 말이죠.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50대인데 체력은 40대지만 패션은 30대. 야 이건 뭐냐.
1: 이건데 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1: 논쟁거리 되는 게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0: 일단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얼굴이 50대가 아니에요. 요즘 50대가 50대가 아니잖아요. 네. 이승환 씨가 네. 환갑입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보면 환갑 맞으신 그 친척 어르신이나 뭐 주변에 많은데 옛날 환갑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1: 아, 그럼요. 네,
0: 그러니까 얼굴이 50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포티는 그 문제가 그런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젊은 척 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1: 아, 척?
0: 네. 근데 실제로 젊어요. 옛날에 40대에 비해서.
1: 그렇죠.
0: 그러면 맞아요. 30대가 야 40대면 좀 어른 노릇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40대는 내가 어른이란 자의식이 없어요.
1: 아까 그 중위 연령 말씀해 주신 것도 그거네요.
0: 예. 그렇죠. 난 지금 딱 중간이잖아요.
1: 저는 이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위 연령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0: 네. 그래도 40이 넘으면 옛날엔 부록이라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요즘에 그 손만 탁 대도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그쵸, 나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0대면 어른 노릇을 해야지.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 너는 왜 마흔이 넘었는데도 애냐?
0: 뭐 그런 거. 예.
1: 가 사실은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0: 예. 근데 그 마음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영포티가 약간 혐오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영포티가 아니라 서윗 영포티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서윗 영포티.
1: 스위트하다는
0: 그쵸?
1: 그거?
0: 네. 그래서 이것도 비꼬는 거예요. 서윗 영포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거를 그러니까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 20대 여성들한테 플러팅을 하는 거죠.
1: 아.
0: 밖에서 보기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서윗 영포티라고 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부잖아요.
1: 근데 그 40대들의 그 자의식 속에는 네네. 나는 아직 젊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0: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된 거지만 사실은 이게 그 영포티 이퀄 서윗 영포티는 아니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쓰일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1: 그러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상대로 보면은 네. 뭔가 젊음에 대한 지향성?
0: 네네.
1: 나는 아직 젊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의식? 네. 그걸 계속 어떻게 좀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0: 그걸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 젊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파는 겁니다. 샹그릴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1: 샹그릴라 그러니까, 신드롬.
0: 네, 어떻게든 젊어지고 싶다. 낙원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 거는 40대, 50대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마음에.
1: 네.
0: 아니 그러잖아요. 그 대학교 4학년이 그 대학교 아, 나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좀 젊어지고 싶어. 어,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대학교 4학년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2, 23살짜리가.
1: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0: 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게

0: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 맞아요.
0: 비슷할 겁니다. 변치 않는 거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멀리 나아가다 보면 네. 은퇴 시기가 또 보이는 나이에 네네. 혹은 그렇죠. 이제 은퇴에 접어드는 분들이기도 하고 일자리 고민이 또 화두가 그렇죠. 안 될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있다가 혼자 나오면 혼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프랜차이즈를 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이.
0: 그렇죠.
1: 이게 경쟁력이 없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060 전문 플랫폼.
0: 전문 플랫폼이요?
1: 그러니까 그 잡 매칭 전문 플랫폼이라고 하죠.
0: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1: 그렇죠. 그러니까 4060에 맞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경비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런 카페에서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접객을 할 때 뭐 그 젊은 친구도 있으면 좋지만 그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그거 아시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막 이런 거.
0: 좀 있다면서요.
1: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대 그쵸, 오시면 그쵸. 아유 뭐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 환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포지션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문으로 구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매칭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으면
0: 그러니까 노련함이죠.
1: 그렇죠.
0: 그 사람의 경험을 살 수 있는.
1: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 준비라는 말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 보니까 통계가요. 네. 보통 한 30세 무렵에 첫 직장을 구해요. 자기가 그 직장을 오래 다니면 49세 정도에 보통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9년 다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면 50세 정도에 그 다음 직장을 구해서 그리고 아예 실제 은퇴 연령이 있어요. 그게 한 네. 72, 3세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직장을 다니면 22년을 근무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어느 게 메인 직장인 거냐는 거죠.
0: 아, 구분이 없다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컨드 커리어인 거지 은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더 그 뒤쪽에 더 오래 근무를 하게 됩니다.
0: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직장도 사라진 시대에 네. 그냥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네. 혹은 두 번째 직업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네. 뭐 40대까지는 뭐 좀 고민이 덜 할 수 있겠으나 네. 한 50대, 60대 경력직을 채용한다.
1: 네.
0: 영화 속에 멋진 로버트 드니로 같은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 과연 우리 조직에 잘 융화가 될까? 네. 막 괜히 막 라떼는 말이야. 아. 이렇게 해야지 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그거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 선발할 때도 면접 통해서 그 걸러내잖아요.
0: 네.
1: 인성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은 이제 좀 공동체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주의에 있으신 분은 그렇지 않아요. 수직 수평 문화를 다 경험했는데 수평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장항준 감독이 그 밥차 얘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됐잖아요. 아. 자기도 밥차 먹으려고 뛰어가서 줄 선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수평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독이니까 나 밥 갖고 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0: 물론 이제 그분의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는 있겠으나. 네.
1: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권력과 나이가 있으면 그걸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0: 예전에 영화 현장에는요. 네. 의자도 구분이 있었어요. 의자도 높이나 재질에 따라서 누가 앉는 이제 어느 급이 되는
1: 그렇죠, 그렇죠.
0: 철저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조금씩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아, 나 괜찮아. 나도 줄 서서 먹을래.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권력이나 나이에 의해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많이 깨졌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0: 네. 이게 사실 또 시대가 변하는 거기도 하고 그 시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니까 시대상이 네. 변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게 요즘 메인 세대라는 네. 거고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네.
0: 인생 2막을 또 준비를 해야 하니까.
1: 네.
0: 아, 미래가 원하는 또 인재상 또 AI 시대에 또 많이 변하는데.
1: 네. 네.
0: 이것도 좀 잘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유망한 자격증이 이제 뭐 지게차 아니면은
0: 숫자로
1: 뭐
0: 많다 하더라고요.
1: 경비를 하기 위해서 뭐 전기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유망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뭐 나중에 가면 300도 받을 수 있다 월 300. 근데 뭐 70대 때 300씩 버는 거는 그 적지 않은 돈이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유망하긴 한데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이게 과연 10년 후에도 유망할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지만 AI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10년 전에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핫해서 엄청 따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세월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그럴까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차라리

0: 그런 자격증도 좋지만 문화나 스포츠 이런 쪽은 AI가 대체할수록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AI가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스포츠의 결과를 AI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서 보는 게 스포츠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런 뭐 스포츠 심판이라든가 동네 이제 생활체육 많아지니까 그런 테니스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무엇보다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0: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를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1: 장롱 면허는 별로 이제 도움도
0: 그렇죠.
1: 안 되니까.
0: 네.
1: 요즘 메인 세대 네. 그 이시한 작가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요거를 네. 이제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1: 어떤 대목일까요? 네.
0: 우리는 이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지만 오히려 방황하는 메인 세대를 만날 것이다. 요 구절입니다.
1: 오히려 방황한다고요?
0: 네.
1: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나 자신도 좀 알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지금 뭐 젊은 세대도 언젠간 내가 갈 40대, 50대, 60대이고
0: 네.
1: 또 그 시대상도 이제 변할 거기 때문에 네. 적응은 하되 그럼 방황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0: 그렇죠. 게다가 한국 메인 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 자녀 교육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학원비
1: 여전히,
0: 엄청 들고
1: 여전히.
0: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돌봄비도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낀 세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또 마음엔 공허함이 차오르는 그런 시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감당하려고 돈도 벌고 그러지만 그 압박감이 있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되게 의외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이게 말하자면 트렌드 책이고 분석 책이잖아요.
1: 네.
0: 이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1: 아 오히려.
0: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하셨던 나는 취미는 없고 그냥 일이 취미야 이런 것들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에세이처럼 위로를 받았다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1: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또 책 내용이 맞아 맞아
0: 네.
1: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0: 네.
1: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교수와 함께 요즘 메인세대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해가면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에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8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 월요일 낮에는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강한 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해 전국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어린이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7.5도, 대전 15.2도, 광주 16도, 대구 1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춘천 32도, 여주와 대구, 경산은 33도까지 오르며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공습해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인 이즈알딘 알 하다드를 표적 공격했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응급구조대 등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1명 등 최소 7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알 하다드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하마스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어린이를 비롯해 민간인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같은 인명피해를 전하며 이틀간 1000대가 넘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아파트 등 50개 주거용 건물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80개 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최근 1,8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이었지만 올해만 300조 원 넘게 늘면서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1,800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공시를 보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은 49.8%로 해외 주식 수익률 3.2%를 압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지만 국내 주가 상승으로 2월 말 기준 24.5%로 올랐고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려면 목표 비중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채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레스토랑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식품위생법상 식용에 쓸 수 없는 건조 개미를 디저트에 얹어 12,0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비행체 잔해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들어왔으며 전문기관이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베이징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폴란드는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연례 자선 행사했던 버핏과의 점심이 4년 만에 부활해 100억 원대 낙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베이에서 이루어진 자선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기회는 한 입찰자에게 900만 100달러, 약 1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빈민 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 등에 기부됩니다. 주말인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전주는 31도, 춘천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인체 해로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중동 사태 속에서 열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시선 베이징으로 쏠렸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 자리에서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강조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달라진 미중 관계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위클리 핫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끝났고요.
2: 네.
1: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방문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2: 네.
1: 중국 측에서도 시 주석의 방미 일정 확인을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라면서 시 주석이 올 가을쯤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양측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9월 24일 날 방문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2: 이제 이건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얘기를 한 것이고
1: 예.
2: 중국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뭐 빈손이다, 뭐 성과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한 것이 그 중간에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시 주석이 방문하면은 그때 좀 뭔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가깝게 일정을 잡은 걸 수도 있겠네요.
2: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왕 부장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건설적인 전략 안전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에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인 회동이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1: 네.
2: 그리고 무역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등한 관세이나 틀 아래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려를 중시했다면서
1: 네.
2: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두 정상이 거의 9시간에 걸쳐서 회담도 했고 환영 행사 뭐 대화를 나눴다면서 양측 간의 상호 존중 협력 확대를 핵심 기조로 확인했다고 네. 설명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2: 네.
1: 뭐 종전 협상 사실상 교착 상태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긴장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2: 네.
1: 그러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2: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압박에 대해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라그치 장관이 15일 날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1: 네.
2: 미국인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제네바에서 미국과 마지막으로 핵 협상을 했을 때 중재자였던 오만 외무장관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자신도 그렇다고 확신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쳐들어왔거든요.
1: 그러니까
2: 이걸 봤었을 때 처음에는 대화를 그렇게 잘 해놓고서는 공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1: 네.
2: 지금 사실상 휴전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깨지기 쉬운 상태고 그래서 외교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이란은 휴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 강조했고요.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국의 도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날아가서 중국 정부 관계자와 회담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도 중국 측의 이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란이 그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었거든요. 중재국 통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쓰레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2: 네.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대화와 상호작용을 계속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좀 믿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대화는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옆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이란 군과 반드시 조율을 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기뢰와 장애물이 해협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이란군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 도움을 요청해서 협조를 구해야지만 안전하게 호르무즈 옆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프로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란 핵시설 공격을 운한다면서 이런 식으로서는 대화가 좀 곤란하다. 이것부터 입장을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지금 가장 크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 선박 공격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인도 국적 화물선이 공격을 받아서 침몰까지 됐네요.
2: 네. 뭐 중국 국적도 뭐 공격받은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피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인도 해운부가 13일 새벽에 오만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의 목조 화물선인 하지 알료가 공격을 받아서 불길에 휩싸여서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축을 싣고 소말리아 출발해서 아랍에미리트 사르자 항구를 향하던 도중에 승무원 14명은 전원 이제 구조가 돼서 다시 생겼는데 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의 성격이나 비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영국의 해양위험 관리 그룹인 맹가드는 무인기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 이것 때문에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외교부가 성명 통해서 오만현에서 인도 국적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면서 상선과 민간 선원들이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2: 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 아랍에미리트 후자르 항에서 북동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오만만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이 하나 납포돼서 이란 영해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란 당국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유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할 법적 권리가 이란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협조하는 나라가 어딘지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협조하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2: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란은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연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등 일부 선박에 한해서 통행료를 받고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말씀한 것처럼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100% 믿을 수가 없고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란 군과 협조해서 허락을 받고 통행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뭐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에미리트도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가 이란을 상대로 비공개 군사 대응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고 이번 전쟁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두 나라인데 결국은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친미 국가들을 전쟁 도중에 공격을 한 건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에 전한 내용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각각 이란의 모처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공격은 이란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사우디가 지난 3월 달 말에 이란의 목표물에 대해서 보복 공습을 담행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에 이란 남부에 있는 연안의 라반 섬에 있는 정유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직접적인 교정국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1: 전장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 나라가 그동안에 이란 공격에 맞서서 방어 조치만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보복 공격함으로써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의 군사 기지를 제공하면서 군사력을 의존했었던 이 두 나라가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관광도 많이 가고 잘 사는 두 나라가 피해를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란과 자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렛대 역할로 만약에 이번 보복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종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이란과 주변 국가들이 싸운 셈이 됐기 때문에 끝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찾아오기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정부의 군사 행동이 트럼프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 자,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중남미 얘기도 좀 해볼게요.
2: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나서
2: 네.
1: 계속 쿠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 맞습니다.
1: 다음은 쿠바다 이랬는데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쿠바를 방문했고 또 고위급 네.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2: 네.
1: 미국의 의도가 뭡니까?
2: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고 나서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미리 가서 약간 포섭을 하고 미국이 협조를 하면은 당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먼저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다 하고 있습니다.
1: 아, 쿠바 내부에 누군 걸 또 포섭하려고
2: 네,
1: 하는 걸 수도
2: 맞습니다.
1: 있다.
2: 네. 존 네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이 수도 아바나에 가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와 동시에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화의장은 기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 네.
2: 미 법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95세인 카스트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996년 쿠바가 쿠바 망명자 중심을 꾸려진 미국 기반의 인도주의 단체인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를 소속의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겠다.
1: 이거 20년, 30년 가까이 네,
2: 맞습니다.
1: 사건인데.
2: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명분인 거죠. 근데 네.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건데, 만약에 기소를 현실할 경우에 단순한 사법 절차 넘어서서 쿠바 공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라는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는 건데, 라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공산 혐의에 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입니다.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1: 상징적인 인물이죠.
2: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막고 실세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해서 부패하고 무능하다. 이거는 베네수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1: 예.
2: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경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건데, 이 쿠바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쿠바가 안 그래도 미국 제재 때문에 힘들었는데
1: 예.
2: 베네수엘라까지 연료 공급 못해주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정전도 굉장히 잦고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1: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압박도 가하고 카스트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CIA 국장 직접 가서 고위급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1: 예.
2: 트럼프가 12일 날 SNS에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미국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심지어 13일에는 쿠바 정부 거치지 않고 카톨릭 교회 통해서 1억 달러 정도 우리로 1,500억 규모의 쿠바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고 하니까.
1: 아,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좀 민심을 좀 네. 흔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CIA 국장이 아바나에서 내무장관과 그리고 카스트로 손자인 라울을 직접 만나면서
1: 네.
2: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현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쿠바가 바뀌게 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안보 문제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라고 합니다.
1: 예.
2: 1959년에 쿠바 혁명 이후에 CIA 국장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라울 카스트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쿠바 정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 체제가 만약에 바뀔 수가 있다라면은 미국이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이런 복합 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2: 네.
1: 뭐 휴전을 하니 종전을 하니 뭐 계속 말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드론이
2: 네.
1: 새로운 무기로 좀 각광 받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가성비가
1: 예, 여러 전장에서 활약을 네. 펼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이제 저격수가
2: 네.
1: 필요 없어졌다. 저격수가
2: 맞아요.
1: 실직 위기에 처했다. 이런 네. 말이 나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공격하는 거 굉장히 정확하긴 하겠습니다만
1: 네.
2: 드론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시야와 기동성 이걸 가지고 있어 표적 사살 임무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저격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드론은 임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인명 손실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수천 달러 비용만으로도 작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백만 원만 가지고도 작전이 되는 겁니다. 월세 전월은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격수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는데 실제로 이 방적 부대 소속인 저격수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네. 이 저격수가 1년 반 넘게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드론 조종사들이 이동할 때 지원하거나 드론에 폭탄을 장착하는 거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원래 전장에서 그 사람 역할을 보조해 준 걸 드론인데 지금은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드론이 전장에 투입이 되고 사람이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장에서 여전히 저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저격수는 현대 전쟁에서 전파의 방해를 받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저격수를 계속 양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어쨌든 전쟁이 오래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주 외신 게스트였어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무역 현안을 비롯해서 첨단 기술 경쟁, 대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중동 사태,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미중 관계의 핵심 쟁점들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미중 정상회담이 잘 마쳤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귀국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번 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네, 뭐 전체적으로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한번 연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 이란 전쟁을 잘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또 얘기할 게 많았겠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 또 네. 공급망 협의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고 특히 이란전 뭐 종전을 향한 중국의 역할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이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통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그 보셔서 아시지만 양 정상이 모두 발언해서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CEO들 이번에 대거 같이 그렇죠. 갔습니다마는 네. 이제 경제적 성과, 실질적 성과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 소위 미중 양국이 이 국제 관계, 국제 질서를 좀 새로운 패턴으로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이 질서 얘기를 사실 꺼냈어요. 그러니까
0: G2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1: 네네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 네. 작심한 듯이 이제 대만은 양보할 수 없는 자기네 레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관리된 경쟁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경쟁은 하지만 제한적인 그 절도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릇은 깨지 않는 관리된 경쟁 메커니즘에서 단추를 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9월 달에 시 주석이 또 미국을 방문을 그렇죠. 하게 돼 있고 11월에는 신전 심천이라는 데서 APEC이 열리고 또 미국 마이애미에서 또 G20 회의가 열립니다.
0: 다 연쇄적이잖아요. 예.
1: 네, 그런 큰 흐름을 이 분위기로 쭉 가는 장기전 분위기로 가는 중장기적 분위기로 가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 다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의 위상이 더 강화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는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요즘 네. 국제 질서에서 중국 역할을 보면 과거에 좀 미국 역할을 보는 듯한 모습도 보이니까요. 예.
1: 좀 주객이 좀 상황이 예.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0: 네. 네. 교수님 말씀과 덧붙여서 이번 그런 결과로 봐야 되나요? 이제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사실 이제 회담 이후에는 보통 나오잖아요. 네. 공동 기자회견도 있고. 그게 결과를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이런 회담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미중 간의 그 소위 첨예한 현안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담을 당초에 할 때부터 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각자가 발표하기로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 그게 공식 문서가 되고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양측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서로 이 얘기의 그 레벨이 달랐어요. 이 부분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미국은 배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은 허리펑이라는 경제 쪽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부총리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 이란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교 국방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양측이 부담이 많죠. 그래서 각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네. 이 공식 문서로 남기지를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식 문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한중 관계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용어의 차이도 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좀 길게 봐서
0: 네,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문서 만드는 건 좀 더 강력하게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뭐 구속력도 있고 그 네. 용어 하나하나의 선정에 굉장히 소위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좀 그 쉽지 않았고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정이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 네.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번 방 중에 미국 주요 기업 CEO들 뭐 팀쿡 애플 CEO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중간에 갑자기 명단에 없다가 들어가기도 했더라고요.
1: 네네. 네네.
0: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에서 어떤 큰 합의가 나올까까지 관심이 컸는데
1: 네네.
0: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1: 네,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그 공식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는 36개 항의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보잉 200대 판매하기로 했다. 앞으로 네. 500대까지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대두 수입 더 하기로 했고 중국 미국산 원유라든가 가스 수입 의사도 있었다. 이런 이제 그 큰 틀에서 실물적인 경제 협력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국은 사실은 이제 첨단 반도체라든가 특히 그 AI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H200 그 엔비디아의 그 최신 네, 칩 때문에. 예.
1: 그래서 그 사실 최신 칩 뭐 문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네. 이미 풀어주기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중국을 계속 과학기술 이 첨단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중국의 자생력을 계속 키워줄 수밖에 없다.
0: 네.
1: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블랙웰 같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H200은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식은 10개 정도 업체에 한 군데에 뭐 7.5만 장 정도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미국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이제 희토류죠.
0: 네.
1: 희토류 부분이 계속 안 오면
0: 네.
1: 사실은 갑자기 자신들의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물밑에서 아마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게 뭐 빅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 소위 그 협력
0: 네.
1: 그러니까 실물 협력과 희토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제품의 일정한 통제가 조금 완화되는 거 이런 정도는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0: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건 아니지만 경제 네네. 부분에서는 서로 좀 공감을 갖고 좀
1: 네네네.
0: 풀어졌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
0: 네.
1: 전체적인 틀이 중국에서 16자짜리 한자 중국은 그런 좋아하잖아요.
0: 예예.
1: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하여간 충돌은 하지 말자. 충돌은 방지하고 갈등은 관리하고 경쟁은 해야 되는데 절제 있는 경쟁을 하자. 이런 큰 범위 안에서 특히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전략 물자들이고 또
0: 네.
1: 안보하고 연결이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는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기로 했다. 뭐 요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두 문제나 뭐
1: 그렇죠.
0: 원유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중 관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서 좀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비유 아니겠습니까?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투키티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이 투키티데스는 역사학자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강국과 신흥강국,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파국으로 전쟁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제 중국의 의도는 우리는 패권을 잡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데 기존의 강국인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누르면서 그 강력한 견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충돌, 함정을 피하자. 그런데 그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후에 이제 국제 신흥강국과 기존 강국에 비교를 해보면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을 도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은 이제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표현을 꺼낸 얘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강으로 돼 있는데 충돌을 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를 만들자. 협력하는 대국관계를 만들자. 그 본심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될 만큼 컸다. 세계를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컸으니까 싸우지 말고 가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0: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1: 네네. 자신감 겸 이제 중국이 나가야 될 방향을 중국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권에서 익숙한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미국은 이제 대만 문제를 고수해 왔는데 이게 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1: 그런 걱정이 있죠. 네. 대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동맹국들한테도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979년에 미중이 수교를 하고 이제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79년 4월에 만들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대만의 안보를 지원한다. 그것 때문에 무기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반발한 거예요. 아니, 하나의 중국이라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의 안전을 지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1982년에 그 레이건 시절에 그 8월 17일 성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만에 무기 팔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0: 예, 예.
1: 그런데 이거를 대만이 보면 아니 지켜준다고 무기 판매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비밀리에 당시 조지 슐츠 국무장관이 비밀 서한을 보냅니다.
0: 예.
1: 우리는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논의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또 그랬잖아요. 그럼 먼 과거 얘기고 이번에 이 중국과 대만 무기 판매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그 대만이라는 데가 중국 코앞에 있는 데다가 이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필리핀과의 이런 소위 남중국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지만 미국이 그 중국 견제를 하는 차원인데 이제 대만에 대한 뭐 무기 수출을 끊겠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0: 하긴 이 문제는 뭐 정말 인도태평양 부분에 그 지역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테니까요. 끝으로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미국 방문을 공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1: 이제
0: 가을로 이제 날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가면 이 가을 방문에서 뭔가 두 나라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1: 기본적으로 그 유엔 총회 계기에 시 주석이 예. 아마 연설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그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도 확인을 했으니까 갈 거고요. 지금 작년 10월에 일단 한번 그 1년간 연장한 양국의 관세 유예 협상이 있습니다. 그게 네. 올해 10월에 되니까 적어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틀이 마련이 되는 게 국제사회에서도 유리한데 네. 어떤 형태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또 만날 일이 있잖아요. 마이애미 네. G20이라든가 선전의 APEC이라든가 그래서 싸우지 않까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큰 틀 그런 차원에서 경제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거는 아마도 양측이 시 주석이 미국을 갔을 때 뭔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 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어떤 네. 뭐 공식 문서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강준영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인사이트 코리아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0: KBS 뉴스월드.
1: 자, 이번에는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이죠.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자,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동사태 이후에 기름값 높아지면서 물가는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자리에 주택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생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1: 뭐, 미국인들 요즘 물가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가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2: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그 이란 전쟁이 발발한 그 이전과 지금 비교하면 뭐 최소 50% 이상 기름값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인하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 집에 자동차 한 두세 대씩은 갖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미국은 뭐 차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2: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 달에 뭐 들어가는 기름값이 이전보다 한 2, 300달러, 한화로 한 3, 40만원은 더 들어간다. 뭐 이런 하소연을 제가 좀 들었는데. 예.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 한 2, 300달러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그러니까 뭐 운송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생계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 202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3.8% 수준으로 올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를 비롯해서 배송비, 식료품비 등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아 요즘 생활 참 팍팍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가가 오르니까 뭐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연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비스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침체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최근에 미국은 이제 경기도 좋고 미국만 뭐 화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노동시장 좋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시장도 좋지 않은가 봐요.
2: 예, 이게 일단 한 두 가지를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난해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공무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예산 삭감이 있으면서 2월 달에 난 관련 직종의 해고 여파가 아직도 회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 이력서 뭐 수십 수백 통을 써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직원 한두 명 뽑는데 수백 수천 명이 몰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뭐 퇴직자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좀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가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 우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이 이 인공지능 AI에 따른 감원이나 해고를 우려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마음이 안 들어도 일단 버티자. 일단 회사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나온 지표랑은 좀 또 많이 다른 현
2: 예, 실제 체감하는 예, 건 좀 다르죠.
1: 다르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집문제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네. 거주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래도 이제 집값은 좀 싸다고 느꼈는데, 이제 집값 싼 것도 옛날 얘기인가 봐요.
2: 그러니까 요즘에 뭐 미국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예. 예, 왜 요즘에 어렵냐 하면, 지금 미국의 30년 고정 대출금리가 한 6.5% 정도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4, 5년 전에 대출금리가 3%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두 배가량 높아졌는데, 예. 그만큼 이제 부담해야 될 이자가 훨씬 이제 많아진 거죠. 예. 근데 이제 신규 주택은 부족하고, 이전에 낮은 금리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더 공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뭐 집값은 안 떨어졌는데 오히려 대출 부담만 커진 상황이니까 네. 내 집 마련 원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참 답답하고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뭐 작은 집을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월세라든가 뭐 룸메이트 문화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흐름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최근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고물가라든가 불안한 노동시장 뭐 얼어붙은 주택시장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사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없는 좀 팍팍한 삶이 연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결국 뭐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문제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아직도 네, 금리가 맞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1: 유권자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고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네. 표심이 이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2: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국도 지금 K자형이라고 해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잘 산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더 좀 어려워지는. 일단 고물가 자체가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뭐 주택시장의 상황에서도 일단 집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자본력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1: 네.
2: 또 세대와 계층의 격차를 더 벌려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서 더 이제 탄탄한 직종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악화한 직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미국도 이런 K자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예전처럼 이제 아메리칸 드림 이룬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것이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아마 현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공화당에게는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빠른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아마 이전보다 삶이 좀 불안해지고 팍팍해진 것을 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
0: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네, 세계 경제 소식 살펴봅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뉴욕 증시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어제는 좀 안 좋았네요.
3: 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7% 그리고 S&P 500은 1.24% 나스닥은 1.54% 내렸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제거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한 달여 동안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를 벌였는데
1: 네.
3: 그동안 AI 붐이 재점화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4% 넘게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인텔, AMD 같이 최근 강세장을 주도했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1: 네.
3: 다만 그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빌 에크먼 회장이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0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것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이날 4.6%까지 그 2년물은 4.08%까지 급등했습니다.
1: 예.
3: 여기에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12%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지표가 급등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도 이런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1: 네,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계속 그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가도 불안한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 밤사이 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3: 네,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3.4% 오르면서 배럴당 109.26달러, 그리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4.2% 상승한 배럴당 105.42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1: 네.
3: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상회담에서 전쟁 종식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협 봉쇄 장기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한 것이 긴장감을 재고조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많이 기다리지 않겠다. 그들은 합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 주석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던 스콧 버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물밑에서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또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정상회담이 호르무즈 해협 재가동에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제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1: 금 가격도 좀 살펴보죠.
3: 네, 금 가격은 글로벌 금리 급등 여파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6월 인도분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8% 내리면서 4,50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 예. 또 한때에는 4,513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가격 또 하락세인데요. 7월 인도분 은선물 같은 경우에는 10%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온스당 77달러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 금리가 올랐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귀금속 시장에 부담이 되는 모습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은 금리가 붙지 않는 금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이것이 결국 금 가격에는 부담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1: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길어지면서 걸프 연안 국가들도 이제 각자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상 운송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육상 물류망을 빠르게 넓히고 있네요.
3: 네, 사우디의 국영 방산 기업이죠. 마덴이 대표적입니다.
1: 네. 그러니까
3: 마덴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한 직후에 임원진으로 홍해 항만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이후에 트럭 그리고 철도 운송업체를 확보해서

0: 있는데요. 네.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은 최근 홍해 연안 얀보양에서 출발한 인삼현 화물이 뭐 지부티, 태국, 아르헨티나 등에까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UAE의 국영 철도망인 에티하드레일도 UAE 동부에 있는 푸자이라부터 아부다비까지 리산차 수백 대를 철도로 운송을 했는데 UAE에서 이제 차량을 철도로 운송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해운사들도 육상 유해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MSC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서 화물을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고요. 또 UAE의 슈퍼마켓 체인인 스피니스는 뭐 감자칩, 오트밀, 어린이 간식과 같은 이제 영국의 식료품을 실은 트럭을 영국 켄트에서부터 서유럽, 이집트, 사우디를 거쳐서 두바이로 보냈습니다.
1: 네,
0: 이동 이동 기간만 16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육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보다 훨씬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항만을 갔다가 돌아오는 트럭이 대부분 빈 차로 복귀하는 것 역시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추가 비용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은 일본 3대 은행이 미국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죠. 클로드 미토스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미토스가 처음에 선보였을 때 그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미쓰비시 UFJ 은행 그리고 미쓰비시 미토모 은행, 미즈 은행 이 3대 은행이 이달 클로드 미토스의 접근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0: 이거는 지난 11일에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기업이 이렇게 미토스를 업무에 정식으로 활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토스는 앤트로픽이 지난 4월에 공개한 초고성능 AI 모델인데요. 기존의 생성형 AI보다 프로그래밍 그리고 추론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서 소프트웨어 내의 내부 취약점을 AI가 스스로 단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본 은행들은 왜 이런 시도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일본 금융권은 지금 AI 시대에 보안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1: 네.
0: 특히 일본의 3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금융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금융권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각계 관료들에게 이제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금융청에서는 지난달 일본은행 그리고 3대 메가뱅크 등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를 출범시켰고 또 이번 달에는 전문 실무팀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강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KBS 뉴스월드 끝곡으로 세비지 가든의 트롤리 매들리 디플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 재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한낮에 뜨겁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8월 초순처럼 덥겠습니다. 한여름처럼 습한 더위는 아니지만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월요일에 낮 기온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또 뜨거운 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존 생성도 활발해지면서 전국에서 오존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강한 자외선은 물론 오존농도도 높다 보니 영유아나 어르신분들은 바깥 활동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야외에서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춘천 32도, 여주와 대구, 경산은 33도까지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0: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최근 1,8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이었지만 올해만 300조 원 넘게 늘면서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1,800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공시를 보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은 49.8%로 해외 주식 수익률 3.2%를 압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지만 국내 주가 상승으로 2월 말 기준 24.5%로 올랐고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려면 목표 비중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8억 7,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2억 8,900여만 원으로 재산 신고액 1위였으며 다음으로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 59억 9천만 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55억 3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18억 2천만 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자 51명 중 23위였습니다. 정당별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15억 6천만 원, 국민의힘 32억 5천만 원, 진보당 3억 7천만 원, 개혁신당 1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재물손괴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채 현관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식용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레스토랑과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식품위생법상 식용에 쓸 수 없는 건조 개미를 디저트에 얹어 12,0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쟁의 행위 참여에 대한 압박은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자신들이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등에 대해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사 간 대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어떤 호의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공습해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인 이즈알딘 알 하다드를 표적 공격했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응급구조대 등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1명 등 최소 7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알 하다드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하마스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이 이어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주말인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1도, 춘천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현역 시절에 그라운드를 누비던 스타 선수가 감독이 됐을 때 왜 더 빛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 하는 물음이죠. 사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선수는 혼자 잘하면 되지만 감독은 서로 다른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야 합니다. 정보력은 물론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리고 선수에 대한 애정 등 모든 부분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명장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의 원칙은 경기장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을 이끄는 모든 리더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강연은요. 지난 4월 22일에 열린 도전과 나눔 제87회 기업가 정신 포럼인데요. 제목은 스타 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입니다. 네. 이번 연사는 최희암 고려 용접봉 대회 부회장이자 전 연세대학교 농구 감독인데요. 이 최희암 부회장은 1986년 연세대 농구부 감독에 취임해서 17년간 팀을 이끌었습니다. 문경은 서장훈, 이상민, 우지원 선수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길러냈고 또 1994년 농구 대잔치 우승 그리고 1997년, 1998년에는 연속으로 우승을 달성한 명장입니다. 이후에 프로농구 감독을 거쳐 현재는 고려 용접봉 대회 부회장으로 코트에서 체득한 팀워크와 시스템 경영을 기업 현장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직접 체득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가감없이 강연으로 풀어냈습니다.
0: 네. 이제는 기업가로 변신한 과거 코트를 평정했던 명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리더십과 관련한 강연이었는데 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1: 네, 이 최희암 부회장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자신의 성공 경험으로만 선수들을 이해하게 되면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팀을 성공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최희암 부회장이 전한 리더의 조건은 간단한데요. 솔선수범해야 하고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은 선수를 사랑해야 하고 선수들이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독들 조차도 팀의 패배를 선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독 본인이 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때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인재들을 팀에 영입할 수 있었던 경험부터 또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경기장에서 배운 리더십이 경영에도 통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스타 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를 주제로 고려 용접봉 최희암 대회 부회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희암인데요. 오늘 제목은 스타 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좀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제가 그 경험에 의한 것을 이제 체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좀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문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세대 그리고 현대농구단

상담 멤버로 이제 입단을 하고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건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연세대학교 감독을 시작했을 때인데 이때가 제가 31살 때입니다. 그리고 2009년 전자랜드 감독을 끝으로 고령접봉 중국법인장 국내하고 부사장 사장 부회장에서 오늘 현재까지 있고 현재는 이제 대외 관련 업무만 맡고 있는 이제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주요 경력은 89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감독 맡은 지 3년 만에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44연승을 해본 적이 있고 고려대학하고는 21연승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업팀 포함된 이제 농구대단체에서 93-94 시즌에 이제 우승, 첫 우승한 이후에 세 번 우승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상 경력은 90년도, 92년도에 대한농구협회에서 주는 이제 최우수 코치상을 두 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응정봉에 와가지고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그리고 지난해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까 그 제목에 대해서 스타 저기 플레이어가 왜 명감독이 안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감독이란 뭔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터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감독의 역할이 있고 능력이 필요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팀을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팀을 설계가 됐으면 어떠한 선수들을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느냐 구성을 만들 수 있었냐 그런 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인생도 있고 뭐로 여러 가지 있지만 뭐든지 다 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여기 이제 장내 장외 경기가 있습니다. 장내라는 건 경기 중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외라는 건 이제 그 외에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으로서 어떻게 내 설계를 잘 하는지다.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 내가 빠른 농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패턴 농구를 좋아한다. 아니 키가 큰 선수를 선호한다. 슛이 좋은 선수를 선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팀을 구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상한 대로 선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영입하는 과정이 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할 때는 그 제가 이제 실패한 케이스를 이제 여기 한 가지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소문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보고 직접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걸 못했어요. 과거에 그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송자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어 입학제라는 것을 말씀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면 기어 입학이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91년도, 90년도 얘기니까 한 20억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당. 근데 제가 이 경복고등학교 선수들을 소문만 듣고 경기 한두 경기 보고 4명을 선수를 스카우트 했어요. 그러면 이제 80억이죠. 그 당시 한번. 두 선수가 대학을 농구 선수로 졸업을 못했고 두 선수는 졸업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학교에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부터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이 선수를 뽑는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집니다. 선수들을 그 뽑는 방법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 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의 리더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질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상범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지금 하나은행 감독이죠. 그 친구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절에 다닌대요. 그래서 제 자동차 뒤에다 목탁을 갖고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나도 이제 당신하고 비슷하다 이제 얘기고
서장훈 선수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차에다가 갖고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어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음이란 뭐냐면 당시에 대한 하스도 스카우트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뭐 오늘은 AT 가다 내일은 B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고 말이죠. 이게 다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신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년 3월 1일 날 대한체육회에서 동의서를 줍니다. 이 동의서를 주게 돼서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거기밖에 못 가요. 이 선수는 그 도장 찍은데 뭐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제가 직접 이제 겪은 얘기입니다. 그 선수가 부산에서 아주 굉장히 농구 잘하는 선수인데 그 형이 있어요. 그 형을 이제 그 대학교에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수해서 이제 3수째 되는데 대학을 못 가게 되는데 그 대학 감독이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 이 형을 그 대학교에 입학시켰다. 국문과에 입학을 시켰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나고 뭐 이렇게 되고 했다고 그래서 합격 통지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마을 잔치를 줬어요. 뭐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됐는데 아 이게 등록금 고지서가 입학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 이건 우리 농구단에서 다 대줬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여튼 3월 된 동의서만 이제 찾아오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 아버님이 글자를 못 읽어요. 의심이 나서 3월 2일 날 시적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체육회 가가지고 동의서도 찾아올 겸 그 이제 그 대학에 찾아가가지고 입학 가르쳐 가서 보니까 명단이 없어요. 자기 큰 아들이. 거짓말 친 거죠. 일단은 2일 날, 3월 2일 날 동의서에 도장 찍으면 천이 없어도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도수표를 날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이게 동의서 있잖아요. 동의서는 이제 찍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다른 대학에 가게 돼 있는 선수인데 제가 좀 나중에 좀 늦게 알아서 3학년 때 그 부모님 만나가지고 아, 내가 이 지금 뭐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지금 현직 지금 코칭하고 있는데 그 선수 부모님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연세대학교를 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갔습니다. 그 학교 가가지고 아 그 잠깐만 그 동의서 좀 보여달라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그래서 동의서 보여주자마자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연세대학교 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체육회에서 그 동의서를 받으면 카피를 해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게 만든 그런 이제 기발한 거를 다 해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선수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문경훈 같은 선수 지금 KT 감독하고 있죠. 문경훈 선수가 그 광진상고를 졸업했는데 광진상고가 청량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악의 신림동에 있지만 당시에는 청량리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K대학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쪽에 졸업한 선수들이 한 90% 이상 다 그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광진상고의 체육부장님, 농구부장, 농구감독, 코치가 다 그 K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체육부장님은 K대 그 농구 후원의 부회장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문경훈 선수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물론 잘하고 유명했지만 고1 때서부터 그걸로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뭐 엄두를 못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2월에 2학년 말 2월 달에 선생님 이제 조남이 이제 한춘택 선생님이신데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문경훈이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다른 데는 얘기도 안 하는데 당연히 K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네가 왜 왔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졸업반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다섯 명이래요. 문경훈 선수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다섯 명 다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섯 명 다 받으면 아까 송자 총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1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100억 베팅을 했어요. 그때 그냥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른데 큰 말씀 없이 연세대학교 데려왔어요. 물론 다섯 명 다 온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또 소질 있는 아이들은 두 명의 선수는 다른 대학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세 명이 이제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문경훈 선수가 들어와서 저희 팀에 이제 활용점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재가 그냥 선수가 있어가지고 한두 번 가서 만나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데려올 수가 있으면 편한데 그렇진 않아요. 이제 엄청난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민 선수 같은 케이스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조건이 이제 그 다른 K대학입니다. 이거는. 그 대학에서 조건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케이스면은 내가 연대 감독하고 있지만 내 아들도 저 K대학 보내니까 가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5월 2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상민 선수 아버지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만나 뵀더니 어제 그 가족회의를 했다. 근데 상민이가 뒤에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상민이가 막내고 가족회의 했는데 이제 K대에서 이런 조건이다. 그러니까 K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때 이상민 선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채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2억을 이제 얘기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2억 정도 되면은 뭐 강남의 아파트 뭐 한 25평짜리 아마 한 채 정도 사고도 좀 남았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제 일어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K대학 들어가서 그럼 제가 공부 이제 농구 감독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상민이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나가 이제 곧 시집 갈 뿐인데 큰 누나가 여기 이제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버님이 누나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아 돈은 아빠가 벌어야지 왜 상민이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이거를 딱 했더니 아주 심장이 멎어질 정도로 아주 가슴이 화살 맞은 것 같은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민이 아버님이 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내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 다음날 도장 찍었는데 누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제가 상민이 고등학교 그 포기하기 이전까지 고1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이 그 저 반포의 한신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일주일에 1학년 때는 한두 번 2학년 때는 두세 번씩 매일 갑니다. 가가지고 가면 저희가 야간 운동도 하기 때문에 한 10시쯤 끝나요. 그래서 뭐 손 씻고 가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있어요. 상민이 때문에 따라다니라고요. 그럼 이제 누님들 두 분 계셔가지고 누님들한테 커피 한 잔 먹고 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요. 여름에는 무슨 뭐 수박 사들고 가고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고 매번 그렇게 갑니다. 근데 상민이 누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님한테 아니 연세대학교는 선수는 감독이 그 좌지우지하는데 키우고 말고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감독이 이렇게 2년간 매일 거의 따서 오는데 K대학에서는 그냥 코치만 한두 번 오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돈 받고 가면 돈 받고 팔고 애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 누님들이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보신 거죠. 그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아, 왜 발품을 판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 더 하시면 이제 그 서장훈 선수가 있는데 서장훈이 연세대학교 도장을 찍고 나서 서장훈이 어머니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연세대학교 오고 찢은 거에 대해서 근데 원체 치열하게 이제 뭐 싸움들 했었으니까 그 뭐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해서 알아보니까 아까 같이 서장훈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2년 반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일 집에 가요. 그럼 거기 집에 가면 한 11시쯤 들어가잖아요. 10시 반이나 10시, 11시쯤 들어가면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논노 이제 대표이사 뭐 부사장 하시고 그랬어요. 압구정동인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한 12시쯤 되면 아, 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좀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저보고 가라는 얘기죠. 근데 뭐 물러날 수는 없고 그냥 철판을 좀 깔아야 됩니다. 얼굴에. 그래서 계속 그래서 뭐 한두 시쯤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매일 가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소재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세 시까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도장 찍고 나서 제가 안 가니까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불면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그 열과 성을 저 리더는 그 솔선수범을 감독이 집중 안 하면 누구 코치를 시킨다든지 누구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구성했던 선수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부 돼 있고 일부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각양 여러 가지 차이는 달라요. 그래서 모든 그 선수에 대해서 뭐 큰 선수가 원했는데 작은 선수가 왔다든지 빠른 선수가 원했는데 느린 선수가 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아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농구에 대한 패턴과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고령적복 뭐 저기 중국 그 법인장 할 때 우리 공장도 있었고 창원 공장도 가서 했지만 이 공장에 기계 있고 자동화 설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운동한 사람이 그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인정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되죠. 일반적인 사회 이제 통념이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패턴이나 이런 거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요. 설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기계 동선, 뭐 자재 물류의 동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이 고쳤어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 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 그 모두 위에서야 뭐 그 체면이 있어서 했지만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리더로서 이제 존재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한테 이제 큰 도움이 있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정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도 만들겠지만 이제 주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정보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내 정보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여기 대표들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에서 앉아 있으면 전국에 그 중고등학교 합하면 한 80개 정도 팀이 되는데 그거 다 일일이 못 알잖아요. 뭐 저도 뭐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아까처럼 스카우트해서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저에게 우호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런 걸 좀 별도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관리 이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장래에서 이제 유기관리는 이제 그 예방이 최우선이죠. 유기가 닥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훈련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선수 간의 신뢰가 가장 또 중요합니다. 이제 신뢰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는 거겠고. 근데 장애 경기에서는 이제 선수 선발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설계가 훌륭하고 엔지니어링이 아무 뭐 제조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자질이 없으면은요 소재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 70, 80%가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어야 이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외에서는 일단 70, 80% 정도 선수를 확보했다 그러면 승률은 70, 8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가? 많은 분들이 나를 믿어라, 뭐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근데 그 신뢰라는 게 저는 그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친 거를 내 스스로 못 믿으면요.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냐면 서장훈 선수가 이제 오픈 스탠스를 놓고 이제 볼을 보죠. 움직이죠. 근데 한기범 선수가 내 뒤로 슬쩍 들어가 가지고 볼을 하나 딱 맞아 가지고 한 골 넣어요. 불과 뭐 한 30, 40초 남았는데 한 골 얻어먹어요. 그래서 쉽게 가서 한 골 넣어요. 그럼 벤치에서 바짝 일어나가지고 자기 선수 놓쳤다고 야단치죠. 공격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수비할 때는 이 선수는 조금 전에 감독한테 야단 맞았어요. 사람을 안 보니라고. 내 선수를 못 보니라고. 그러니까 볼보다는 내 선수를 봐요. 이제 우선 얘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야단 맞을까 봐. 놓치냐 하는 정도 놓치

0: 준비해서 훈련은 훈련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한번.
1: 네, 이제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지옥 훈련을 가요.
2: 지옥 훈련? 네,
1: 정기전을 앞두고 이제 장본인 옆에 계신데 어쨌든 새벽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8km를 저희가 뜁니다. 8km.
2: 새벽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1: 네.
2: 몸 풀는 차로 8km로 이제 뛴답니다.
1: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운동이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루에. 그래서 20km를 뛰는데요. 마라톤의 절반이잖아요.
2: 네.
1: 그걸 1시간 20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열흘 정도 코스로 가는데 근데 이제 10km로 반환점을 도는데 앞에 이제 버스 한 대가 마을버스가 오는데 옆에는 다 이제 논두렁이에요. 야, 근데 그 버스에 제가 치여서 죽던지, 운전을 살던지, 기분 싸우던지, 정말 그런 마음이 절실해요, 진짜로. 그래서 거의 99% 100% 가까이 이제 결정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막아주셨고.
3: 독수리 조련사 최희암 감독은 연세대학이 올 시즌 대학 무대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체력 부족에 따른 뒷심 부족으로 꼽고 오전에만 24km를 달려야 하는 선수들은 오후엔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등산과 단거리 반복 달리기를 해내야 합니다.
4: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데 올 때마다 똑같이 더 힘든 것 같아.
1: 근데 그때는 너무 감독님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미웠고 싫었고 예,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저를 강하게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어요.
0: 그 저렇게 하면 요즘은 그 저렇게 훈련시키면 감독이 고소당한답니다. 이게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고소당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저는 제가 저 안 보이죠. 훈련할 때요. 그렇죠? 저 물론 봉구 찼다고 다니고 있지만 일단 그 학병들이 그 저는 전지훈련 가는데 학병들을 꼭 이제 오시게 해요. 그 학병들이 저보다 더 난리예요. 다른 놈한테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소당할 염려는 그게 없더라고요. 뭐 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에 우승을 했는데 그 2년, 3년까지 굉장히 헤맸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벤치에서 흥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뭐 그 저 아웃 오브 바운스에 5초 남았는데 그 5초 만에 그 우리 선수한테 인바운드를 못해가지고 볼을 말이죠 상대한테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일요일 날 TV를 보는데 그 중계방송이에요. 배구 중계방송 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이창호 이제 미도파 감독인데 당시 이창호 미도파 감독이 아마 이게 183년생인가 뭐 했어요. 우리나라 배구에 있어요. 대단하죠. 미도파 백은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당시에. 근데 이분이 작전 타임을 딱 하는데 그 굉장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작전 타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좀 소리 지르고 애들 뭐 하고 막 격려하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뭐 그냥 소곤소곤소곤 얘기하더니 딱 하더니 야 화이팅! 그걸 딱 들어가요. 그 결국은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승부를 뒤집어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전호관 감독님이라고 현대 여자 배구단 감독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 배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말씀이 뭐냐면 경기장에서 방방 뛰는 애들은 하수 감독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경기장 나오기 전에 승부는 결정시키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훈련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킨 애들이 경기장 나와가지고 막 길게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하나 팍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제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기 중에는 6시 이상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훈련하고 식사하고 애들이 9시부터 수업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부터 훈련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7시 끝나면 9시부터 10시까지 또 야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10시까지 또 하고 하루에 4차례씩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차례 운동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눈 뜨고 먹고 싸고 운동하고 눈 뜨고 먹고 싸고 이거 반복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제 뭐 만화들 많이 좋아하는데 만화 혹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같은 만화를 몇 번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 같은 만화를. 그거 많이 보셔야 뭐 한두 번 뭐 옛날에 삼국지 만화로 나온 거나 좀 조금 더 볼까 말이죠. 그럴 거예요.

0: 근데 이 농구는 말이죠. 이게 저기 유소년이나 프로나 다 다섯 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루에 네 차례씩 1년 365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만화 하루에 네 번씩 1년 360일 다 이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겹게 하면 이게 성과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훈련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방법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같은 슛을 쏘더라도 똑같은 슛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감독들과 코치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대충 떼서 나오게 되면 경기장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보면 그 마이클 조던이 유대한 선수가 됐어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1군 팀에 못 들어갔어요. 1군 팀에 들어가려다 떨어져서 2군으로 갔어요. 그게 다시 훈련해가지고 다시 해서 1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대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었죠. 이 그 무술인 체베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람이 사나이. 이분이 333법이 있습니다. 주차하는 게. 무슨 얘기냐. 300번 훈련, 무슨 동작이든지 300번 훈련을 하면은 흉내 낼 수 있고, 3,000번을 연습을 하면은 실전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3만 번을 훈련하면은 내 몸에 자연스럽게 외워서 내 개가 된다. 라는 글을 역설하신 분이에요. 뭐를 했든지 이런 그 역설적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훈련만 하면 되느냐.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경에 나온 중에 가장 감명 있게 들고 소위 유령하면 즉당 군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그 저기 규율이라도 어기게 되면 즉시 그 벌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굉장히 덕장이시고 저희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다 성웅인데 악실 지도사예요. 반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마을에 민가에 조금이라도 민폐를 있으면 곤장 80대 되고 뭐 탈령한다 그러면 참수시키고 그 이게 안 되면 이 군령이 서게 했습니까? 당시 임진왜란 때를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민신 이반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팀도 이러한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훈련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이 이제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제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제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된 그 경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작전 시간에 작전판에 이렇게 다 그려져 가지고요. TV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작전판을 제가 그려 주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선수들이 가서 이제 실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이제 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코트의 교수다, 뭐 마법사다, 막 이런 제 별명을 이제 줬는데 그게 착각인 게 이거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야간 경 저기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하는데 작전 시간이 남았으니까 애들한테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3초 경기, 0.4초 경기 남았던 시간이 뭐 7초 경기 이게 다 매일매일 이게 반복을 해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런 훈련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명장이 될 수 없는가? 이게 같은 이제 우리 코트에 감독 코치 다 있어요. 똑같은데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감독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 결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고독한 결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패배는 자기가 스스로 집니다. 그리고 이 숙명적으로 선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골 넣는 애도 선수고 수비하는 애도 선수거든요. 얘들이 못하면 아무리 감독이 뭐 작전을 짰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해야 돼요. 여기 오너들 계시는데요. 직원들을 진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 돈 벌어주는 사람들을 얼만큼 잘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수들은 말이에요. 이게 감독은 물론이고 부모, 팬, 뭐 구단 모든 사람들이 이대 보호자예요. 시합을 줘도 패배의 책임은 본인이 안 집니다. 동료들과 이게 함께 져요. 그 야구 경기에서 보면은 시합을 졌는데 웃고 나온 선수가 있고요. 시합을 이겼는데 울고 나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시합을 졌는데 홈런 3개 때렸으면 걔는 웃으면서 나오죠. 네, 시합을 졌지만. 네, 시합을 이겼는데 울고 나온 애는 1회, 2회에 당판돼서 나온 투수들을 울고 나옵니다. 예, 이 선수들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게 없습니다. 자, 혹시 여기 댁에나 친척에 운동, 자녀들 분에 운동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저희가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못 먹는 보약은 운동하는 아들이 다 먹습니다. 예. 그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러리예요. 다 나를 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인성이 나쁜 게 아니고 교육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걔 위주로 공부 잘한다고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좀 떠들면 애 공부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냐고. 이런 애들이 이제 감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감독인데도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선수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서로 상황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각이 다른 거죠. 가끔 보면 이런 말들 해요. 경기 끝나고 나면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선수들이 정진무장이 좀 덜 돼 있다.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패배를 선수들에게 돌려요. 내가 슈퍼스타인데 얘들이 이것 때문에 진 거지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최악의 불신 상태가 나옵니다. 그 김태훈 선수가 서장훈 선수가 당시에 이제 4학년 올라갈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드에 있던 김태훈 선수가 키가 우리 팀에서 제일 컸기 때문에 센터를 시켰어요. 춘계대회를 나가는데 저희가 명지대학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명지대학 연세대학을 이기다가 아니고요. 연세대학 명지대학 패했다. 주어가 달라요. 현태가 그렇게 그럴 정도인데 기자가 와서 뭐 저기 인터뷰 오늘 전대 센터가 없어서 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그러면 제가 예 센터가 없어서 졌습니다. 그러면 저 면피가 돼요. 그런데 예. 제가 그게 아니고 김태구 선수가 그저께 연습할 때 발이 약간 겹칠 나가지고 오늘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했다. 그런데 예, 발목 났고 그러면 훌륭한 훌륭히 잘 해낼 거다. 더구나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가지고 훨씬 더 잘할 거다. 휘딩을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애가 이제 어쨌든 시합을 줘서 명지대학이 줬으니까 애들이 그냥 쭉 늘어졌을 때 9시 뉴스 딱 보는데 태클이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숙소에다 전화. 태클이가 받아가지고 야, 그 오늘 뉴스 보니까 감독님이 또 칭찬을 하더라. 시합을 줬는데 칭찬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시 하고 이제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독님이 나를 아직도 믿고 있구나. 나를. 그래서 결국 이에 농구대회까지 우승하게 되죠. 이 선수가 포스트를 봐가지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선수 핑계인데 자기는 면피가 되죠. 이렇게 다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게 안 돼서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지도가 있죠. 이 선수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골을 왜 못 넣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죠.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골을 못 넣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나내는 아 저건 제 선수의 한계야. 제 한계니까 내가 제 갖고 뭐라고 얘기 못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선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훈련에서도 포커페이스를 가져야 되는데 얼굴에 짜증이 잘 나타나잖아요. 벌써 한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시만 내려요. 야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돼. 그러니까 꼭 맞고 꼭 넣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왜? 이 감독은 현역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개인기가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른이 되죠. 그래서 결국 원팀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집안에서나 기업에서나 일하는 짓이 반드시 유능한 리더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본인이 그걸 알면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저희 신상 필벌입니다. 서장훈 석주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예. 서장훈 선수,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걔가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들어왔어요. 1학년 애들이 서장훈이라는 이름 때문에, 위험 때문에 프레이를 못해요. 예. 서장훈 얼굴만 봐요. 그 전반전은 괜찮습니다, 저희 팀이. 근데 후반에는 빠때리 가요, 서장훈이가. 그러니까 후반에 묵사발 납니다. 그래서 서장훈이 공포증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장훈 선수를 훈련에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너 네가 오늘 한번 좀 맞아야겠다. 이제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대학교 1학년 때 선수들은 감독 코치보다 자기들 4학년이 더 높은 줄 알아요. 더 무서워하죠. 네. 그리고 야다 타임을 주어요. 야, 니들 평소에 야다 타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좀 놀리고 뭐 바보다 그러고 키도 큰 게 뭐도 못하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석질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연고전 앞두고 한 열흘 정도 많이 나타나요. 편하게 쉬시다가 열흘 정도 나타나서 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번 연고전 꼭 이기겠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에서는 다 그게 통했어요. 근데 제가 야, 네가 뛰어서 이기는 것보다 네가 없을 때 지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아.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잡히죠. 그냥 그대로 그냥 했으면 다 그렇게 돼요. 팀 전체가.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의 한 놈만 패라 뭐 제일 센 놈을 이렇게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93-94년대 농구단체 우승했는데 당시에 결승에서 그 상마우 게임을 하는데 그 다섯 번 경기에서 세 번 이겨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이겼습니다. 한 번 더 이기면 예선전서부터 정규리그서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전승 우승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런 팀이 없었죠. 그때 세 번째 경기에서 져요. 이상빈 선수가 좀 흥분해가지고 그것도 한 뭐 좀 잘 나가다가 한 2, 3분 남겨놓고 저희가 졌습니다. 이제 라카에 들어와요. 그러면 감독인 일반적으로 감독은 선수 딱 불러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말이지 게임을 해가지고 리딩을 했다고 해. 그리고 그냥 분필 넣고 그냥 나갑니다. 승질 내고. 그럼 뭐 관계자들 체육부장님이나 농구부장님 다 그래야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나가요. 그 얘, 야 서장훈 너 일로 와봐 임마. 그 서장훈은 1학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가서 쓰레기통이나 발로 차면서 아 지가 무슨 컴퓨터 가드라면 맞춰줘야지 투두투두 돼요. 이게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야 아까 내가 패턴 4를 해야 되는데 1으로 내가 잘못했다. 야 이거 좀 미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상민이가 아, 그 자기 체면 살려 자기에 대한 얘기 안 하거든요. 체면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 20% 되는 선수들은 그래 맞아 감독이 말이야 그거 왜 한을 해 넷을 해야지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8대2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20% 불만 세력이 이제 어디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민이가 그러고 나서 자기 체면 살리니까 장훈이 보고 불러서 야 내가 아까 말이야 좀 괜히 서커스 아니라고 좀 유리해서 폼을 좀 잡으려고다가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얘는 아 형 미안해 나도 좀 잠깐 힘들었는데 아 잡을 게 있었는데 예, 좀 미안해요 내일 우리 잘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원세에 대게 이제 경기가 이제 이겼죠. 그래서 이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선수들도 출신 감독도 자기가 그게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 보면 이제 예우가 있습니다. 예우. 우지원 선수가 당시 경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동기가 전희철 선수예요. 그 지금 저 SK 감독하고 있죠. 그렇게 그 저도 전희철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이제 뺏겼어요. 차선책으로 이제 우지원 선수인데 우지원 선수는 이제 다른 대학을 가게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 오고 싶 한번 무전 그냥 거저 옵니다. 땡큐 해가지고 거저 오는데 제가 스카우트비를 줬습니다. 우지원 선수한테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체육부장이나 학교에서는 난리인데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 어차피 경기장에 나가서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쟤는 야 너는 막 거기 끌려 들어가는 애고 나는 스카우트 갖고 오나 하고 벌써 눈빛이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심리적으로 이기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렇게 너는 막 훌륭한 선수고 했기 때문에 스카우트 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 졸업할 때는 훨씬 더 나은 선수가 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지원 선수 졸업할 때 상대 전희철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대우로 가죠. 대우 정권으로 가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예우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재를 잡을 때는 그 충분한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20%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고참 관리가 참 어려워요. 게임을 뛰는 고참은 괜찮은데요. 게임 못 뛰는 고참이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럴 때 대부분 저희가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해외나 원정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선수들 이제 우리 동문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초청해서 전화 가면 돼요. 그런 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스타 후배들이 가드 위한 잔치지 자기들은 그냥 숙소에서 순두부 먹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불고기 먹어봐야 어차피 한 끼인데 이제 툴툴툴 돼요. 그래서 저를 꼭 하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요 선수들을 몇몇 불러요. 제 헤드테이블 있으면 아 선배님 시아미 얘는 공부를 무지 잘해요. 운동도 하더라도 얘가 굉장한 리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 동찬이 얘는 뭐 계속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먹던 뭐 계란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어사시 받은 거예요. 자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팀이 잘 돼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팀에 대한 충성하죠. 후배도 안 괴롭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결과로 승리하는 경우가 나오면 이게 전통이 됩니다. 그 팀의 전통이 되고 그 회사의 전통이 되는 이제 이런 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여튼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해왔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스타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를 제목으로 최이암 고려용접봉 대회 부회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직 5월인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일부 해안 지역은 제주 24도, 부산 25도 등을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래도 여름과 다른 점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볕이 무척 뜨거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강한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상승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4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만,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을 물었다고 말했는데 이 언급이 사실일 경우 파문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방중을 마치고 기내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냐는 언론 질문에 그렇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엔 말을 아꼈습니다. 시 주석과 대만 문제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고 시 주석이 물었고 자신은 답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대만에 보장했는데 이를 깬 거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선 시 주석 역시 이란 핵무기 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통해 교착상태인 협상에 물꼬를 트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정상 외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부분에서 미중 간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이슈인 관세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계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틀째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며 2박 3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깃발을 든 환송단이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1에 올라 고맙다고 말한 뒤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바로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미중 정상은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이자 집무실이 있어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와 무역 그리고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 대해 기념비적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양자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의 결과를 환상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양측이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와 미국산 대두, 액화천연가스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측은 이란 문제, 미국 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산업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 발동하기까지는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파업 강행 시 손실, 노조는 30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JP모건은 40조 원으로 어림잡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0일간 쟁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또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 조정을 개시하는데 이견이 여전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 단 4차례, 가장 최근 사례 기준으로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인 만큼 정부의 부담도 큽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쟁의행위 참여에 대한 압박은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사 간 대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 행사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장충단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연등 행렬 행사와 준비를 위해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로 1가에서 흥인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교통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통 문화마당과 연등놀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교차로에서 종로 1가로 이어지는 우정국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4시부터 KT 광화문 빌딩 옴마당에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핵심 자원을 필두로 황인범과 황희찬 등 주전급 해외파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KBS 1TV를 통해 최종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생중계합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연례 자선 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4년 만에 부활해 100억 원대에 낙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베이에서 이뤄진 자선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기회는 한 입찰자에게 900만 100달러, 약 1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빈민 지원 단체인 글라이드 재단 등에 기부됩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15일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1.07%, S&P500도 1.24% 내렸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08%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5.12%로 5.1%선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 최소 2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틀간 1,000대가 넘는 드론이 러시아에서 발사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80개의 시설이 파괴됐고 이 중 50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수도 키우에서만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했고 9층 아파트가 완전히 붕괴되는 등 민간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의 한 교량을 지나던 차들이 도로 위에 놓여있던 교량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으며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팔결교 5창에서 청주 방면을 지나던 차량 13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해당 차들은 팔결교 입구 쪽에 놓인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레스토랑과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를 디저트에 얹어 12,0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전주에서 31도, 춘천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7월 하순 날씨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라디오 정오정음 뉴스를 마칩니다. 오원정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코앞입니다. 어제 후보 등록도 마무리됐고 곧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격전지 움직임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지역의 경우에 오늘 오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이 시간차를 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오후 2시,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오후 3시,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오후 4시에 개소식을 개최한답니다.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평택을 지역을 비롯해 부산 북갑, 서울시장 선거 등 지역 선거 이슈, 1부 신인규의 시사펀치 1-2-3 시간, 그리고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2: 네, 오늘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최대 정체로 예상한 시간대를 막 지나면서 곳곳으로 지방 방향 이동이 어렵습니다. 먼저 1번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남사에서 막히는데 이보단 충청권 통과가 더 힘겨운데요.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호도 휴게소까지 한 번에 20km 구간 버겁고 이후로도 옥산과 남청주에서 6, 7km 구간씩 정체 중입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령 터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서울요금소와 팔탄에서 3, 4km 가량씩 막혔다가 이후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위까지는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갑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요금소와 서종 사이로 10km 구간 밀리는데 이후로는 가평 휴게소와 강촌 사이로도 다시금 차간격을 좁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계권에서는 부곡과 용인 중심으로 답답하고 강원권에 진입하고 나면 원주부터 새말까지 8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2번 광주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대신터널 부근 통과가 어렵고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부터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시사펀치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첫 번째 시사펀치는요.
3: 보수 심장 TK 찾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2: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셨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과 동문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포옹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박 선생님은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며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기분이 참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부지 방문과 모내기 행사 등의 일정을 연달아 소화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서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해서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과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청취를 했고요. 예. 이어 이 대통령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 도산 1, 2를 찾아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내기 행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대형 농업용 드론의 작동 시연을 관람한 뒤에 마을 주민들과 새참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2: 네. 그 지난 12일 날 청와대

0: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제 검토한다, 뭐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죠?
1: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12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 라면서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이날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위반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전날 보도를 했는데요.
0: 그랬죠.
1: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13일 X를 통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음해성 가짜뉴스다라고 반박을 하면서요.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의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0: 그랬죠.
1: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일제히 비판하면서 김 실장의 경질까지 촉구를 했는데요. AI 시대의 압도적인 생산성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일자리 소멸과 함께 소비 수축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AI 기업 CEO들은 기본소득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강령에는 기본소득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닌가 싶은데
0: 예.
1: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고요. 청와대 측 최근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초과 이익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초과 세수다. 이게 핵심인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두 번째 시사 펀치는요.
1: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의 추격전입니다.
0: 네. 이제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서울, 부산, 또 경기 평택을 하남갑 등등 민심 흐름 살펴봤죠. 그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요.
1: 예,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3%는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리고 32%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0: 43대 32.
1: 그렇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포인트로 이제 오차범위 바뀐데요. 본격적인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30일에 공표된 KBS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두 후보 지지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가 13%, 모름 무응답은 7%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전히 약 20% 정도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여야가 탈환과 사수 총력전을 펴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42%,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33%로 전 후보가 9%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0: 예.
1: 또 경기 평택 최근 국회의원 재선거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또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 24%,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18%,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22%로 조사가 됐고요.
0: 팽팽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는 4%,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이제 그 평택 지역에서 개소식이 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 전직 의원이 맞붙은 경기 하남갑에서는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42%,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는 31%로 11%포인트 격차를 보이면서 이광재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026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서울과 부산은 각 800명, 평택과 하남갑은 각 500명씩 표본을 조사했는데 서울과 부산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요. 평택을과 하남갑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오차범위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이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도 시사했어요.
1: 예, 지난 한 주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공세의 포문은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이 먼저 열었습니다. 오 후보 선대위 측은 30여 년 전에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을 정조준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정 후보의 그간 해명은 거짓이다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에 1995년도 당시 양천구 의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정원호 후보 일행이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의혹으로 제기한 건데요.
0: 예.
1: 정 후보 측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이후에 폭행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판결문도 그러하고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취재 기자가 기사화한 곳이 다섯 군데나 나와 있다면서 최근에는 당시 취재했던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그 상황을 설명한 글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동시에 정 후보 측은 사건 당시 동석자이자 공동 가해자인 김모 씨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은 자신이었다라고 하면서 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판결문이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그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뢰가 보강된 증거들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들고 있는 구의회 속기록만 가지고는 좀 신뢰성이 낮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좀 서울시장 선거가 진흙탕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양천구의회에서는 어떤 특정 구의원이 그냥 그렇게 주장한 거였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것이 이제 보강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아직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네. 판결문을 뒤집을 만큼의 증거들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요.
1: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승의 날에 마음속 스승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을 걸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14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결집의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와 함께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0: 네. 마지막 세 번째 시사 펀치는요.
1: 친문 핵심 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동시 등판입니다.
0: 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경기 평택 을인데 연 이틀 사이에 친노 핵심 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여서 더 주목되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이라는 이름으로 삼철로 불렸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민주당원의 지금 다 자격을 갖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를 공개 지지를 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이에 대해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자 원칙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수석은 나를 징계하라라고 강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애 노정현 씨와 그의 남편이자 노 전 대통령의 사이인 민주당 곽상원 의원은요. 어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캠프를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0: 하하.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노 인사들 가운데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0: 그렇죠.
1: 지금 관심을 더 끌고 있는데 오늘 아마 개소식 이후에 조금 더 그 세력에 관한 분포가 더 명확하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다. 이 정체성 공격하며 검찰개혁의 걸림돌 논란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바로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국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네요.
1: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와 조국혁신당이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뭐 검찰과 관련된 뭐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면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조국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다면서 결 결과는 검찰 권력이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되며 종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했다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박 의원은 조 후보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장관 후보와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었어야 된다라는 비판까지 했는데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런 격론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까지의 분위기에 봐서는 평택을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안 될 것 같네요.
1: 거의 가능성은 제로로 보여집니다.
0: 네,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광주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5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늘이 맑아 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마음까지 들뜨는 주말입니다. 토요일 지방방향 소요시간 역시 전주보다 더 늘어서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1시간 40분은 더 잡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도 오전 11시 때 최대 정체시간은 지났지만 지금도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옥산과 남청주 부근으로 모두 32km 구간 밀려 지나고요. 강원권 나들이 생각하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에서 서종, 가평에서 강촌 부근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서해안을 따라 충청 이남을 향하는 길 순산터널과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주춤한데 서평택 분기점 일대로는 고장나자 처리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있을 연등회 관련 준비로 서울시내 종로 1가에서 종로 4가 구간 양방향 1차로에선 중앙 분리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 중간 지점 1차로에선 추돌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오태훈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뭐 큰 성과는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자, 외교관 출신이죠. 국회 외통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평가 말씀 듣겠습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공동 합의문 이런 거 없었죠?
3: 예, 전혀 없었습니다.
2: 그럼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뭐 양국에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3: 예, 이 전반적인 2박 3일간의 트럼프 방중 결과를 보면 9년 만에 방중한 거거든요.
2: 예, 예.
3: 예, 지난 9년 동안 중국의 국력이 더 커졌고 그래서 미국과 대등한 위상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나 무역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많이 실제 성과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방금 이제 중국의 국력이 많이 커져서 거의 미국에 대등해졌다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미국의 네. 뉴욕 타임스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첨했고 시진핑은 단호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3: 예, 사실 트럼프가 시 주석을 향해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다, 또 존경하는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2: 예.
3: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할 때 모습과는 큰 차이고요.
2: 그렇죠.
3: 또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 특히 티데스의 함정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현행 패권 국가가 떠오르는

0: 국가 경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1: 예.
0: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단호한 그리고 우리가 네. 미국과 어깨를 부를만하다 하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중동 상황도 복잡하고 그래서 원래 4월 달에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좀 늦춰진 건데
0: 네.
1: 4월에 비해서 훨씬 할 얘기는 더 많아지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그렇고 훨씬 네. 더 얘기는 많아졌는데 합의문이 없었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 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까?
0: 예, 사실 그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3월 말 4월 초에 예정했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중동 전쟁이 미국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고 또 이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기름값,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소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핵심 이슈였던 대만 문제, 또 이란 중동 문제, 또 첨단 기술이나 희토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걸로 보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을 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히 양국이 발표한 걸 보면 건설적인 전략 안정관계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네,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중 압박, 대중국 압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표현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이 대만 사안을 잘못 다루면은 양국이 부딪히거나 충돌할 수 있다.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이 대만 문제를 아주 강도 높게 언급한 거 아닙니까?
0: 저도 사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0: 사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라.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번에는 중국이 대놓고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거냐 시주석이 이렇게 질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아 대답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1: 네.
0: 예. 이걸 보면은 그만큼 양국의 그 위상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뭐 저는 대만 문제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이슈다.
1: 예.
0: 뭐 그런 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예. 강하게 얘기한 걸 보면은 좀 놀랐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또 계속 할 뜻을 내비쳤죠?
0: 예. 사실은 뭐 그동안 계속 판매를 해왔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팔지 말아라 또는 최첨단 무기는 팔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해왔던 건데 아마도 기존의 양측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이번 중국 방문에 이 젠슨 황, 뭐 일론 머스크 등등 미국의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함께 참석해서 시 주석과 직접 만났는데
0: 네.
1: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반대로 그 희토류 수출 통제 뭐 이런 거 서로 좀 다 풀자, 제재 완화하자 이런 방향이긴 하지만 역시 여기도 결론은 없었죠.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젠슨 황은 원래 대표단에 안 들어 있었는데 그걸 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뭐 알래스카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거 아닙니까?
1: 예예.
0: 예. 예. 그렇지만은 결과를 보면 결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미국이 풀 거냐 이런 문제인데
1: 예.
0: 사실 그거는 국가 안보하고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젠슨 황이 이번에 방미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 측에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인 희토류 수출 제한,
1: 그렇죠.
0: 당연히 그 권한 행사하려고 하겠죠.
1: 예.
0: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큰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젠슨 황을 왜 알래스카에서까지 합류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래도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 완화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한다라고는 언급한 건 뭡니까?
0: 아마도 그 젠슨 황이 계속 요청했던
1: 예.
0: 그런 H200 반도체 그런 부분일 텐데 사실 그 일부 반도체 첨단 분야 푸른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 측에

0: 미국 측은 합의문에 아니 저 보도자료에 넣었는데 중국 측은 보도자료 없다 그러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 예, 사실 이번에 아마도 그 대두라든지 대두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거든요.
0: 예.
1: 그다음에 LNG 또 항공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구매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9년 전 트럼프 1기 방문 시에 그때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했고 그때 중국 측에서 2천억 불어치를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번에는 그 금액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보잉사 항공기 같은 경우 500대 정도 계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200대로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0: 음흠.
1: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대치에 좀 많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고요. 자, 또 가장 뜨거운 쟁점이 이제 이란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개방인데 여기서 네. 다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강하게 압력을 넣어주겠다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뚜렷한 답변을 들었나요? 뭐 들었나요?
1: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 치고 갔었거든요.
0: 예.
1: 근데 실제 이제 정상회담 후에 보면 그 문제를 논의한 것 같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뭐 중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라든지 또는 통행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 같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중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0: 예.
1: 종독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 대변인이 요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0: 예.
1: 결국 이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원칙론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해협 봉쇄 풀어야 되지만 그거는 사실 미국도 역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결국은 우라늄 농축 우라늄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0: 예, 예.
1: 그걸 위해서는 이란 측에 다시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든지 또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든지 아마 이런 입장을 얘기하지 네. 않았을까.
0: 네. 네.
1: 그렇습니다.
0: 우리는 할 역할 별로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대충 그렇게도 들리는데요.
1: 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편을 완전히 들 이유도 없고 또 이란이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0: 그렇죠.
1: 잘 아시는 대로 이란산 원유의 90% 정도를 중국이 사가고 있는데 그게
0: 예.
1: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이 한 15% 정도 된다는 거고요.
0: 예.
1: 또 이란이 그 중동이나 그쪽 국가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미국 편을 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근데 그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들도 미국의 역봉쇄 때문에 지금 차질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 예,
0: 게
1: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죠.
0: 그런 게 당장 중국한테 큰 타격은 아직은 안 되나 봐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체 원유 수입분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은 재생에너지 쪽도 굉장히 키웠고 하기 때문에
0: 네.
1: 아마 그만한 충격 흡수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뭐 호르무즈 상황이 언제쯤 완전히 해결될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계기나 접점을 찾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도 그 기대주 어긋나 버렸네요.
1: 예,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는 결국 이번 중동 전쟁 또 이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농축 우라늄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합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0: 예.
1: 사실 이란 상황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자기 나라의 국가 지도자 대부분이 폭사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일방적으로 양보한다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하는 사람도 이란 내에서는 아마
0: 어렵죠.
1: 배신자 또는 네. 항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키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데 우리 선박 HMM 남우호가 일단 피격당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0: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란 소행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네. 아직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 여기까지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강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은 그 외교부에서 이번에 조사단 파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서

0: 그 조사 결과를 알려줬거든요.
1: 네.
0: 그거는 아마 이란 측에서 한 것 같은데 네가 본부에 보고해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 조치를 취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1: 예.
0: 또 안보실장이 그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란 측에서 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 확증은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 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그 폭발물의 잔해를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1: 예.
0: 그걸 조사해서 이제 확증이 되면 이제 좀 더 명확한 또 강한 우리의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1: 예.
0: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20날 외교통일위원회 열기로 돼 있는데 그날 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1: 예예. 예. 그러니까 이란 드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딱 밝혀지면 그다음에 네.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홍 의원께서.
0: 당연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1: 예.
0: 이란 측에 재발 방지도 요청하고 또 예. 이란 측에 사과도 요구하고 뭐 등등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1: 예.
0: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26척의 우리 배 선원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확실한
1: 예.
0: 약속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안전 보장 약속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 우리 군이 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그 이번에 안보실이나 또는 외교부 장관이 신중한 이유도 그 이란 내 그 군사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1: 하긴 또 그래요.
0: 예, 저도 여러 경로로 알아봤는데 이란의 그 각 지역 군이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1: 예.
0: 또 민병대도 있는 모양이에요.
1: 예.
0: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란의 그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장하고 화상회담을 했을 때
1: 예.
0: 이란 정부는 절대 이번에 공격하지 않았다. 만약 자기들이 한 게 맞다면은 정부나 군에서 당연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이 어떤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해부대는 그쪽에 가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1: 예, 예.
0: 우리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1: 아, 그렇죠. 당연하죠.
0: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파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 선박 또 우리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한 거잖아요.
1: 당연하죠. 당연하죠.
0: 에너지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건데
1: 예, 예.
0: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인지
1: 예.
0: 등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매우 신중해야 된다.
1: 예. 예,
0: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만은 뭐 우리 선박 공격받았을 뿐 아니라 인도 화물선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공격받아서 이건 침몰했다. 인도 예. 당국이 그런 것까지 사실을 밝혔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26척 선박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0: 사실 그 이번에 이제 인도 화물선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프랑스 함정도 프랑스 선박도 공격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예. 예.
0: 그때 프랑스 측도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그 무장 세력이나 또는 이란 군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의도에서 했는 건지 또는
1: 예.
0: 우리나라 선박을 목표로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민병대가 개별 차원에서 한 건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이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1: 네.
0: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까 잠깐 언급하신 오는 20일 지금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1: 그죠?
0: 장관도 그때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1: 네네.
0: 예, 예, 예. 이미 그 폭발물 잔해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 것 같거든요.
1: 예, 예.
0: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1: 그렇죠.
0: 예.
1: 뭐 잔해 분석하면 그게 어느 나라 것인지까지는 뭐 밝히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0: 네, 네.
1: 일단 20날 그 조사 결과 그 다음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 아주 주목이 예. 되는군요.
0: 예, 그거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뭐 미중 정상회담 또 이 이란 사태 호르무즈 상황까지 쭉 좀 점검해봤고 네. 지금 또 이 정치권 소식도 오늘도 연결한 김에 안 여쭤볼 수가 없고 또 특히나 네. 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갑이에요.
0: 예, 맞습니다.
1: 지금 그 삼성전자 파업 뭐 며칠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평택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죠.
1: 예, 예.
0: 사실 지금 이번 파업 분위기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지만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삼성전자가 공장 가동도 일부 중단하고 공장 확장도 스톱을 해가지고 평택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 예, 예.
0: 갑자기 이제 AI 관련한 반도체 수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이제, 여기 공장도 확장하고 그래서 평택 경기도 좀 앞으로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1: 예, 예.
0: 만약에 파업이라도 벌어지면.
1: 예.
0: 뭐 삼성 또는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엄청나지만 평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1: 네, 네.
0: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만 해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자기의 중요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반도체 분야를 특별히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켰거든요.
1: 예, 예.
0: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일인데.
1: 예.
0: 지금 당장 그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파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가 또 국가가 이렇게 반도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든 그것과는 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1: 예.
0: 예,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0: 물론
1: 아직까지는 뭐 타협 조짐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또 우리 홍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예, 사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노사 간의 그 협의를 중지하고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긴급조정권은 사실 불가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최종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도 30일 정도 파업이 제한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30일 이후에는 또 파업할 수 있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1: 예.
0: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노사 양측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그 경쟁 그런 상황 이런
1: 예.
0: 걸 충분히 고려해서
1: 예.
0: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게
1: 예.
0: 바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평택갑 지역구신데 바로 옆인 평택을이 이번 보궐선거 가장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0: 네.
1: 오늘 오후 뭐 2시, 3시, 4시 뭐 잇따라서 계속 그 뭐 후보들 사무실 개소식이 열린다 그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민주당 후보랑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랑 과연 단일화 논의가 진척되느냐 마느냐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단일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0: 전혀 지금 단일화 논의는 없고요. 또 어제 또 그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 네.
0: 지금 김용남 후보가 1위.
1: 네.
0: 2위가 조국 후보, 3위가 국민의힘 후보거든요.
1: 네.
0: 한마디로 지금 이 5파전인데 이렇게 계속 가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김용남 후보 사무소 개소식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되고 오고요.
1: 예.
0: 또 저도 가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을 개소식을 계기로 민주당이 더욱 단합하고 똘똘
1: 예.
0: 뭉쳐서
1: 예.
0: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1: 네.
0: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6월 3일 날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김용남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한때는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합당하자 막 한참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뭐 그 합당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당 내 그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 또는 예. 뭐 일부는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거고요.
1: 네.
0: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뭐 서로 간에 협력과 연대는 하지만 선거는 각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김영남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1: 예, 예.
0: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1: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놓고 지방선거 후에 합당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0: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조금 걱정은 있는데
1: 예.
0: 어쨌든 양당의 정체성이나 지지 기반이 일정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1: 네, 네.
0: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은 뭐 느슨한 연대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1: 네.
0: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국정을 힘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협력도 해야 되고 예, 좀 선거 끝나고 전체적인 네. 상황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가 평택이시다 보니까 삼성 문제도 그렇고 평택을도 그렇고 물어볼 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네. 여쭤봤습니다. 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1부 마치겠습니다. 등려군이 부른 천밀밀. 네, 미중 정상회담 소식 전했으니까 중국 노래 하나 듣죠. 천밀밀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의 힘이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을 쥘 악자에 힘 력자를 쓰는 악력이라고 하는데

악력이 세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상대방이 손으로 잡는 힘이 너무 세서 아픈 경우 아구가 세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귀가 세다가 맞을까요? 이때는 아귀가 세다가 맞습니다. 아귀는 사물의 갈라진 부분을 뜻하는 말인데 보통 소나기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소나기라는 말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쥐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악력이 바로 소나기로 무엇을 쥐는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기도 해서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거나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것을 가리켜 소나기에 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선 중에 입이 크고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지만 맛은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나 찜은 아구탕이나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탕, 아귀찜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해안 지역은 제주 24도, 부산 25도 등을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동안은 더워 또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더운 낮 동안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볕이 무척 강해서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지만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영...

주중의 일타 경제 코너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종 시사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죠.
3: 네.
2: 당장 월요일에 누가 신청하나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로 기준을 삼는데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그게 월요일.
3: 그게 월요일이고요.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요일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되겠고.
2: 다음 주 일주일만 요일제.
3: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어보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거든요.
2: 예.
3: 정확한 명칭.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받으신 분들이 또 받는 거냐.
2: 아, 그거 아니죠.
3: 예, 맞습니다. 이게 1차, 아닙니다.
2: 1차는 그 최저 생계비 받으시는 분들, 차상위 계층 요분들이니까.
3: 네.
2: 대상이 다르죠, 완전히.
3: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셨잖아요. 그분들이 정보가 좀 느리다 보니까 혹시나 또 받는 건가 이렇게 많이들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2: 예.
3: 그렇진 않다. 그래서 한 번만 받는 거다.
2: 네.
3: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러니까 내일부터 신청할 다음 주부터 신청할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3: 예, 소득하의 70%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부는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텐데요,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구가 외벌이 가구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3인 가구가 좀 많으셔서 3인 가구 말씀드리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가 26만 원 낸다. 그 이하이신 분들은 받게 되는 거고요. 지역 가입자당 19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는 받게 되는 겁니다.
2: 예.
3: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 가입자는 32만 원, 지역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는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 예.
3: 그럼 이 외벌이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맞벌이 가구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런 분들은 이제는 금액을 좀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플러스 한 명 더 추가하는 걸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다. 그냥 자식 없고 부부가 맞벌이 한다. 그럼 직장인 가입자는 26만 원, 지역 가입자는 19만 원, 3인 가족은 직장 가입자 32만 원, 지역 가입자 22만 원, 4인 가구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24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 이게 두 사람 건강보험료를 합쳐서예요?
3: 맞습니다.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
2: 알겠습니다.
3: 기준이다 보니까
2: 예.
3: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내가 요 기준보다 조금 덜 내지만
3: 네.
2: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또 빠진다면서요.
3: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 이게 공시가로 그럼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한 2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2: 어이고.
3: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 공시가가 한 26억 7억 원 된다. 이거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금융종합과세가 있는데요. 2024년도입니다. 요 기준은. 그래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네.
3: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이런 자산 이것도 네. 이제는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그냥 방송만 듣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3: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월요일날 신청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명단을 넣어서 나다 이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내가 뭐 신용카드사나 이렇게 신청해 보면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2: 예.
3: 또 하나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비서 굿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신청, 그러니까 오늘부터거든요. 사전 신청을 해놓으면 알람이 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2: 예.
3: 얼마 받는지
2: 예.
3: 이걸 알 수 있어서
2: 예.
3: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이런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메시지가 오니까요.
2: 알겠습니다.
3: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상자가 되면 얼마씩 받는 거죠?
3: 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1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 15만 원.

0: 25만 원으로 지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그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0: 네, 신용체크카드로 이제는 신청하신 분들은요. 언제 들어오느냐. 아, 물론 뭐 소상공인 30억 원 이하이신 분들 그런 쪽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내가 신청하면 언제 들어와요? 신용카드는요. 그 다음 날.
1: 예. 신청한 다음 날.
0: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충전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되면은 차액이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또. 예.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포인트를 먼저 쓰는 거냐 아니면 내 신용카드를 먼저 쓰느냐 의아하신 분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 지원하는 이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10만 원이면 요 금액을 먼저 차감하고 예. 나중에 다 써버리면 나의 이제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중요한 게 그 1차 때 좀 혼란함이 있었던 게 야 30억 원 넘어가는 소상공인 그 대표적으로 주유소 이건 못 썼단 말이에요.
1: 예.
0: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이번에 확실히 결정을 했어요. 주유소의 경우에는요. 연매출과 관계없이
1: 알겠습니다.
0: 피해 지원금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유소는 어디든 이용할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대신에 너무 잘 나가는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 되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근데 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왜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런 분들도 분명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의 신청이 뭐 가구 합산이다 보니까 뭐 혼인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출생했다든지 사망 이런 케이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기준일 이후부터 가구 수의 변동이 있다 그러면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는 요일제입니다. 이것도 또 요일제로 첫 주간은 이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1: 예.
0: 본인의 요일에 맞게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어디서 예. 신청하느냐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셔갖고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이의 신청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나 아니면 소득으로 안 되신 분들은 이의 신청에도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1: 가족관계에 변화가
0: 네.
1: 있는 사람 이런 경우다.
0: 맞습니다.
1: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다 물어보면 됩니까?
0: 네, 정부합동 민원센터 110에 이제는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1670-2626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내가 아마 민원이 좀 폭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예, 예.
0: 내가 어떻게 상위 30%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문의하는 곳도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또 한 가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고가 있어요. 나이가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도 사실 정부가 이제 만약에 조정 신청을 해서 변화가 되면 이것도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자,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3: 예, 저는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2: 후보.
3: 예, 이제 후보인데.
2: 후보지만 뭐 국회의장.
3: 사실상 예,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3파전으로 치러졌었고 경쟁력이 이제 누가 더 있는지 상당히 좀 많은 전망이 나왔었는데 8대 2로 치러졌던 8은 이제 국회 의원들 현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이는 이제 당원들 표심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어떤 낙점이 되신 분이기도 하고 또 네.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야 되는 중책을 맡은 부분이 있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2: 명픽이라는 거 맞아요?
3: 근데 명픽이라고 하기엔 뭐 다른 뭐 김태년 뭐 박지

0: 의원 다른 후보들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교집합 그리고 같은 이제 공감대 이런 건 상당히 있어서요.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0: 명픽이라기보단
1: 그 전에 그 청와대 정치특보로 임명이
0: 됐었죠. 예.
1: 그 다음에 이 경선 투표 바로 앞두고 조정식 지지하는 듯한 그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뭐 저 SNS에 올리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정확하게 그 인용 글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결선 투표를 갈 때 이 부분과 관련한 이제 그 투표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당원이 이 조정식 과거에 이제 그 의원을 뭐 지지하는 그런 이제 사진을 같이 게재해가지고 그랬지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1: 왜 하필이면 그 기사였냐 이거죠.
0: 왜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그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명픽이죠?
2: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면은 정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사표로 삼아서 나는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한 번은 국민을 보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라고 말했던 그 이만섭 국회의장을 롤모델로 삼아서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의장직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직을 마치면은 더 이상 정치를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시기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거의 대부분 프리패스가 됐던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으로도 본인의 정치적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가에서 많은 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다음 정치적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 뭐예요?
2: 그걸 제가 제 입으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걸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국가 원로로 남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니 그 얘기만 해놓고 본인의 입으로 그걸 언급 안 하면 어떡해요? 우원식 의장이 다음에 뭐 한다고요?
2: 그건 나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 입으로 말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는 뭡니까? 당대표 도전설이 맞아요?
0: 도전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과시화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이제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분이 당권에 도전하시는 전례가 있는지 좀 의문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도전하신 건 정치인의 이제 선택이니까 국회의장일 때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해야 되고 이제 정무적으로는 중립을 견제해야 되는데 다시 민주당 구성원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떤 선택지가 열려 있는지는 정치권의 지금까지는 설인 것 같습니다.
1: 국회의장 지낸 후에 정치 일선에서 떠난 분이 사실 대부분인데 당대표 도전은 여태까지 제 기억에 없었고 국회의장 지낸 분이 총리로 발탁된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도 계셨죠. 있긴 있었어요.
2: 그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입법부에 수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행정부에 넘버2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례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1: 네. 조정식 의원이 6선이긴 하지만 나이가 젊어서 국회의장 하고 나도 바로 정기 은퇴하긴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0: 예, 연세가 많은 편은 아니시죠.
1: 자. 금주의 뜬 인물 장유미 변호사.
0: 네. 뜬 인물은 제가 조정식.
1: 아니. 예. 송영훈 변호사.
2: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이 상당히 추격 가능한 가시권으로 들어왔죠. 이번 주에 C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고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무선 ARS 방식 조사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 44.9%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9.8% 5.1%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약 한두 달 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거의 지금 서울선거 양상은 상전벽해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산 북구에서 시작된 이 동남풍이 부산 대구를 지나서 추풍령을 넘어서 한강벨트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남은 그 간격을 추격하는 것은 이제는 오세훈 후보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근데 방금 그 얘기를 하면서 부산 북갑에서 시작한 바람이 있어요?
2: 동남풍이죠.
1: 부산 북갑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2: 아니 사실은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15대 1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가고 하면서 더 많은 논란이 벌어져서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 한편으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서 동남풍이라는 용어를 본인이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경남, 부산, 대구까지 지지율 접전 양상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1: 알겠어요.
2: 그리고 알겠어요. 그런 흐름이 이제 서울까지 네.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아, 부산 북갑에서는 근데 여전히 그 한동훈 후보가 1등을 못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그래서 웬 동남풍이지 했더니 아, 한동훈 후보가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군요. 동남풍.
2: 그렇죠.
1: 그게 이제 영남 내지는 수도권까지 그 조사 결과를 많이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 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2: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법안을 그러니까요. 반대하지 않는 것.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만 동남풍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저작권이 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상당 민심이 변화한 게 한동훈 후보 덕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2: 그건 아니고 정치적 저작권이 있는 표현이고 예.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셨지만 동남풍이 불고 있는 건 맞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진인물로 갑시다. 장윤미 변호사 누구?
0: 저는 오세훈 후보를 꼽았는데요.
1: 같은 사람을.
0: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가장 제가 봤을 때 치명적인 결함은 행정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장에서 철근 2,500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가 인지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상당히 늦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민 안전이 걸려있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세훈식 행정했을 때 떠오르는 서울시장은 이미지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별 소구력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 그러니까 행정력으로 승부를 걸 때 본인이 자신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물음표가 네, 사라지지 예. 않는다. 꼽아봤습니다.
1: 네. 그 광화문 광장에 밧도로 총 조형물도 지금 뜨거운 논란이더라고요.
0: 굉장히 논란이죠.
1: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구는 되게 멋있다 그러고 누구는 되게 흉물스럽다 그러고.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마다 각자의 예술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선거 쟁점으로 삼는 것이 사실 저는 정원 후보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유엔군 파병한 22개 국가를 기리는 조형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조형물에 반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념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전통적인 보수층이 결집하고 정원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맡았을 때는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서울로 7017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흉물스러운 신발 많이 올려놓고 그런 것 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글쎄요. 그것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네. 6.25가 70년 전에 있었어요. 기려야 된다는 그 안보 이슈, 보훈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영을 떠난 거예요. 예우하고 기려야 된다는데 민주당 입장 달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200억 원의 이 조형물, 총을 받던 형상이어야만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수계가 있었는지 저 서울시민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세가 투입되고 선거에 임박해서 제막식을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의미가 실제 참전 국가들로부터의 그 돌을 공수해와서 또 예, 설치하는 예. 게 의미였는데 실제로 아주 일부분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지금 맞는 것인가. 그리고 광장이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평가가 달라가지고 저도 직접 가서 보진 아직 못했는데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2: 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SNS에 뜬금없이 초과 이윤에 대한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자라고 글을 올려서 그날 코스피가 폭락하는 빌미를 제공했죠. 그리고 이 발언이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S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배당하자는 의미다. 그리고 초과 이윤 배당 어쩌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라는 취지로까지 상당히 수위가 높은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는데
1: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도 했고
2: 그렇죠?
1: 청와대가
2: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실제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보면은 거기에 초과 이익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서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은 그것만 배당하자는 의미냐 하면은 그 글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의 정책 참모가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그 다음에 설령 개인적인 의견이라 한들 이렇게 시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글을 올려서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적정 이윤이고 어디서부터는 초과 이윤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계획 경제와 다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금주의 네. 진인물로 꼽습니다.
1: 그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네. 나눠봅시다.
0: 이게 초과 이윤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글의 맥락은 AI 산업으로 그 이득이 일단 많은 기업에게 귀속이 될 텐데 그러면 올해만 해도 법인세가 엄청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 세수 정확하게는 이 많이 거치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논의하고 수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그 글의 본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나중에 나왔지만 만약에 송 변호사님 주신 말씀대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이거다라는 설명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김용범 실장의 문제의식도 이 세수가 거친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 통상 이 외교에 있어서 농어촌이 소외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지원을 좀 두텁게 할지 아니면 노령연금 뭐 고갈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세수 활용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근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이런 걸로 정치적 이득을 봤다라고 해서 국민을 무시하면서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공산당이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그냥 닫아놓는 게 수권정당의 태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로또를 고 삶이 불행해진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로또로 큰 돈이 들어왔는데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삶의 본래 페이스마저도 잃고 불행해진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로또 맞아서 불행해진 사람처럼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초과 세수가 있으면 과거에 세수 부족, 세수 결손도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메우고 재정 적자 갚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벌써부터 이 초과 이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다들 뜯어서 나눠 가질까만 고민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호황을 거두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연구개발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기업이 앞서서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또 변화하는 기술 사이클에 맞추려면은 계속 투자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대규모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가 초과 이윤 이야기하면서 벌써부터 뜯어갈 국리만 하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벼락부자가 됐지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장이에요. 김용범 교수도 아니고 김용범 전 실장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을 미치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면 이것은 인사도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오히려 언론을 겁박해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그 정운찬 전 총리가 오래전에 제기한 초과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 국가적 단위가 아니라 한 기업에서 예상보다 이익이 좀 더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 기업 내에서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과 어떻게 상생하느냐,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둔 그런 의미에서 제기했던 어떤 주장이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 초과 이익, 초과 이윤,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던 법인세가 갑자기 한 뭐 6, 70조 이상 확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 전체 세수의 거의 10%가 넘는 그런 막대한 돈인데 그런 막대한 돈이 갑자기 생길 경우 송 변호사 말한 대로 그냥 그 법률대로 또 과거 관행대로 세수 결손 막고 세수 결손이 아니죠. 재정 적자 막 막고 이런 데다 그냥 뭉텅뭉텅 쓰고 말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해볼 것이냐 되고 이거 아니겠어요?
0: 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라는 거를 환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초과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산정합니까?
1: 네.
0: 이익은 그냥 기업의 이익이에요. 다만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재, 이거는 우리 교육, 우리 사회가 길러내는 부분이 있고 사회 인프라망 그리고 협력업체 이런 다층적인 구조를 완전히 제거하고 기업의 이익인데 왜 건드려? 진짜 단시한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총망라했을 때 세수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AI 관련해서 또 반도체

0: 사업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로또입니까? 로또라는 건 일회성인 거잖아요. 다시는 안 들어올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시책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까지 고민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게 그게 공산당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들으면서 좀 비난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방금 왜 이게 로또냐라고 하셨는데 기업이 다음 사이클에 대비를 못하면 그게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훨씬 더 많이 가져 가서 그걸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선심 쓸 생각만 하면 그러면은 다음 사이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밖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2: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그 초과 세수 얘기를 넘어선 거니까.
1: 아니 방금 로또가 네. 왜 그게 로또냐라고 네. 말씀하시니까요.
2: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던진 질문이 그냥 당장 우리 전체 세수 1년 예산의 10%가 넘는 막대한 돈이 갑자기 더 거친다. 그럼 그것을 그냥 재정결손 망한데 쓰고 말 것이냐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설계를 할 것이냐 이거는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재정적자가 그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누적되지 않았으면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뭐라고 했나요?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세수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마지 않았거든요. 뭐 1년에 뭐 30조 세수 펑크니 60조 세수 펑크니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법인세 최고 누진세율 구간으로 들어와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그거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송 변호사의 주장은 세수 결사 저 재정 결손 막는데 우선 쓰는 게 맞다 그거죠.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생각은 조금 더 미래 대비하는 다른 투자를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
0: 그걸 초과하니까 재정 건전성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고도 남는 돈에 대한 활용 방안은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논의의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방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제1 야당이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1: 아니 국민 배당제라고 하는. 명칭이 예.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마치 석유가 나듯이 막대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결국은 다 같이 누리자 이런 컨셉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게 시장경제에 맞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에게 그 결실이 돌아가는 게 맞고 물론 주주만이 아니라 그것은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근로자들의 목도 있는 것이고 협력업체가 그동안에 관대하게 납품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이익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국가가 인위적으로 어느 부분부터는 초과 이윤이라는 컨셉을 잡고 더 많이 가져가서 국민들에게 배당하듯이 나눠줄 생각입니다.
2: 그러니까요. 그 김영범 실장의 처음 글이 지금 송영훈 변호사가 저렇게 계속 비판하고 언급할 수 있도록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초과 이윤, 국민 배당 이런 용어들이 막 너무 남발됐다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정리한 게 그게 아니고 더 거친 세금 미래를 대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 좀 해보자는 취지다라고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글을 쓴 거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더 갑자기 더 거친 세금 그게 한 2년 3년은 예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3년 예정된 것만 합해도 사실은 한 200조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재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말 재정결손 막는 데 다 쓰고 말 것인지 미래를 대비한 어떤 설계를 해볼 것인지 이건 정말 진지한 논의의 대상에 한번 올려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거기에 대한 안을 분명하게 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 1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차이 고속도로 상행선 이동량도 부쩍 늘면서 지금은 양방향 상습 정체 구간에 모두 차가 많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과 옥산 부근으로 답답하고요.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4km 구간 사고 정체도 남아 있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 남풍세부터 차령터널 쪽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에서 감곡 쪽으로 긴 구간 주춤하고 중부선 남이 방향 진천터널을 앞두고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차량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내 부근 양방향에도 차가 많습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4시간 반,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지방 방향 정체는 저녁 8시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3: 전 이번 주에 배현진 의원이 본인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 단어가 대단히 눈에 띄더라고요. 회피형 남친. 저도 이게 듣는 순간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좀 감이 오는데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보다는 조금 늦게 중앙선대위가 발족했고 선대위원장은 뭐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뭐 수순대로 장동혁 대표가 맡기로 했는데 그걸 직격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 거의 그 글의 요지는 뭐 경북, 영남, 이게 국민의힘 우세 지역만 다니고 서울 수도권엔 정말 등장하지 말라는 요청이기도 하고 사실상 눈치 챙겨라 막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당 행사에는 아예 초청 초대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분열 양상이 상당히 크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6.4 이야기를 진짜 지금부터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지금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그런데 이런 용어가 원래 있는 용어예요?
3: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에선 회피형 남친 이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진작에 그 정리가 된 용어더라고요.
2: 그러니까 기존의 젊은 세대들이 써왔던 용어인 모양이군요.
4: 아니 그 배현진 의원의 서울선거 숟가락 금지 발언을 제가 금주의 핫한 한마디로 하려고 가져왔는데 앞에서 먼저 하셔서 저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2: 그러세요. 예.
4: 그 양천구의 속기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지금 이 이야기가 이번 주에 가장 핫하죠. 그러니까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95년에 밤에 술 먹고 폭력을 저지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5.18과 관련해서 당시 민자당 박범진 의원의 비서관과 이견이 있어서 다툼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에 공개한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보면은 장행일 양천구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CBS 아침 뉴스와 본인이 확인을 해봤더니 정원호 당시 구청장 비서가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 이를 거절하자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양재호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이 뭔가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물론 정원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명확하고 당시에 보도했던 기사들, 취재 보도했던 기사들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피해자가 최근에 그 녹취록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5.18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짚어보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자, 설령 5.18과 관련해서 술 먹다가 상대방과 이견이 있었다 한들 사람을 때리면 됩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후보가 다시 한번 토달지 말고 시민들께 깨끗하게 사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판결문을 받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제의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말씀까지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2: 장윤미 변호사 발언하셔야죠.
3: 네. 일단 토달지 않고 사과드렸고요. 폭행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후보로 나섰는데 사과 안 드릴 도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거예요. 판결문이란 거 형사 판결문은 형사 절차가 사람을 구속하기도 하고 강제수사권을 발동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이 인정이 대단히 좀 엄밀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 뭐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하셨던데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0: 이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셨던 청담동 술자리, 그거 다 국회의 속기록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막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뭐 판결을 그렇게 존중했냐. 층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반쪽짜리 판결이 됐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그 당시에 판결보다 9위의 속기록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 다른 것이다. 이걸 장기화하면 오세훈 후보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이 대목은 그냥 양쪽 한마디씩 듣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 두세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미묘한 변화가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대구 경북마저 이러더니 대구 경북은 역시 국민의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고 부산도 좀 팽팽해지는 것 같고 서울도 조금 붙어있는 양상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주목되는 부산 북갑하고 서울 이제 평택을 두 곳에서 한동훈 조국 두 사람이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 결과로는 한동훈 조국 둘 다 1등 나온 조사 결과는 없어요. 물론 오차범위 이내라서 뭐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두 사람 다 1등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 오늘 뭐 2시, 3시, 4시 다 개소식하면서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부산 북갑도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2: 일단 그 야구에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 안경현 해설위원이 했던 말인데 야구는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 9회 이기면 된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도 사실은
1: 9회 말 투아웃부터 이 말하고 비슷하네요.
2: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선거도 오래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 그렇죠.
2: 저는 뭐 부산 북갑이나 평택을이나 이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격전지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단일화 변수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다 보니 해당 지역 구민들도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구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막상 이제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실 시점에 그 시점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고 표에 의한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건 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기 예, 예. 때문에 예. 똑같은 관점을 그대로 견지하겠습니다.
1: 양쪽 다 두 군데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2: 다만 이건 있어요.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의 개인적인 감정의 골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개인적인 감정의 골이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국 후보가 김영남 후보를 그렇게 공격해서 별로 이 선거에서 얻어갈 것도 없다고 봅니다.
1: 장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0: 북갑은 단일화가 저도 이제 뭐 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뭐 보좌진이나 뭐 여러분 만났을 때 아 이거 단일화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고 오히려 이제 슬슬 나오는 건 만일 단일화가 된다면 그거는 한동훈 후보가 중도 포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어허.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후보에 대한 뭐 마타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왜냐하면 단일화가 됐을 때 시너지가 별로 제한적일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20, 20이 나온다고 했을 때 두 후보가 합치면 40이 되느냐. 지금 안 그래 보이거든요.
1: 네.
0: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는 유권자층 보수층과 중도 보수 이 기반 위에 있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또 보수층은 대단히 스펙트럼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이 나왔을 때 나 이 사람 꼭 뽑아줄 거야라는 그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단위에서의 전략 투표도 저는 한계가 있을
1: 한계가
0: 것 같아요.
1: 있다.
0: 왜냐하면 둘 중에 아 내가 그래도 민주당 후보보단 보수 후보 이기도록 해야지라고 하려면 한 명이 원사이드하게 승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이 사람 뽑아주면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유권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표는 지금 까지 네. 안 나왔거든요.
2: 예.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자,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북구갑 유권자 501명을 상대로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론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부산 북구갑에서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최근에 공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나왔는데요. 민주당 하정 후보 35.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2.6,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층에서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가를 암시해주는 지표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요.

0: 그리고 이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물어보면 국민의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조사에서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별도의 직업이나 직함 없이 정당과 이름으로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거품이 없는 여론조사라고 보여져요.
1: 네, 네. 그런데 본 투표용지 인쇄일이 내일이에요.
2: 네.
1: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냥 다 남아있는 상태예요. 사퇴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두 사람 다 그 정말 넘어야 할 산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후보는 보수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조국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범야권, 그 범여권 지지층 내에서 뭔가 상당한 책임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정수석 있으면서 제대로 못했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 그런 뭐 이런 어떤 그다음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런저런 도덕성 논란 등등.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렇게 전국적 주목을 받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자기 진영 내에서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조사 결과가 없는 아주 고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어찌 보면.
2: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소수당의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평택의 기초의 의원을 이제 많이 못 냈고 거의 네. 제가 못 낸 걸로 알고 있고 한동훈 후보도 무소속이라는 한계는 사실 이 조직세가 가동되는 선거에서 열세라는 거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어렵고 또 이 중앙에서 들여다봤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한계거든요.
1: 그렇죠.
2: 그걸 이제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근데 두 후보 모두 한동훈 조국 모두 이번 선거에서 승리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중간에 낙마해서 뭐 당을 위해 기여 이거는 사실 명분만 있는 거지.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숫자가 10며칠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 네.
2: 18일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이 왜냐하면 사전선거 운동까지 하면 진짜 시간이 촉박한데 뒤집을 모멘텀이 두 주자에게 있을까 과연
1: 그렇죠.
2: 이런 건 좀 물음표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1: 두 사람 뭐 둘 중에 하나든 둘이든 당선되면 그 즉시 지방선거 직후의 정치적 흐름에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뭐 하나든 둘이든 떨어지면 28년 총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목되는 선거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대통령이 울산 성남 대구 방문하고 모내기하고 시장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전선거운동이다 비판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논란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모내기 할 수 있어요. 농촌에 가서 그 농사 일을 체험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농민들과 뭐 격의 없이 소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어디서 하느냐겠죠. 자, 우리가 대통령이 모내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쌀이 유명한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경기 이천을 간다든가 충남 당진을 간다든가 뭐 그런 곳에 가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도에 있는 군의 읍면 단위를 간 게 아니고 대구 광역시 군이 군을 갔습니다. 대구에서 모내기를 한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가 지금 초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구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은 철저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장면이에요. 사진을 제가 라디오에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대구 시민들의 정서에 어필하는 롤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대통령도 또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장면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지금 지방선거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 왜 가서 하느냐 말입니다. 굳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맬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진짜 항상 되풀이되는 양상이에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선거법 위반 시비의 그 소재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게 왜냐하면 지역을 그렇다고 아 아예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나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나 민생 행보라는 건 대통령의 역할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이다.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 수준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선인 신분으로 막 지방선거 채비하면서 후보들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어제도 제가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상욱 후보 이제 전화 인터뷰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오해 살까 봐 자기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엄호했던 민생토론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막 지역을 다니면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지역의 후보들 공약을 읊었어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생행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하여튼 매번 되풀이된 논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 불가피한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이왕 지방행사 하는 거 선거 의식해서 조금 모양새 있게 가보자 이런 발상을 그 참모들이 하는 거 뭐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선거 앞두고 이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방송 토론이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각 방송사들이 누구든 방송사일수록 언론사일수록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자 초청 토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거 상례를 보면 딱 법정 토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한 번만 하겠다고 해서 한 번만 이루어지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2: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1등 후보들은 저희가 뭐 1등을 다 전제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우세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은 다른 변수를 만들고자 하는 걸 좀 자제하려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부자 몸살인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토론하자 뭐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후발주자임을 좀 자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공수가 바뀌는 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앞서 나갈 때 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물론 뭐 토론을 해가지고 지역분들에게 어떤 현황과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법정 토론회라는 게 있는 거고 예. 이제 더 할 것인가에 말 것인가의 부분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고 지금 각 지역 단위이고 이를테면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후발주자고 이제 거물급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지역을 빨리 좀 늦게 출발하고 하정우 의원도 하정우 후보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현장 가야 되고 네. 지역 민심 청취를 직접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론회가 좀 무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상당히 명분이 궁색하게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는 TV토론만한 게 없습니다. 부산 북구갑일 유권자 수가 한 12만여 명 되는데 TV토론 하면은 그분들 중에 수만 명이 볼 거예요. 동시간대. 그러면은 그것보다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길에 다니면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다니겠다? 한 시간 반 동안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상당히 궁색한 핑계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8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TV토론 한다는데 그 다음날부터 사전투표거든요. 그러면은 밤 11시에 TV토론 하는 거를 얼마나 보시고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선관위도 저는 일정을 잡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장 선거 정도 되면은 방송 3사가 얼마든지 초청해서 토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 후보가 회피해서 성사되지 않는다면은 천만 서울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부산 북구갑도 지금 선관위 법정 토론을 28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시점의 선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나 뭐 구청장 선거나 이런 경우에 방송 토론의 포맷이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을 하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형화된 각자의 발언만 하고 상호 공방을 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선거방송 토론위원 맡고 계신 분들도 후보들 간에 좀 자유로운 상호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 포맷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1: 뭐 솔직히 이 후보자들 간의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진행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률로 법정 토론이라는 것을 대선 후보 토론부터 시작해서 다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것의 취지 뭐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뭐 어떤 이유를 대건 이 토론은 피하는 쪽이 궁색한 건 맞습니다.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또 토론을 방송 토론을 할 때 우리 송영훈 변호사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 토론의 여러 가지 형식과 포맷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주도권 토론이에요. 특정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뭐 후보 수가 적으면 20분, 30분씩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자유로운 토론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형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더 자주 토론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도움 충족과 등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교과서적 언급입니다. 근데 이것을 특정 진영이 또 특정 후보가 자꾸 거부하거나 형식에 있어서도 자꾸 토를 달거나 했다면 그거는 그 특정 진영 특정 후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그건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정 변호사님.
2: 토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에 저도 공감하는데 또 선거 너무 임박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안 나고 이런 부분은 각 캠프마다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회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문제는 지금 있지만 바로
2: 아닙니다.
1: 그런 말씀 같은데.
0: 아니 하정 후보는 지금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스텝으로서 본인이 모시던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정신 이런 걸 좀 존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윤석열 후보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TV 토론에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 절반이라도 좀 흉내를 내야죠.
1: 네. 참. 그 제가 방금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쭉 읊었습니다만 교과서와 달리 현실에 있어서 앞선 후보가 토론을 싫어하는 것도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못 봤어요. 앞선 후보인데 토론하자고 나서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 항상 그렇게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토론회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앞선 후보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초청해도 안 와요. 인터뷰조차 응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이 되면 특정 후보만 인터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는 쪽이 다 거부해요. 이것도 참 항상 되풀이되는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자 몸조심하다가 선거가 뒤집어지기도 하니까요.
1: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야구 격언을 말씀하신 거군요.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다들 당선을 꿈꾸고 있겠죠?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낮 동안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강릉과 경북 상주가 32.1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서울은 지금 2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강한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상승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늘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요. 또 낮 동안은 강한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져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확약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어떤 호의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쟁의 행위 참여에 대한 압박은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 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사 간 대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이 자비와 화합의 오색 연등으로 물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등 불교 종단들은 오늘과 내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연등 행렬을 포함한 연등의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 연등 행렬은 오늘 저녁 7시 흥인지문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등회를 위해 오늘과 내일 종로 일대와 안국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이같이 적은 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로 인생을 그르쳐서야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치안 관련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진에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적 보복 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는 급등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해결될 실마리를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거 약자인 전월세 매물을 찾는 분께 고통의 세월이 될 것이라면서 SH공사가 1만 호를 임차하는 등 임차형, 월세형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이 연례 자선 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4년 만에 부활해 100억 원대에 낙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베이에서 이뤄진 자선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기회는 한 입찰자에게 900만 100달러, 약 1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빈민 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 등에 기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면서 미국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명시한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고요. 수술이 가장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하고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인지 간단한 수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 적절한 수술 시기와 관리까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심장박동의 이상을 느낄 때 의심하는 부정맥,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언제 수술해야 할까?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두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눈에서 그래도 각막 질환은 치료법이라든지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각막 질환 분야는 최근 치료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한 영역입니다.
0: 네.
1: 간염이나 염증에 대해서 정밀 치료부터 또 가장 큰 수술인 각막 이식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요. 회복 속도와 예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0: 네. 각막이 손상되기 쉬운 조직이긴 하죠.
1: 각막이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외부 환경하고 바로 노출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외상이나 감염 아니면 건조증 같은 경우 외부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네. 비교적 잘 일어나는 부분이고 손상되기도 쉬운 조직입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도 각막 질환의 위험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내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1: 네, 각막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생활습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0: 네.
1: 백내장은 눈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외부와 노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변화, 네.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0: 네. 그런데 백내장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백내장 진단을 받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환에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백내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고 네. 흔한 질환이지만 네. 그렇다고 저희가 가볍게 볼 병은 아니고요. 가만히 방치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포도망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0: 네.
1: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또 백내장 수술을 얘기할 때도 아주 잠깐이면 끝나는 수술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은 맞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볼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사람마다 눈 상태도 다르고 동반된 병이나 전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또 심지어 노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면서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해버린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최근에 노안 교정을 위해서 다채점 렌즈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던데요.
0: 네.
1: 이미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노안을 같이 수술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지만
0: 네.
1: 백내장이 없는데 그냥 안경을 쓰기 싫어서 편의를 네. 위해서 백내 수정체를 제거하고 노안 수술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백내장 수술이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신의 수정체만 하겠습니까?
1: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연 수정체는 네.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0: 네.
1: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는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하던 수정체가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을 새거로 교체를 하고 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0: 네. 특히 인공수정체는요, 외부의 빛이 훨씬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눈의 손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1: 예전에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인공수정체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와 비슷한

0: 보조 역할을 하도록 많이 만들고 눈에 좋지 않은 일부 빛의 파장을 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눈에 손상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1: 네. 그럼 인공수정체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걸까요?
0: 일단 그 모양에 따라서 최대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고 선명한 색을 냈고 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후발성 내장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덜 생기는 그런 디자인 모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또 백내장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동일한 정도의 백내장이 있더라도 환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나 직업 아니면 어느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불편감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지장을 느낀다. 그때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불편감이라고 한다면 뭐 침침한 증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환자분께 주로 여쭤보는 건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 운전할 때 위험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경우 또는 백내장 때문에 다른 눈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꼭 수술을 받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 네. 양쪽 눈으로 동시에 증상이 생기나요?
0: 눈이 두 개인데 노화가 양쪽 눈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양쪽 눈 백내장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1: 네.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불편감이 크지 않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주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초기 백내장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반면에 또 어차피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버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0: 무조건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수술이 필요한 시기, 즉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침침하게 보인다. 그런 일들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비장이 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이 결정되는 기준이랄까요? 말씀 주신 불편감 외에도 수술이 고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로 실내, 실외에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여쭤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반드시 수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도 눈에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백내장 때문에 눈 속에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편감이 없어도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백내장이 생길 나이 때쯤 되면은 동반돼서 다른 눈의 노화도 진행이 돼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백내장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께는 이 두 가지 시신경이나 망막, 각막의 다른 질환을 항상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시력 저하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백내장이 생긴 이유 자체가 노화기 때문에 환자분이 안 보여요 그러고 백내장이 있어요 하고 오셨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보다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력이 백내장 이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1: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0: 네, 초기 녹내장이나 초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일이 많이 진행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전이 적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1: 네. 이제 반대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망설이고 자꾸 미루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까요?
0: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해집니다.
1: 네.
0: 아주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저희가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수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한 백내장은 예를 들면 돌멩이를 망치로 깨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늦게 되는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합병증이나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아니면 포도막염으로 발생해서 급제야 백내장이 있는 걸 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백내장이 생길 연세가 되시면은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합병증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도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십니다.
1: 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일 텐데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혼탁해진 환자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수정체만 그냥 달랑 인공수정체만 삽입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눈에 들어있는 원래 깨끗했는데 뿌옇게 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1: 네.
0: 그 들어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바꿔 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1: 네. 그렇게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레이저로도 진행을 하던데요.
0: 기본적으로는 뿌연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이고 저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여진 그 수정체를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수정체를 녹이고 하는데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수술 방법뿐 아니라 인공수정체도 단초점, 다초점, 또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예. 과거에는 주로 단초점 렌즈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1: 네.
0: 단초점 렌즈는 초점을 하나만 맞춰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멀리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쓰고 반대로 가까운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는 그런 렌즈이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어서 멀리 잘 보이게 했을 때 가까운 것들을 안경의 도움을 덜 받고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그럼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초점이 좋은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다초점은 멀리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핸드폰도 다 보이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중간 거리, 가까이 빛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뭐 돋보기를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가까운 일도 별로 볼 일이 없다. 주로 먼 곳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빛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로 보고 싶어하는 먼 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단초점 렌즈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시고 또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를 하면은 안경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직업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초점은 빛반사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적응하기 전까지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빛이 많이 번져 보인다고 하고요. 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밤에 더 심하고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 조명이나 신호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적응을 못하시면은 직업이 운전사라면 큰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나 또는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꼭 여쭤보고 다초점의 장단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또 다초점을 단초점으로 바꾸는 재수술을 하는 분도 있을까요?
0: 예, 저희가 환자분이 적응을 할지 못할지 최대한 그리고 눈에 다른 경 때문에 또 적응 못할지 검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 의술로 100명 중 1명 정도는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다려보지만 끝까지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다시 단초점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재수술을 해도 큰 무리는 없나요?
0: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 물론 수술을 또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것도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요.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단초점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혹시 한쪽 눈만 수술하고 오랜 기간 지내도 괜찮을까요?
0: 예, 백내장이 보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오는데요. 유난히 또 한쪽만 먼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쪽만 먼저 수술을 하고 다른 쪽은 경과 관찰을 하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 그때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뭐 단초점, 다초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렌즈 삽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비용 부담이 큰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가격도 비싸고 또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쓰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보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기능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고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1: 이런 렌즈 삽입술도 수술 후에 회복까지 조심할 부분은 동일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눈을 째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감염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눈에 수술하고 나서 균이 들어가면 반하지만 못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약을 드리는데 안약을 열심히 넣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일단 감염 위험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집안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선글라스를 집에서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눈에 수술하고 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딪히실까 봐 저희가 보호 안대를 드리는데요. 보호 안대 대신 선글라스를 끼시는 거는 무방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집에서 내가 꼭 선글라스를 수술하고 나서 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의 잔떨림, 특히 심방 잔떨림으로 설명되는 심장의 이상이 심방세동입니다.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은 어떤 위험으로 지적될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0: 우리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게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깨끗한 산소를 포함한 피가 심장으로 먼저 심방이라는 데 들어와요.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한 바로 심실로 가면은 심실에서 피를 쭉 짜가지고 팔다리 온몸으로 피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보면은 되게 오른쪽에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심장도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한 2, 3mm짜리 점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가 땅땅땅 나올 때마다 심장토고 이제 심장으로 쭉 퍼지면은 심장의 심방 먼저 심실 그다음에서 쿵쾅쿵쾅 뛰면서 피가 온몸에 이제 규칙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네.
0: 그런데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불규칙해지는 건 이유가 뭔가요? 규칙적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보통 빠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빨라지는 거고 또 주무실 때는 몸이 다 쉬니까 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거 이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불규칙해지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전기를 만드는 조금만 그 3mm짜리 기관이 이상이 있어서 불규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심장은 자동차랑은 틀려가지고 이 전기가 한 4초, 5초만 안 나오면 바로 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4분이 안 나오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다리 근육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심장 근육만 아무 근육이나 전기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마존의 뱀장어 밟으면 막 사람들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전기가 돌아갔고. 그 아마존의 뱀장어는 온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만 전기를 아무 근육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상사태가 아닌데 이런 데서 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맥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0: 네. 네. 이런 심장의 리듬 장애를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의 하나가 심방세동인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이제 심방, 심실 중에 심방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건데 네. 세동의 그 세가 미세할 세째예요. 아주 미세하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심장이 이렇게 쿵쿵쿵 수축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심방세동이 있을 때 초음파를 보면은 눈으로 봐도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축을 해야 될 게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덜 나가고 한 30%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또 그 이 널덜덜 떨면서 좀 피가 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심장 안에 보면은 주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방 안에는 우리가 귀라 그러는데 그 사람 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주름이 있는데 피가 잘 안 나가니까 피떡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고 뭐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도 오고 콩팥으로 가면은 콩팥 이제 망가지거나 췌장으로 가면 또 급성 당뇨가 생기고 하는 이제 그런 무서운 부정맥이죠. 네.
0: 그러니까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1: 근데 이제 못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시군요.
1: 네, 우연히 건강 검진 심전도 찍었다 발견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초, 5초 나왔는데도 선생님 나 죽겠어요 하고 또 막 응급실이나 병원도 오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개개인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고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왔는데 그러니까 발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응급실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전도 찍었는데 처음 발견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물어보면은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조금만 나와도 또 금방 병원에 오는 분도 사실은 두 번째 분이 더 좋은 거죠. 빨리 병원에 오시니까.
0: 그렇죠.
1: 네네.
0: 그럼 신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문제가 이제 숨이 차세요.
0: 네.
1: 그러니까

0: 마비가 오면은 이제 제일 우리는 중풍을 생각하는데 네. 혈관이 막힌 걸 생각하는데 혈관은 깨끗한데 이 피떡이 날라가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1: 그런데요, 심방세동은 다른 부정맥에 비해서 급성의 위험도는 낮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0: 이제 우리가 제일 나쁜 그 심전도는 우리 그 심실빈맥이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가슴 찐다 그러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게 많아요.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이런 괜찮은데 위험도가 아주 낮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뇌로 피떡이 날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 정도 보지만 일단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평생을 그 반신불수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없고 일단은 좀 심한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네. 네.
1: 그러니까 피가 고여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군요.
0: 네네. 네. 그 어떤 분들은 제 그 뇌로 가면은 그냥 좀 그 뭐 팔다리만 마비 되고 그런 분인데 제일 무서운 게 이 저기 피떡이 날아가는데 이게 뇌로 안 가고 심장 그 우리 관상동맥이라 그러잖아요. 네. 협심증 일으키는 글로 들어가면은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당뇨병, 갑자기 당뇨가 없는데 아주 심하게 당이 올라가고 막 그런 분들 있는데 잘 조사해 보면 또 그 피떡이 췌장으로 날아가 가지고 또 당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는 심부전을 동반한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심방세동 있으시면은 심부전이 정상인보다는 다섯 배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쿵쾅쿵쾅 수축을 해야 될 심장 한쪽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피를 잘 안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심장으로 폐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들어가니까 이제 폐에 피가 고이고 그게 또 오래되면은 간에 고이고 복부에 고이고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발등이 조금 부어서 오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숨 차다고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심방세동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1: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쉽게 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한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가 고장이 난 거죠.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한 7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1: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인 거네요?
0: 대개는 느껴서 오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그 둘레길을 매일 다니는데 평지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둘레길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진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이 손목에 맥을 잡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새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데 벌써 쿵쿵쿵 안 뛰고 이렇게 두다닥 두다닥 뛰고 그다음에 양말을 벗어보시라 그러면 양말 자국이 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 네. 심방세동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위험들이 있는 건데요. 치매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다면서요.
0: 예,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왜 치매가 오냐면은 일단은 뇌혈류가 떨어져요. 아까 30%가 피가 안 돈다 그랬는데 뇌혈류가 떨어지는 원인도 있는데 그 피떡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떡이 중풍이 올 정도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어서 날아가서 이제 뇌에 자꾸 조그만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팔다리가 마비는 오지 않지만 뇌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분도 있고 심근경색은 그건 또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러시군요.
0: 젊은 분들도 심방세동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떡이 심장혈관에 가서 박히는 거죠. 일반 사람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은데 이거는 뭐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30대, 40대 초반 이런 환자들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 심전도를 찍었는데 맥이 규칙적으로 뛰더라도 한 3일 정도 심전도를 쭉 찍어보는

0: 검토라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한번 꼭 해보죠. 그러면은 모르고 있던 신방서동이 가끔 탁탁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때 이제 피떡이 날아가서 신경용서에 오게 되는 거죠.
1: 네. 그런데요, 신방세둥의 원인이랄까요? 뭐 젊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지만 위험 요인에서 일단 노화가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걸 생각하면 신방세동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되면 한 10%가 신방세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에 관계없이 네. 심장질환이 있으면은 판막증이나 있으면은 모든 심장질환이 한 50%에서 신방세동이 생기세요. 네. 일단 신방세동 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시스템만 볼 게 아니라 심장 자체에 무슨 판막증이 있는지 네. 심장 근육이 약해졌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초음파만 해보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1: 뭐 그렇게 노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또 음주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0: 음주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금이 문제가 되세요. 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생기는데 그 주말에 네. 이제 쉰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많이 드시면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제일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휴일 증후군 영어로는 할라데이 핫 신드롬 그러니까 휴일 끝에 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폭음은 피하셔야 됩니다.
1: 네. 네. 심방세동의 원인이 참 많은데요. 초기 증상은 없습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뭐 심방에 잔떨림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분이 있고 대개는 덜컹거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맥을 보니 자꾸 짚어보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손목을 잡아봤더니 이게 이상하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뛰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맥이 불규칙한데 불규칙하지만 맥이 빠르지 않고 70번, 80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초기에 심방세동이 생길 때는 갑자기 막 130번씩 뛰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몇 분 동안, 1, 2분 동안. 그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거든. 이런 분들은 응급실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전부 증상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맥이 빨리 뛰어서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진료를 보는 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여자분도 생기고 아무나 생기는데 이게 심해도 또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갑상선 치료를 잘 하면은 이게 또 덜커져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갑상선 검사도 같이 꼭 해보셔야 돼요.
1: 네. 뇌졸중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심방세동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몇 번 왔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딱 뭐 1, 2번 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점 길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오는 심방세동으로 가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5분, 10분 오는 발작적으로 잠깐 오는 심방세동 때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더군다나 나이가 많거나 기왕에 혈압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동맥 우리 초음파에 보면 동맥경화 좀 있잖아요. 이렇게 동맥경화 좀 있는 분들은 잠깐 온 심방세동도 무서운 뇌졸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덜컹거린다, 이제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숨차고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0: 네, 제일 많은 게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건강검진에서 걸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이미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된 다음에 응급실 찍어보니까

0: 금방소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몰랐다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검진 때는 또 금방 말씀드려서 정상맥을 뛰다가 가끔 이렇게 부정맥이 심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주 아주 불행하게 인장 뇌졸중으로 바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을 해드리잖아요. 심전도는 매번 그냥 찍어드려요. 그래서 그거라도 매년 하시면은 사실은 미리 진단도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런데요, 또 오히려 만성화되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적응하고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료를 할 때 발작성으로 온 분들은 이제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젊거나 초음파했는데 심방이 막 너무 커져 있으면은 시술을 해도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오거나 젊은 분들은 시술을 많이 권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도 또 죽어도 안 하신다 그래요. 그 왜 안 하지 했더니 아, 나 이거 있어도 너는 뭐 골프도 잘 치고 뭐 걷는 것도 잘하고 잘 사는데 왜 뭐 이거를 뭐 지지자 그러느냐 해가지고 거부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뭐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을 잘 조절해서 혈전 안 생기게 하고 맥 잘 뛰게 해드리는데 또 나름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심장이 지쳐서 아까 말씀드린 심부전이 많이 오고 숨이 많이 차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권하시면은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증상 없다고 이게 또 특수치료를 거부하고 그러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 심방세동의 치료는 약물인 거죠?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0: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로 해요. 약만 잘 써도 심방세동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잘 쓰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갑상선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습관인데 그런 습관 교정을 해주고 그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재발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나이가 좀 젊거나 심장이 아주 크지 않은 분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시술을 권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면은 초기하면은 거의 평생을 잘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심방세동이 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마라톤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니까 그냥 약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약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잘 조정을 해서 숨이 안 차게 해드리고 항절전제 드리고 필요하면 이뇨제 좀 쓰시고 그러니까 이 시술을 할 거냐 약을 쓸 거냐는 나이와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심장이 지금 얼마나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1: 약물은 계속 드셔야 되는 건가요?
0: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가끔 이게 또 한 뭐 1, 2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경우인데 그거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응고제는 뭐 드시는 게 좋은데 항응고제가 우리 아스피린 생각하시잖아요. 아스피린은 이런 심방세동 혈전에는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악이라는 약을 쓰는데 뭐 좀 가격은 되지만 다 보험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드시면은 심방세동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뇌졸중은 거의 예방하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할 때 아스피린을 한 5, 6일 끊잖아요. 이 약은 하루만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치과나 그런 데서 일주일 끊었다가는 3일 이상 끊으면 또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조심할 거는 내가 기왕에 심방세동 그 항열전제를 먹고 있다 할 때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루만 끊으면 됐다는 얘기를 꼭 인지를 시키셔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발치한다고 일주일 끊었다가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의 잔떨림.

0: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진우시연의 말해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라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수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경남 밀양이 33.7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고요. 대구 32.1도, 강릉 31.9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4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9도나 높겠고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습니다. 또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져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맑아서 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에 머물 전망입니다. 모레 월요일까지는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전 세계 IS의 2인자인 알 미누키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원들을 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주민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공습해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인 알딘 아하다드를 표적 공격했다고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응급구조대 등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1명 등 최소 7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알하다드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하마스도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베이징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4시부터 KT 광화문 빌딩 온마당에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핵심 자원을 필두로 황인범과 황희찬 등 주전급 해외파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KBS 1TV를 통해 최종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생중계합니다.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충남 천안에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채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2026년판 초안에 중국의 태평양 지역 활동을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위백서 초안은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두 척이 서태평양에서 실시한 훈련과 중국 전투기가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가까이 접근한 이례적인 비행을 사례로 들면서 중국에 대해 동맹국, 우방국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으로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매체들이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의미와 배경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공감 코리아에서 살펴봅니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연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미 축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좋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오늘 오전에는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혼잡이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지방 쪽 정체 많이 줄어들었고요. 조금씩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이제 순산터널 부근에서만 주춤하고요. 서울 쪽으로는 매송부터 팔곡터널까지 6km 구간, 다시 한번 광명역부터 금천까지도 5km 구간 힘겹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아직 충청권인 천안호도유교소를 앞두고 9km가량 밀리고 있는데 서울 방향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4km 구간 답답했다가 이후 경기권 통과는 대체로 수월하지만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25번 논산천안선은 논산 방향으로 남풍세와 차량터널 사이 정체 5km대로 내려왔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정한 나들목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이제 전구간 수월한 가운데 서울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지나신다면 1차로 쪽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영향받아 2km가량 주춤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과 부곡 사이로 7km 구간 정체고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북수원과 부곡 그리고 둔대 중심으로 서서히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아, 오랜만인데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예. 미중 정상회담이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1: 예.
3: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9년 만에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편에 오를 때까지 이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1: 예.
3: 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을 대동하면서 시장 개방 등 경제적 성과를 내보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1: 예.
3: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서 이 세계 양강 G2의 위상을 굳혀보려는 게 초점이 됐었습니다.
1: 예.
3: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미국산 항공기, 대두, 에너지 수출과 서비스, 전기차 부분의 중국 시장 개방을 언급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3: 그렇지만 구체적인 투자 구매 약속이 않았습니다.
1: 예.
3: 예, 시 주석은 우리는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정했다고 자평했고요. 이 정상회담에서는 신흥 강대국에 대한 기존 패권국의 인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재차 거론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예, 그 얘기를 꺼내놓는데 위험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란 대만 문제 뭐 이런 것을 또 꺼내놓고 얘기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성과가 뭐 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1: 예.
3: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이란과 대만 문제에서도 양측은 일방적인 발표나 발언을 주고받는 데 그쳤고 이 문서화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예.
3: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불허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반대의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 자료는 내긴 했는데요.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서 중국의 이란 정세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적 입장만 제어 확인했고요.
1: 예.
3: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란을 포함한 각국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을 달성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1: 네.
3: 이 중국이 관심을 뒀던 대만 문제 역시 큰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시 주석이 첫날 회담에서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서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서 아주 강력한 이 경고성 메시지를 냈거든요.
1: 예.
3: 이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내내 이 공개석상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3: 이 정상회담 이후 귀국길에서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시 주석이 오늘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이란과의 전쟁 그 얘기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휴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협상이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전쟁이 재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3: 예, 이 미중 간의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합의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교착 상태에 놓인 이 휴전 협상의 물꼬를 트기는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1: 예.
3: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공습해서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인 이즈 알딘 알하다드를 표적 공격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1: 예.
3: 또 익명을 요구한 중동 지역 당국자 두 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7일 휴전 발효 이후 최대 규모로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하기도 했고요.
1: 예.
3: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가급적 빨리 전쟁을 끝내고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야 하는데 정작 정쟁 목표로 이 내세웠던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1: 예.
3: 그래서 진퇴양난에 몰린 상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1: 예.
3: 게다가 물가도 오르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30년 만기 미국 채권금리가 2007년 7월 이후에 가장 높게 올랐거든요.
1: 예.
3: 이러한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예. 삼성의 노사 협상에 대한 정부 중재가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인데요. 정부와 기업에서는 추가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18일 새벽 최종 결렬됐고요.
1: 예.
3: 이 총파업 기일로 설정한 21일까지 이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1: 예.
3: 이 결렬 직후에 정부는 협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1: 예.
3: 이 청와대에서도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동조합을 찾았지만 이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1: 예.
3: 이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상차 이 노조를 찾았는데요. 노조 측은 면담 결과에 대해서 초기업 노조는 이 교섭 재개를 위해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도 이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다시 한번 쭉 풀어주셨습니다만은 노사 간의 입장 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3: 예, 노조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예.
3: 노조의 경우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이 불가능하게 되면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해서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서 OPI 주식 보상 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이 없는 특별 보상을 통해서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 예.
3: 이렇게 노사 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 시점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 측에서 노조 쟁의를 멈춰달라며 이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수원지법은 파업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요.
1: 예.
3: 다만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1: 예.
3: 이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쟁의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파업을 하게 되면 이 파업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 예.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1: 예.
3: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1: 예.
3: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곧바로 쟁의 행위를 멈춰야 하고요. 30일간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이에 중노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예.
3: 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은 대부분 좀 갖추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18일간이나 파업을 현실화하게 되면 손실이 4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이 국가 경제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예.
3: 또 한 번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재가동까지 수주가 걸리는 반도체 산업 특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1: 예.
3: 한국개발연구원 이 KDI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게 되면 국내 총생산 GDP가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3: 또한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4분의 1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1: 예.
3: 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으로 충격이 이전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렇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상 노동 3권과 이 충돌할 수 있어서 노동계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1: 예.
3: 실제로 긴급조정권 자체도 과거에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으로 시작해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과 이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모두 네 차례뿐이었습니다.
1: 예. 정부는 일단 그 협상 중재에 무게를 두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이 노동부 장관은 협상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언급을 했는데요.
1: 예.
3: 청와대가 산업부 장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 예.
3: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이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1: 예.
3: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업체도 1,700개가량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예.
3: 예,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예. 이번 주에 청와대 정책수석이 국민배당제를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1: 네. 청와대와 여당이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뭐 내려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3: 예, 그렇습니다. 이 논란은 AI 기업의 초과 이익, 초과 세수, 초과 이윤 등의 용어가 혼재되면서 불거졌는데요.
1: 예.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수석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며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이 구조적 초과 이익을 철회하는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군요.
3: 예, 국민의힘의 주장은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었고요.
1: 예.
3: 이것을 놓고 블룸버그 등 외신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마침 당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김 실장 발언에 여파라는 해석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옛 트위터인 X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붐은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면서 언론 보도를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음해성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일단 청와대는 이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
1: 예.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이 보수층 결집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1: 예.
3: 그렇지만 김 실장의 SNS 내용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두둔하면서 국민 배당금제가 청와대 내부에서 조율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1: 아하.
3: 특히 국민 배당금제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지방선거 언급을 하셨는데 6월 3일입니다. 6.3 지방선거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 예.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후보 등록 마감 최종 집계치를 보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는 총 7,666명이 등록해서 전체 평균 경쟁률이 1.8:1을 기록했습니다.
1: 예.
3: 이것은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던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평균 경쟁률과 같은 수준이고요.
1: 아,
3: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이 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보수 야당 후보들이 약세 지역에 출마할 만한 유인이 떨어진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아주 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1: 예.
3: 그러면서 무투표 당선자들이 307개 선거구에서 513명이나 나왔습니다.
1: 네.
3: 역대 최대치이고요. 영남과 호남에서 특히 많이 나왔는데요. 전남과 광주에서 63명, 전북에서 46명이 나왔고요. 대구, 경북 7명, 경남 9명, 부산 16명 등이었고요. 경기에서도 이 무투표 당선자가 40명이나 나왔습니다.
1: 예. 여성 후보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고요. 단일화 얘기가 또 곳곳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울산은 진보 진영 단일화를 합의를 했고 부산 북구갑 그리고 경기 평택을이 이른바 진보 이른바 이제 보수에서 단일화 관심 지역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이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단일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1: 예.
3: 민주당 김상우 후보로 조국 혁신당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진보당과는 단일화도 이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예.
3: 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단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단일화 작업을 그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반면에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의 재선거 후보 단일화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재현 진보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미 출마를 했고 민주당도
1: 예.
3: 김용남 의원을 공천했거든요.
1: 예.
3: 그런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단일화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온 부산 북갑보선에서의 보수 진영 단일화도 관심인데
1: 예.
3: 일단 전망은 어렵다입니다.
1: 예예.
3: 단일화를 할 경우 한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한 전 대표가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한 전 대표를 출당시킨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1: 예예.
3: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예.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3시 23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요.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송소진 씨.
4: 아직 5월인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현재 경북 구미가 33.1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고요. 대구는 32.7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지금 29.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은데요. 일요일인 내일을 비롯해 모레 월요일까지 오늘처럼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낮 동안은 더워도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뜨거운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끼지 않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까지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강 방향 잠실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다시 정체고요.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등회 행사 준비 도심 교통통제 이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종로 종로 일가에서 흥인지문 사이 양방향 통제고요. 돈화문로 봉익동에서 종로 3가 구간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모여 있었던 집회 인원들이 행진 중인데요. 광화문 교차로를 지나 경복궁역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후 신교동 교차로 그리고 효자 치안센터까지 두 개 차로 막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0: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무슨 날입니다.
5: 예, 예. 그렇습니다.
1: 5월 20일이고요. 이게 예. 또 세계인의 날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예. 다문화라는 키워드에는 아주 그냥 철썩 달라붙는 날이네요.
5: 예, 예. 그렇습니다.
1: 세계인의 예. 날. 네. 예,
5: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고 또 예. 바로 다음 5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그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1: 예.
5: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것도 이제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1: 오, 다문화 다양성 뭐. 다문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5: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5: 예. 날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세계인의 날은 우리나라가 정한 국가 기념일인데요.
1: 예.
5: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이제 2007년에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한 국가 기념일이고요.
1: 예.
5: 이날부터 또 26일까지를 이제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놨습니다.
1: 예.
5: 2008년에 이제 1회 기념식을 치렀으니 올해로 이제 19회를 만든 인데요.
1: 네.
5: 원래 이름을 이제 외국인의 날로 하려다가 이민정책 포럼에서 이제 학자들이 외국인 하면 이제 뭔가 차별, 배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
1: 예.
5: 세계인의 날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인의 네. 날은 한국인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기도 하네요.
5: 예. 예. 그리고 날짜를 이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을 검토하다가 이날이 이제 부부의 날이어서 하루 전날로 정한 겁니다.
1: 예. 제정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추세를 반영하고 있네요.
5: 그렇습니다. 예.
1: 배경을 또 알게 됐습니다.
5: 예. 네. 법무부가 이제 이날에 맞춰서 기념식을 열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들을 이제 포상을 합니다.
1: 예.
5: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외국인 뭐 수기 공모전이라든지 외국인 지원 센터 그 활동가들 뭐 이런 분들을 모아서 문화마당 또 뭐 올림 축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예.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외국인을 보기도 힘들어서
5: 그렇습니다.
1: 이런 행사를 떠올릴 수도 없었던.
5: 예. 미군 부대 근처나 가야지 보고.
1: 글쎄 말입니다. 뭐
5: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또 세상이 바뀌었고.
5: 예. 예.
1: 다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축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5: 예, 정식 명칭은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1: 예.
5: 이런 건데요. 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만 뭐 인류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1: 그 예.
5: 유엔이 2002년에 총회에서 정한 날이고요. 우리나라는 2014년에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유엔이 정한 이날을 또 역시 국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1: 예.
5: 이후 일주일이 이제 문화 다양성 주간이기도 한데요.
1: 음흠.
5: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간으로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1: 예. 문화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 21세기는 돼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5: 예, 예.
1: 취지나 의미가 참 뭐 그야말로 좋은 거죠.
5: 그렇죠. 예. 예. 이 세계 뭐 문화 다양성은
1: 예.
5: 20세기 후반에 이제 유럽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1: 예.
5: 그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WTO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문화 영역도 자유무역의 흐름에 맡겨두면은 독점의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한동안 이 지배를 할 때
6: 예.
5: 이 압도적인 이런 규모의 콘텐츠가 지배를 하면 문화 다양성이 사라지니까 이런 문화 상품은 좀 예외를 둬서 적절한 규제나 지원을 허용하자.
6: 예.
5: 이런 그 논의가 일면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그 문화 다양성 그 협약이 체결되고요. 우리나라도 2010년에 110번째로 가입을 해서 문화 다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6: 아, 20세기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뭐 그 미국 영화 뭐 이렇게 직배가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예. 다 죽는다 그랬는데. 예, 예. 오히려 또 뭐 현상은 좀 반대로 일어난 것도 있어요.
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데 예. 또 다른 나라 전 세계로 또 따져보면은 예. 우려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6: 그렇죠. 예. 다양성 하면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생물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6: 예.
5: 이 지구 생태계는 그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다양하게 이제 존재를 해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6: 예.
5: 이 환경 파괴로 이제 생태계 균형이 깨지거나 이렇게 하면 뭐 인류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건데요. 뭐 특정 동물의 멸종이 되면 그 동물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동물과 공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동물을 먹이로 삼는 동물도 또 위기에
6: 그렇죠.
5: 빠지거든요.
6: 예.
5: 그리고 한 지역에 또 같은 품종의 식물이나 한 종류의 동물만 서식을 한다면
6: 네.
5: 병충해 등의 뭐 한꺼번에 멸종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6: 예.
5: 그래서 이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환경개발회의를 열 때 이 생물 다양성이 환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이런 그 논의가 이루어져서
6: 예.
5: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그 이듬해 생물 다양성의 날, 그 협약 발효일을 생물 다양성의 날로 정했다가 2001년부터는 협약 초안이 발표된 5월 22일 이날을 네. 기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념식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으로 열고 있습니다.
6: 예. 연달아 있는 세계인의 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다양성의 예. 날, 생물 다양성의 날.
5: 예. 예.
6: 세 가지가 이제 각기 다른 날이긴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점의 그 중요성을 그 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5: 그렇습니다. 예. 예. 생물학적으로 동종 교배보다 이제 이종 교배가 면역력도 높이고 경쟁력을 또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6: 예.
5: 실제로 뭐 우리 사람들도 근친혼을 거듭하면 유전병이
6: 그렇죠.
5: 나타나죠.
6: 예.
5: 문화적으로도 좀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히고 섞여야지 이제 풍성해지고 또 튼튼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또 창조가 됩니다.
6: 옛날 뭐 어느 나라에 저 왕족이 대를 잇겠다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이제 근친혼하다가 결국은 대가 끊겼다는
5: 그렇죠.
6: 거 아니겠습니까?
5: 합스부르크 왕가였는데요. 뭐
6: 예.
5: 주걱턱이라는 유전병이 나타나서
6: 예.
5: 그러니까 씹질 못하니까 소화 기능 장애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병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동물도
6: 예.
5: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 3T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 3T요? T가 세 개인가 보죠?
5: 예.
6: 예.
5: 그렇습니다.
6: 예. 어떤 걸까요?
5: 예, 그 도시와 창조 계급
6: 네.
5: 그리고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런 그 책을 지은 그 캐나다 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그 토론토 대 교수가 창안한 이론인데요.
6: 예.
5: 맨 처음에 T는 톨러런스, 관용이죠.
6: 예.
5: 이 관용이 높은 지역에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6: 아, 홍세화 선생님께서 그 책에서 언급하셨던 톨레랑스.
5: 그렇죠.
6: 이제
5: 불어로는 톨레랑스고.
6: 예, 이 톨러런스의 예, 이제 그 불어식 이제 표현, 발음 뭐 내지 예.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
5: 예.
6: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고
5: 예.
6: 관용적인 도시에 재능들이 몰려들어 기술이 발전한다.
5: 예,
6: 이게 다 T로 시작하는 단어.
5: 예.
6: 3T?
5: 예.
6: 3T.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 예. 이 3T를
6: 예.
5: 이제 각국 나라마다 그 지수를 매겨서 종합점수 이거를 GCI, 글로벌
6: 네.
5: 창의 지수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6: 어.
5: 이거를 점수를 매겨보니까
6: 예.
5: 아무래도 이제 다양성이 높은 나라 또 관영이 높은 나라들이 이제 점수가 높았는데 이민 국가인 호주, 미국, 뭐 뉴질랜드,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 이제 상위권에 포함이 됐고요.
6: 예.
5: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10위권에 들었습니다.
6: 그렇군요. 대충 이미지 가지고 떠올려 본 것과 결과는 같습니다.
5: 예, 예, 예. 예.
6: 우리나라는 이제 이를테면 톱10에 못 들어간 건데
5: 예.
6: 몇 등이나 했습니까?
5: 우리나라는 기술 부문은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관용 점수가 70위에 머물러서
6: 예.
5: 종합 순위가 31위에 그쳤습니다.
6: 그러면 이 3T 이론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
5: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2015년에 그때만
6: 예.
5: 해도
6: 예.
5: 우리나라가 그 다양성이 부족했던 거죠.
6: 그렇죠.
5: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게 기술 부문 2위인 일본도
6: 네.
5: 종합 순위는 좀 떨어졌고요.
6: 아.
5: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 네.
5: 그리고 중국은 아예 100위권 밖이었습니다.
6: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
5: 예,
6: 것
5: 예,
6: 같습니다만
5: 예, 예.
6: 뭐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5: 그렇습니다.
6: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더 발전을 하려고 한다든지 말이죠.
5: 예. 특히 이제 그 창의성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6: 그렇겠죠.
5: 예. 예. 실제로 지금 IT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
6: 예.
5: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연이 아닌 겁니다.
6: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개방적인 도시라는 거
5: 그렇습니다.
6: 아니겠습니까?
5: 뭐 예. 성소수자라든지
6: 예.
5: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종도 다양하고 이런 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건데요.
6: 예.
5: 미국의 그 경제 전문지 포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 네.
5: 여기서 해마다 500대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40% 이상이 이민자 1세나 2세에 의해서 설립.

0: 가까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1: 예.
0: 남아공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국적도 남아공, 미국, 캐나다 3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부모가 이제 미국인이긴 했는데 두 돌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쿠바 출신 이민자와 재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 예.
0: 실제로 또 제프 베이조스가 그 쿠바 출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토로를 하곤 했는데요. 그리고 또 뭐 구글 CEO 순다르 피차리나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에서 공과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정착한 인물이죠.
1: 예.
0: 그리고 뭐 요즘 많이 이 언론에 나오는 엔비디아 사장 젠슨 황 대만,
1: 네.
0: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최대 IT 기업 소프트뱅크 창업자는 한국계 일본인 그 손 마사요시 손정이죠.
1: 예. 예. 지금 뭐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0: 예, 예, 예.
1: 이제 뭐 한국인이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게
0: 그렇습니다.
1: 좀 아쉬운 예. 것 같은데 이론 자체가 상당히 적합성이 높군요. 그러니까.
0: 예, 예, 예. 특히 이제 IT 쪽 또 창의력을 요구하는 이런 업종이나 분야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걸 이 이야기를 또 그 학설을 거둔 그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1: 예.
0: 미국의 미시간대의 그 스콧 페이지 교수는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인 집단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 이 평범한 말투의 명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0: 그렇습니다.
1: 와닿는데요.
0: 예. 예. 그 이런 이론도 법칙도 제시를 했어요. 집단의
1: 예.
0: 오류는 평균 오류에서 다양성을 뺀 것이다.
1: 예.
0: 다양성이 많을수록 오류가 적다는 겁니다.
1: 요거는 조금 말이 어려워지긴
0: 예.
1: 했지만 여하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불교 집안의 오래된 속담에
1: 네.
0: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1: 이거 이것도 재밌네요.
0: 결국 예,
1: 예.
0: 다양성이 중요. 집단지성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아, 예.
0: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예. 사실 집단지성 이게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사실은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을 전제로
0: 예,
1: 하지 않을
0: 예,
1: 때는
0: 예.
1: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그런 자유로운
1: 예.
0: 생각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
1: 그렇죠.
0: 거고요.
1: 그렇죠. 예.
0: 예.
1: 예.
0: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 그레그 제커린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1: 예.
0: 그 세계인으로서의 나라는 책에서 이제 다양성은 나라의 건강과 부를 결정짓는다.
1: 예.
0: 이제 혼합은 새로운 표준이며 창의성을 북돋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디즈니 그룹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마이클 아이즈너도요. 다양성은 창의성을 향한 강력한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청동기 시대로 갑자기 그냥 제가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최고의 청동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최고야 이제 됐어 그랬을 때 다른 재료인 철기를 안 떠올렸다면 발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때도 부족 간의 충돌 접합 교류
1: 예.
0: 이것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1: 다양성은
0: 예.
1: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냥 뭐. 적당히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네. 것이라도 우리가 참아주겠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사실은 그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개방과 포용으로 다양성을 높인 국가가 융성하죠.
1: 예.
0: 그 반대의 길을 걸으면 쇠퇴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노동자 유입이나 다문화가정 증가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 추세니까 어쩔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인구절벽의 대안이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선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예. 아, 말씀 주고받다가 제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지만 참 대단한 오늘 결론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그냥 서로 다른 거를 좀 봐주는 게 아니라
0: 예.
1: 다양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0: 그렇습니다.
1: 있는 것이다.
0: 예.
1: 예. 감히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드리겠습니다. 자,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3: 문화가 좋아.

0: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뭐 네온 사인도 좋고 뭐 LED 조명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 요즘 같은 때 이제 슬슬 보실 겁니다. 네. 연등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면 네. 참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연등 축제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전국 연등 축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 축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올해는 좀 전국적인 행사들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1: 연등에는 1200년 된 우리 전통 문화 행사죠. 서울에서는 동대문동장에서 조개사까지 이어지는 연등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시부터 동대문부터 종각까지 화려한 연등 행렬이 이어지게 되고
0: 예.
1: 올해 연등 행렬에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최초 로봇 승려인 가비가 등장합니다. 한 대도 아니고 석자, 모희, 니사 등의 번명을 받은 로봇. 승려 3대 석대라고 해야 되겠죠.
0: 예, 예.
1: 예, 이렇게 참여한다고 해서 또 눈길을 끌었고요.
0: 어허.
1: 내일은 조개사 앞길부터 이제 전통 문화마당 공연마당 연등놀이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연등놀이는 예. 오후 7시부터 조개사와 이제 인사동 사이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지역으로 가면 형산강 둔치와 금장대 일원에서도 31일까지 형산강 연등 문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2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금장대에서 성건동과 중앙시장 사거리 등을 지나서 봉황대까지 3km 구간을 행진을 하게 되고요.
0: 예.
1: 특히 황룡사 9층 목탑 등을 중심으로 장엄한 등 전시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이미 금장대 일대는 연등으로 꾸며져 있어서 야간 경관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부산으로 가면은 부산에서도 17일까지 연등 행렬 또 관련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0: 네.
1: 네, 오늘 7시 30분부터 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렬이 부산 시민공원 다송광장에서 하마정 교차로와 양정 교차로를 지나서 송상현 광장까지 한 2.2km 이제 구간을 밝히게 됩니다.
0: 예.
1: 또 김해에서도 연등 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늘 5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리고 가야혼 공연과 초청 가수 공연 등이 또 화려하게 열리니까 수릉원 근처를 방문하시다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0: 예. 자, 저희가 이제 교통정보 뭐 이렇게 시간 되면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너를 통해서 교통정보 한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 그렇습니다.
0: 연등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좀 있고요.
1: 일단 오늘 종로 일대는 1시부터 이제 16일 오전 3시까지 이미 이제 통제가 됐었고요.
0: 그렇네요. 예. 네.
1: 그리고 이 연등행렬이 시작되는 장충당로 같은 경우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리고 우정국로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0시까지 차량 토량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0: 예.
1: 장충당로는 연등행렬이 통과되더라도 이제 탄력적인 차량 소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청계천로와 율곡로, 을지로 방향으로 우회 하는 그런 버스 노선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예, 여기 오느라고 지하철로 이동을
0: 그러셔야
1: 했고요.
0: 그러셔야 돼요. 예, 네. 예.
1: 예. 그리고 일요일에 이제 17일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또 교통이 통제가 됩니다.
0: 예.
1: 정치 집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시부터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전시작전과 회수를 위한 집회가 열리게 되고
0: 네.
1: 또 세종대 사거리에서 주한미군 미국 대사관을 거쳐서 광화문 북측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장미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늦봄 나들이로 좋은 2026 전국 장미축제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중랑구에는 서울 장미축제가 있는데요.
0: 예.
1: 23일까지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5.45km 정도의 장미터널이 또 볼거리입니다.
0: 예.
1: 232종의 32만 주의 장미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 예.
1: 또 그 신메뉴인 장미빵 출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알찬 구성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0: 장미빵이요.
1: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1: 네. 요즘엔 먹을거리가 빠질 수가 없는
0: 그렇죠.
1: 상황이고요.
0: 예.
1: 또 5월 14일 원래 로즈데이였는데 오늘 또 이 로즈데이에 관련된 또 행사들 또 있다고 합니다.
0: 예.
1: 삼척으로 가면 삼척에도 장미 축제가 있습니다. 예, 동화 속 공간으로 모든 장미 공원을 다 꾸몄다고 하니까 미니 퍼레이드 매일 있고요. 또 주말에도 메인 퍼레이드와 인기 IP 캐릭터 싱어롱 쇼가 오르지니까 자녀분들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0: 예.
1: 24일에는 파인 다이닝 장미 식탁을 비롯해서 장미를 맛보는 특별한 미식 경험도 있습니다.
0: 여기도 먹을 거 있고요.
1: 예, 장미를 활용해서 이제 마련한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임실에는 이제 장미축도 있는데 31일까지 장미원 일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예.
1: 또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 기대할 수 있고요. 또 22일에는 전남 곡성에서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0: 예.
1: 수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0: 네.
1: 기차마을은 밤 10시까지 연장 운행된다고 합니다.
0: 예. 여름보다 사실 더 덥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 사실은 이제 초여름 날씨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야장이 네. 지금 성시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
1: 그래서 야장은 야외 테이블 영업을 말합니다.
0: 예. 예. 요게 사실은 좀 불법인 곳들도 좀
1: 네,
0: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0: 예.
1: 어쨌든 야장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지금 눈길을 많이 끌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의 야장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야장 맵까지 등장을 해서 특히 20, 30대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예.
1: 식당은 물론 술집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야장 맵이 되겠습니다.
0: 네.
1: 야장, 루프톱, 폴딩도어 등 형태별로 장소를 검색할 수가 있겠고요. 음식 종류도 뭐 꼬치, 고기, 해산물 등 세분화되어 있어서 원하는 분위기의 메뉴에 야장을 찾을 수가 있겠고
0: 예.
1: 전국 기준 한 575개 정도의 야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부산, 인천,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제 접속을 하고 있고 또 인기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이게 지금 문화적 가치가 인정을 받거나 뭐 도로교통법 뭐 요런데 이제 저촉이 안 되는 것들은 되는데 사실은 그 임의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이게 자치구별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0: 예.
1: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야외 영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인데요.
0: 예.
1: 특히 5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위생 외에도 건축, 주차, 도로 조명, 서방 등 여러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0: 예.
1: 자치구별로 허가 신고 기준도 제각각이라서 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구는 2014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5개 영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 안전 위생 기준을 마련했고 종로구 역시 익선동 동화문로 일대 상생거리 사업을 통해서 5개 영업 허가 기준을 명확히 예. 하는가 하면
0: 예.
1: 무단 확장 영업과 통행 방해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 예.
1: 특히 종로 같은 게 익선동 일대는 뭐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데.
0: 그렇죠.
1: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역별로 이 상권과 주거 환경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자율 협약과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특히 주민과 이용객, 상인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거나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야간 문화가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0: 그렇죠.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밤에 돌아가 다닐 곳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장 영업 혹은 야장 문화도 제도화하는데 좀 여러모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뭐 저 맨날 여름인데야 그렇지만 우리는 겨울이 있으니까.
1: 예. 그렇죠.
0: 예. 외국인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1: 맞습니다.
0: 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제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예 맛집 지도라는 게 이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우슐랭이요?
1: 예, 원래 미슐랭은 아시잖아요.
0: 알죠.
1: 예, 예. 타이거 저 타이어 회사에서
0: 타이어 회사.
1: 건데
0: 예, 예.
1: 이 부산 지방 우정청이 발행하는 맛집 지도가 우슐랭입니다. 우체국과 미슐랭의 합성어입니다. 부산 지방
0: 예,
1: 우정청이
0: 예.
1: 2024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맛집 가이드인데 최근에
0: 부산의 우정청이 예. 발행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프랑스 타이어 회사의 맛집 가이드보다 한 127% 최근에 많이 검색됐다라고 하는 건데.
0: 아 그래요?
1: 부울경, 부산, 우산, 울산, 경남 소재 37개 우체국이 차별을 해서 이 우슐랭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고
0: 예.
1: 소속 직원 4,500여 명이 5개월간 공들인 결과입니다.
0: 오.
1: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골목 맛집을 속속들이 아는 집배원님 그리고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직원들이 추천하는 로컬 맛집이 모였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건 지난해 3월 발행한 버전으로 245개 맛집 정보가 담겼기 때문인데
0: 예.
1: 어쨌든 봄맞이 여행 수요 로컬 관광의 인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됐는데 특히 손해보기 싫어하는

0: MZ 2030 세대들이
1: 예.
0: 추천 맛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눈길을 끌게 됐는데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요즘에 또 지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또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만 지금 우슐랭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예. 전국 단위로 좀 확장해달라.
1: 예.
0: 아, 예. 집배원님들의 그 참 발담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1: 예, 이거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딱 느낌이 오네요.
0: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힘들지만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1: 예, 우슐랭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쇠고기집
0: 그러더니
1: 그게 아니라 우체국 할 때 이게
0: 네,
1: 부산지방 우정청에서 발행을 네.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슐랭이라고 한 겁니다. 아, 전국 단위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앱입니까? 뭐 아니면 저기 그 뭡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까?
0: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예. 찾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 제 지방 출장이 더욱더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1부 끝곡은 서수남 하청일 씨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과수원길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의 힘이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을 쥘 악자에 힘력자를 쓰는 악력이라고 하는데 악력이 세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상대방이 손으로 잡는 힘이 너무 세서 아픈 경우 아구가 세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귀가 세다가 맞을까요? 이때는 아귀가 세다가 맞습니다. 아귀는 사물의 갈라진 부분을 뜻하는 말인데 보통 소나기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소나기라는 말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쥐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악력이 바로 소나기로 무엇을 쥐는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기도 해서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거나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것을 가리켜 소나기에 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선 중에 입이 크고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지만 맛은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나 찜은 아구탕이나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탕, 아귀찜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현재 경북 구미와 경남 함양은 33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도 32.9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광주 30.3도, 서울 29.5도 등으로 오늘은 동쪽 지역이 서쪽보다 더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9도가량 웃돌며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는 날씨고요. 또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모레 월요일에도 서울과 대전, 전주의 낮 기온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모레 월요일까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글피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구

0: 미끄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오늘부터 음식이 보약이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노인의 식욕 부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사용이 됩니다. 우물정 9730, 우물정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콩입니다. 라디오 앱 콩 이용해서 문자 주십시오. 직접 상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전화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역번호 02-368-1002번, 1003번. 지역번호는 02고요. 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과학플러스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 중입니다. 명단과 대표팀의 앞으로의 일정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상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 1호는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 남양주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길어지는데요. 전방 주시하면서 이동하시고요. 이전으로는 서종과 화도 사이로도 5km 밀립니다. 50번 영동선 인천 쪽 양재터널에서 주춤했다가 동수원과 북수원 사이로 5km 구간 밀린 뒤 부곡부터 반월터널까지는 10km 구간 정체 중이고요. 충청권 안쪽으로 이동해보면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으로는 정안 휴게소를 시작으로 7km 구간, 그리고 반대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령터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는 옥산부터 시작됩니다. 청주 휴게소까지 9km 구간 밀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권 통과는 대체로 수월하고요. 시구간 진입을 앞두고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쭉 밀립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8km 구간 정체 중이고 금천 나들목 주변에서는 양방향으로 잠시 속도가 내려갑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진천터널에서 반대 하남 방향으로는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음식이 보약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부터는 뭐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또 즉석에서 대답해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예. 아, 설레네요. 네. 오늘 주제가 노인의 식욕 부진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지난주 어버이날에 부모님 찾아뵈신 분 많으시죠?
1: 네.
3: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식사를 잘하고 계시던가요? 아마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뭐 고기, 생선, 과일 등 고루 잘 드셨고 계실 겁니다.
1: 네.
3: 왜냐? 이 한의학에서 우리 몸을 주관하는 정, 기, 신, 혈 이게 모두 음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 예.
3: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탕이자 근본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곡기가 충실해지고 곡기가 충실해지면 기와 혈이 왕성하게 되고
1: 예.
3: 기와 혈이 왕성하면 몸에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1: 예.
3: 아마 곡기란 말 많이 들어보실 텐데
1: 그럼요.
3: 곡기를 예. 끊는다 그러잖아요.
1: 아유,
3: 곡이 곡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음식물의 정기를 말하는 겁니다.
1: 예.
3: 그래서 그 음식들을 먹어서 얻는 영양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발휘하는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1: 네.
3: 자,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셔도 고기, 생선, 과일을 비롯한 음식을 골고루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 됩니다.
1: 예.
3: 그렇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야, 나 입맛도 없어. 그래서 뭐 끼니를 그냥 뭐 대충 때운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1: 네.
3: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식욕 부진의 원인을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이게 노인으로 분류되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면은 그렇죠. 식욕이 떨어지기 또 십상인데 말입니다.
3: 맞습니다. 예. 예.
1: 어르신께서 갑자기 식사를 잘 안 하신다든지 또 식사량이 눈에 띄게 뭐 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 아마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께서는 어르신께 보약이나 보양식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글쎄요. 예.
3: 왜냐 음식을 적게 드시니까 뭐 기운이 없어지고 그래 되면 어르신께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지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1: 예.
3: 자 그런데 사실 이 노인분께서 식욕 부진, 뭐 음식을 잘 못 먹거나 거의 잘 안 드신다 이거요, 건강이 나빠지는 신호입니다.
1: 예.
3: 또는 큰 질병이 나타났을 때 먼저 나타나는 첫 증상이기도 합니다.
1: 아 이게 전조 증상이군요.
3: 예.
1: 그러니까
3: 첫 증상이기도 해요.
1: 네.
3: 사실 노인분께서 뭐 폐렴이라든가 각종 감염증에 걸리게 될 경우에 처음에는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그냥 입맛이 없고 심신이 나른해지고 평소 하시던 소일거리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지내려고만 하다가
1: 예.
3: 좀 하루 이틀 더 2-3일 지나서 병이 좀 진행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식사를 잘 못하시고 눈에 띄게 줄었다. 먼저 원인부터 찾아보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예. 자, 어르신들께서 식욕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전조 증상으로서의 네. 이제 특징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은.
3: 자, 우선 오래 질병을 앓거나
1: 예.
3: 혹은 오래 약물 복용을 하시고 있다. 그러면 바로 비위장의 장애가 좀 생기거든요.
1: 아.
3: 또는 평소 하시던 활동이나 운동을 언제부턴가 별로 하지 않고 있다거나 혹은 또 과로해서 원기가 상했다. 그러면
1: 예.
3: 비위장의 양기, 기가 허약해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1: 어른들께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3: 예.
1: 말씀하시는 모든
3: 그쵸.
1: 사례가.
3: 맞습니다.
1: 예.
3: 거기다가 또 신경을 또 많이 써도 입맛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비장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1: 예.
3: 그러면 우리 몸의 기가 한 곳에 맺혀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부르고 팔다리가 무겁습니다.
1: 예.
3: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식욕이 생기는 겁니다.
1: 어허.
3: 마음이 안 편하면 식욕이 안 생깁니다.
1: 예.
3: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위장이 냉하면은 음식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뱃속이 뭔가 더부룩해지고 그래 되고 또 비위장에 열이 많으면은 입맛이 당기게 됩니다.
1: 예.
3: 또 비장에 습기가 쌓여도 식욕이 떨어집니다.
1: 네.
3: 왜냐하면 비장이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1: 예. 지금 하실 말씀이 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헤드폰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전화가
3: 네.
1: 지금 많이 와 있어서
3: 네네.
1: 전화 연결을 해서 뭐 질문을 일단 좀 받고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요?
4: 예, 아니, 저, 콩이, 단백질이 보충용으로 사람한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4: 예, 근데, 콩도 그,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4: 예, 그 중에서 제가 한 4년 정도로 콩을 생콩으로.
1: 콩을요? 예.
4: 예, 한, 저, 12시간 불렸다가, 생콩으로 주로 먹어봤어요. 하루에
1: 예.
4: 한 20 정도를 해봤는데, 이걸 생콩으로 먹은 것이 영양 가치가.
1: 아, 날콩으로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콩. 예, 예. 네.
4: 예. 영양 가치가, 날콩으로 먹는 것이 좋은가?
1: 네네.
4: 아니면 삶아서.
1: 예.
4: 먹는 것이, 그 영양 가치가 좋은가?
1: 예, 예.
4: 궁금하더라고요.
1: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저 전화 연결을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또 나이는 몇이신지 제가 이걸 여쭙지 않았습니다.
4: 예, 전남 순천에 살고 있고요.
1: 예예. 예.
4: 예, 나이는 77입니다.
1: 예.
4: 그 한 4년 정도 먹다가 좀 먹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1: 예.
4: 예, 그 중단을 했어요.
1: 생콩 드시는 거 지금에서.
4: 예.
1: 예.
4: 그래갖고 요즘에는 이제 콩을 삶아서.
1: 네.
4: 예, 삶아서, 다른 뭐 음식하고 음식에 보충해서 먹는 방법으로 먹고 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또 제한된 시간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 이 정도 듣고 선생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3: 예, 콩도 단백질 섭취원으로 중요한데요. 물론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보다는 좀 흡수도 좀 떨어지고 영양도 좀 낮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1: 예.
3: 아무래도 생으로 먹는 것이 소화 흡수율이 더 떨어집니다. 원래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은 데다가 아하. 또 그걸 예, 생으로 드시면은 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1: 예.
3: 특히나 연세가 지금 많으신 77이라고 하시니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힌 뭐 된장 예 된장찌개라든가 혹은 콩국으로 드시거나
1: 예.
3: 두부를 드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고
1: 예.
3: 가급적 연세 드신 분들은 생콩을 안 드시고 익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4: 네, 그래서
1: 네.
4: 그 생콩 영양 가치가 어떻게 된가를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1: 네.
4: 에 전혀 뭐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1: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가공을 네. 해서 드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지금 정 선생님 말씀입니다.
4: 그런데
1: 예. 네.
4: 포만감은
1: 네.
4: 에 소화율은 익혀서 먹는 것보다 생걸로 먹는 것이
1: 네.
4: 포만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포만감이요? 예. 네. 근데 뭐 정 선생님 어떻습니까?
3: 예,
1: 포만감보다는
3: 포만감보다는 그 음식을 드셔서 흡수되는
1: 예,
3: 걸 생각하시는 것이
1: 예.
3: 연세 드신 분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1: 네,
3: 그래서
1: 네.
3: 이제 더워지면은 콩국을 드신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된장찌개 혹은 청국장 그리고 두부 특히 두부가 흡수율이 많고 또 속에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1: 예, 첫 전화 연결 순천에서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하던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노인들께서 뱃속에 열이 많으면 입맛이 좋으니 그 열이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3: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3: 항상 중간이
1: 예.
3: 좋거든요. 예를 들어 배 속에 열이 많은 병,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건 정말 비위장.

0: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식욕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 예.
0: 예를 들어 열병을 앓아서 몸에 물기가 많이 빠져서 몸이 건조해지게 되면은 입 속하고 혀가 바싹 마르면서 음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간장이나 담낭 뭐 혹은 심장에 열이 많을 경우에는 입맛이 쓰게 됩니다.
1: 예.
0: 그러면 입맛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음흠. 쓰게 되면은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열이 오른다. 허약해서 허열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예. 입이 마르고 찬물이나 찬 음식을 자꾸 먹게 되지만은요. 문제는 그래서 냉해지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음식 생각이 나질 않게 됩니다.
1: 예. 질병을 앓고 난 뒤에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도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0: 사실은 질병을 앓고 나게 되면은 예. 입맛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경우는 바로 그 병으로 인해서 위장에 영향을 받았거나
1: 예.
0: 혹은 아직도 예를 들어 감기 같은 질병의 경우 찬 기운이 위장에 남아있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원래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병이 낫더라도 원기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의 기가 허약해진 경우가 있다면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예.
0: 그럼 바로 그런 경우가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노인분들 보통 먼저 비위장을 도와주자. 이 도와줬는데 효과가 없어요.
1: 예.
0: 바로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장의 기가 쇠약하고 진기가 빠져 있어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탓이다. 이걸 비유하자면은 솥에 곡식을 넣긴 넣었는데 손 밑에 불을 집에 떼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곡식이 익지 않는 이치랑 마찬가지다.
1: 예.
0: 그러니까 비위장이 재구실을 재기능을 다하려면은 신장에서 불기운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양기를 보강해 줘야 비장의 양기가 공급이 되어서 입맛이 나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1: 예. 자, 이게 좀 지금 문자로 저희에게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쭉 진행해 나가는 얘기와는 이제 맥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또 뭐 식욕 관련한 얘기 노인 얘기고 그래서 뭐 상당히 또 부합하는 얘기 같기도 해서요. 7119 전화번호 7119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70인데 식욕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0: 예.
1: 이분이 우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면 식욕이 좋다 이런 얘기도 들으신 모양입니다.
0: 네.
1: 이거 어떻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1: 예, 예,
0: 비위장이 열이 많으면 예를 들어 용광로에 쇠를 넣어도 금방 녹이듯이 이런 만약에 속에 열이 정말 많다면
1: 예.
0: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소화가 됩니다. 눈 녹듯이.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예요.
1: 네.
0: 이게 방금 말씀하신 당뇨병이 올 수 있는 단계이거나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또 여자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 정도 있는데
1: 예.
0: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입맛이 좋아졌다. 이것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1: 예, 예, 예.
0: 전혀 입맛이 좋을 일이 없는데 너무 좋은 것이 지속되고 자꾸 먹고 싶다면 진찰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요.
1: 예.
0: 뭐 평소에 입맛이 좀 별로 없다가 또 맛있는 음식을 자주 드신다거나 또
1: 예.
0: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또 식욕이 좋아질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0: 또 평소에 운동하지 않다 운동을 하실 때도 입맛은 늘게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한 통을 서둘러 받고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아, 서울에 사는 김형진입니다.
1: 네네, 김형진 네, 선생님.
2: 네.
1: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76살입니다.
1: 아, 예, 70대의 이제 어르신이시고요.
2: 네.
1: 예, 질문이 어떤 질문이신가요?
2: 아, 저는요, 한 4년 전에 그 방광암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1: 아, 예.
2: 제가 당황버섯이 좋다 해가지고, 당황버섯 하고 또 마늘 껍질하고 양파 껍질하고 그걸 다리가지고 계속 그걸 물식으로 먹거든요.
1: 예.
2: 그런데 그게 좀 위장에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병식찬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고
1: 암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2: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예.
2: 예, 그 6개월 한 번씩 저걸 봤는데 아무리 이상이 없고요.
1: 예예. 예. 아, 교수님께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2: 아, 예, 예, 예. 예.
0: 뭐, 4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시면 참 잘된 일이네요.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질병에 맞는 음식이나 약을 드셨다 하면은 처음에는 좋아졌지 않습니까? 계속

0: 똑같은 양을 드셔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용량을 한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어 약재를 좀 적게 넣고 연하게 달여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마시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드시고 있다는 상황버섯, 마늘, 양파를 보면은 상황버섯은 아주 차가운 성질입니다. 차가운 성질이 아주 강하죠. 버섯은 햇빛에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늘은 아주 뜨거운 성질이고 양파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조화는 잘 이루어졌는데 만약 이게 이제 위장에 장애를 좀 느끼신다고 하면은 이 달에서 마시는 물량이 많아도 비장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아. 비장이 습기를 싫어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물을 적게 마시면 위장은 또 건조한 걸 싫어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딱 좋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상황버섯, 마늘, 양파 껍질을 달여 마시는 물량을 줄이는 방법, 또 전체 버섯과 마늘, 양파 껍질의 양을 줄여서 달이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몸이 아주 냉한 편에 속하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면은 상황버섯 양을 좀 줄이거나 이제는 상황버섯을 중단하거나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1: 예, 김현주 선생님께 저희가 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그 혹시 뭐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할까 하고선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 내용은 뭐 거의 한 3분의 1도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오늘 새롭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정지천 동국대 한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예, 과학 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1: 저 오랜만에 전화 연결만큼 그런다니까 짜증나서 과학 플러스 이제 찾아놨습니다. 네? 예. 코너 속 코너, 오해와 진실. 이거 오늘 잘 맞춰야 될 텐데.
3: 네. 예. 최근 기업에서 네. 웬만한 신입 직원보다 인공지능이 더 업무에 대해서 좋은 답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속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1: 네.
3: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의 인공지능이 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하는 현상, 흔히 이제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1: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이 그 학습이 많이 돼서 네. 좀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3: 네, 그래서 네. 이게 진실을 어느 정도는 품고 있습니다만, 근데 오해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 예. 현상, 있지도 않은 현상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답하는 현상이 예. 확실히 줄어들고 성능이 좋아진 것도 많이 있기는 있거든요.
1: 예.
3: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의 특성이자 문제라고 하면서 많이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시커펀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특히 이렇게 LLM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형태의 인공지능들은 대화를 마음에 들게 길게 하면 할수록 이 인공지능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물어본 사람의 구미에 맞게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3: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중역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보시면 젊은 직원, 신입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공지능들이 훨씬 더 이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1: 예.
3: 아 인공지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좀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옳은 말을 해주는
1: 예.
3: 그런 사람 직원이 해주지 못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이 아첨 현상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1: 예.
3: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1: 제가 절반은 맞은 것 같습니다만
3: 네.
1: 뭐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3: 네.
1: 예 제일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써보고 난 다음에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3: 그렇죠.
1: 제가 그냥 일기에다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AI는 아무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썼던 적도 있는데 그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오, 이게 원대한 거 아닙니까?
3: 네네. 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 기술을 개발하는 큰 사업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예.
3: 이게 이제 최근에 실용화 단계로 나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목받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14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스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를 하는 게 연구 개발 분야에 이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어떻게 그 예산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가치라든가 예산의 비용 양을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심의하는 작업 이거를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예.
3: 그런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일을 인공지능에게 어느 정도 맡기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바로 추진 중인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3: 같은 날에 이 국방부 쪽에서도 관련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역시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 발표에서 나온 소식인데 국방부하고 이 AI 참여 이 AI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이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를 뭐 살고 있는 중에
3: 네.
1: 정부가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도 같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3: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한 작년 재작년 지금부터 아 이거 인공지능이 세계를 크게 바꾸겠구나라는 생각을 한층 더 많이 하게 됐죠.
1: 예.
3: 그런 상황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들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특히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방대한 이 자료와 계산을 가지고 결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1: 네.
3: 그 항상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내 자료를 건네주면서 이거를 분석해 달라 이런 내용을 항상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미국 회사에 보내면서 그 결과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다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1: 예.
3: 더군다나 이 미국 회사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경쟁 회사들은 또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1: 네.
3: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의 산업을 꾸준히 키워나가려면 나아가서 국가안보와 직결이 되고 있는 수많은 일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외국 회사들한테 다 넘겨주고 네. 결과를 다시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큰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핵심적인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사실 뭐 이 인공지능 얘기 이전에도
3: 네.
1: 뭐 외국 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이제 큰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3: 그렇죠.
1: 있던 건데
3: 네.
1: 국가 보안이라든지 또 뭐 기가 막힌 이 이제 안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데이터 주권 확보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 네네.
1: 네.
3: 예, 이 사업 이름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1: 예.
3: 흔히 이제 업계에서는 이걸 줄여서 독파모라고도 많이 합니다. 독파모, 독파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의미가 큰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1: 예.
3: 언뜻 들어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무슨 뭐 화장품 광고 출연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3: 일단 이 모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 보는 패션 모델 이런 거하고 의미가 비슷하면 서도 좀 다르는데요.
1: 네.
3: 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1: 예.
3: 사실은 패션 모델도 좀 비슷한 것이죠. 그 옷을 내가 직접 입어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델이 입어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1: 예.
3: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직접 관찰하는 대신에 그것하고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로 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추정하는 거 이런 거를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물을 때가 많습니다.
1: 예.
3: 예를 들어서 정말 실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공기, 우리나라의 대기에 대해서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기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기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를 실제로 관찰을 해보지를 않아도 컴퓨터 속에 이 대기 모델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산 방식이 입력되어 있는 걸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아, 올 여름쯤에 우리나라의 대기의 상태는 어느 정도 덥게 변할 거다라는 거를 계산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대기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1: 예.
3: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온갖 지식들, 그 지식들을 설명한 자료들, 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쭉 해보면서 사람이 글이라는 거를 어떻게 쓰는가,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1: 예.
3: 그렇게 하면 진짜로 사람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글을 쓰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의 계산만 열심히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것처럼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인공지능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예.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모델 중에서도 제일 좀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놓은 거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기 때문에
1: 예.
3: 기초라는 뜻의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1: 예.
3: 만들어 놓으면 그 자료의 양도 굉장히 좀 방대하고요. 그거를 잘 가다듬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더 계속해서 계산해 나갈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인데
1: 네.
3: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스스로 갖추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 인공지능을 혹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돈을 주고 빌려 써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예. 네.
3: 그러면 돈 내고 쓴다는 것도 아깝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군사 목적에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외국 회사에 줘가면서 뭐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1: 예.
3: 아까 이번에 사용하기로 한 분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인공지능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1: 예.
3: 이거를 만약에 외국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써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과학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자료들을 이거는 나라에 제출하는 자료니까 이거 국가에서만 보라고 기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있을 텐데
1: 그렇죠.
3: 그런 거를 인공지능을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해외에 넘긴다라는 거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1: 우리와 이해관계가 좀 껄끄럽거나 하면 더욱더 그렇겠고요.
3: 더욱더 그렇고요. 예. 우리와 이해관계가 좀 잘 뭐 크게 충돌이 없는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1: 그래도 이해는 다른 거니까.
3: 예. 예. 더군다나 그럼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1: 예.
3: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자료가 아닌데 중간에서 잘못 관리가 돼가지고 누가 그거를 유출해 간다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이런 뭐 요즘 쓰는 말로 데이터 주권 이런 면에서 이 독파모 사업,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산업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뒷부분만 가지고도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예.
3: 네.
1: 뭐 이제 자주국방에 준하는 일이 아닌가
3: 그렇습니다.
1: 그런 생각이
3: 네네.
1: 드는데.
3: 네.
1: 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3: 이거를 작년부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거를 약간 대회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 비슷한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3: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어떤 이 참여할 기업들을 팀을 꾸려가지고 뽑은 다음에
1: 네.
3: 그중에서 뭐 탈락자를 선정하고 남아서 다음 라운드로 가는 그런 팀들을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간 일반 대중들이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약간 콘서트 비슷하게 전시회 비슷하게 이런 것도 거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 예상치 못한 양태인데요.
3: 네, 그래서 예. 이거를 뭐 국가대표 AI를 뽑는 사업이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3: 흔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국가대표 AI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여러 업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이라고 하지요.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3: 그 팀의 대표가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이버, SK, NC, LG, 업스테이지라는 이 다섯 개의 회사들이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각각 서로 다른 회사 뭐 또 연구소 뭐 또 뭐 학교 이런 데들하고 다 팀을 꾸려가지고
1: 강력하네요.
3: 예, 이 다섯 개 회사들이 일단 일종의 뭐 진출 팀으로 예, 처음에 합류를 해가지고
1: 예.
3: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3: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들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이 중에서 네이버와 NC는 탈락 탈락을 하고 SK, LG, 업스테이지라는 이 세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추가로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팀이 한 팀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또 이것도 또 새로 받아들여가지고 경쟁에 또 합류시켜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요.
1: 예.
3: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GPU라고 하지요. 인공지능 계산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해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유리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 예.
3: 이 성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국방 같은 분야에 활용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팀이 한 팀 안에 수많은 다른 업체들 그리고 여러 뭐 학교 연구기관들이 같이 모여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팀에 소속된 회사들이 그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NC 같은 뭐 탈락 업체이긴 합니다만 NC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게임 많이 하는 개발하는 네, 업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 개발된 이 인공지능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재미있게 더 보기 좋게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 나가는 등등으로 예, 다양한 방식으로 실용적인 부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정부 업무에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
3: 네.
1: 이것이 이제 활용된다고 하면 어떤 변화, 어떤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3: 네, 엊그제 이제 이야기에서 나온 게 과학기술부의 연구 과제의 예산 심의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연구 개발 사업 중에 이 과학기술부까지 올라와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사업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검토 대상인 서류를 모아 보면 서류가 이 A4 용지로 보통 수만에서 수십만 장 정도의 서류가 된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검토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1: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3: 뭐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게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검토하는데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어떻게 보고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1: 네.
3: 이거를 결정을 인공지능 한테 최종적으로 뭐 내려달라. 네가 1위 연구 과제부터 탈락시킬 연구 과제, 더 지원해야 될 연구 과제를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선정해 봐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1: 네.
3: 그렇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일단은 사용해 보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비슷한 과제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연구들끼리는
1: 네.
3: 아무래도 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수만 장, 이 수천 개에 되는 이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쫙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그런 작업. 네, 그러면 이제 그 모아놓은 거를 이제 사람들이 배분을 받아가지고 보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3: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참신한 내용을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이미 이런 연구를 다 해가지고 성과가 있는데 그걸 또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없느냐. 이런 걸 걸러내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3: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잘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비슷한 내용의 연구 사업들을 모아보니까 12년 전에 이 비슷한 일 이미 한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 사람이 그 제시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보고 최종 확인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3: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3: 국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뭐 이 여러 첩보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첩보 자료를 통해서 수집한 수많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적에 대한 자료들을 워낙에 자료가 많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검토하기가 힘들 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뭔가 수상한 거 뭔가
1: 네.
3: 수상적이고 더 관심을 갖고 볼만한 것만 추려내는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1: 네.
3: 그런 쪽에 체계를 개발하는데 우리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자, 이게 참 뭐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고
3: 네.
1: 뭐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하나로 모아지고 저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네. 또 이런 일일수록 부작용이나 염려스러운 것 이런 건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그래서 예.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뭐 어쩔 수 없는 정부 주도 사업에 뭐 할 수 없는 한계로 지적이 되던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3: 어디까지나 이게 정부의 뜻에 맞는 사업이 당연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네. 주도하는 쪽이 정부니까.
1: 네, 네.
3: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정부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의 구미와 취향에 맞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1: 네.
3: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이런 인공지능 업계에서 과연 지금 정부의 입맛에 잘 맞춰주는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주는 곳 그게 정말로 앞으로 사업, 산업에 도움이 되고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항상 좀 이건 뭐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언제나 좀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1: 네.
3: 인공지능 업계가 워낙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그렇군요.
3: 예, 또 하나 보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중에도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0: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8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연등회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준비로 교통통제 중입니다. 종로 일가에서 흥인지문 사이 양방향으로 통제고요. 돈화문로 봉익동에서 종로 3가 구간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집회와 행진도 있습니다. 경복궁 동식자각에 모여 있었던 집회 인원들, 광화문 사거리와 세종대로 사거리 그리고 시청 쪽 으로 두 개 차로 막고 이동할 예정이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 연희 3차로에서 고장 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종원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3: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우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어서 오십시오. 이랬는데 지금 제가 뭐랄까 이게 방금 터진 뉴스이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예. 따끈따끈하게 방금 KBS가 생중계를 했었죠.
1: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지만은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KBS 1TV는 항상 켜놓거든요.
4: 그렇습니다.
1: KBS 1TV로 지금 생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계속 옆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라디오만 들으신 분들한테는 또 좀 죄송하네요.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26명의 명단이죠?
4: 그렇습니다.
1: 예, 방금 발표됐습니다.
4: 오후 4시에 예. 홍명보 감독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1: 네.
4: 명단을 일단 한 명 한 명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네.
4: 일단 골키퍼는 3명이고요.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멤버들입니다.
1: 예.
4: 수비수가 10명인데요.
1: 네.
4: 김민재, 조유민, 이한범, 김태현, 박진섭, 이기혁, 이태석, 서령우, 예스 카스트로프, 김문환 이렇게 예. 10명이고요. 카스트로프 선수는 해외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는 최초로 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1: 역사네요.
4: 그렇습니다. 예. 미드필더도 10명이 뽑혔는데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양현준, 백승호, 황인범, 김진규, 배준호, 엄지성, 황희찬, 이동경, 이재성 그리고 이강인 그리고 공격수는 3명인데요.
1: 네.
4: 오현규, 손흥민, 조규성 이렇게 3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파트너로
1: 네.
4: 강상윤, 조휘재, 윤기욱 이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K리거들인데
1: 예비 멤버들인 거죠, 그러니까.
4: 예비 멤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좀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함께 좀 경험을 쌓게 해 주는 차원에서 좀 어린 선수들을 뽑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2002년에 최성국 뭐 이런 선수와 같은 이제 역할이죠.
4: 그렇습니다. 그때 뭐 4년 전에 오연규 선수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4: 그렇습니다.
1: 예, 예.
4: 어쨌든 이번 대표팀 명단을 살펴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수비하고 미드필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1: 예.
4: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깜짝 발탁이 되지 않을까 했던 이승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빠졌습니다.
1: 예.
4: 뭐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세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발탁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공격수를 좀 줄이고 미드필더와 수비수 쪽에 좀 많은 선수들을 데려가야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아주 깜짝 발탁이랄까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지금 명단을 뭐 그냥 이렇게 명단 발표하는구나만 지금 이렇게 봤지.
4: 그렇습니다.
1: 명단을 지금 이렇게 쭉 듣기는 처음이라 저 지금 한 번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4: 네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보고 분석을 하셨을 텐데.
4: 그러니까 그동안은 확실히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 계속 자기가 써왔고 검증해왔던 선수들을 계속 또 믿고 쓰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1: 예, 예.
4: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A매치 소집하고 본인이 경기를 출전시켰던 선수들을 거의 뽑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깜짝 발탁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1: 네.
4: 바로 수비수로 뽑힌 이기혁 선수입니다. 이 선수

0: 강원FC 소속이고요. 예. 2000년생 선수인데 센터백도 맞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 올 시즌 K리그에서 강원FC가 지금 돌풍이거든요. 예. 사실 도민구단인데 지금 상위권에 있어요. 사실 멤버들이 뭐 좋은 선수들이 뭐 해외로도 가고 다른 팀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FC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이기혁 선수가 있습니다.
1: 예.
0: 수비도 잘하고 또 미드필더로서 패스도 잘하고 그렇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가 지금 사실은 A매치에 딱 한 경기 출전 경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무대에 이 선수를 뽑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황인범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번에 뽑히긴 했지만은 월드컵 본선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기혁 선수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와일드 카드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멀티 자원이다 보니까 수비수로 선발을 했어도 미드필더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황인범 선수가 맡았던 자리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거기가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도 선발은 돼 있습니다만 제대로 쓰지 못할 때 백업이 확실히 필요하다.
0: 그러니까 플랜 B로서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이번에 수비수로 뽑힌 뭐 박진섭이라든지 이기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센터백도 볼 수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 선수도 그런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태석 선수는 2대에 걸쳐서 월드컵 대표가 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이태석 선수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선수고요. 우리가 특히 지금 양쪽 윙백 또는 풀백 이 자리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한쪽은 뭐 서령우 선수가 유력하지만은 또 한쪽은 그냥 이태석이 맡아야 되나 뭐 카스트로프가 맡아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왼발 쓰는 자리가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또 이을용 아버지인 이을용 선수가 또 이 크로스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태석 선수도 아버지에 따라서 좀 멋진 모습을 월드컵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 학교도 안 갔던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왼발을 썼다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참 그 그런 것도 유전이 되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대표팀을 보면은 최고참 선수는 김승규 선수 90년생이고요. 가장 어린 선수는 카스트로프 선수와 또 이
1: 네.
0: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2003년생입니다. 제가 지금 한 명이 더 있는데
1: 네네.
0: 배준호 예. 선수도 역시 예. 2003년생 예. 가장 어린 선수들이다 할 수 있겠고요.
1: 아들보다 어리네요, 진짜 이거.
0: K리그 선수들이 6명이 뽑혔고 나머지 이제 22명은 해외파 선수들로 채워졌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이거 발표 끝나자마자 지금 저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건데.
0: 그렇습니다. 예. 계속 발표를 보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야. 제가 지금 잠깐.
1: 아니.
0: 예, 헷갈렸습니다.
1: 이렇게 훌륭하게 정리를 하신다고요? 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한 기자시군요.
0: 감사합니다.
1: 아니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내용이? 이번에 발표한 것.
0: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1: 예.
0: 일단 처음으로 발탁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가 지금 보니까 1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명단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그렇네요.
0: 홍명보 감독이 그만큼 세대 교체도 많이 신경을 썼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도 많고요.
1: 그렇죠.
0: 뭐 예를 들면 뭐 이태석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1: 예.
0: 방금 말씀드렸던 이기혁 선수도 2000년생이고 뭐 카스트로프 선수 또 양현준 선수
1: 네.
0: 뭐 그 선수들도 2000년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뭐 엄지성이라든지 양현준 이런 선수들은 윙어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윙백으로도 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측면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부분 이런 선수들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역시 뭐 핵심은 손흥민, 황희찬 뭐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 그렇죠. 예. 그 선수들은 뭐 아주 당연한 선발이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아마 황인범 선수가 만약에 월드컵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핵심 선수는 김진규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0: 김진규 선수가 지금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황인범과 스타일이 아주 비슷한 선수거든요. 박스도 박스고 압박을 풀어내고 전방으로 공을 찔러줄 수 있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김진규 선수가 얼마나 컨디션을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뭐 오늘 홍명보 감독이 직접 와서 선수 명단을 발표를 했고
0: 그렇습니다.
1: 이어져서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고 가고 이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0: 그전 월드컵에는 우리나라가 이 출정식이라 그래서
1: 네.
0: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A매치를 하고 그리고 팬들에게 인사하고 뭐 가고

0: 고도 밝히고 맞아요.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출정식이 없습니다. 아. 대신에 내일 모레 18일에 이 사전 훈련 캠프지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발하게 됩니다.
1: 예.
0: 그만큼 현지 적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1: 예.
0: 우리 시간으로 5월 31일 오전 10시 FIFA 랭킹 100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첫 번째 평가전을 치르게 되고요. 6월 4일 오전 10시 FIFA 랭킹 102위인 엘살바도르와 경기를 또 치르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5월 30일과 6월 3일 저녁 7시에 킥오프를 하게 되는 거죠.
1: 예.
0: 두 경기 모두 이 대표팀의 사전 캠프가 위치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브리검영 대학교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이게 이제 우리가 경기할 멕시코의 경기장과 비슷한 조건 고지대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0: 맞습니다. 과달라라가 1500m 이상의 고지대인데 이 솔트레이크 시티도 마찬가지고 로키 산맥이 있는 지역이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 적응 훈련을 위해서 일찍 출발을 하고 현지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0: 참고로 우리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는 한 번씩 붙었는데 예. 모두 1대1로 비긴 바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평가전 상대가 아쉽다. 좀 강팀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우리 2002년도에 뭐 프랑스하고 있었고.
1: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0: 네네, 예. 맞습니다. 이런 팀들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래서 근데 좀 강팀하고 붙어야 우리가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좀 대표팀 평가전을 할 만한 하기가 여건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1: 예.
0: 게다가 또 우리가 북중미에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북중미 팀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이해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대회라면은 유럽에서 좋은 팀들이 많으니까 그냥 와서 잠깐씩 해주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또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저 개최국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오는 김에 해주면 되는 거고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1: 우리가
0: 예. 또 상대하는 팀이 가장 중요한 팀이 멕시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멕시코를 대비하려면은 또 그쪽 북중미의 스타일이 비슷한 이 팀을 또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1: 그러면 또 그 둘이 또 딱이다 이런 생각도 뭐 살짝 예. 물론 이제 더 잘하는 팀들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을 것이고.
0: 뭐 참고로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 엘살바도르는 월드컵에는 못 나갑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0: 어쨌든 이 멕시코 입성에 앞서서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가 고지대 환경 적응 그리고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1: 예.
0: 그리고 현지 적응을 이렇게 마치게 되면은 6월 5일 북중미 월드컵 본 베이스 캠프 장소를 할 수 있는 멕시코 과달라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일주일 뒤인 6월 12일에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과달라라 좀 과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0: 참고로 예, 예. 다음 주에 이 멕시코 대사관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좀 리셉션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 안전해요. 우리 뭐 훈련하기 좋아요. 많이 와주세요. 이런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데.
1: 아,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0: 네,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사실 대한민국 축구를 놓고 봤을 때는 멕시코가 추억이 참 많은 곳이잖아요.
0: 우리가 본선에서 예. 두 번이나 맞붙었었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두 번 다 좀 아쉽게 졌잖아요. 예. 이번에 좀 시원하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1: 멕시코 월드컵도 있었고 1986년 같은
0: 그렇습니다.
1: 경우에는
0: 네.
1: 그리고 1983년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그때 이제 4강에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그 FIFA 대회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멕시코였죠.
0: 맞습니다. 그때 예. 붉은 악마라는 별명이 붙게 됐죠.
1: 그렇죠. 뭐 신현호, 김종부 뭐
0: 이게 박종원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은 너무 자꾸 예, Back to the Future로 옛날로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랜 팬 그리고 또 새로운 팬을 다 아우르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얘기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팀 알아봤잖아요. 체코, 멕시코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한 팀 남아있어요. 남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0: 네. 남아공은 네. 뭐 아시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입니다.
1: 예.
0: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속한 A조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가장 낮은 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남아공은요. 체코나 멕시코처럼 이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남아공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옛날 우리 같은 팀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좀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 라일 포스터라고 하는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번리에서 뛰고 있는데 번리가 지금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거든요.
1: 예.
0: 그 팀에서 주전 공격수인데 올해 3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1: 뭐
0: 아주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1: 예.
0: 어쨌든 그래도 남아공 선수들이 아프리카 선수들이다 보니까 특유의 뭐 탄력, 스피드, 운동 능력 이거는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1: 그 템포를 놓치면 우리가 또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멜로디, 올랜도 이런 좀 주요 팀들에 뛰는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1: 아.
0: 이렇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좀 호흡이 잘 맞는다. 조직력이 좀 잘 맞을 거다.
1: 예.
0: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베일에 쌓인 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 네.
0: 하지만은 지난번 클럽 월드컵 때 보면 우리가 이 남아공 팀과 울산 HD가 맞붙었거든요. 그때 패하긴 했지만은 그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남아공 대표팀에 뽑혔는데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자신감 있게 붙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참고로 우리가 A매치는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남아공은요. 여기도 지금 고지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해발 2000m가 넘는 멕시코 파추카를 베이스 캠프로 택해서 지금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지금까지 제가 들은 우리 팀의 그 뭐 경기장 연습장 이런 데는 대략 1500, 600 정도였는데.
0: 그렇습니다.
1: 여기는 더 세게 질렀네요. 그러니까
0: 거의 뭐 백두산 거의 뭐.
1: 보다 더 높은
0: 중턱에서.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뭐 한라산 정상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제발 과도해라.
0: 29일 날 예. 니카라과와 친선 경기를 치르면서 월드컵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1: 예.
0: 뭐 이왕이면 우리가 체코, 멕시코를 먼저 이겨서
1: 그럼요.
0: 2승으로 확정 짓고 나서 좀 남아공을 편안하게 상대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남아공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먼저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 이제 유럽 팀이고 또 개최국이라 부담이 크지만 큰 거를 먼저 잘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0: 오늘 홍명보 감독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32강에 진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하는 게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우리가 조 1위로 가면 다른 조 3위와 붙고 우리가 2위가 되면 B조 2위와 붙기 때문에 근데
1: 네.
0: 3위가 되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1: 그럼요.
0: 좋은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이게 저 뭐 중고등학교 대회를 봐도 더 큰 성적을 내려는 팀은 반드시 예선 1위로 통과를 해야지 그 2위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자, 오늘도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월드컵 얘기 실컷 했는데 월드컵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노래 오필슨 코리아 들으시고요. 예,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건이었습니다. 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또 착각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제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30도 이상의 낮 기온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와 동풍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 같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때쯤이면 시원한 비, 많진 않고 적당하게 흡족할 만한 비가 그립긴 한데요. 비구름의 발달을 저지할 여건들만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서해상의 북서풍이 동풍보다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내일도 올라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1도, 아침 기온은 12에서 19도 사이로 서울은 16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기온대입니다. 큰 일교차와 식중독, 또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 밖의 호남 지역에도 안개가 비교적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9도로 평년보다 6.7도 높게 기록됐고요. 대부분 지역 이렇게 평년 기온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24%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의 설린우호 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미중 정상회담 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측의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한 뒤 오늘 추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체됐다면서 새로운 위원과 상견례 성격으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번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경쟁률은 1.8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출마나 후보자가 정수 이하로 등록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자는 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을 펼칩니다. 사전 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최근 1,8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이었지만 올해만 300조 원이 넘게 늘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규모는 1,800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공시를 보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은 49.8%로 해외 주식 수익률 3.2%를 압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전 세계 IS의 2인자인 알 미누키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요원들을 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주민들이 박해받고 있다면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의 2026년판 초안에 중국의 태평양 지역 활동을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위백서 초안은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두 척이 서태평양에서 실시한 훈련과 중국 전투기가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가까이 근접한 이례적인 비행을 사례로 들면서 중국에 대해 동맹국 우방국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서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25도에서 3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쓰신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입니다.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은 중증외상센터 외에 열혈 닥터 명의를 향해, 의술의 탑, 닥터 조선가다, AI 닥터 등 의사로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계시죠. 이낙준 작가님 모시고 인생책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아유, 안녕하세요.
1: 네, 네, 오랜만입니다.
2: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1: 제가 독서 팟캐스트 진행할 때 그때 한번 모셨고,
2: 예, 그다음에 아, 그 저희가 진짜 옛날에 그거는.
1: 네, 예, 그 예. 진짜 옛날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이 했었죠.
2: 맞아요. 성수동에서 행사할 때 네. 4년 정도 네. 된 것 같은데.
1: 서로 책 추천하는 행사였는데 네. 오늘은 이제 작가님의 추천하시는 책을 제가 그냥 귀담아 듣는 그런 날입니다.
2: 아, 예, 그러게요. 부담이 되는데.
1: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작가님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고 이제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의사이자 웹소설 작가로 이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지금 이제 의사 일은 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그쵸? 꽤 됐습니다. 진료 안 한지는 한 6년 만으로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뭐 웹소설로 뭐 연봉을 의사로서 벌 때 수입의 뭐 몇 배가 되면 그만두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셨었는데 아. 그걸 달성해가지고 그만두신 건가요?
2: 그거는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네. 전업작가 하고 싶잖아요 사실. 네. 경험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은 네. 아무래도 전업은 제가 해보니까 좀 불안정한 게 있으니까 네. 지금 버시는 돈의 3배를 버실 때 전업작가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제 과거랑 섞여서 의사연봉의 3배가 됐을 때 관뒀다 아.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제 작품이 이제 웹툰이 되면서 네. 웹소설 자체로는 생명력이 좀 짧아요. 웹소설은. 왜냐하면 아, 저희는 장르고 네. 지금 순간의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작품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웹툰이 되면은 웹툰이 어찌됐건 제작되고 생산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데 몇 년이 걸리니까 어? 이러면 앞으로 몇 년은 꾸준히 나한테 수입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업작가가 된 거죠. 저는. 수치상으로 뭐가 되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말했던 기준을 나중에 채우긴 했지만 뭐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이 웹소설이라는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규정을 할지 어떻게 이걸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2: 그렇죠.
1: 예, 그런 어떤 콘텐츠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저번에 저희가 이종범 작가님도 아. 모셨었는데 그 와중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이제 작가님 같은 분이 계신데 사람들의 질문이 이걸 어떻게 이 장르를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질문이 야. 되게 한정이 돼요.
2: 그쵸, 맨날 그쵸.
1: 뭐 어, 벌이가 얼마입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의사가 소설을 썼다라고 할 때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2: 그쵸.
1: 늘 수입은 의사 수입과 어떻게 어떻게 좀 그런 거 답답하시진 않으셨나요?
2: 근데 그게 저는 유튜브가 처음 떠오를 때 맥락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 유튜브를 진짜.
2: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처음에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했던 질문들이 네. 항상 유튜브 하면 얼마 버나요? 유튜브 하면 이제 언제 전업 유튜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유튜브는 그 안에 거의 모든 콘텐츠가 담겨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고 뭐 다른 분도 유튜브를 하는데 그렇다고 둘이 같은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약간의 그 웹소설도 웹소설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
1: 네.
2: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같이 현업에 있는 작가들도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아마.
1: 네.
2: 누가 정한 건 아니니까. 뭐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웹으로 서비스되는 소설. 근데 들어가 보면은. 문단에 있는 소설하고는 아예 다른 소설들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웹으로 서비스되는 소설이라는 게 그 전에 뭐 인터넷 소설이라고 불렀던
2: PC통신에도 있었죠.
1: 귀연이 네. 뭐 이런 작가님들의 소설도 있었고 오늘 저희도 뭐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일반 지금 종이책으로 나오는 단행본들도 사실 뷰어에 따라 가지고 웹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2: 네. 사실 이북도 뭐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렇죠. 웹으로 서비스된 소설이긴 하죠.
1: 그 이북 뷰어 중에 바로 보기 뭐 이렇게 하면 웹 상태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2: 쓱 보면 되니까 또.
1: 네.
2: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네. 전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생각했는데
1: 네.
2: 소설가, 그러니까 기존 문단에 있으셨던 소설가들이 소설에 대해서 질문할 때
1: 네.
2: 주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소설은 주제가 뭔가요?
1: 네.
2: 근데 웹소설은 주제가 없어도 됩니다. 아니 사실은
1: 네.
2: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주제를 생각하고 글을 쓰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재밌을까? 그리고 이 장면을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내 소설이 어떤 주제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배제한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1: 네.
2: 아주 후순위로 밀리는 게 일단은 웹소설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1: 소설 중에서도 뭐 그전에 대중소설이라고 부르던 분야, 엔터테인먼트 소설이라고 예. 부르는 분야, 이거하고도 조금 다른가요?
2: 이거를 대중소설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웹소설만 놓고 보면은
1: 네.
2: 사실 웹소설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역사를.
1: 네.
2: 옛날에 우리 대여점 엄청 많았잖아요.
1: 대여점 많았죠.
2: 대여점이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장르 소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1: 그렇죠.
2: 오히려 왜냐면은 잘 쓴 글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소설은 나오면은 뭐 전국에 대여점이 몇만 개 있으니까
1: 네.
2: 일단 몇만 부는 팔고 시작을 하는 거고
1: 처음 찍자마자 뭐 2만 부, 네, 3만 부를 찍는다고 툭 했었죠.
2: 찍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뭐 이런 작품들.
2: 그렇죠.
1: 네.
2: 아 묵향은 더 찍죠. 왜냐면 묵향은 네. 나오면은 여러 명이 찾으니까 그럼, 막 두세 관씩 살고
1: 한 대여소에서 여러 지를 막 구입을 했었죠.
2: 뭐 몇만 부씩 팔리던 게 이제 갑자기 대여점이 법이 바뀌면서
1: 네.
2: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장르 소설은 갈 곳을 잃었거든요.
1: 네.
2: 이게 서점으로 팔리는 글은 아니었으니까
1: 네.
2: 그래서 한 십몇 년 정도 명맥이 끊겼는데 그 사이에 웹툰이라는 게 나와서
1: 네.
2: 돈을 벌기 시작하고 쿠키 서비스,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가 되고 웹소설은 그 후에 편당 결제를 도입하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다시 약동하기 시작한 거라서 저희는 장르에서도 메이저 장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 나머지 장르는 다 죽었고 이미 왜냐면 작가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1: 네.
2: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게 판타지랑 무협이니까
1: 네.
2: 판타지 무협으로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1: 네.
2: 이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씩 독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쓰는 현대 판타지 뭐 대체 역사물 이런 애들이 붙은 건데 아직 못 붙은 애들도 있죠. 미스터리 스릴러 뭐 추리물 이런 네. 것들은 아직 못 붙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대중소설과의 차이는 아직 이게 부활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모든 게 어쩌면 영영 안 될 수도 있고
1: 약간 그 웹소설을 보는 방식이 이제 편당 결제다 보니까 추리소설이라는 형식이랑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약간
2: 그쵸.
1: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2: 뭐 넬레노이하우스 같은 작가가 쓰는 추리소설은
1: 네.
2: 트릭이나 이런 거보다는 인물관계도에서 나오는 거기서
1: 네.
2: 이제 보고 또 단행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하게 만드는 구간이 좀 더 길어도 단행본이니까 보는데
1: 그 넬레노이하우스도 백설공주에게 네. 죽음을 그 타우루스 중간, 시리즈인가요?
2: 중간까지는 네. 답답하잖아요.
1: 네.
2: 사실 아씨 얘 범인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에 웹소설은 호흡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유리하진 않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웹소설 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갑자기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2: 슉
1: 들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은 기회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웹소설의 상업적 가능성이 정말로 21세기에 이렇게 폭발한 장르가 있나 싶을 정도로
2: 어마어마하죠.
1: 예, 너무너무 폭발을 했고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근데 너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3: 이런 담론을 만들기 전에 본인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네,
3: 생산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무 비평 담론 없이.
2: 아, 전혀 없죠.
3: 전혀 없고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 뭐 이제 저희가 장르 소설이라고 불렀던 지금도 부르고 있는 말씀하셨던 뭐 추리나 스릴러나 네. SF나 이 여기를 비평하시던 분들이 자기 도구를 가지고 비평하시는데 잘 안 맞아요.
2: 아 이거는 네. 엄청 안 맞죠.
3: 안 맞아요.
2: 전혀 다른 네.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3: 대여소에서 보던 책이랑 그 넬렌 웨이하우스의 책이 다른 책이에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책이죠. 네. 사실은.
3: 전혀 다른 책인데 왠지 그분들한테 맡기면 분석이 될 줄 알고 뭐 그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게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웹소설이 도대체 뭐야라고 할 때 저희가 얘기 나누는 담론이 되게 얕아서 얼마 벌어? 시장 규모 얼마야?
2: 아, 그렇죠.
3: 거죠. 말어? 나도 해.
2: 그런 담론이 근데 저는 있어야 그래야 호기심이 유발이 되고 네. 유튜브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유튜브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돈 얘기도 따라 붙겠지만 아, 저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는 시기가 왔잖아요.
3: 네.
2: 웹소설은 제가 10년차 작가인데 저 정도 되면은 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웹소설에서는 거의 제 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장르판에서 살아남아서 부활한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굉장히 제가 오래된 편이에요.
3: 작가님은 웹소설계의 이제 시조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제 웹소설에서 그 현대 판타지에서 전문직 작가 아. 등장에 정말 효시 아닙니까? 작가님이 최초 아닌가요?
2: 아 저보다도 의학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참 신기한 일인데 제 의과대학 동기도 웹소설을 씁니다.
3: 아 그렇습니까?
2: 네, 거기에 뭐가 흐르나. 네, 그 친구가 먼저 썼어요. 저보다 의학물을.
3: 아, 그리고 그래요?
2: 그게 꽤 잘 써서 그것도 네. 아마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시절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웹소설 파이가 좀 작았을 때 잘 됐다 보니
3: 네.
2: 조금 발굴될 기회가 좀 적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지금도 다른 소설 쓰는데 이제 아예 판타지 장르로 넘어갔고
3: 네.
2: 그 친구는 저는 이제 의학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뭔가 현대 의학물 하면 한산이가처럼 돼 있지만 분명히 제 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어요. 꽤 잘 된 게.
3: 아주 아주 최초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이제 상업적으로
2: 아, 대중적으로 네, 된
3: 대중적으로
2: 거는
3: 두각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문직 직군의 웹소설 작가 그리고 거의 그 바탕으로 한 현대 판타지가 이제

0: 거대한 장르인데 아,
1: 꽤 커졌죠. 네,
0: 거기에 네. 시초라고 해도 뭐 작가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들 아. 한산이가 작가님이 최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네이버 웹툰에선 또 제가 웹툰으로는 처음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먼저 썼는데 이렇게 됐네 약간 이런 게 있죠.
0: 이게 사실 뭐 글 쓰는 사람이 비평을 잘하지는 않잖아요. 아,
1: 전혀
0: 그거는
1: 그렇죠.
0: 아무 상관이 네. 없는 거잖아요.
1: 아무 상관이 없죠.
0: 비평을 잘한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전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웹소설계에서 재능 있는 플레이어들이 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1: 그쵸.
0: 그리고 바쁘니까 네. 이런 웹소설에 대해서 웹소설의 어떤 잠재력 혹은 뭐 기존의 어떤 종이책이든 소설이든 문학이든 하고 다른 특성을 조금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정연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1: 지금은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0: 뭐 조금
1: 이제
0: 어떤 매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 뭐 그랬었는데 그 매체가 그렇게 뭐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1: 그리고 영향력을
0: 않았습니다.
1: 행사하기도 어렵고 근데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 10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올라온 장르다 보니까 저는 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그런데 꼭 한두 달에 한 번씩 백마탄 초인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약간 뭐 저는 도태되더라도 이 시장은 도태되지 않겠구나. 이거는 계속 잘 쓰는 사람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는 한 가지 확실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잘 큐레이션해서 아주 정대된 언어와 세련된 매너로 더 많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없죠.
0: 단순히 뭐 작품 추천이 아니라 여기에 잠재력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1: 그쵸.
0: 예, 또 이제 뭐 글 읽는 거를 소설에 이제 글자가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여기에 잠재력이라든가 어떤 비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뭐 지원을 한다 그래도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는 뭐 이런 분야인데 지금 그거를 제 생각에 그런 거를 그래도 정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종범 작가님이랑 작가님
1: 아 이종범 작가님이 잘하죠. 아. 제가 정부기관에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듄,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반지의 제왕 모두 소설이 원작입니다.
0: 오늘 아무튼 한산이가 작가님의 이낙준 작가님의 인생책 얘기를 하면서 뭐 웹소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1: 네네.
0: 더 크게는 픽션이란 뭔가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한 관계로 작가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요. 아, 하나만 여쭤보자.
1: 아, 네.
0: 네. 제가 이 직전에 작가님의 웹소설 작법서를 읽었거든요.
1: 아,
0: 웹소설의 신을
1: 네네.
0: 읽었는데 되게 형식 자체도 웹소설
1: 맞아요. 웹소설을 썼습니다. 네.
0: 그래가지고 그 웹소설의 신이 등장해서 작가 지망생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1: 네,
0: 웹소설 판에 규칙이라든가 웹소설의 문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예시로 한산이가 작가가 장주 등장을
1: 맞습니다.
0: 합니다. 근데 한산이가 작가의 단점을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1: 아, 네.
0: 이런 거 이렇게 자기의 단점이 잘 보이나요?
1: 그러니까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0: 네.
1: 작가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내 거 좀 봐줘 그러면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 동료 작가들이
0: 네.
1: 왜냐면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해준 너 내가 죽여도 된다고 한 거다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비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웹소설계는 더 가혹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중증해상센터가 터지고 AI 닥터가 터지니까
0: 네.
1: 이 두 작품이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함부로 이제 네. 비판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셨군요.
1: 내가 쓴 소설 어때? 그러면은 읽을 때 애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쓴 게
0: 네.
1: 또 출판사 대표도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두 개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어디서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0: 네.

0: 그래서 피드백이 언젠가부터는 이제 거의 칭찬으로 도배가 되면서 이거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저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또 굳이 노력을 안 하더라도 워낙 잘 쓰는 작가들이 많은 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보다 보면 이거 내가 흉내도 못할 이건 재주다. 아 이런 캐릭터는 내가 못 만들겠다. 이런 서사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묘사는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보다 보면은 그럼 나는 저런 건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뭘 잘해서 뭘 어필해야 될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단점을 좀 그래도 찾게 되죠. 뭐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인지를 해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되고 네. 내가 못하는 장르를 굳이 건드리지 않게 되니까 매번 점검을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1: 웹소설의 신에서요. 이 머릿말에서 작가님이 스스로를 웹소설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세요. 아, 네. 근데 그 이유가 듣고 보니까 맞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유를 듣기 전에는 왜 웹소설을 전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근데 이게 그 작법을 쓰고 제가 작법서 홍보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새. 생각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웹소설 시장 자체도 문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구라도 너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것들에 지쳐서 이 이야기가 모호해지거나 혹은 이제 현실적인 것들로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전에 했던 공상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상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공상의 종류가 조금씩 바뀐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1: 뭐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 때려주는 공상을 좀 많이
0: 그렇거나
1: 하죠.
0: 혹은 뭐 수학여행 때 뭐 나가서 갑자기 무대를 휘어잡는다거나
1: 그렇죠.
0: 혹은 뭐 갑자기 반에 이쁜 여자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든지 네. 이런 공상을 하고 또 이제 대학생 때는 뭐 저는 이제 무협이랑 판타지 좋아했으니까 무협지에 빙의한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고 이제 의사가 됐을 때는 그래서 중증이랑 맞는 건데 내가 교수님한테 아까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교수님이 여기를 당기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그 딱 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이제 상상에서 네. 나왔다면 요새는 또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막기 전에 석유 선물을 샀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게 점점 세속적으로 네. 바뀌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걷어내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1: 세계 평화가 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은 별로 안 하시나요?
0: 보통 저에 관한 네. 저 오로지 저의 그 부귀 영화와 저의 어떤 영달을 위한
1: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네. 왜냐하면 세계 평화 이런 거 꿈꾼 사람 생각해봤을 때 소설 못 씁니다. 그 사람은 소설 못 써요.
1: 아 진짜요? 그 개인의 욕망을 되게 잘 맞아요. 알고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소설을 쓸 수 있지.
0: 너무 네. 좋은 말이에요. 진짜 네. 욕망.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일수록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계속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런 욕망은 사실 누구나 품고 있는데 이걸 표현할 자리가 없고
0: 그쵸.
1: 사회적 가식도 저희가 떨어야
0: 물론
1: 되고
0: 그렇죠.
1: 예, 그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할 때 웹소설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0: 필명으로 나를 가릴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어요. 되게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점이 없어지면서 그 작가들은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1: 네.
0: 독자들은 추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1: 네.
0: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어디 가면 비슷한 소설이 연재가 된다더라 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모이지만 작가는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확실히 그 괴리가 있어서 좀 쉽게 문턱도 낮게 데뷔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마 언제 나온 책이지? 웹소설의 신이?
1: 2022년인가요? 네. 불과 4년 전인데 그 사이에
0: 그만에 또
1: 바뀌었나요?
0: 이미 저 같은 작가들이 이제 적폐 작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저랑 싸워야 돼요.
1: 와 고인물, 네. 고인물 이낙준과
0: 고인물
1: 싸워야 된다.
0: 썩은 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잘 쓰는 사람 많아졌고 그리고
1: 네.
0: 다른 판에 있던 사람들
1: 네.
0: 뭐 드라마나 뭐 문예나
1: 네.
0: 영화나 방송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워낙 이제 또 돈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가면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하면 읽어주는 독자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쫙

0: 건지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처음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냥 웹소설은 아무래도 웹소설만의 또 재미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먹히지 않거든요. 연예인들이 처음에 유튜브에서 애를 먹었듯이.
1: 네.
0: 근데 지금은 유튜브 뭐 연예인 유튜브가 진짜 잘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이 글을 평생 다뤄왔던 사람들이 웹소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문턱이 너무 올라와서 지금은 웹소설 전도사는 아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리 있게 말을 한다든지 말을 재밌게 한다든지 글을 처음 써왔는데 대사를 되게 잘 쓰네. 전 다른 건 안 보거든요. 대사만 보는데 그럼 한번 해봐라.
1: 재능이 있으면 여전히 도전해 볼 만한
0: 그래서 요새는 좀 소극적인 추천가가 됐습니다. 대신 독서는 얼마든지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다. 이렇게
1: 이거를 사실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작가층이 되게 두터워졌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 웹소설을 주로 보는 이 디바이스하고 결합한 어떤 문법도 대강 정리되어 가는 와중인데 그거를 누구도 잘 모르고 있고 뭐 그게 뭐 기사에서 언론 기사에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런 변화를 이낙준 작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볍게라도
1: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낙준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생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세 권 먼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게스트가 보내주신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이낙준 작가님은 써머신 몸의 달과 유펜스 그리고 이용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일단 소설이네요. 소설이고 네. 웹소설은 아니고 근데 저희가 장르 소설이라고 부르는 소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소설이었다가 고전이 된 소설도 있고
0: 네.
1: 일단 평소 독서는 좀 소설 위주로 하시나요?
0: 저는 거의 소설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왜 웹소설을 제외했냐면
1: 네.
0: 작가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장강명 작가님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1: 네.
0: 제가 지금 재밌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이제 몇 개 있어요. 뭐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뭐 검은 머리 미군 대원수 다 이제 이만한 책으로 뭐 열 권이 넘어가는
1: 네.
0: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도 그거 보고 오셔야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1: 아니 저희가 섭외를 하고 한 반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모실 수 있으면은
0: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겠지만 이거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배제했고
1: 제가 전독시 정도는 그래도 완독했습니다.
0: 전독시를
1: 네, 전지적 독자시죠.
0: 재밌죠, 전지적 독자시죠.
1: 네, 종이책도 전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0: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인생 책이냐? 아쉽게도 웹소설에서는 또 제 취향에서는 더 밑줄이 있어서
1: 네.
0: 하여튼 뭐 열심히 골라서 추천을 해드렸죠.
1: 소설 위주로 읽으시고 소설 중에서는 좀 뭐 이렇게 좀 서사성이 강한 소설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0: 이게 뭐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가끔은 단편을 그냥 볼 때도 있어요. 사실 단편은 서사보다는 저는
1: 네.
0: 뭔가 그냥 알쏭달쏭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혹은 어떤 대목이 그냥 좋은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그냥 문장이 좋은 경우로 남는 경우도 저한테는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단편도 볼 때가 있고 혹은 이제 뭐 지방 강연을 하고 올라올 때면은 이제 좀 장편이긴 한데 만만한 장편들 있잖아요. 뭐
1: 좀
0: 인간 실격
1: 뭐.
0: 이런
1: 네.
0: 거 그런 거를 보고 혹은 이제 아주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웹소설을 하나 딱 정해서 파고
1: 끝까지 다 보세요.
0: 지금 이제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이 얼마 전에 완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 네.
0: 그걸 한 500화까지 원래 봤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러면 다시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0: 며칠이 아니지? 한 2주째 하나를 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부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이야기하고 2부에서 달과 육펜스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먼저 눈물을 마시는 새 그리고 이영도 작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이영도 작가님은 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드래곤하자로 데뷔를 하신 작가님이시고요.
0: 네. 네.
1: 그때 이제 PC 통신으로 아마 글을 쓰셨을 거예요.
0: 그렇죠. 하이텔에서 아마.
1: 저희 집은 근데 이제 모뎀 쓰면은 야 뭐 막 이렇게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네. PC 통신은 못했습니다.
0: 아.
1: 저는 그래서 드래곤하자를 이렇게 한창 연재될 때 본 게 아니고
0: 네.
1: 이제 서점에 꽂혔을 때 그때 비로소 봤는데
0: 네.
1: 원래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부터 해서 무협지 매니아예요. 그래서 저희 아. 집은 항상 무협지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0: 네.
1: 뭐 김용 영웅문부터 해가지고 쫙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아빠가 저한테 그거를 추천하는 입장이었죠.
0: 아.
1: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역으로 추천한 게 드래곤하자입니다.
0: 아,
1: 그리고 아버지만 해도 그때까지 판타지는 안 봤었거든요. 네. D&D를 모르잖아요.
0: 네.
1: 근데 어? 처음엔 엄청 거부감이 컸어요.
0: 이 드래곤 라자가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약간 그 아까 D&D라고 예. 하신 던전 앤 드래곤스라고 하는
1: 그 룰을
0: 어떤 예, 뭐 이제 미국의 보드 게임,
1: 네,
0: 서양의 보드 게임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다 보니까 조금 문턱이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시대가 다르긴 한데 한 60, 70년대만 해도 네. 드래곤 던전 앤 드래곤이 막 이거 악마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0: 네.
1: 허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0: 네.
1: 되게 재밌게 봐서 둘이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판타지에 네. 대해서. 저한테는 사실 소설 이상의 어떤 추억을 만들어준 작가님이시고 그 후로 뭐 폴라리스 랩소디나 뭐 눈물을 마시는 새부터 해서 새 시리즈
0: 네.
1: 그리고 뭐 오버 더 호라이즌 같은 오버 더 시리즈도 계속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0: 작품을 너무 요즘 좀 안 쓰셔가지고
1: 더 많이 써야 돼. 이런 사람 네.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0: 네. 네.
1: 소문이 있어요. 과수원을 하신다고.
0: 과수원을 하신다고.
1: 저 팬들끼리 농담 삼아서
0: 과수원을 불태워버리자.
1: 과수원을 불태우면 더 쓸 텐데 이런 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올해. 그런 말을 하는 팬 중에 하나로서 항상 신작을 기다리고 있는 작가님이시죠.
0: 1990년대에 이제 한국의 어떤 판타지 소설 이 무협하고는 거리가 먼 서구식
1: 예,
0: 판타지 소설이 한국에 유행이 될 때 정말 그 제일 앞줄에서 계셨고 사실
1: 맞아요.
0: 거기에 제일 대표자이시고 서구식 판타지 소설은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결실을 내지는 못하고
1: 그 다음에 뭐 전민희 작가의 네. 룬의 아이들
0: 눈의 아이들 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네, 팔렸다고 하고요.
1: 그리고 이제 뭐 더 뒤에도 뭐 많지만 지금까지 회자되고 지금 독자들한테도 읽히는 작품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드래곤라자, 뭐 눈을 마시는 새, 그리고 전민희 작가님 글들. 네.
0: 그러면은 이미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읽을 때에는 이영도 작가님의 팬이셨군요.
1: 아 근데 사실은
0: 네
1: 폴라리스 에피소드까지 보고.
0: 아.
1: 눈물을 마시는 새는 안 봤습니다.
0: 아.
1: 그때는
0: 네.
1: 제가 이제 더 자극적인 도파민에 이제 절여졌을 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또 질풍노도의 시기고
0: 네.
1: 제가 만화책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네.
1: 만화책도 보고 하다 보면은 그때 나왔던 대여전 소설들이 뭐 황제의 고민이나 이런 거 보면은
0: 아.
1: 막 깨달음에 그게 달라요.
0: 네.
1: 그냥 주인공이 너무 세. 막 심검 이러면은 막 그냥 마음으로 결심하면 죽어요 상대가.
0: 네.
1: 그런 거 보다가 눈물을 마시는 새를 보면은 하 좀
0: 이게 세계관도 너무 복잡하고
1: 에이. 에이. 처음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안 봤었습니다.
0: 이영도 작가님이 아마 이제 드래곤 라자 때 왜 서양 기반으로 판타지를 썼을까 이런 좀 자기 반성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되게
1: 그래서
0: 낯선
1: 아마 독자적인 걸 만드신 것 같은데. 네.
0: 굉장히 낯선 동양 기반 한국 설화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판타지 세계를 여셨고 또 주제도 약간 그때부터 이제 심오하게 들어가셔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예,
0: 피를 마시는 새쯤 되면 이제
1: 그건 아직도 못 봤습니다.
0: 네, 저도 사실
1: 보다 말았습니다.
0: 예, 조금
1: 어렵더라고요.
0: 엔터테인먼트 소설은 아닌 것 같은 예, 그런
1: 그거를 이종범 작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0: 아 역시 이종범 작가님
1: 고라픈
0: 수준은
1: 사람이에요.
0: 깊으시군요.
1: 예.
0: 저희는 하지만 저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눈물을 마시는 새를
1: 맞습니다.
0: 꼽고 있죠. 그럼 눈물을 마시는 새는 언제 접하셨나요?
1: 이거는 제가 웹소설 작가가 되고 난 다음인데
0: 아 비교적 최근에?
1: 얼마 안 네. 됐습니다.
0: 네.
1: 이종범 작가랑 이제 친해지고 난 다음에
0: 네.
1: 둘이서 이제 작가가 되고 나면은 서로 깔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얼마나 봤나 얘는?
0: 네.
1: 너의 덕력의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 보통 이제 판타지 무협 쪽은 제가 확실히 위고 만화는 이제 이정범 작가가 위인데 저한테 네. 눈물을 마시는 새 왜 얘기는 안 해? 그래서 그런 거 안 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경

0: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양장판을 사가지고 네. 한번 봤습니다. 보다가 이거는 경멸받을 만했다. 나도 나중에 누가 안 봤다 그러면 바로 경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너무 잘 쓴 책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지금 프랑스에 되게 큰 무슨 판타지 문학상의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 일단 뭐 간단하게나마 뭐 줄거리라든가 뭐 세계관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눈물을 마시는데 세계관은 이제 인간 그리고 레콘이라고 하는 닭. 근데 이제 닭이라고 그러면 되게 불품 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네. 힘이 가장 강한 이제 민족이 있고요. 이 사람들하고는 네. 이제 무력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깨비.
1: 도깨비.
0: 도깨비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불을 다룰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싸울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네. 종족이고 그다음에 나가라고 해서 뱀 인간입니다. 뱀 인간. 근데 지금 이 세계의 절반은 나가가 다스리고 있어요.
1: 네.
0: 이게 세계선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인 케이건 드라카라는 주인공의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첫 문장이 이제 생존이 천박한 농담이 된 시대에 한 사내가 사막을 걷고 있었다.
1: 네.
0: 사막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문장부터 어렸을 때는 왜 이게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생존이 천박한 농담이 된다. 이게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폭풍 그 두 글자 일본의 네. 용어가 나오는
0: 아, 네. 그쵸 그쵸
1: 폼이 정말 나는 말이죠.
0: 그렇죠.
1: 아 생존이 정말 천박한 농담이 됐구나.
0: 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구나. 이때는 네. 뭔가 그런 한바탕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이 네 개의 종족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종족이 꾸미고 있던 너무나 거대한 음모를 막아내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직접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눈물을 마신 새 같은 경우는 중증해상센터처럼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1: 그렇죠.
0: 중증해상센터는 백강욱의 중증해상센터를 살림 이 딱 하나로 예약이 된다면 이거는 그러진 않습니다. 안에 주제도 있고 셋이 하나를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참 저는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뭐가 약간 좀 독특한 이제 서술 방식인데 1, 2권에서 이 일행들이 추구하던 게 한 중간쯤에 끝나고
0: 아,
1: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각 인물마다 종족마다 굉장히 자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얽히기도 하고
0: 그게 다 얽히고
1: 네.
0: 사실은 일부 포기해야 되는 일도
1: 네.
0: 생기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결국에는 타협을 해서 어쨌건 주인공도 양보를 하는 셈인데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파국을 막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1: 그렇죠.
0: 이야기인데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장르에서 이렇게 풀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재미를 놓치지 않았을까? 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게 보면서 내내 되게 놀라웠어요.
1: 네.
0: 이거 심지어 막막박리 걸렸을 때도 한 번 더 봐보고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1: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저기 환자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를 본인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1: 네.
0: 여기서 더 하면 안 된다라는
1: 아.
0: 걸 아니까
1: 아, 네. 우리는 위험선이 정확히 어딘지 알지만
0: 저희는 아니까 한계선을 네. 알거든요.
1: 의사 아닌 분들은 네. 의료인 아닌 분들은 그냥 노란선부터 들어가지
0: 네.
1: 마세요.
0: 판단은 저희는 레드라인까지 가고
1: 네.
0: 여러분들은 노란선 맞네요. 그 말이 딱
1: 네.
0: 정확합니다.
1: 저는 그렇게 의사분들 중에 맨날 이렇게 환자들한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큰 배신감을
0: 아,
1: 느낍니다.
0: 아니요. 그건 배신감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마실 술을
1: 아.
0: 본인이 다 먹어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숭고한 희생.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렇군요. 아, 즐겁지도 않은데 억지로.
0: 네, 그냥 억지로 네. 그냥 계속 먹어요.
1: 휴머니즘.
0: 네.
1: 네. 저는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를 생각할 때 저도 사실

0: 요약을 잘 못하겠고.
1: 아, 예, 이건 요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이걸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많이 네. 했어요. 분명히 아마 반지의 제왕, 반지 전쟁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뭐 직접적으로 뭘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1: 아,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의 네, 어떤
0: 네 가지 종족이 있다. 뭐 요정, 뭐 반지 영화의 그
1: 드워프,
0: 네, 호빗이라고, 네. 네, 호빗, 드워프, 뭐 인간,
1: 요정,
0: 뭐, 네, 요정 이런 네 가지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뭔가 끝나간다. 끝나가는 시기에 아, 그쵸, 그쵸. 거대한 모험을 요거를 막으려고 몇 명이 각 종족 대표가 모였다. 아. 요 정도까지는 아마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전쟁 시리즈에서 가져오신 것 같고 이용도 작가님이 야심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그걸 되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아. 한국판으로 써보겠다.
1: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을 잘 맞추시면서 되게 매력적인
1: 어, 그쵸. 이야기를 하시는 이게 정말 하셨는지. 너무 어려운 시도고 주인공이 네. 사실 끔찍한 짓을 하는데
0: 네.
1: 그것조차도 설득력이 있게 만들고
0: 나가라는 종족도 굉장히 끔찍한 종족인데
1: 나가 중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뭐 그럴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나간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0: 네.
1: 그리고 종족 간의 밸런스도 너무 잘 지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점이 있으면 약점이 명확하게 있고
0: 네.
1: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배합이 돼 있어서 정말 이거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기획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0: 저희가 이렇게 세계관이 큰 소설을 보통 잘 못 보다 보니까 이런 소설을 읽으면 진짜 웅장해지는
1: 아 맞아요. 네,
0: 가슴이 웅장해지는
1: 그러면서 이제 들고.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죠. 하,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쓰긴 해야 되는데
0: 아 눈마새 같은 거 쓰고 죽으면은
1: 아 보람 있죠.
0: 네, 보람
1: 그 정도면은 뭐
0: 제가 예전에 어떤 웹소설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심종 작가님
1: 아, 예, 예. 네, 심종 작가님 네,
0: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PC통신에서 이용도 작가님이 글 쓸 때의 환경이랑 현재 웹소설 플랫폼 환경은 매우 다르다. 그리고 아마 눈물을 마시는 새나 퇴마록 같은 소설은 아, 퇴마록은 모르겠고 눈물을 마시는 새 같은 소설은 웹소설 플랫폼에서 그렇게 성공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아하. 이게 이제 웹소설 플랫폼에서 인센티브를 작가에게 주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혹시 그 질문을 언제 하셨어요?
0: 아 이건 좀 옛날입니다. 당선 합격 계급이라고 제가 2019년에 낸 책인데
1: 예. 19년이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19년이면 18년 네. 19년이면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0: 네. 아 2019년도 아니네요. 2016년
1: 16년
0: 예.
1: 그 사이에 전독 씨가 큰일을 했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전독 씨가 웹툰이 됐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웹툰에 있던 방대한 독자를 깔때기처럼 웹소설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작품이 이제 화산기한도 있고 몇몇 작품들이 있습니다.
0: 네.
1: 끌어들이면서 웹툰의 독자들은 기존의 웹소설 독자들보다 조금 더 장르 수용력이 높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리고 원래 독자 풀이 넓어지면은
0: 네.
1: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인구가 많은 나라는 조금 더 마이너한 장르도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임계점을
0: 네.
1: 넘어야 되는데
0: 네.
1: 인구가 많으면 그걸 넘길 수 있으니까
0: 네.
1: 웹소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임계를 넘어서는 애들이 나와요. 이제 조금 마이너한 장르에서도 SF에서 나옵니다. 이제
0: 양질 전환이
1: 그렇죠.
0: 이루어졌군요.
1: 그게 딱 벌어지는데 그게 벌어진 이후 지금이라면 눈물을 마시는 새 정도면 뭐 화산기한이나 이렇게 막 엄청난 조회수를 갖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흥행은 거의 보장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장르가 독특해서 눈물을 마시는 새가 이제 좀 앞부분에 좀 읽는데 어려움이
1: 네.
0: 있고요. 세계관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여전히 적당한 비평 용어가 없어가지고 사이다와 고구마라고 아. 부르는 그 이제 웹소설 독자들이 원하는 것과 이 작품 내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웹소설은 호흡이 되게 짧다.
1: 아, 그렇죠. 탁탁탁탁탁 네. 치고 나가는 작품들이 있죠.
0: 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이게 좀 약간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편당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탈하는 독자를 막아야 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 눈맛에는 좀 호흡이 너무 길지 않느냐.
1: 호흡이 길긴 하죠.

0: 네.
1: 긴데 요새 긴 작품들도 먹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 아, 그렇습니까?
1: 이거 왜 보지? 이거 어떻게 떴지? 이런 글들이 가끔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수용력이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이전 시기보다
2: 네.
1: 지금 웹툰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2: 네.
1: 눈맛의 정도면은 저는 성적과 무관하게
2: 웹툰이
1: 만들어질 수
2: 것이고.
1: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온다면.
2: 네.
1: 그러면 웹툰을 보고 유입된 독자들이 꽤 있을 것이고
2: 네.
1: 이 사람들이 여러 SNS에서 확대 재생산을 할 거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센세이션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운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한 그 시점에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때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2: 네.
1: 지금은 아마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글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2: 지금 제가 이제 작가님의 설명을 듣다가 드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웹소설 시장이라고 할지 이 웹소설이라는 영역이 작가도 이제 야심 있는 작가를 수용할 정도의 뭐 이런저런 되게 새로운 낯선 시도를 하는 작가를 수용할 정도의 이 규모가 되었고 독자들도 성숙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예전처럼 막 1차원적인 뭐 소원 성취만 예.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 호흡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독자가 모였다면 앞으로 웹소설에서 뭔가 진짜 정말 작품성 있는 어떤 새로운 소설이 곧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1: 사실 이게 독자들이 성숙해졌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게 이 얄팍한 재미는 좀 진리일 수 있어요. 사이다 고구마 이 단순한 전개는 사실은 금방 진리일 수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서로 성장한다기보다는 독자들이 이걸 진려하는 게 보이니까 작가들이 다른 시도를 하고
2: 네.
1: 그러면 또 이게 한번 먹히다가 또 질리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그런데 이 다른 시도라는 거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작가는 이런 시도를 할 거고
2: 네.
1: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점점 다양한 방향으로 글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마치 진화론처럼 안 먹힌 애들은 도태되고 먹힌 쪽은 살아남고 하면서 조금씩 중간 다양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 웹소설도 잘 보면은 진화는 천천히 벌어지니까 이것도 천천히 벌어지긴 하는데 10년의 시대를 놓고 보면 되게 다양해졌고 저는 지금 되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 배드본 블러드라는 작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저는 그게 눈맛의 지금 시대의 눈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아까 제목이
1: 배드본 블러드라는 SF 하드 SF 소설이에요.
2: 네.
1: 몸 막 갈아 끼우고
2: 네.
1: 그런 사실은 지금 웹소설의 주류 장르는 전혀 아닌
2: 네.
1: 그리고 주인공을 정말 함부로 막 굴리는 작가이기도 하고
2: 네.
1: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잘 썼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디 가서 추천해도 먹힐 정도로 그 백수귀족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2: 네.
1: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글을 보고 아 백수귀족 이 자식 이거 만만치 않은 놈이다. 아 이거 한번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친하게는 지내지 말아라. 나쁜 놈일 것 같다. 왜냐면
2: 예.
1: 그래서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좀 잔인해요.
2: 아.
1: 직접 만나보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평을 이제 70 가까워지는 할아버지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웹소설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의 웹소설스럽지 않은 그런데 웹소설의 어떤 방향은 띄고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K-POP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예 보이밴드 뭐 걸그룹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이제 비평적으로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1: 맞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2: 뭐 군무 예. 뭐 가창력 없는 뭐 기계처럼 뭐 군무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10대 팬들의 무슨 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상업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음악성은 없다고 이런
1: 예,
2: 비판을
1: 그쵸.
2: 엄청 하다가 이제는 그냥 어느 순간 자랑스러운 한국
1: 그쵸.
2: 문화
1: 저희의 정말 자랑이 됐죠.
2: 네. 네. 불과 20년 사이에 네. 네. 그냥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미국
1: 그쵸.
2: 그냥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네. 음악성 있고
1: 네. 네.
2: 그랬는데 아 그런 날이 오겠군요. 배드본 블러드는 완결이 됐습니까?
1: 완결이 났습니다.
2: 아,
1: 아주 훌륭하게 완결이 났기 때문에

0: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이낙준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그리고 웹소설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1부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와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낙준 작가님 역시 공력이 만만치 않으셔가지고 듣다 보니 그냥 어느새 1부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내일 2부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달과 육펜스 이야기 듣겠습니다. 작가님, 이게 1부에서 제가 진행 미숙으로 이렇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못 들었네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1: 아,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듣지는 않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이낙준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김동률의 출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요즘 기후변화로 계절이 뒤바뀌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봄인데도 놀랍도록 덥습니다. 봄 같지 않은 봄의 끝자락,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30도 내외의 낮 더위 지속되겠습니다. 기온이 지금 계절과 딱 맞다면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정도 돼야 맞는데요. 오늘은 29.9도,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입니다. 평년보다 6.7도 높게 기록됐습니다. 내일의 낮 기온 서울 31도 등 25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30도 넘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12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제 동풍도 강하지만 서해상의 북서풍이 동풍보다 우세해지면서 이렇게 더위 이어지겠고요. 식중독과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도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남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 밖에 호남 지방에도 안개가 비교적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대표팀 주장

0: 했습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과 함께 예상대로 최종 명단에 들면서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서게 됐고 A매치 한 경기 출전 기록의 강원 이기혁은 깜짝 발탁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의 설린 우호 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미중 정상회담 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 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측의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한 뒤 오늘 추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체됐다면서 새로운 위원과의 상견례 성격으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네거티브를 저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까지 오세훈 후보 쪽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의 회초리를 들겠냐면서 오 후보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자발적으로 제발 자력으로 본인의 콘텐츠와 비전으로 선거운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리백화점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연례 자선 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4년 만에 부활해서 100억 원대에 낙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베이에서 이루어진 자선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기회는 한 입찰자에게 900만 100달러, 약 1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빈민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 등에 기부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전 세계 IS의 2인자인 알 미누키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 요원들을 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주민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번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경쟁률은 1.8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출마나 후보자가 정수 이하로 등록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자는 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사상 첫 8,000포인트 고지를 밟은 이후 바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전망해보고요. 더불어 위기의 삼성 노조 파업 사태, 미중 정상회담 결산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셋 중 한 명은 평생 한 번 걸린다는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도 문제지만 자칫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한 토요일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나설 축구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발표됐죠. 손흥민 선수가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하는 가운데 깜짝 선발도 눈에 띕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경기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 방향 정체는 오늘 저녁 8시와 9시 사이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운행해 주셔야겠고요. 현재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부터 팔탄까지 9km 구간 밀렸다가 매송과 금천에서도 4km씩 답답합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에서는 양방향 중동 부근으로 각각 9km 안팎씩 밀리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이죠.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도 별내부터 사패산터널까지 한 번에 11km 구간이나 버겁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아직 서울 방향으로 충청권 내에서 꽉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지나실 때 여유시간 필요하겠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아직은 천안분기점을 시작으로 8km 정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과 남풍세 사이로 8km 정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서종부터 남양주 요금소 사이로 11km 구간 버겁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와 양재터널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이후로는 동수원과 부곡 부근에서도 길게 흐름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주 주식시장 처음으로 장중 코스피 8,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아, 7,000포인트 돌파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서 시장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죠?
3: 그렇습니다. 이번 주 또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었던 금요일 날 8,000피를 처음으로 찍었는데요. 바로 또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7,000피를 돌파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급등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장중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 고지로 올라섰는데요. 올라서자마자 시장은 급격한 폭락에 들어가면서 시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0분 만에 7,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7,300포인트까지 갔었고요. 결국에는 6%대 하락하면서 7,40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에선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외생적인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종료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는요,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 89% 급등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 중에 압도적 1위인데요. 2위인 대만이 44%인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40%포인트 이상 높다라는 것, 굉장히 오래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과 S&P500이 14%와 9% 오른 것에 비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그보다 4에서 5배가량 높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슈인 것,

0: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주 기업들, 두 기업의 주가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체 유가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연초에 35%에서 47%까지 커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리스크다, 위험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 올랐던 만큼 현재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유념월의 시점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가 어떨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전문가들과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지가 더 있다 이런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워낙 금요일날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이 코어 밸류, 이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더 갈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망치 9,500포인트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7,400선으로 봤을 때 아직 2,000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강세장 시나리오로 가면 1만 포인트도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저평가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시나리오로 가면 6,000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 1,400포인트가량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약세장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밴드 자체가 조금 높게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11일이었습니다. 여러 시장 지표들을 미뤄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보다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국내 주식시장 상승 여지가 더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 부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여러 지수들의 가치들을 평가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 점에서 정부가 힘을 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의견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자,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 이 G2 정상의 만남에 세계 관심이 쏠렸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 좀 살펴볼까요?
0: 네, 13일에서 15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정치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였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치 뉴스이지만 결국엔 경제적으로도 미칠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자,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끝이 났었고요.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여러 국빈 만찬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양국 정상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추후에 시 주석 부부를 초청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시기는 9월 즈음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만나게 되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통행료 부과 반대 등에 합의했다라고 백악관이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동 전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짧게 전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 양국의 정상 간의 만남 기대가 컸던 만큼 결과물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만 그 외신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 이런 평가 같아요.
0: 네, 뭐 이게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써 많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이 외신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1: 네.
0: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2박 3일 동안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해결책이 마련됐다라는 징후는 못 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미국의 조금 친화적인 중국의 입장들이 도출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이번 회담이 초강대국 두 나라 간의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엔 양측의 정상들이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동 여파 상황 등의 결과물이 잘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키웠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보잉 항공기를 최대 500대까지 주문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0: 실제 합의는 200대에 그쳤고요. 젠슨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결국 막바지에 방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칩들에 대한 구매가 확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 부분도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새로 만나는 것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계 최대 관심 바로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인데요. 사장단이 파업을 막기 위해서 평택 사업장까지 찾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요?
0: 네, 뭐 오늘인 토요일에도요 계속해서 뉴스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21일 날부터 이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 조정을 재개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16일인 오늘이요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오늘 18일 오전부터 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정은 이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해서 양측을 중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원래 13일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의가 결렬됐었는데요. 노조 쪽에서는 결국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장단이 직접 노조를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면서 대국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강서구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통해서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과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몸과 한 가족이다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또 모두 제 탓으로 돌리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해달라 좋은 결과를 도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요.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9년 이후로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직접 원고를 꺼내서 읽을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영은 노동부 장관도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노동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김 장관이 직접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1시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이 상황을 잘 좀 해결해 달라라고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5일에는 노조 사무실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중재를 위한 노력 직접 장관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요 전 세계에 여러 공급망 문제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고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 그리고 여러 좋은 뉴스들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올해 1분기 대한민국 GDP 소식 좀 듣겠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1위라는 조사가 나왔네요.
0: 네, 뭐 1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었는데요. 이 한국의 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에 한국 GDP 성장률은 1.694%였습니다. 이게 전날까지 발표한 22개국 중에서 단연 1위였다라는 것인데요. 1%를 넘은 나라 자체가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중국 3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1분기에 깜짝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 굉장히 눈에 띄는 숫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0.49%에 불과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연되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를 볼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대로 계속해서 한국이 1위를 수상할 경우에는 2010년 1분기 이후로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후 세계 교역이 살아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반등하던 시기였고 올해 1분기도 비슷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라는 것, GDP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2분기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중첩되면서 정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금년 경제 성장률 자체를 2%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연간으로도 GDP 성장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상세한 전망치는 6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주간경제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가 전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 있었던 검색어부터요.
3: 네, 2차 고유가 지원금 기준. 이 중동사태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했죠. 네, 이틀 후입니다. 18일 월요일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는 곳에 따라서요.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요.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또 한 달에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 하위 70%인 국민 3,600만 명이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외벌이 직장 가입자는 4인 가구일 때는 건보료가 32만 원 이하면요.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맞벌이 4인 가구에는 그러니까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납부액 39만 원 이하 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 지역 가입자는 4인 가족 그 기준으로 해서 22만 원 이하가 지원금 대상입니다. 이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과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이 지난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25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지원금 사용은요. 주소지 소재 지자체의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게 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80대 할머니가 아픈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경찰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요?
3: 네, 지난 2일입니다. 지난달 2일 경기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이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 동안 또 지병을 앓고 있던 남편을 혼자 돌보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인데요.
1: 예.
3: 이 할머니는 그날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찰은요.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지원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할머니에 대한 감경 조치를 결정을 하고요. 이 사건을 즉결 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 즉결 심판은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를 그러니까 정식 형사재판이 아니라요.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경찰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노부부의 사연이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네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상황 파악을 한 경찰을 칭찬하는 이런 댓글도 많은데요. 이 법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폈네요. 이런 따뜻한 공권력이 필요하다 이런 댓글 이어졌습니다.
1: 네. 최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교통경찰관들의 선행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고요?
3: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제주시 연암로의 한 교차로에서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교통순찰팀 경찰관들이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본 거죠. 그래서 아, 저 어르신이 이 신호 안에 길을 다 건너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 바로 사이드카를, 그 사이카를 정지선 앞에 세워서 차량을 통제하고 어르신이 안전한 길 건널 수 있게 도운 겁니다. 이 신호대기 중이었던 수많은 차량들도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서 기다려줬고요.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바쁜 도심 위에서 피어난 배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기네요. 어르신 챙겨드린 경찰도 멋지고 또 기다려준 운전자들도 멋집니다. 이런 게 바로 선진 교통문화 아닌가요?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또 길을 잃고 추위에 떨던 치매 어르신을 도운 고등학생의 선행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네요.
3: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지구대로 할아버지와 학생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건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울산 문영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1: 예.
3: 최준영 군입니다. 그 최준영 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는요. 나 파출소에

0: 내려가줄 수 있냐 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는 이 손이 차가워진 할아버지를 모시고 먼저 편의점에 들려서 따뜻한 음료수를 사드렸고요. 또 이어서 함께 한 1.5km를 걸어서 지구대에 도착을 했답니다.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가족은요 이미 그 실종 그 신고를 한 상태였고요. 네. 이 경찰은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학생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안전하게 귀가했다면서 최준영 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당시 그 3월이었으면 추웠잖아요. 네. 이 추운 날씨에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어르신과 함께해 준 마음이 참 대견스럽네요. 음료까지 챙겨드린 세심함이 감동입니다. 가정 그리고 학교 교육 아주 잘 받았네요. 이 경찰 감사장 받을 만한 선행이라면서 우리 최준영 군을 칭찬하는 댓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1: 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감동 사연이 전해졌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7년 만에 알려졌는데요. 바로 포항 제철지곡 초등학교 교사 A씨는요 지난 2020년입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자가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가장이 된 제자의 어머니는요 이 고혈압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서 이 식당 서빙에 또 환경 미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매달 15만 원을 보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제자는 지금 커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고 하고요. 이 가슴 깊이 고마움을 묻어뒀던 어머니는 올해 3월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자 학교 재단 측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부터 알려진 거예요. 예, 사연을 알게 된 재단은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에 꼭 알려줘야 할 미담이네요. 7년째 조용히 제자를 도운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아이 학생은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난 거네요. 어머니가 감사 편지도 보냈다니 정말 울컥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품격 있는 사연이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최근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뜻밖의 품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뭘까요?
0: 바로 이 전통시장에서 파는 참기름과 들기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 관광객들이 서울 여행할 때 꼭 들르는 곳이 바로 요즘에 시장 방앗간입니다. 일본인 한 누리꾼은요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면서 한국의 전통시장 기름집을 추천하면서 시중 기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소개하던데요. 그렇게 입소문으로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름을 짜서 이 투명한 병에 담아두는 그런 방식이 입소문을 타고 있는 거죠. 네.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게 여행의 핵심이다. 바로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방앗간 같은 이런 소규모 공간까지 이렇게 관광 코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들기름은요 건강식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참기름 역시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라는 그런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누리꾼들도 이 전통시장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정말 국가 기밀인데 그만 유출하세요. 이런 농담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1: 네. 승객의 절반 가까이가 지하철을 무료 이용한 지하철역이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바로 그 1호선 그 제기동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 무료 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이 바로 제기동역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승객의 47%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65세일 만큼 좀 압도적인데요. 근데 제기동역에 이어서 동묘역 앞 그리고 청량리역, 모란역, 종로 3가역 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다? 그럼 종로 3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로 3가도 이 시니어들의 홍대라고 할 만큼 인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1호선, 3호선, 5호선 그러니까 세 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유료 승객이 많은 겁니다. 이 제기동역이 인기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역의 입지와 보행 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기동역은 오직 그 1호선만 지나는 단일역인데요. 또 다들 아시죠? 이 국내 최대 한약재 시장인 서울 양영시장도 있고요. 경동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역은 제기역, 제기동역 2번 출구와 가깝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주 찾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저렴한 식당이지요. 이발소 있지요. 또 어르신들도 즐기는 취미 즐기는 콜라텍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령층 특화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 제기동역은 이 시니어분들이 친구를 좀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적 허브인 바로 그런 셈입니다.
1: 이 무임승차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냥 무료로 탑승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네. 아무래도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추세죠.
0: 그렇죠. 이 서울교통공사의 손실금을 보면요. 지난해 4,4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경로 무임승차, 그러니까 무료승차로 인한 손실금이 3,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 누적으로 이 지하철 무료승차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말은 참 일리가 있죠. 하지만 이 초고령 사회하고 이 지하철은 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요. 이 시니어들 과 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기동력 시니어 비율이 제가 앞서 47%라고 알려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숫자 뒤에는 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노년분들의 활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버 산업의 정교한 지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에는 맞춤형 복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짧은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에 가면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 커피 기준이 좀 엄격해진다고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만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언제부터냐면요. 바로 식약처는 오늘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자, 클릭 인터넷 핫이슈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7, 8월 큰 더위라면 5월은 아직 봄이기 때문에 작은 더위일 것 같은데 거의 한여름입니다. 오늘도 서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평년보다 3에서 10 도 정도 높았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곳곳에서 기록했습니다. 여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 강릉에서는 33.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전주 31, 강릉 30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25도에서 33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12도에서 19도로 내일도 역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역시 일사가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고요. 오존 농도 내일도 역시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부터 지금 짙어지기 시작했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 밖의 호남 지역에도 안개가 비교적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오늘 하루 종일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는 천안 부근과 다시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또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기흥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인제터널 부근 2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렬로 인해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광화문 사이 양방면 또 장충당길과 또 우정국로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건강한 토요일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은 물론 이 지속적인 신경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5: 네,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 몸에 나타날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상표제 유명률인데요.
1: 네.
5: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0: 보통 여성 한 85세, 남성 80, 81세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평생 유병률이 놀라실 것 같은데 세 분 중에 한 분은 발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환자가 거의 한 절반 정도 경험을 하는 것 나타나 있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자 환자분들이 약 1.6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대상포진 환자로 등록됐던 분들이 48만 명이었는데 2018년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전 마지막 데이터 이제 올해도 곧 나올 텐데 72만 명으로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65세, 60세 이상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20, 30, 40대에서도 대상포진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렇군요. 이 대상포진이 수두와 관련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수두를 알았던 사람은 또 대상포진에 걸리기가 쉬운 걸까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TV 드라마가 있는데
2: 예.
0: 여배우가 분명히 극 중에서 이제 사라진 걸로 나왔는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합니다.
2: 네네네.
0: 시청자분들은 같은 사람인 걸 알지만 거기 나온 배우분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꼭 나중에 정체를 드러내는데 실제로 수두 바이러스랑 대상포진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하나입니다.
2: 아.
0: 마치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난 여배우처럼 나는 대상포진이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알았던 어린 시절에 감염됐던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은 스물스물 다시 깨어나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보통 우리가 신경분포, 신경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통증하고 수포를 일으키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즉,
2: 네.
0: 수두가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두를 경험했던 분들은 대상포진이 반복해 있다가 재활성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 아니, 그래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감기 몸살과 좀 헷갈려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0: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 의사 선생님들을 영의로도 또는 볼팔이라고 부르죠. 라고 하는 의료진들도 맞을 수 있는 게요. 그 이유가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감기 몸살 같습니다. 좀 무력하고 피곤하고 뭐 으슬으슬하고 옆구리도 좀 아픈 것 같고 근데 피부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통증이 동반되면서 피부에 나타나면 그때서야 대상포진.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 치료를 갔다가 다음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예.
0: 말씀 주신 것처럼 치료가 늦어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발진이 발생 후, 즉 피부에 꽁꽁꽁꽁 피부가 발생 후 72시간 내에 이게 골든타임인데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등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게 경과했다고 해도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초기에 항바이러스제가 초기에 감염 확산을 막고 또 대상포진 자체도 굉장히 두렵지만 대상포진 앓고

0: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후유증 같은 걸까요?
0: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즉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쵸? 초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감염됐다가 우리 몸에서 잠자고 있다가 면역이 무너진 틈을 통해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피부에 수포도 만들고 통증을 만드는 경우인데 문제는 피부 발진은 다 사라졌는데 마치 거기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미가 기어가는,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1: 네.
0: 어떤 분들은 마치 찬 바람이 등뼈를 차고 가는 것 같다. 이게 이상신경감각증인데요. 즉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공격을 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니까 실제로는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거나 또 마치 우리 그곳에 얼음을 대는 것처럼 시리고 또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것이 눈이나 또는 얼굴 신경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하거나 안면마비 또 뇌로 들어가는 경우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슈퍼가 발생 후 72시간 안에 이 목이 물렸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빠르게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상포진 후 합병증인 신경통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1: 네. 그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방접종이 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수두 바이러스, 즉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네, 이 재활성을 시키니까 수두 바이러스는 아이들이 맞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생백신인데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처음 이제 그 백신이 나와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 번 접종했을 때 60% 정도 예방이 됐었고요.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방접종이 소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를 재조합함으로써 두 번 접종하는데 두 번 접종해서 90% 이상의 그 예방 효과와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방접종이 4, 5년 전부터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 나 어렸을 때 수두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왜 대상포진이 왔지? 그거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무증상 감염이거나 혹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1967년, 68년 이전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두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 50대가 이제 넘었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니 실제로 예방접종을 하시면 예전에 소개됐던 예방접종도 물론 좋지만 두 번 맞는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90% 이상의 예방 효과와 통증의 합병률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십니다. 사실 네. 이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원인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가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구멍이 생기면 발생하잖아요.
1: 네.
0: 따라서 만 50세 미만은 아직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시니까 특히 이렇게 5월, 6월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방접종과 휴식 그리고 슈퍼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미루지 마시고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약물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할 대표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포함이 됐고요.
3: 예.
1: 이번 대표팀 명단 어떻게 평가되나요?
3: 네, 명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1: 네.
3: 기대가 됩니다.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피버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3: 월드컵 우리 모두가 함께 열병을 앓는 거죠. 우리 대표팀이 잘만 해준다면.
1: 아, 그럼요.
3: 그 잘해줄 선수 26명이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1: 예. 그러니까
3: 기존 대표팀의 주축 선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0: 이찬, 황인범 예. 등등은 그대로 다 포함이 됐고요. 황인범 선수가 좀 걱정이 됐었죠. 지난 부상. 3월에 부상당했는데 네. 그 이후로 소속팀에도 계속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피지컬 트레이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포함이 됐고요. 수비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한범, 조유민, 설령우, 김문환, 옌스 카스트로프.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많이 알려졌죠.
1: 예.
0: 이 독일 혼혈 선수인데 포함이 됐고요. 수비진에서는 강원FC의 이기혁 선수가 깜짝 발탁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은 이기혁 선수를 두고서 수비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다. 이 멀티 능력을 높이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1: 예.
0: 미드필더는 이제 역시 뭐 황인범, 이재성 선수를 중심으로 가면서 백승호, 김준규 선수가 백업을 하게 되고 공격수는 손흥민, 오현석, 조규성인데 울산의 K리그1의 울산의 이동경 선수가 안정적인 K리그1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1: 그렇죠. 계속 우리가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3백 승부수가 될 텐데 특별히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는 누굴까요?
0: 일단 이제 3백이니까 3백은 좀 더 공격적인 수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공격적인 수비의 핵심이 이제 양쪽 측면에 있는 수비 3명 바로 위에 있는 윙백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포지션이거든요.
1: 예.
0: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쉴 틈 없이 수비도 하고 역습에 나서는 공격에도 가담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 측면 수비수로 선발된 자원이 설령우, 김문환, 옌스 카스트로프, 이태석 선수거든요. 이 네 명의 선수 중에 이제 두 명씩 3백으로 윙백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제 한 번씩 다 검증이 됐어요. 설령우 선수는 돌파에다가 득점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도 원래는 미드필더였는데 소속팀에서 윙백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난 뒤에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1: 네.
0: 3백이 우리가 이제 홍민보 감독이 가장 지금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3백 너무 불안하다.
1: 네.
0: 왜 안 해보던 걸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잖아요.
1: 네.
0: 근데 고집스럽게 3백을 가지고 갑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과제이자 해야 될 일, 3백의 전술적인 조직력을 갖추는 게 이게 저는 그냥 남은 기간에 해야 될 최고이자 최대의 지상 과제라고 보는 거죠.
1: 네, 대표팀은 이제 모레 전지훈련을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멕시코 과달라하로 입성할 텐데요.
0: 예.
1: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의 시작입니다.
0: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1: 예.
0: 모레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발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가 해발 1400m 고지대거든요. 많이 이제 알려진 대로 우리 1, 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가 해발 1600m 고지대이기 때문에 고지대 우선 숨이 차죠. 산소가 희박하니까.
1: 예.
0: 공기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을 차도 평지에서 다르게 어디로 이게 축구공이 떨어질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1: 오.
0: 적응해야 되니까 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모레 출발해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3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 치르고 6월 4일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 치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월 5일에 과달라하에 입성하게 되고요.
1: 예.
0: 드디어 6월 12일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 치르는데
1: 네.
0: 한 가지 참 잘 됐는 게 하나 있죠.
1: 예.
0: 이거면 새벽에 일어나서 안 봐도 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1: 아. 네, 금요일 오전 11시 예. 되겠습니다. 자, 프로농구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KCC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5차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소노를 4승 1패로 이제 물리쳤는데 허훈 선수는 MVP를 수상했고요.
0: 예, 예. 허훈 선수가 MVP, 챔피언 결정전 MVP를 수상하게 되면서 이제 보기 드문 일이죠. 이제 물론 지금은 스포츠 사의 2세가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 허재 감독 그리고 형 허웅은 이미 챔피언 결정전 MVP를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0: 동생 허웅 선수가 받게 되면서 3부자가 MVP를 받게 되는 보기 드문
1: 네.
0: 기록을 남기게 됐죠. 이 허재 감독의 이제 가훈은 아마도 MVP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허웅, 허훈 형제가 아주 어렸을 때
1: 예.
0: 뭐 5살, 6살, 7살 때 이 어머니가 농구장에 자주 데리고 왔었거든요.
1: 예.
0: 이때 저도 이제 자주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MVP 트로피 받을 때 형 허웅 선수가 어머니를 코트로 모셨어요.
1: 오.
0: 그런데 이 트로피 한번 받아보세요. 그 드세요.
1: 네.
0: 어, 이 모습 보고서 진짜 이 어머니가 또 이 트로피를 들었거든요.
1: 예.
0: 아,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 트로피 받을 자격이 있다, 엄마가.
1: 아, 그렇죠.
0: 왜냐하면은 이 운동선수 자녀를 운동선수로 키워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먼 거부터 관리해야 되고 전국에 아, 대회가 또 경기가 벌어지는데 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1: 아.
0: 어, 근데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거는 이제 허웅 선수가 잊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건데 허웅 선수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좀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우리 집안 세 명이 모두 다 MVP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인데 이 어머니가 짐승 세 마리를 키워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듣고 공감도 갔는데 이 세상에서
1: 네.
0: 자녀를 운동선수로 키우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께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앞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리그 6위의 첫 챔피언 결정전 우승인데 아무래도 시선은 KCC 이상민 감독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로서 코치 또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감독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풀어놓은 것은 네 번째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민 감독은 뭐 김승기, 전희철, 조상현 감독에 이어서 이제 선수, 코치 그리고 감독으로 프로농구 우승을 경험한 네 번째 감독이 됐거든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감독, 코치, 선수로서 우승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1: 예.
0: 이번 우승이 이상민을 살렸다라고 봅니다.
1: 살렸다.
0: 예. 그러니까 뭐 이 이상민 감독은 프로농구 최고의 스타죠. 뭐
1: 예.
0: 서정훈도 있고 전희철, 문경훈도 있는데 뭐 영원한 오빠, 지금도 오빠 소리를 듣고 있는 최고의 스타인데 스타 농구 스타 계보로만 보면은 신동파 이충이 이상민으로 저는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삼성에서 감독으로 데뷔했거든요.
1: 예.
0: 그 이상민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상민 감독이 KCC 감독을 맡을 때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감독이었다라고
1: 아.
0: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2년 만에 KCC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야 감독으로서의 명함을 전 내밀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KCC에서도 우승을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면 이상민 감독은 감독으로서 커리어에 정말 아주 스크래치 크게 나기 때문에
1: 예.
0: 당분간은 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승하게 됐기 때문에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살려낸 우승이었고요. 한 가지 저 점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데리고 우승 못하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선수 데리고도 우승 못하는 감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상민 감독 우승했고 이런 어떤 선입견을 한 번 더 뛰어넘기 위해서 우승을 한 번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1: 그러고 보니까 프로농구가 정규리그 1위가 챔피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3년째 아니네요. 지금
0: 예.
1: 그러고 보니까. 네.
0: 그 와중에 또 조상현 감독이 또 기록을 세웠고요.
1: 네.
0: 예. LG에서.
1: 맞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올해도 노장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뭐 매일매일이 신기록입니다. SSG의 최정 선수, 삼성의 최영우 선수. 뭐 연일 신기록 써가고 있네요.
0: 예, SSG 최정 선수 39살이거든요. 이제 그제 KT전에서 홈런 1개 추가했고요. 시즌 홈런 11개, 홈런 공동 2위입니다. 홈런 1위 기아 김도영 선수하고 홈런 1개 차이고요.
1: 네.
0: 21시즌 연속 해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고 있죠. 이 최정 선수 통산 홈런 529개 KBO 리그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선수인데 홈런 추가할 때마다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고요.
1: 네.
0: 43살 삼성의 최영우 선수는 현재 타율이 3할 5푼이나 됩니다. 타율 4위, 출루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43살이지만 지금도 KBO 리그 정상급 선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매일매일 최영우 선수도 신기록을 쓰는데
1: 네.
0: 통산 최다 안타, 통산 최다 2루타, 통산 최다 루타, 통산 최다 타점 1위거든요. 때문에 타점 안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신기록이 돼가고 있고요.
1: 네.
0: 하나는 최근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거든요.
1: 예.
0: 근데 바닥에서 상승세를 돌아설 수 있게 이 팀을 지켜줬던 선수가 39살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시즌 4승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이 분위기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잘 팬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42살 SSG의 노경은 선수. 아. 여전히 SSG 불펜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 네. 짧게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김남희 사무총장. 막말로 인해 삭부모 마음에 상처를 줬고 결국 사표 수리가 됐어요.
0: 네, 사표 수리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그 이 중학생 복서 중학생 복싱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졌고요.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모들에게 대한체육회 김남희 사무총장이 처음부터 가능성이

0: 없었다. 이미 뇌사다. 뭐 아들로 한 미천 잡으려고 하는 거냐. 마라톤 대회에서는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 이렇게 부모가 쓰면 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예. 논란이 됐는데 이 김남희 사무총장 사표 어제 대한체육회에서 수리가 됐습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는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 휴일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맑고도 더운 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10도가량 높은 곳이 많았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여주의 낮 기온 33.3도를 최고로 서울은 29.9도로 평년보다 6.7도가 높았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권 남부에는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교차도 상당히 크겠고요.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내일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맑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2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주요 도시들 대부분 31도가 되겠습니다. 대전, 전주 31, 강릉 30도 등 25도에서

0: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 쪽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 밖에 호남에도 안개가 비교적 짙겠고요. 바다 안개 유입이 원인입니다. 서해와 제주 해상의 안개 지금 짙고 동해상의 안개도 내일은 짙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측의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한 뒤 오늘 추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체됐다면서 새로운 위원과의 상견례 성격으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합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과 함께 예상대로 최종 명단에 들어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서게 됐고 A매치 한 경기 출전 기록에 강원 이기혁은 깜짝 발탁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의 설린 5호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미중 정상회담 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중국 통제 중단과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은 자신감 있고 번영 발전하는 미국을 기쁘게 바라보고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완전히 병행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대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늘 이번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경쟁률은 1.8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출마나 후보자가 정수 이하로 등록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자는 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전 세계 IS의 2인자인 알 미누키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원들을 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주민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0: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고려사의 권위자인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님을 모시고 외교 천재 고려를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시대, 우리가 고려에서 배울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의 세계는 지금에서는 세기의 단판으로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곤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 차량 터널부터 남풍새까지 8km 구간 밀리고요. 반대 논산 쪽으로도 남풍새와 차량 터널 사이로는 5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9km 구간 답답했다가 이후 경계권에서는 쭉 속도를 올리겠지만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이제 발안과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도 5km대로 내려왔고 이후로는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3-4km가량씩 정체 중입니다. 52번 광주원주선 광주 방향으로는 동곤지암에서 4km 막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곡부터 반월터널까지 다시금 군자분기점부터 서창분기점까지 각각 8km씩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방향 중동을 중심으로 6km 구간씩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미중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고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요즘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동맹과 균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고려의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외교 천재 고려를 펴낸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님을 모시고 명분보다 실리, 감정보다 전략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찾은 고려의 외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교수님이 익숙하게 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고려사 전문가로 깊이 있는 역사 해설자로 친근한 분이십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고려사에 흥미를 느꼈다. 아, 고려사도 조선사만큼 재밌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던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피드백을 받으시죠? 어떠십니까?
1: 네, 받습니다. 아, 그런데 그 어떤 평을 받았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 네네네. 하는데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 그런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에 한 깊이 더 들어가는 그게 왜 그랬던 거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깨달음의 그 경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0: 그렇다면 저도 그런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교천재 고려라는 신간을 내셨는데요. 일단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왜 천재라는 단어를 붙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이게 천재를 붙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네,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성공적인 외교를 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천재가 되는지 기준은 없지만 예. 저는 고려가 당에 있던 그 상황에서 최선의 외교를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고려에 어떤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천재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으로 고려에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보면 칼이 아닌 말로 500년 왕조를 융성시킨 힘이다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시점에 고려의 외교 전략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려는 500년을 버틴 장수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군사력에 있지 않았어요. 군사력은 주변의 강대국보다 더 약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외교력으로 500년을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때 국제질서가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정복 왕조라고 해서 거란, 금나라, 몽골, 원나라죠. 네. 이런 나라들이 막 들어서고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고려 500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망한 나라만 10개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혼자 꿋꿋하게 500년을 버텼어요. 네. 우리 역사 속 성공한 외교 사례를 지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겪은 한반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네. 전쟁을 많이 겪었고 침략을 많이 당했어. 그랬는데 사실 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세요.
1: 전쟁을 많이 겪었다, 외침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가 잘못된 거고 외교에서 실패한 겁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막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거두는 것이 외교의 비결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외침이 잦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 속에서 외교를 잘못했어. 이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예.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 외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의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치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런 정신승리의 역사 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 이 시대에는 맞지 않죠. 이제는 사실 그대로. 아,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예. 오랜 평화 기간을 가졌던 나라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0: 그럼 실제로 고려 500년 중에 전쟁을 치렀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1: 500년 동안 예. 큰 전쟁은 고려 거란 전쟁 26년 고려 몽골 전쟁 28년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평화로운 기간이었죠.
0: 그렇죠.
1: 조선도 사실은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큰 아주 그 기억에 오래 남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0: 네.
1: 전쟁이 그렇게 자주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0: 그렇죠. 조선 건국 후 한 200년은 또 태평성대를 네. 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외교가 무엇이 달랐는지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원 외교를 펼친 나라, 감정보다 실리를 추구한 점을 꼽으셨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고려 외교의 특징으로 그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네. 고려는 하나의 강대국을 상대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강대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려 초에 중국 북쪽에 거란이 있었고 남쪽에 송나라가 있었고
0: 네.
1: 12세기에는 북쪽에 금나라가 있고 남쪽에 남송이 있었고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일종의 다자 외교를 한 것이죠.
0: 네.
1: 그런데 지금 세계는 누가 뭐래도 다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무엇보다도 다자 외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의 강대국만 상대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강대국을 상대해 본 경험은 사실은 고려밖에 없죠.
0: 아.
1: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외교를 했는지를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0: 예.
1: 또 두 번째. 감정보다 실리를 추구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국제정세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요. 남쪽에는 언제나 한족이 세운 왕조가 있고 북쪽에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이런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가 있었는데
0: 네.
1: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은 한족을 더 좋아했습니다.
0: 네.
1: 고려의 문화가 전부 한족의 문화를 가져다가 우리식으로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고려 청자입니다.
0: 네.
1: 거란, 여진, 몽골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문화가 없었어요.
0: 오랑캐라고만.
1: 오랑캐였죠.
0: 네.
1: 야만시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족이 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였어요. 고려 사람들이 야만시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힘이 더 세다. 그랬을 때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의 고민이었는데
0: 네.
1: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다. 그들이 강하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친거란. 친금, 친몽골
0: 아.
1: 외교를 하게 되는 거죠. 싫은 감정을 누르고 현실에서 실리를 추구한 외교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려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0: 네.
1: 할까 고민하다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0: 네.
1: 고려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침이 오면 일단 싸웠어요.
0: 네.
1: 무조건 항복하거나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어느 정도까지 싸울 수 있는지를 본 뒤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뒤에 협상을 시작합니다.
0: 네.
1: 과대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고 협상을 하지 않는 이런 전술은 쓰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부터 협상할 것인가 하는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협상을 시도합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은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대비해 나갔던 거죠.
0: 예.
1: 그래서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외교사를 들여다보면 사대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조공인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사대라고 하면 좀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당대의 이 국제 질서를 봤을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설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0: 네.
1: 옛날과 지금 사대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1: 그런데 이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의 상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0: 네.
1: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을 때 이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침략하지 않아야 할 이유 이게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강대국은 언제나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0: 네.
1: 그런데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0: 네.
1: 여기에서 약소국이 기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하나고 약소국은 많다는 거예요.
0: 예.
1: 일대 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강대국도 약소국 하나하나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맹자가 정리를 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긴다. 이대 사소.
0: 네.
1: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면 작은 나라도 그 큰 나라를 섬긴다. 이소 사대. 큰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사대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사대보다 먼저 맹자는 사소를 이야기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의 존립을 보장해 줄 때
0: 네.
1: 그때 약소국은 강대국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강대국은 작은 나라들을 섬겨서 무엇을 얻을까? 맹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천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나라들은 사대하면 무엇을 얻을까? 당연히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강대국은 천하를 보존하고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보존하는 쌍방의 관계.
0: 네.
1: 이거를 사대 사소 관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대하고 사소하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지킵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0: 네.
1: 이 생각을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됐던 거예요.
0: 그렇죠.
1: 그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책봉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0: 네.
1: 중국의 황제가 고려 국왕을 책봉한다. 조선 국왕을 책봉한다. 이

0: 말은 임명과는 달라요. 이미 고려 조선에서 국왕이 즉위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를 우리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후 추인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 국왕의 지위만이 아니라 그 국왕이 통치하는 그 국가의 존립을 인정해 주겠다, 네, 약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작은 나라가, 사대하는 나라가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조공이라고 하죠. 네. 책봉과 조공은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따라서 전근대의 국제관계, 국가 간의 관계의 상식은 대등하다가 아니라 상하관계입니다. 네. 우리 사극에도 보면 상국이란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아요.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옛날의 상식이고, 네, 그런 상식 아래에서 사대 사소하고 책봉 조공하고 이런 일이, 네,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죠.
1: 네. 자, 이제 고려 외교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 교과서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거란으로부터 강동 육주를 얻어낸 서희의 단판입니다. 당시 상황을,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 이 서희 단판이 있었던 시기가 993년이에요. 예. 고려가 건국된 지 75년 만에 고려가 외침을 처음 겪게 되는 건데요. 그때가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던 시기입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이 분열돼요. 5대 19기라고 하는 시기로 분열이 돼서 송이 재통일을 하는데, 네, 사실은 완전한 통일이 안 됩니다. 중국 북쪽에 거란족이 나라를 세워서 송을 압박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중국이 분열 상태가 돼요. 북쪽의 거란, 남쪽의 송으로 분열이 되고 이 둘이 패권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려의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질서가 만들어진 다음이면 아마 고려도 거란이 더 강하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친송 반거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거란을 자극하게 됩니다.
1: 예.
0: 앞으로 거란이 남쪽의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계속 마치 자기의 그 귀 밑에 급소를 찌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먼저 침략을 해온 거죠. 이것이 993년 거란의 1차 침략이 되는데요. 이때 고려에서는 아, 정말 저는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란이 우리를 왜 침략해 오는 거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에이. 그냥 오는 건 아닐 텐데 그 해답은 송 때문이다.
1: 예.
0: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란과 끝까지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한다면 협상이 가능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서희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1: 네.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사대한 선택.
0: 그렇습니다.
1: 이죠.
0: 그래서 서희의 단판에 대해서 우리는 강동육주를 영토로 확보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네, 오히려 강동육주라는 영토 획득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가 송과의 사대 관계를 끊고 거란에 사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1: 네.
0: 이걸 통해서 고려는 거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가 있었고 고려는 고려가 필요한 것,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이걸 얻을 수 있었는데 고려가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도 끝까지 국익을 최대화하려고 한 거예요.
1: 예.
0: 거란에 사대하는 조건으로 영토를 요구했고 그래서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땅을 고려 영토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로 처음 그 지역이 우리 영토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1: 네.
0: 양보하되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양보한다. 저는 이 서희의 이 협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좀 간략하게 그 후엔 송과는 어떻게 되죠?
0: 고려가 또 고민을 해요. 거란의 군사적인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란에 사대하기로 했고 송과, 예, 관계를 끊었지만 아직 거란과 송의 승부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다면 이 송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열 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994년에 그러니까 거란과 사대하기로 한 다음에 송의 사신을 보내서 아주 기가 막힌 그 외교를 합니다. 네. 군대를 빌려달라고 해요.
1: 송한테요?
0: 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거란에게 아주 치욕을 당했다. 그 군사적 압박 때문에 사대하기로 한 걸 치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1: 예.
0: 보복을 하겠다. 군대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송이 어려워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란의 어떤 그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고려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북방이 겨우 안정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고려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고려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1: 예.
0: 이 후하게 대접받은 사신이 오자마자 송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책임이 이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책임이 고려에게 있지 않고 송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1: 아하.
0: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송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사까지를 다 밝혀놓은 거죠.
1: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역사에 영원한 게 없으니까 거란과 전쟁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을 통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협상이 중요하다는 게 그렇게 이겼으면 전 이긴 걸로 와 우리가 승리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거란에 가서 책봉과 조공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0: 네.
1: 잘 뭐 범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0: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은 고려를 침략해온 거란군을 전멸시킨 대승리입니다.
1: 예.
0: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패배로 거란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 예.
0: 거란은 건재했고 거란은 3차 침략이었는데요. 4차, 5차 침략을 계속해왔겠죠.
1: 네.
0: 자,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항구적인 적어도 장기적인 평화를 찾을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거란이 다시 침략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고려가 군사력을 아주 막강하게 키워서 거란과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고려가 먼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렛대 삼아서 거란과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벌이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거란에 사대하겠다는 의사를 고려가 먼저 밝힌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사대를 하게 되면 거란은 고려를 침략해오지 않게 될 테니까요.
1: 네.
0: 그리고 고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고려 국가의 보존을 약속을 해줄 것이고 고려는 아마 조공을 한다고 해도 거란이 무리한 요구는 안 해올 거라고 분명히 자신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1: 네.
0: 송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 경제 교류 이것이 단절이 되면 고려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거든요.
1: 네.
0: 송의 선진 문화 이것이 고려에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려는 송과의 비공식 교류 그러니까 상인, 학생, 스님들 이런 민간인들이 송을 오가면서 그 손에 고려 국왕의 국서가 쥐어져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송의 황제의 국서가 옵니다. 민간인들을 통한 비공식 교류를 하면서 송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계속하고 거란과는 사대관계 책봉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피하고 이 양쪽의 이익을 고려가 모두 얻게 되는 것인데요.
1: 네.
0: 승리라는 지렛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외교를 고려가 이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 994년인데요. 이때 고려가 먼저 거란에 사대하겠다고 얘기한 것. 이것이
1: 네.
0: 오히려 고려 외교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꼽았습니다.
1: 네. 그런 이제 어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협상 능력은 훗날에 금을 세운 여진을 상대할 때도 나타난다고요.
0: 네. 12세기 초에 여진족이 통일을 하면서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주
1: 예.
0: 신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1115년에 금을 건국하고 10년 만에 1125년에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여진이 막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때 고려와 충돌을 한 거예요.
1: 예.
0: 고려가 옛날에 보던 여진이 아니었던 거죠. 한번 싸웠는데 패배합니다. 왜 졌나? 기병이 없어져. 좋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 네.
0: 이 군대를 동원해서 여진족의 영토를 우리가 차지해서 9개 성을 만듭니다. 이걸 윤관 구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여진이 아니라 막 통일을 이루어가던 여진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0: 당했죠. 예. 많은 분들이 이때 여진을 돌려준 것을 영토의 축소라고 생각해서 아쉬워하시지만 이때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1115년 금나라를 건국하고 1125년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그 여진족 금과 네. 어떻게 상대를 하게 됐을지 좀 끔찍한 일이죠. 아무튼 이때는 고려는 자기 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못 지킨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돌려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아까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예. 겁니다.
1: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오고 그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이라고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때로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아는 어떤 서희와 소선영의 뭐 기싸움이라든지 그런 인물 일화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그 17세기 초 영국의 외교관이죠. 헨리 워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외교관이란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파견된 정직한 사람이다. 예, 선한 거짓말이 외교에서는 언제나 용납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주 충실하게 이 사례에 맞는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예.
0: 거란의 2차 침략 때 왕이 수도를 버리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요. 피난한 길에 하공진이 왕을 가서 만나요.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서경에 올라가서 거란 황제를 직접 만납니다. 2차 침략은 거란 황제가 직접 공격을 해왔거든요.
1: 네.
0: 물어요.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강 건너 남쪽으로 가셨는데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란 황제가 강남이 뭔가 가까운가 그랬더니 하공진이 너무 멀어서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평양에서 몇 마리 내려가면은 아마 오키나와쯤 되지 않을까요?
1: 네.
0: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란군이 돌아갔다고 하는 건데요. 하공진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인질로 끌려가서 하공진의 최후는 거란 황제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거란 황제가 하공진의 간과 심장을 꺼내 먹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하공진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거란군이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공진의 어떤 그 위인전 같은 이야기고 사실은 이 외교에서 거짓말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바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저건 거짓말이야라는 걸 아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상대방이 이 타이밍에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진실을 말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고수들끼리의 외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 걸 다 알고 그러면서도 속아주고 이러면서 하는 그 거짓말이죠. 선한 거짓말이 아니라 뻔한 거짓말. 이게 저는 외교에서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공진 같은 그런 네. 목숨 바쳐서 이 전쟁을 막은 이런 외교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외교천재 고려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조선과도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신뢰 외교를 취했던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또 너무 명분을 내세웠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훈을 얻기는 어려웠을까요?
0: 네. 이 명분과 실리를 양자택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1: 네.
0: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게 바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의의를 보면 이의를 보면 의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1: 네.
0: 이익 앞에서 옳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일치시키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분들이 그 점에서 참 진지했다고 하는 네.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외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오히려 광해군이 임금이
1: 네.
0: 고려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신하들이 안 받아들이고 결국 이 광해군을 폐위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역사의 교훈을 못 얻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0: 한다는 거는 생각만큼 네. 쉬운 게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옛날에 이랬어요 했을 때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이 말 한마디면은 네. 이 교훈을 얻을 방법이 사라져요.
1: 네.
0: 사실 역사는 계속 변화한 거기 하는 거기 때문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냥 역사를 통해서 나는 교훈을 얻어.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가 아닌 거네요.
0: 네. 많은 분들이 역사를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교훈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조금 다른 거네요.
0: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고려가 전쟁을 겪은 게 거란 말씀하셨고 이제 몽골이 남았습니다. 몽골과는 좀 아무리 외교 천재인 고려라도 쉽지 않았다고요?
0: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군사력은 강한데 고려가 가장 어렵게 생각한 건 뭐냐면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사대, 책봉, 조공 이런 걸 몽골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몽골과의 28년 전쟁은 그들이 그런 말을 이해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버티기를 한 거예요. 수도는 강화도 섬으로 들어가고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은 백성들을 섬이나 산성으로 대피시키고 계속 버틴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협상을 해나가는데 국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항복을 해라.
1: 예.
0: 그러면 태자가 대신 가면 안 될까? 그러면 태자가 와라. 그러면 태자 말고 다른 왕자가 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법니다. 강화되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럼 왕만 나가서 사신을 맞이하면 안 될까? 그러자 그랬더니 다시 또 제안을 해요. 강화도 북쪽 해변에 궁궐 짓고 거기서 만나면 안 될까? 그건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육지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 거기까지 나와서 나는 육지로 나온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1259년까지 시간을 벌었는데요. 이 1259년이 고려와 몽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 예.
0: 이때 고려와 몽골의 강화 전쟁을 끝내기로 약속을 하는 해가 1259년이고 그 해에 몽골에서 쿠빌라이가 등장해요. 쿠빌라이는 그 이후에 뭐 몽골의 굉장히 그 장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점령할 중국을 통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 사람이고 저 땅은 중국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몽골법으로 저길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고려가 편승에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중국 왕조가 주변국들에 했던 그 정책 사대 받고 책봉 조공 관계로 그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몽골의 칸
1: 네.
0: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1: 와.
0: 그래서 고려가 고려의 국가를 유지하고 예. 고려 국왕을 책봉해주고 고려가 조공하고 자 이러면서 고려가 28년 전쟁 끝에 결코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1: 네.
0: 국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거죠.
1: 버텼다.
0: 네.
1: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또 많이 또 이 선진국의 반열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려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0: 네, 제가 교훈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고려의 외교를 보면서 드는 느낌 하나만 말씀드리면
1: 네.
0: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세계 인식이 좀 넓지 못하다. 좀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몇몇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지 우리가 직접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관심 또는 연구, 지식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르면 배타적이 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방하면 우호적인 태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계인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홀로서기를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문장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는 없다.
1: 그렇죠.
0: 네, 우리만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입니다.
1: 그렇죠. 스스로 역사를 통해 교훈을

0: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중 씨.
1: 네,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 햇볕은 어느 정도로 강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5월 중순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동해안까지 이제 더워졌습니다. 33도대도 다소 있었고요. 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곳 있었습니다. 내일 포함해 당분간 30도 내외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식중독이나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등 12도에서 19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 31도, 강릉 30도 등 25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큰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맑은 날씨 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기 서해안 쪽과 충남, 그 밖에 호남 곳곳에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이 점 또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서해와 제주 해상에 짙은데 동해상의 안개 내일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2: 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던 도로 위로는 이제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해소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청주 휴게소 부근과 안성 분기점 일대 이후로는 달래내국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속초나들목을 지나서 노학 2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와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렬로 인해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광화문 사이 양방면 그리고 장충단길과 또 우정국로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실제 평가는 좀 어떤가요?
4: 일단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빈손 귀국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뭐 미국 쪽 언론이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거짓 뉴스다 저거 술 좌파 이야기다 이렇게 매도를 하겠죠. 어쨌건 뭐 그런데 그 이 방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뭐 회담 모습 이런 그 광경들을 쭉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아 이게 혹시 나중에 세계 패권 교체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만큼 시진핑 주석은 호스트로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건대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공손한 모습을 본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정말로. 심지어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뭐 질문에 답변을 할 때도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릎 사이에 이렇게 물론 그 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취하는 자세이긴 합니다만은
0: 네네네.
4: 그 시진핑 주석이 옆에 이렇게 딱 정좌하고 있는 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하. 왠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경제 개발 시기에 수출 입국이라고 해서 수출을 굉장히 그 열심히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 살게 됐는데 네. 그때 잘하신 그 사회생활 뭐 초년이라든가 이렇게 또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실 겁니다. 그 바이어라는 말이
0: 예, 예, 예.
4: 굉장한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어는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0: 예.
4: 그래야 수출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딱 그 본 제 느낌은 바이어를 접대하는 영어

0: 사원 같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뭐 미국, 저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그 국가 지도자들 막 이렇게 무슨 야 교장 선생님이 학생 야단치는 것처럼 앞에 세워놓고 막 급박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네.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뭐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다. 또 우리 그러니까 방중에 동행한 미국 기업인들이 시 주석과 중국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 뭐 이런 표현 말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아부 수준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1: 예.
0: 자, 우선 공동성명, 공동보도문 또는 뭐 하다못해 공동기자회견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상적인 뭐 무역 합의 또 뭐 그 보잉 항공기 200대 또 대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콩 파는 거죠.
1: 네.
0: 예. 그리고 뭐 에너지 수출 또 뭐 서비스 전기차 부문 중국 시장 개방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수천억 달러 투자 약속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좀 과장
1: 예.
0: 뭐 이런 것이고 또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거의 뭐 말을 아주 절제된 악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러나 성과라고 한다면은 미중 관계가 그야말로 참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런데 1년간 이제 뭐 희토류 관세 뭐 이런데 약간 이제 전쟁을 휴전을 했는데 어쨌건 그 휴전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조금 미중 관계가 봉합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국면.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지만 어쨌건 당장은 안정됐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1: 예.
0: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일본 특히 요 가까운 나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아시아 또 전 세계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한숨을 돌리는
1: 네.
0: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관세로 으름장을 놓고 뭐 영국의 국왕을 만나서도 친구대하듯 하던
0: 그렇습니다.
1: 트럼프가 9년 만에 방문한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이신데 반면에 중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나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은
1: 예.
0: 이미지와 실리의 교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중국은 이제 미국과 나란히 하는 소위 말한 G2 그러니까 양대 강국 뭐
1: 예.
0: 이런 그런 이 위상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실리라는 것은 뭐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공기 뭐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뭐 또 무역 관련 이런 것들인데 자 문제는 그 중국의 이미 중국이 추구한 G2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것은 굉장히 잘 부각이 된 반면에 미국이 받은 이 실리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현금이 아니라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변덕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뭔가 이 임기가 좀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에게 투자 뭐 구매 약속을 해도 결국 언젠가 다 안 지켜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의 조금 불리한 위치를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설픈 관세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어설픈 이란 공격. 이 두 가지가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게 몇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정상회담에서 약간 그 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 중국은 또 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 약속음을 남발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맞춤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이 트럼프의 소탐 대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끌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거액의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건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수년 걸리는 일이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뭐 이건 실행 이전이나 또 실행 과정에서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니까 우리가 흔히 뭐 중국에 대해서 말할 때 뭐 만만디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느긋하게 그냥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눈앞의 이익에 끌린다는 걸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략보다는 당장의 이익 이런 걸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TV에 나가는 좋은 그림 만들어줘서 리얼리티 쇼를 하게 하고
1: 아.
0: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중국은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게 바이든 때도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2기까지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맷집을 많이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갔지만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급히 태워서 간 것은 물론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 내 점유율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런 데 대해서 아쉬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딥시크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서 네. 지금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그렇죠.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봉쇄하고 막 압박을 한 지가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1: 예.
0: 저는 또 양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측면은 중국의 부상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쨌건 중국의 부상 속도를 늦추었다.
1: 네.
0: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양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또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여부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이란이 현안이고 중국은 네. 대만이 현안인데 그렇죠. 뭐 둘 다 각각 딴소리를 했어요. 이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그만해라, 호르무즈 통행 재개해라, 뭐 등등. 이건 뭐 원론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잘못하면 충돌한다. 이건 굉장한 협박입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은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굉장한 직설화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건 뒤에 이런 거죠. 너희들 지금 이란에 발 묶여 있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대만 건드리는데도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서 이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미국은 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같은 것은 중국 측과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의하지 않는다. 중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 있었어요.
1: 예.
0: 80년대 초반에 이미 이 대만 정책을 확정할 때 그런 6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깨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기 판매에 중국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 공격받았을 때 뭐 방어를 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이른바 NCND라고 해서 전략적 모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1: 모호성이요?
0: 예, 전략적 네. 모호성이라는 것은 내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것인데
1: 예.
0: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대만 방어에 대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모호하게 갔어요. 그럼 이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후퇴한 거죠.
1: 아.
0: 예. 그래서 대만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평화의 초석이다. 뭐 지금 무기 사상 최고치 지난번에 무기 판매하기로 한 것, 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에 감사한다 등등 해서 막 굉장히 지금 미국에 좀 뭐랄까요, 막 그 애틋하게 표현한다고 할까요?
1: 네.
0: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건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은 이게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스테이터스 코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여기서 대략 이 상태에서 그냥 묶어두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지금 현 이 이상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에
1: 네.
0: 서로 갈라먹지 않습니까? 야
1: 네.
0: 여기 너희 영향력 인정할 테니까 우린 이거 할 거야. 이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1: 네.
0: 이란은 뭐 대만은 뭐 이런 이런 인상을 줘서
1: 알겠습니다.
0: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1: 네. 세계는 지금 서동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단물골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일 최고 기온 기록 세운 지역도 꽤 있었는데요. 내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이상인 곳 많겠고 동해안마저도 더워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겠고요. 식중독도 경고 단계입니다. 한여름에 비해서 아무래도 위생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때라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동풍보다 서풍의 세력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들 대부분 31도 예상되고요. 강릉 30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거침없이 오르겠습니다. 25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고 아침 기온 서울 16도를 포함해서 12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 밖에 충남 지역에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달의 인력 이강에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서해 제주해상의 안개가 짙었다면 내일 동해상의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서울 감자탕 이야기입니다. 감자탕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전국 철도를 통해 확대된 역사, 또 서울 감자탕 맛집도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쉬어갈 사찰 여행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을 도심 속 사찰, 수도권의 이색 사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식탁 위에 오를 음식은 감자탕입니다. 근데 일단은 감자탕에 보면 이제 감자가 이제 통감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돼지 뼈 부위의 이름이 감자라서 감자탕이다. 뭐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2: 뭐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0: 허비했나요? 네.
2: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돼지 뼈에 감자라는 부위가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진에 봐도. 그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아, 그래? 그 골 부위를 뭐 감자라고 한다고?
2: 그걸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탕이 된 거라고 지금 저희는 거의 뭐 확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0: 그게 정설인가요?
2: 맞습니다. 예. 예.
0: 아니, 근데 막상 감자는 많이 안 들어갔던.
2: 아, 최근 들어서 감자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감자탕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0: 예.
2: 돼지 등뼈와 감자. 예. 우리나라 감자는 재밌는 게 그 우리 서양에서 먹는 칩 있죠. 칩룡.
0: 얇게.
2: 칩룡 감자들은 되게 분질 감자라 그래가지고 예. 수분이 별로 없는 것들이거든요.
0: 네.
2: 근데 한국의 감자 문화는 수미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수미라 품종은 수분이 많아요.
0: 네.
2: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모양을 잘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미라는 품종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음식 문화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니까. 예.
0: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돼지 등뼈 감자 우거지탕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그 지금도 뼈해장국 뭐 뼈국이라고 많이 불러요.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뼈해장국.
2: 그게 맞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1970년대 너무나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분식장려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감자를 어떤 그 쌀 대용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자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대표가 된 거죠. 사실은 이런 거죠. 돼지 등뼈는 굉장히 좀 선민들이 먹던 음식이잖아요. 거기에 감자를 넣으니까 뭔가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등뼈탕 뼈해장국이 아니고 감자탕. 그것도 심지어는 원래 감자국이라고 부른 것을 감자탕이라고 부른 거예요.
0: 아.
2: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탕이라 부르면 국보다는 한 단계 위로 쳐지거든요. 보니까
0: 네.
2: 임금님이 먹던 음식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붙은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 감자라는 음식이 참 대단한 게 옛날에 이게 남미에서 이 유럽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때 처음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악마의 야채.
0: 오.
2: 생긴 게 좀 약간 좀 거시기하게 생겼거든요. 보니까요.
0: 아, 그렇죠. 뭐 색깔이 막 이쁜 것도 아니고.
2: 그렇죠.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걸 제일 먼저 식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어요. 그 사람들을. 야, 저런 걸 어떻게 먹냐. 근데 아시겠지만 아일랜드는 이거 먹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그 배고픔을 그 잊을 수가 있었던
0: 그렇죠.
2: 거예요.
0: 그렇죠. 기근을 이겨냈으니까.
2: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네. 1840년대, 8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이 생기죠.
0: 예.
2: 그 그때 인구가 800만인데 100만이 죽습니다.
0: 네.
2: 그리고 100만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왜 그랬냐. 단일 품종이었어요. 보니까 병이 한번 생기면 단일 품종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9세기 말에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 비웃다가 여러 종류를 만들어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피쉬 앤 칩스.
0: 네.
2: 그죠? 딱 그거 먹잖아요. 생선에다 감자튀기
0: 네,
2: 보니까
0: 맞네요.
2: 지금 뭐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프렌치 프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인 음식들이 됐죠. 보니까
0: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돼지 등뼈 감자 우거지탕에 이제 감자탕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2: 지금 참 이 감자탕이라는 게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 하지만 대부분은 다 가짜입니다.
0: 네네네네.
2: 삼국시대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삼국시대 감자탕 뿌리니까 삼국시대에 먹었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던 돼지는요. 한 30kg 전후였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돼지는 한 12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등뼈 자체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뭐 통닭 뼈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아.
2: 등뼈를 먹는데 그거 가지고 감자탕을 먹기 너무 힘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낭설일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탕의 그 돼지뼈 등뼈 이거는 1910년 중반 이후에 생겨난 문화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버크셔 요코처 같은 외래품종이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재래종은 30kg 전후인데
0: 작고.
2: 그렇죠. 큰 것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큰 것들이 들어오면 살코기비를 제거하고 남은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0: 아.
2: 그게 시작된 거는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본격화된 거는 1970년대인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1970년대에 1964년도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0: 예.
2: 열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한국에서 돼지를 수입해가는데 처음에는 돼지 통째로 수입을 해갔어요. 돼지를. 그래서 그걸 도축해 먹었는데 문제가 돼지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생기니까 고기만 다오. 근데 고기만 다오 했을 때 쭉 남아갔는데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돼지 머리.
0: 예.
2: 그다음에 내장.
0: 네.
2: 그다음에 피.
0: 네.
2: 그다음에 돼지 등뼈가 남는 거죠.
0: 아.
2: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하나하나의 음식 문화가 되는데 이 등뼈는 비로소 수출하면서 남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끓이고 거기에 부족한 어제 아까 전분을 채우기 위해서
0: 감자?
2: 감자가 들어간 겁니다.
0: 아.
2: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감자탕이 대중화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1970년대다. 그런데
0: 네.
2: 지금 많은 얘기가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인천이 가장 먼저 감자탕의 원조가 있다.
0: 예.
2: 이유가 뭐냐면 1916년도에 인천 동호청 자리에 지금 동호청 자리에 보니까 그 돼지 도축장이 들어갔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부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때 당연히 등뼈를 넣고 먹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감자가 들어간 감자탕의 모습은 저는 1970년대 이후의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0: 그러면 철도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얘기는 뭔가요?
2: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감자탕의 원조를 주장하시는 도시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계신데
0: 예.
2: 사실 그거는 좀 믿기 좀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감자탕 체인으로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부천에 가면 원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0: 예.
2: 거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감자탕 두 개 체인의 본산지인데 거기에는 왜 생겼냐. 198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림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0: 예.
2: 이때 약간 혐오스러운 식품들을 다 없앱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고기 같은 거 다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네네.
2: 그때 같이 없어진 게 뭐냐면 감자탕이 없어져요.
0: 아, 그래요?
2: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냐면 일단 영등포 지역에 감자탕을 먹게 쭉 있었어요.
0: 아.
2: 영등포 서민이 많았죠.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냐? 부천 원미동으로 이동합니다.
0: 예.
2: 그래서 거기서 그 감자탕 그 천호동에 유행했던 감자탕 골목이 원미동으로 이사가면서 지금의 감자탕 체인점이 생겨났고
0: 예.
2: 근데 우리가 또 원당 감자탕 많이 들어보셨죠.
0: 네.
2: 원당 감자탕이라는 그 그냥 동네 이름인데 원당이라는 데가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또 이쪽에 이쪽 불광동 이쪽 분들이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0: 아.
2: 그리고 저쪽 그 어디죠 저기 저 망원이 쪽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밀려나면서 외곽에 지금 딱 보면 감자탕 그 문화가 쫙 형성이 되는 이유가
0: 예.
2: 서울에서 먹던 음식이 어떻게 보면 밀려나고 쫓겨났던 것들이죠. 보니까 그런 슬픈 어. 역사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보니까 이게.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철도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이 먹었다라는 거는
2: 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지만
0: 설 중에 하나.
2: 그 재밌는 예. 게 사실 그런 그것 때문에 사댕이라는 그 감자탕을 사댕이라 부르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0: 사당이요?
2: 사댕이.
0: 사댕이.
2: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사댕이라고 했는데 그게 살덩이의 호남 사투리라는 거예요.
0: 예.
2: 그러니까 감자탕을 먹을 때 우리가 보면 감자 등뼈에 뼈가 많이 살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2: 그거를 먹는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싼데
0: 그렇죠.
2: 뼈 위에 붙은 것도 특히 아시겠지만 뼈에 붙은 살은요 퍽퍽하지가 않죠.
0: 예.
2: 왜냐하면 뼈 때문에 아무리 끓여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수분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뼈 때문에. 그 살덩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그 철도 노동자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뭐 가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헌적으로 네, 확인된 네. 적은 없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네. 서울 이제 방금 이제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영등포에서 이제 부천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고양시 원당으로도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은평구 응암동의 감자국 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2: 대단했죠. 80년대 예. 제가 이제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4시까지 못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럼 그 4시간 동안 사람들이 뭘 하냐. 대기를 들으면 여관 가서 뭐 술 먹는 사람도 있었고 해장국집들이 약간 유행을 했어요 그때. 네. 왜 그랬냐. 몰래 닫아놓고 한 거야. 했는데 네. 응암동이 주변은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이 다 불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불빛 세워놓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오면 밤새도록 술을 먹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0: 아하.
2: 근데 비싼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속을 풀어야 되니까 감자탕 거리가 생겨났는데 재밌는 건요. 제가 저기 도남동 출신인데 네. 도남동에는 이미 70년대부터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0: 네.
2: 제가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0: 어허.
2: 그래서 사실은 도남동의 그 감자탕집들은요. 원조집이 아니고 태조집이에요. 태조집. 원조의 태조라고 불러가지고 거기는 그 태조라고 이름을 쓰는 식당들이 많이 있고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응암동이 있기 전에 도남동이 있었고 둘 다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0: 네.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0: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이제 서울 감자탕 맛집 세 곳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어딘가요?
2: 네, 첫 번째 집은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이응집인데요.
0: 예.
2: 이 집은 지금 여의도에도 이 근처에도 매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아주 자주 가는 집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감자탕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걸쭉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0: 네.
2: 뭐 들깨가루, 우거지,
0: 맞아요.
2: 걸쭉한 국물. 이 집은 그런 걸 일체 넣지 않습니다. 돼지 등뼈, 통감자, 파 많은 건 넣는데 이 등뼈도 아주 팔팔 끓이면요. 이 뼈가 우러나는 게 아니고 살코기의 맛이 나오면 국물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이거는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 먹으면 내 속을 더 영혼을 맑게 해줘. 이 정도로 훌륭한 집이고요. 제가 예.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집인데
0: 예.
2: 드셔보시면 아 감자탕의 새로운 형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집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집이다. 이렇게를 알릴 수 있는 유명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0: 네. 맑은 국물의 감자탕 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집은요?
2: 두 번째 집은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데요. 이 집은 뭐 이연복, 여경래, 왕시호 같은 셰프들이 자주 가는 집입니다. 왜
0: 네.
2: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 저랑 같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이고요.
0: 네.
2: 이 화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집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 집은 시옷을 시작하는 집인데 한 38년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집은 기사식당으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주변에 중국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0: 예.
2: 화교분들이 밤에 좀 일 끝나고 늦게 끝나시면 꼭 이 집 가서 이 집은 24시간 했거든요. 가서 이제 회포를 푸는 그런 집이었고 사실은 이 집은 1인분을 아주 잘 만드는 집이에요. 우리가 보통 뼈제국 가면
0: 뚝배기.
2: 예, 아니, 뚝배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3인분 4인분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0: 아, 예.
2: 뚝배기로 탁 나오는 집이에요. 보니까.
0: 그렇죠. 아.
2: 그리고 이 집에 그 정말 이 집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요리를 잘하세요. 반찬이든 국물이든 해장국이든 다 만드세요.
0: 네.
2: 그러니까 정말 아 이렇게 프로급의 솜씨로 만드는 음식이 어떨까 여기서 맛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0: 와 입에 군침이 절로 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서울 감자탕 맛집 세 번째는 어딘가요?
2: 마포 망원동에 있는 집인데 옛날부터 개업을 했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고요.
0: 예.
2: 이응으로 시작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뭐 사실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 집인데 이 집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집은요 담백하고 맑은 집입니다. 이 집도.
0: 아,
2: 이 집은 가장 특징이 뭐냐 뼈에 살이 잔뜩 붙어 있는데 싹 들면
0: 수르륵
2: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자탕 먹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뼈 발라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 집은 그냥 들리면 빠지니까.
0: 우와.
2: 그 살이 너무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가도 지금 옛날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밤만큼은 옛날 그대로 쫙 이어오는 집.
0: 네.

0: 저는 이 집, 이 집은 아까 7페이지 말씀드린 그 집하고 정말 대조가 되는 집인데 두 군데 가시면 아 맑은 감자탕은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감자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식탁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오늘은 경향신문 이윤정 기자의 안내로 떠나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1: 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행지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는데요. 네. 그게 또 황금 연휴, 3일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이번에 좀 가까운 사찰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1: 네, 어떤 곳들인지 궁금합니다.
3: 네, 멀리 갈 필요 없고요. 서울 중심부로 바로 가면 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거대한 석탄 모양의 등이 광화문 광장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마음속 번뇌를 지혜로 밝히고 또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세상에 평안을 기원한다는 뜻의 불교 전통 행사인데요. 올해 광화문 광장에는 보현사 탑 등 이렇게 닮은 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북한 노향산 보현사에 있는 팔각 13층 석탑을 본떠서 전통 한지로 만든 작품인데요. 높이가 무려 19m에 달합니다. 이 또 탑등 좌우로 6m 높이 반가사유상 두 작품의 모형이 함께 설치돼서요. 아, 밤에 가면 정말 멋있거든요. 이번엔 도심 밤산책 나서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어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좀 새기기 좋은 곳이 있을까요?
3: 네, 바로 인근 조계사로 가시면 편하게 좀 의미를 되새겨 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3: 조계사는 종로구 수성동에 있어서 인사동 또 경복궁 같은 서울 주요 명소와 가까워서 외국인도 많이 찾는 사찰입니다. 1910년에 각황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는데요. 1937년에 현재 자리로 옮겼고 지금 여기 가면 템플스테이 홍보관, 또 불교 중앙박물관, 공연장, 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영유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를 좋고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주말마다 종로와 조계사 일대에서 성대하게 연등회가 열립니다. 수만 개의 연등이 도심을 지나는 행렬 좀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조계사에서 특별한 스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3: 네, 바로 로봇 스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GI, 키 130cm의 로봇 행자가 법명 가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보통 인간에 대한 연비는 팔에 향보를 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로봇 팔에 향보를 대는 대신 스님이 조심스럽게 연등회 스티커를 붙이고 108 염주 목걸이를 매달았다고 합니다.
1: 네. 자, 또 자녀들과 학생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사찰 추천해 주십시오.
3: 네, 강남 쪽에 계시다면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동은사 가보시면 좋은데요. 전철 9호선 동은사역이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신라시대 794년에 견성사란 이름으로 창건이 됐고요. 1941년부터 지금 위치에 조금 더 크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도심 속에 정말 이색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보물제 1819 삼불자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재도 있는데요. 사찰 둘레로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사실은 인근 점심시간 그 직장인들이 그렇게 휴식 공간, 산책 공간으로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1: 네. 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해졌어요.
3: 네, 맞아요. 또 서울 도심에 또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1: 예.
3: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국제선센터를 목동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게 목동 한복판에 7층 건물에 외관이 세워졌는데 이 모양이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대적인 건물 한가운데 이렇게 9층 목탑 모양의 으리으리한 건물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넓게 펼쳐진 전통 산사를 마치 수직으로 7층까지 세운 구조로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디톡스, 치유 명상, 선 명상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이니까요.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해서 체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서울 도심 속 이색 사찰 듣고 있습니다. 한 곳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서울의 금빛 외관으로 시선을 끄는 사찰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수국사인데요. 만들어질 때 무려 8,800톤의 순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지금 금값이 정말 금값인데요. 여기 네. 가시면 반짝반짝거리는 대웅전부터 다양한 이제 목초 아미타열의 자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화유정까지 있어서 반짝이는 금빛 또 기를 받으시면서 사찰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0: 황금 사찰. 정말 이색적인 사찰 나들이가 되겠는데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더 좋은 길도 있는데 동산 무장의 숲길입니다. 무장의 숲길 요즘 유명한데 데크 바닥으로 조성된 산길이에요. 그래서 휠체어 또 유모차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좀 어린아이들 있으신 분들도 함께 봉산의 풍경을 여유롭게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좀 가볼까요?
1: 네. 좀 특별한 사찰을 찾는다 이러시면 용인 와우정사가 제격인데요. 네. 여기 가보시면 가자마자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머리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불두상, 그러니까 부처의 머리상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크고 작은 불상들이 3천여 점 이상 봉인돼 있는데 이 불상들이 정말 특이해요. 왜냐하면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불상들이 있어서 정말 해외여행 온 기분이 듭니다.
0: 그렇군요. 해외여행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도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그리고 여기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 시정민 출신의 해월 삼장법사가 설립했는데 여기를 민족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호국 사찰로도 불립니다.
0: 네. 용인의 와우정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내는 곳이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보를 모두 봉안한 사찰인데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에서 가져온 석가모니 진신사리, 또 파리어 대장경, 산스크리트어 장경까지 같이 있어서요. 정말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느낌을 좀 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권 안에도 또 다양한 분위기의 사찰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이색 사찰 어디에 있을까요?
1: 네, 좀 바다 구경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전등사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정말 유명한데요. 고구려 소수림 왕식인 381년에 창건된 정말 천년이 넘는 천년 고찰입니다. 여기 가장 큰 매력이 산사여행과 역사여행을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사찰이 자리한 곳이 바로 강화 삼랑성 내부입니다. 그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울창한 숲과 오래된 돌담, 또 고즈넉한 정각 풍경이 보이는데 저는 이 인근에서 하루 캠핑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른 아침에 와, 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니까요. 이번 한번 캠핑 또는 뭐 산책으로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인천 광화군에 위치한 전등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저를 둘러보는 걸 넘어서서 역사와 또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함께 접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곳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자연 속에서 좀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은 남양주의 봉선사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좀 의미가 있어요. 광릉숲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는 조선 왕실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찰인데요. 세조의 능인 광릉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창된 왕실 원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찰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숲길이 너무 좋아서 지금 봄에는 연등이 경내 가득 걸리고 또 초록빛 나무 사이로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또 불교 수행과 교육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어서요. 가시면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여러 곳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1: 네.
0: 처음에 조계사.
1: 네. 예, 오늘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 도심으로 나오셔서 광화문에 가셔서 그 연등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 근처에 조계사 가시면 또 로봇 그 스님과 함께 연등의 네. 아름다움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실 수 있는 게 그 강남 상성동에 위치한 봉은사. 여기 정말 유명하죠. 특히 강남에 좀 나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셔서 도심 속 산책을 즐기시면 좋고요. 목동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 서울 그 대한불교족 조계종에 설립한 국제선센터 가셔서 네. 디지털 디톡스 또 치유명상, 선명상 같은 프로그램 네. 해보시면 좋습니다.
0: 네, 또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1: 네, 또 은평구 쪽에 가시면 수국사 금빛 외관

0: 산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8,800톤의 순금이 있다고 하니까요. 와. 저희가 뭐 그만큼 가져볼 수는 없지만 눈에 담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또 여기.
1: 네, 부처님 오신 날에 바쁜 일상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떨어볼까 이윤정 경향신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아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아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극한 직업 무빙,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호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죠. 바로 유승용 씨인데 최근 유 씨가 위기 장애인 가정을 돕는 활동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캠페인 영상에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유 씨는 특유의 진중한 목소리로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유승용 씨의 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저소득 연극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재능 기부를 했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망치를 들고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 보존 활동,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선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배우나 가수, 희극인들은 대중에게 알려져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유승용 씨 같은 연예인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좋은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자극을 봐줄 수 있는데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사회에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KBS 1라디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서울 지하철 환승역에 청록색 띠 안내 표지가 도입됐는데요. 휠체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 사단법 및 무의라는 곳에서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인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중에 시청역 실증 조사 결과를 지난달 14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두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건요. 현대 로템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가 참여한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또 이 무의가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팀과 함께 교통약자 30명을 대상으로 10개 환승역에서 이 동행 관찰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1: 예.
2: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디자인을 도출해서 지난 1월에 시청역, 서울역 그리고 주요 10개 역에 안내 표지 설치를 이제 마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1: 아, 시청역에 시범 설치를 했군요. 그러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2: 네, 1호선, 2호선 이 여러 열차가 지나가죠. 시청역에 시범 설치된 안내 표지는요. 뚜렷한 편의성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이 1호선에서 2호선 환승할 때 평균 16분 3초가 걸리던 소요 시간이 표지 부착하고 나서 9분 37초, 그래서 6분 25초, 40%가 단축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환승 경로를 이탈해서 헤매는 횟수조차도 기존에 5.7회였는데 0.9회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1: 네.
2: 이 디자인은 교통약자의 실제 동선에 맞춰서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휠체어 이용자가 멀리서도 이 엘리베이터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대폭 키웠고요. 또 비장애인과 동선이 엇갈리지 않도록 이 바닥에 청록색 띠를 도입해서 직관적으로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1: 예,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이용자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 실증에 참여한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 네, 이 실증에 참여한 휠체어 이용자 전원이요. 지하철 이용 부담이 줄고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에 80%가 이제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사회 참여 확대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의 측에서는 사실 10년 전부터 휠체어 안내 표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무의 이사장님의 딸이 휠체어 이용자거든요.
1: 네.
2: 딸이 용기 내서 외출할 수 있을 거라 짐작했는데 실제로 이 조사 결과 자신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와서 감격적이다. 그래서 시민 제안형 민관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리고 이번 성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청록색 띠가 앞으로 서울 지하철 전역으로 확산될까요?
2: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연구팀이요. 연구한 논문이 올여름에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학술대회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2: 이곳에 맞춰서 무인은 올해 이 디자인을요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등재를 하고 내년까지 다른 지하철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이 사실 10년 동안 이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이 교통약자 환승 안내 표지를요 기업의 사회공헌 또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실현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딱딱한 강의 위주였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문화예술 공연으로 거듭난다고요?
2: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요. 문화예술을 접목한 2026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14일에 또 밝혔어요. 가장 큰 특징은요. 기존에는 이론 중심으로 주로 진행이 됐는데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랍니다. 참여자들이요. 클래식 음악부터 무용, 인형극, 또 뮤지컬 갈라쇼 이런 다양한 예술 장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든 교육 과정에 이 장애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의 진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교육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진행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 네, 지난 4월부터요. 11월까지 전국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이상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요. 이 사업을 수행할 8개 전문기관도 선정해서 준비를 마쳤다고 하고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셔서요. 8개 이 수행기관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1: 네. 단순한 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개발원은 이번 사업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2: 네, 사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총 88번의 교육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15,9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화예술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또 소통할 기회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다음께 더불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을 돕는 청록색 띠 안내 표지 도입 그리고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 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은 이 보완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할 순 없다는 거죠.
1: 네.
2: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배우면 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건데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면서 갈등은 사라지고 사랑과 행복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2: 그럼 보완적인 관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부족한 부분은 있을 테니까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사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2: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은 시각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청각으로 바라보면서도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

0: 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니 장애는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1: 네.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없죠.
0: 맞습니다.
1: 목표가 있으면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0: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서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그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각기 다른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탑10 이상의 상위에 오르면서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는 노래로 소통하고 있다는 건데 처음부터 재능을 발견하진 못했던 겁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도 정말로 많았죠.
1: 네.
0: 그때 이 친구가 되어준 게 바로 음악이었던 겁니다. 음악과 함께 살아오면서 느낀 건 음악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는 거고 또한 노래하면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칭찬이 있었기에 더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1: 예,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으니 더 힘이 나고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을 전공하면서 성악적 기초하고 팝 그리고 가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넓게 만들었던 겁니다.
1: 네.
0: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건 음색이 정말로 좋았던 거고 또한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기에 다양한 장르를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타고난 재능을 노력으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수라는 직업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했고 오히려 자신감은 넘쳐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어떤 일이든지 노력이 있어야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노력으로 실력을 쌓지 않습니까? 그 실력을 검증하고 싶어서 2011년도에 각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두 번이나 도전했는데 모두 다 상위에 랭킹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딱 느낀 거는 나도 잘하는 것이 있으니 무시당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사회생활에도 당당해졌다라는 건데 그런 당당한 모습에 반한 한 남성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고백에 못 이겨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고 부부의 연을 맺었고 지금은 결혼 15년 차 부부가 됐죠.
1: 네.
0: 김민재님은 30대 중반이고 남편은 50대 중반인데 나이 차이가 무려 21년 차이나 난다.
1: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그런데 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아마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울 때를 찾아보라고 하면 이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랬기에 결혼 전에는 사랑이 가득해서 모든 것이 다 알콩달콩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티격태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죠. 챙겨주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남편도 시각장애인인데 중도시각장애인이죠. 그래도 김민지님보다는 시력이 조금은 더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옆에서 딱 있어주기만 해도 좋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1: 예,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을 말하라고 하면 외로움을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때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림자 취급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무관심이 진짜 무서운 건데 그나마 여기는 티격태격은 사랑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티격태격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노후를 위해서 좀 지출을 줄이면서 준비하자는 건데 김민지님은 지금 당장의 소비로 기쁨을 만끽하자고 하는데 아마도 돌이켜보면 남편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지님이 전체적인 걸 이해는 하기는 하죠. 김민지님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보완해주고 또는 챙겨주고 아껴주니 든든하고
1: 예.
0: 또한 남편이 차려준 아침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겁니다.

0: 아유, 뭐 티격태격 안 하실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사랑도 느껴지죠. 예. 투정 부려도 이렇게 다 받아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가 보람차다는 겁니다. 남편만을 위해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부부의 케미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랑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나 사랑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즐기면서 만끽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이런 보완은 배려와 사랑의 가치를 크게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예.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보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0: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덮어진 교육 박물관을 만들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김동선 관장 이야기를 준비하셨겠네요.
3: 네, 덮어진 교육 박물관은 스토리가 있는 박물관인데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고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천직이라 믿었던 교사를 그만둬야 했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옛 교실이 있는 교육박물관을 만든 건데요. 96년부터 30년을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0: 예, 네. 정말 남다른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3: 네. 맞습니다. 이 부인을 위한 마음, 또 예전부터 교육박물관을 만들고 싶었던 본인의 꿈을 실현시킨 분은 바로 김동선 관장입니다.
4: 우리 집사람이 이제 퇴근하면서 넘어진 게 뇌진 당하고 시신경이 나갔대. 침침하대 자꾸. 그래서 아우, 병원에 서울대학 안과하고 성모병원 안과 두 군데를 그냥 열심히 다녔죠. 한 융전자 되더네. 그만 오래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은 못 고치는 거라고 이제. 점점 안 보일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데리고 나 가가지고 이제 내가 사표를 내게 했지. 학교에 가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왜 본인이 사표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왜 바깥 사람이 사표를 강요를 아니에요. 지금 심각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다 앉혀놨죠. 이제 어우 그랬더니 중도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막 어떤 때 이제 그만 살려고 아파트 8층에 살았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아이 이제 학생들 다시 만나게 해주마. 빨리 그만두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학생을 만나게 해주냐. 아, 큰일 났어. 그전서부터 내가 교육박물관을 그전부터 퇴직하면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박차를 가했지 이제 그때서부터.
3: 네. 그러니까 부인에게 이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김동선 관장도 본인의 꿈을 조금 일찍 이루신 거죠.
0: 아유,
3: 네.
0: 관장님 그 아내 사랑이 대단하세요.
3: 그러니까요.
0: 아,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3: 네.
0: 김동선 관장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말씀을 조곤조곤 참 잘하시네요.
3: 네. 연세가 예. 86입니다.
0: 어이구.
3: 네. 그러니까 3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가 지금은 이 박물관에서 부인과 함께 또 다른 교육을 하고 계신 건데요. 오랜 시간 교사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관련 물건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물건들과 교과서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박물관 곳곳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자료들을 많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겠는데요.
3: 그렇죠. 그 옛날 교실에 어울리는 책상과 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기도 하셨는데요.
0: 예.
3: 관련 내용들 들어보시죠.
4: 이거 책상 같은 거, 거상 같은 게 다 옛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제 구하러 그냥 전국에 지금 요런 의자는 반듯하잖아. 여기 왔던 목사님이 강원도 정선에서 오셨는데 거기 폐교에 이런 게 다섯 개 남았다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거 다섯 개 가지고 그거 갔다 오고 여기저기서 그냥 어디 옛날 물건 파는 데서는 좀 몇 개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사다가 네 이렇게 좀 만들었죠 그대로. 어우 그랬더니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해줘서 고맙다고. 또 집에 또 이런 물건, 옛날 물건들이 있으면은 또 전화가 와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아까 이제 정서교육 거기서부터 옛날 얘기도 하면서 동요를 하는데 어우 동요가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저걸 해주고 어른들한테는 옛날 추억을 또 그 처음에는 나만 수업을 했었어. 처음에 작범해 보고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지. 그렇게 어려웠었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와서 풍금도 쳐보고 좀 수업도 하라고 그랬더니 아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풍금을 치냐고. 아니 해봐 그랬더니 자꾸 하더니 그냥 막 오시는 분들이 아주 참 좋다고.
0: 아유 얘기도 참 맛깔나게 하시네요.
3: 네, 옛날 이야기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0: 맞아요,
3: 들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 김동성 과장님이 옛날 교실을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 교실의 풍경을 보면 앞에 초록색으로 된 칠판이 있고요. 그 위에 태극기와 교훈이 걸려 있고 또 난로도 있고 그 옆에 도시락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난로에 도시락을 놓고 데워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요. 김동성 관장도 그 도시락을 갖고 다닌 이야기, 책가방이 아니라 책보에 책을 넣고 다닌 거, 또 지풀로 만든 공을 갖고 놀았던 이야기 등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0: 예, 네. 도시락을요. 네. 데워만 먹은 게 아니라
3: 그럼요.
0: 태워 먹기도 했어요. 어. 맛있어요. 누룽지 생기면.
3: 저는 경험이 없어서요.
0: 아, 그러시군요.
3: 아, 네.
0: 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3: 네.
0: 이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 들어서 참 듣는 분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관람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 를 신나게 해주시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4: 저 국민교 현장에 나왔잖아요.
5: 그렇죠. 외우기 시켰죠.
6: 68년.
4: 저거 못 외우면은 집에도 안 보냈어. 내용은 좋지. 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5: 저도 했었죠.
4: 나는 오늘의 대사일려.
5: 모든 교과서 제일 앞에 아, 저게 써 있었어요.
4: 아 잘하시네.
5: 아 저도 70년대 학교 다녔거든요.
4: 그래요?
5: 그럼
4: 아유.
5: 내일 모레 60이에요.
4: 또 결혼도 있었잖아 옛날에.
5: 그래서 저희 붕대 감기 매일 했죠. 팔목.
4: 나는 작범 메고 다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또 쥐를 잡자도 있어서.
5: 쥐를 잡자? 그거는 저희는 뭐 없었어.
4: 쥐가 많아서
6: 쥐를 잡자. 쥐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꼬리를 가져오면 쥐를 잡은 거니까.
4: 증거로 꼬리만 갖고 오라는 거야. 여기 참고서.
0: 야 참 참 옛날 이야기를 많이 재밌게 하시는데 그 교육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을 테고
3: 맞아요.
0: 또 교사였던 부인을 위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박물관과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포에 있는 이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저 감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박상머리 교육을 하기가 힘든데요. 여기서 인성교육, 정서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 부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4: 요새는 도시락을 안 가져 다니더라고요. 그전에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냐. 너 급식들 잘 먹지? 그랬더니 잘 먹는데 어떤 애는 잘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온 애들이 있었다. 애들이 깜짝 놀래. 진짜 그렇게 어려웠었냐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학교에서 여기 왔던 서울에서 3학년 단체가 왔었었는데 아유 한 일주일 됐는데 전화가 왔어. 아우 혹시 맨 앞에 앉아있네 생각나는 애 그 여선생님이 그 말린 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 나보러 자꾸 고맙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와가지고 그거 어려웠던 이야기 듣고서는 애가 그냥 밥을 잘 먹기 시작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서는 얘가 감동을 한 거지 이제. 아 내가 진짜 인성교육 박물관으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은 또 오시면은 네 추억에 또 젖어가지고 막 어떤 분은 동요 부르다가 우는 분도 계셔. 아 저 사람은 원래 음악도 좋아하고 하니까는 아우 대단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도 아주 그냥 좋은 시를 150편을 거기에 맞게끔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3: 네. 이제 이 교육박물관을 존재하게 한 김동선 관장의 부인 이인숙 관장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이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 다음 시간 어떤 분이 부인이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덕포진 근처 가면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예. 2026 장애인 열전 김동선 덕포진 교육박물관장을 만났습니다. 정수인 리포터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로 심장 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1년 12달 날씨 이미지가 있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에 30도대의 더위는 기후변화에 의한 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여름 더 쌓이고 한여름에는 더 높이 오를 수은주입니다. 35란 숫자도 여름 되면 이젠 쉽게 언급할 만한 기온대가 된 듯합니다. 내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5도에 아주 가까운 수치입니다. 동해안도 기온이 이제는 30도대에 이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강릉 30도, 대구는 34도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 서울 16도를 포함해서 12도에서 1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역시 오늘에 이어서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남, 그 밖에 호남에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또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맑겠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날씨 유형이 지속되다가 20일경 곳에 따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안개는 바다 쪽에서도 동해상에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향해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와 국민 전체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인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 소식 먼저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을 불과 닷새 앞둔 상황.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고객과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 이재용 회장이 파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화의 문이 닫힌 노조를 향해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이라고 콕 집어 지칭하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2: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 매서운 비바람은 자신이 맞겠다. 모두 자신의 탓이라면서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노사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직접 수습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회장은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이렇게 총수가 전면에 등장한 직후 멈춰섰던 대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섭 대표를 바꿔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였고 노사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교섭을 재개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3: 이재용 회장의 사과 직후 노사는 곧바로 경기 평택 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노조가 이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측도 노조 요구대로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하면서 협상 재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측 새 교섭위원은 깨진 노사 신뢰에 사과하며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고 노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사흘간 꽉 막혔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마라톤 회의 끝에 결렬됐던 사후 조정회의도 모레 다시 열립니다.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틀째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노조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노사의 간극은 여전히 넓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고정지급과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 경직된 제도화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5: 최승호
4: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5: 위원장입니다.
4: 안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고요.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3: 양측 모두 다시 대화에 나선다지만 아직 안건을 들고 마주하지 못한 상황.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후보 등록은 끝났고 본격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뜨겁게 맞붙은 평택을 재선거 현장입니다. 범여권의 범보수까지 오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곳. 선거 최대 변수인 단일화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예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울릉과 제주 민심을 공략한 민주당이 그 다음 향한 곳은 격전지 평택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 5파전 구도인 이곳에서 민주당 적통 후보라며 김용남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7: 분명한 것은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6: 범 여권 후보 3명은 같은 날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열며 사실상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7: 국민이 지켜보기에
8: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7: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8: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9: 누구로도
8: 김재현 진보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6: 보수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채 각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5: 목소리를 한 대에 모으는 것이 저한테는
8: 유희동 국민의힘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9: 그리고 이제 함께하면
8: 황교안
9: 우리 반드시
8: 자유와 혁신 경기평택을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험지 전북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이 지역을 방치했다며 호남의 분노를 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선거 때만 되면 다 해준다고 했던
8: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 이번 선거엔 7,829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무투표 당선된 기초단체장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0: 이번은 서울시입니다. 웃으며 악수했지만 돌아서선 달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수도 서울의 민심을 관통하는 키워드 부동산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후보 등록 뒤 첫 일정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찾은 곳 대학생 원룸촌이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의 공약인 7만 4천 호 규모 서울형 새싹 원룸을 대안으로 꺼냈습니다.
12: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김정철 후보도 동행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연결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엔 선을 그었습니다.
13: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은 선거 연대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11: 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누구나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성수동처럼 각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서울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거란 구상도 내놨습니다.
14: 20개의 성수동 만들기, 서울의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11: 두 후보는 같은 행사에 참석해 환담도 나눴는데 이후 SNS상에선 다시 세게 맞붙었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전과 논란에 불을 지피는 오 후보를 향해 보수의 품격을 배우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하다며 한 차례 법정 토론 외에 다른 토론을 거부하는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오랜 뇌관인 대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을 깨고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상세히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발언의 의미와 파장 먼저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5: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과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시 주석이 미국을 파병할 것인지 물었습니까? 저에게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5: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82년 레이건 정부 당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원칙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8: 제 생각에 1982년은 먼 옛날입니다. 멀리 떨어진 과거입니다.
15: 미국 내 대만관계법도 대만이 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무기를 판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인터뷰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 중이라며 결과는 중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는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고 전했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8: 저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국가를 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했다고 직접 공개하면서 지난 44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대만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들으신 대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대만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17: 미국산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로 실사격 훈련에 나선 대만군.
3: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이 하이마스를 포함해 $111억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군사력을 갖추는데 속도를 내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만 국방부 전략기획실장입니다.
0: 140억 달러 규모의 2차 무기 판매안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기 판매 승인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대만 외교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무기 판매는 법에 명시된 약속이라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위협을 함께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무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여러 차례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기 수입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만 외교부 차관입니다.
0: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 불개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못하면 미중 관계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만 문제가 양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시 주석 방미 전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2: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 사망자 명단엔 이스라엘의 오랜 표적이던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 알 하다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3: 대형 빌딩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창문마다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밤중 폭발음과 공습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4: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실종자도 많습니다. 건물에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 대변인입니다.
3: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주민 수백 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미사일 세 발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휴전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춰주세요.
3: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 정예부대 알카삼 여단의 최고 지휘관 알 하다드를 겨냥한 표적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습으로 알 하다드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알 하다드가 2023년 10월 7일 감행된 기습 공격을 주도했다며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4: 지금 우리는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현재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켜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3: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 산발적인 공습과 교전으로 지금까지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서울 도심이 화려한 오색 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등 행렬의 가장 큰 반전은 첨단 기술 로봇 스님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많은 분들이 등불의 기운을 받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연등을 든 불교 신자 5만여 명이 이곳 서울 종로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비의 등불이 서울 도심을 수놓고 있는데요.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연등도 화려합니다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봇 스님이었습니다. 선두에서 등불을 이끌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이름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가비를 비롯해 석가, 모희, 리사 등 총 4대 또는 4명이라고도 부를 만한 로봇 스님들이 행렬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연등 행렬엔 자율주행 로봇 2대를 포함해 모두 로봇 7대가 참여했습니다. 로봇 스님들은 불자가 되는 정식 수계식까지 치렀는데요. 로봇 스님들은 서울 흥인지문,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해서 조계사까지 약 2.9km 정도를 40분 동안 씩씩하게 행진했습니다. 로봇 스님을 본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 네, AI 시대가 종교에까지 스며든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못 보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5: 그렇습니다. 내일도 종로 일대에서 연등 행사와 공연이 이어집니다. 연등회는 국가무형유산이면서 6년 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불교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10만여 개의 등불이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도 이어집니다.

0: 오늘 낮부터 이어진 교통 통제가 새벽 3시까지 종로 일대 양방향 등을 중심으로 통제가 되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는 안국 사거리에서 종각 사거리까지가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연등회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 봄꽃의 화사함이 어제 같은데 벌써 5월의 중터, 날씨는 이미 여름입니다. 짧았던 봄, 아쉬운 마음을 달래준 주말 풍경들, 곽우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 뜨거운 초여름 볕속, 여의도 한강공원이 작은 인도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머리보다 큰 터번을 두른 채 신이 났습니다.
3: 이걸 쓴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써봐서 기분 좋았습니다.
2: 전통 의상을 입고 인도식 헤나까지 새겨보니 명예 인도 시민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4: 해외여행 좋아하지만 뭐 매주 갈 순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뭐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2: 형형색색 활짝 핀 장미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5: 사진 찍을 그 스팟도 되게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공연 같은 볼거리도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6: 언니가 예뻤어요.
2: 성큼 다가온 초여름 날씨, 가벼운 반소매 차림은 물론 햇빛을 가릴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장미향 가득한 산책길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7: 너무 멋진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봐서 너무 기분 좋고 이런 파크도 서비스를 주네요.
2: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활짝 핀 꽃처럼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때이른 더위 속에 온열 질환과 관련된 올해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열 질환과 관련한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질병청은 무더운 날씨 속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영장 물 위에 승용차가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스포츠센터 유리를 뚫고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8: 한적한 주말 오전 밀양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입니다. 갑자기 벽면 대형 유리창이 폭발하듯 산산조각 나더니 승용차 한 대가 뒤집어진 채 거꾸로 떨어지며 물속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놀란 이용객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안전요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한 뒤 그대로 수영장으로 추락했습니다.
9: 주말에는 수업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근무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길래 밖을 쳐다보니까 차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8: 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진입하던 또 다른 승용차와 1차 충돌했고 이후 수영장 건물 방향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운전자가 차와 함께 물에 빠졌지만 안전요원 등이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조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추락한 인근에서 수영하던 50대 여성도 유리파편에 맞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 후진하면서 몸 보고 우측 뒷문 쪽을 충격하고 그때 사고 인식을 하고 전진 기어를 넣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대로 빠져본 겁니다.
8: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특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1: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축구 국가대표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총 26명인데요.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등을 필두로 황인범, 황희찬, 설영우, 이태석, 조규성 등의 해외파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국내파로는 측면 수비수 김문환과 골키퍼 조현우, 송범근 등이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깜짝 카드는 강원FC의 수비수 이기혁인데요. 왼발 수비수의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요. 카스트로프는 혼혈 선수라는 체험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1차 본진은 오는 월요일 사전 캠프 장소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하면서 본격적인 월드컵 행보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스포츠포트 먼저 축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했죠.
1: 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그 최종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저도 발표 현장에 그 다녀왔는데, 네. 한국 축구 3대장이라 불리는 그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같은 기존 주축 멤버들이 그 대거 포함된 최정예 멤버입니다.
0: 네, 손흥민 선수는 네 번째 월드컵 출전이죠.
1: 네, 맞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러시아, 카타르를 거쳐서 이번에 북중미까지 손흥민 선수는 그 홍명보, 황선호, 이훈재에 이어서 네 차례 월드컵에 나서는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라서 다음 월드컵 때는 그 38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그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최종 명단 포지션별로 살펴보죠. 공격진에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오현규, 조규성 선수가 포함됐죠.
1: 네, 오영규 선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그 예비 선수로 대표팀과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튀르키예 무대에서 골폭풍을 몰아치면서 당당히 등번호를 달고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두 골을 터뜨렸던 조규성 선수는 그 2년 전에 무릎 수술 후에 그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요. 예. 복귀 후에 건재함을 알리면서 또 2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0: 네, 부상 재활 중인 황인범 선수가 중원을 책임지게 됐네요.
1: 네, 황인범 선수는 지난 3월에 그 발목을 다쳐서 재활 중인데요. 최근에 뭐 체력 테스트에서 심폐 기능도 문제가 없을 만큼 회복세가 좀 빠른 상황이고요. 중원의 핵심인 그 선수인데 이번에 백승호, 김진규와 함께 대표팀 허리를 또 책임지게 됐습니다.
0: 네. 자, 그 카스트로프 선수,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은 선수인데요. 국내 출신의 혼혈 선수는 있었나 봐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카스트로프 선수는 우선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네. 그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로 이번에 그 최종 월드컵 최종 명단에는 처음 뽑혔고요. 네. 그 장대일이라고 영국인 아버지를 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선수가 98년에 간 적은 있지만
0: 아, 기억이 납니다. 네.
1: 아, 네, 해외 출생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1: 사실 그 지난해 독일 축구협회가 설득을 했는데 이걸 뒤로하고 9월 달에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사실 독일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정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좀 공격적인 윙백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또 발탁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깜짝 발탁된 2000년생 이기혁 선수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1: 네, 홍명보 감독이 사실 그 마지막까지 그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특히 수비수 김주성 선수가 또 지난달 평가전에서 무릎을 다쳐서 낙마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자리를 2000년생 이기혁 선수로 채웠습니다. 올해 K리그 강원 돌풍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선수고요.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 멀티 자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사실 A매치는 2년 전에 한 경기 를 찐 거에 불과한데 그런데도 최근 굉장히 폼이 좋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그걸 믿고 이번에 그 깜짝 발탁을 했습니다.
0: 네, 조커로 기대를 모았던 이승우 선수는 탈락했군요.
1: 네, 아무래도 이성훈 공격수 자리가 좀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젊은 피 배준호, 그 엄지성 그리고 이동경 선수까지 막판에 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성훈 선수가 뭐 K리그에서는 좀 조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대표팀 26명에 들어갈 자리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0: 네. 자, 홍명보 감독은 이번 출국을 앞두고 어떤 출사표를 밝혔습니까?
1: 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그 역대 월드컵 중에 변수가 그 많은 대회인데 그 위기가 아닌 이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밝혔거든요. 네. 사실 이번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그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참가국도 48개로 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후반 22분부터 각각 3분 동안 수분 보충 시간도 주어지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대회거든요.
0: 네.
1: 그런 변수에 잘 대응을 해서 좀 이변을 일으키겠다. 또 이렇게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목표도 얘기했죠?
1: 네, 1차 목표는 32강에 가는 네. 거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 네.
1: 만약에 조별리그를 좋은 위치로 마친다면 그 32강을 넘어서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0: 네, 대표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국내파를 포함해서 대표팀 일진이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을 합니다. 월드컵을 또 치러야 할 그 멕시코 과달라라 고지대를 대비해서 사전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고요. 일단 현지에서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다음 달 4일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0: 네.
1: 다음 날 과달라라 베이스 캠프에 입성을 해서 6월 12일에 체코와 대망의 본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0: 네. 프로축구 K리그1에서는 서울이 선두를 수성했네요.
1: 네, 월드컵 휴식기 전에 그 마지막 K리그 1 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서울이 대전을 2-1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 1-1로 맞선 후반 43분에 그 정승원의 크로스를 이승모 선수가 헤딩 결승골로 연결을 했고요.
0: 네.
1: 서울이 그 부진을 딛고 최근 다시 2연승을 달리면서 2위 울산과의 승점을 6점 차로 벌린 반면에 대전은 3연패에 빠지면서 9위에 그쳤습니다.
0: 네, 인천과 광주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인천이 홈에서 광주를 4-0으로 대파하면서 5위로 올라섰고요. 인천의 이청용 선수가 페리어의 골을 또 도왔고요. 또 페널티킥으로 세기골까지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최하위 광주는 최근 1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굉장히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0: 네, K리그2 경기 결과도 종합해 주시죠.
1: 네, 서울 이랜드가 용인과 2-2로 비겼고요. 전남과 충북 청주 역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파주도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프로야구 5경기 중에 낮에 열린 수원 경기부터 살펴보죠. 선발 화이트의 쾌투에 힘입어서 한화가 KT에 완승을 거뒀죠.
2: 네, 한화가 부상을 털고 돌아온 오웬 화이트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 KT를 10-5로 꺾었습니다. 3연승을 내달린 한화는 일찌감치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화이트 선수 85개의 공으로 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3피 안타 4타의 3진 1볼넷 2실점 1자책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강백호가 한화의 승리를 이끌었죠?
2: 네, 지난해까지 KT 소속으로 뛰었던 강백호 선수 FA를 통해 올 시즌을 앞두고 한화로 이적했죠.
0: 네네.
2: 역시 수원 구장이 아직까지는 편한 모습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1회 초부터 불을 뿜었는데요. 1타 1-2루 찬스에서 5월 3점 홈런을 때리며 팀의 3-0 리드를 먼저 안겼습니다.
0: 네네.
2: 이후 3회 초에도 1타점 적시타로 타점을 올린 강백호 선수는 6회 초에도 다시 3런포를 날리며 이날 3점 홈런만 2개를 터뜨렸습니다.
0: 네네.
2: 강백호 선수의 최종 기록은 4타수 3안타 2홈런 7타점, 혼자서 7타점을 수확했는데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인 경기였습니다.
0: 네. KT 이강철 감독, 안현민 선수의 부재가 많이 아쉽겠어요?
2: 네, 지난달 중순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한 안현민 선수, 당초 복귀 시점은 5월 중순으로 예상됐는데요. 손상 부위가 넓어 2주 뒤 다시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0: 네.
2: 이강철 KT 감독은 선발 라인업을 보며 한 자리가 빈다라는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페이스라면 안현민 선수는 6월 이후에나 1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보죠. 박재현이 홈런으로 따라잡은 경기를 이재현이 홈런으로 따돌리면서 삼성이 기아에 어제 패배를 서력했네요.
2: 네, 삼성이 기아를 상대로 5-2로 승리하며 전날 석패를 만회했습니다. 오늘 경기 말씀해주신 대로 재현 더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네.
2: 일단 어제 결정적인 홈런을 때렸던 기아 박재현 선수 오늘도 홈런을 쳤습니다. 박재현 선수는 팀이 0-2로 뒤진 6회 초 무사 1루 상황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동점 트럼프를 터뜨렸는데요. 순식간에 2-2 추격을 허용한 삼성 이재현 선수가 6회 말 트럼프로 다시 4-2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0: 네.
2: 이재현 선수는 8회 말 6회 말 2사 2루 찬스에서 좌월 트럼프를 터뜨렸는데요. 8회 말 2사 만루 찬스에서 류지혁 선수의 몸에 맞는 볼로 한 점을 더 얻은 삼성이 기아를 최종 3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0: 네. 삼성 구자욱은 오늘 개인통산 1000득점을 달성했죠?
2: 네, 삼성을 이끌고 있는 주장 구자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개인통산 1000득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구자욱 선수는 1회 말 1타 주자 없는 상황에서 기아 선발 이유리 선수를 상대로 우월 솔로 홈런을 때렸는데요. 이 홈런으로 1득점을 추가하며 KBO 역대 28번째 1000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네네. 자, 이번엔 문학으로 가보죠. 9회 말 역전 끝내기로 SSG가 LG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를 거뒀죠?
2: 네, SSG가 LG를 상대로 9회 말 4-3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LG전 첫 승을 올렸습니다. SSG는 2회 초 1-4-1루 상황에서 LG 이영빈에게 중월 2점 홈런을 맞으며 0-2로 끌려갔는데요. 2회 말과 4회 말 추격 점수를 올려 어렵게 2-2 동점을 만들었지만 7회 초 1-3루 상황에서 문정빈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해 다시 2-3의 리드를 내줬습니다.
0: 네.
2: 그러나 9회 말 공격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무사 1-3루 찬스에서 우선 최정의 좌익수 방향 희생플라이로 3-3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후 2-4-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현우 선수가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 끝내기 2루타를 때려 최종 4-3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0: 네네. LG가 경기 전에는 공동 1위였는데 오늘 패배로 3위로 내려왔죠?
2: 네, 오늘 낮 경기를 치른 기존 선두 KT가 한화에 패하면서 잠깐이나마 공동 1위에 올랐던 LG죠. 하지만 SSG의 일격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0: 네.
2: 기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삼성이 KT와 함께 24승 1무 16패를 기록해 공동 1위에 올랐고요. LG는 24승 17패로 3위, 4위 자리엔 22승 1무 18패를 마크한 SSG가 올라있습니다.
0: 네네.
2: 하나와 기아가 공동 5위에 자리했고요. 이후 두산, NC, 롯데, 키움이 순서대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0: 네. 잠실에서는 14경기 연속 홈경기 매진 속에서 두산과 롯데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죠.
2: 네, 4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인 두 팀. 홈팀 두산이 연장 11회 말 10-9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팀 두산은 1회 말 공격에서 롯데 선발 박세용 선수 공략에 성공하며 4-0으로 먼저 앞서갔는데요. 이후 3회 초 두산 선발 잭로그 공략에 성공한 롯데가 한동희 선수의 동점 트럼프 등을 앞세워 4-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0: 네네.
2: 양 팀은 9회까지 계속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승패는 11회 말에 연장에 가서야 갈렸습니다.
0: 네네.
2: 1-4 만루 찬스에서 두산 강승호 선수가 중견수 방향으로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두산의 10-9 끝내기 승리가 완성됐습니다.
0: 네. 끝으로 창원구장으로 가보죠. NC가 키움에 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했네요.
2: 네, 홈팀 NC가 키움을 9-2로 따돌리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6회까지 2-1로 근소하게 앞서 있던 NC는 7회 말 2-4 만루 찬스에서 도태훈 선수가 2타점 적시 좌전 안타를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8회 말 권희동, 박민우, 도태훈이 차례대로 적시타를 날리며 단숨에 5점을 쓸어담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0: 네. NC는 구창모 덕분에 행복해 N9 행이 실현됐는데 NC 선발 구창모 호투였죠?
2: 네, 오늘 NC 선발 투수였던 구창모 선수 107개의 공으로 7이닝을 막았습니다. 6탈 3진 1실점 5투로 에이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이며 어느덧 시즌 4승째를 수확했는데요. NC 팬들에겐 늘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구창모 선수. 건강하게 다시 1군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활약으로 계속 맹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어제 생애 첫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했죠. 정말 짜릿했는데 오늘을 또 안타를 쳐냈네요.
2: 네, 어제 프로 데뷔 후 첫 그라운드 홈런을 때린 이정우 선수 오늘도 안타를 생산했습니다.
0: 네.
2: 이정우 선수는 애틀레틱스와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5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습니다.
0: 네.
2: 이정우 선수는 5회 초 1타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우완 에런 시베이를 상대로 우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0: 네.
2: 이후 팀 동료 아라레즈의 좌전 안타로 2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0: 네, 네.
2: 샌프란시스코는 5회 초까지 2-1로 앞섰으나 5회 말에만 4점을 내주며 최종 2-5로 졌습니다.
0: 네. 어제 그 그라운드 홈런 장면 참 그 짜릿했는데 공이 펜스를 맞고 극악으로 꺾일 수가 있군요. 자, 엘리 다저스의 김혜성, 샌디에고의 송성문도 안타를 신고했죠?
2: 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오늘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2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제카 코카노위치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때렸는데요. 김혜성 선수는 이후 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다저스는 4회 3점을 날린 안디 파이스의 활약을 앞세워 에인저스를 6-0으로 꺾었습니다. 샌디에고 송성문
0: 네, 전해주시죠.
2: 네,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는 시애틀과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안타는 5회 초 공격에서 나왔는데요. 에머슨 행콕의 높은 공을 때려 유격수 방향 내야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7회 1사 1-3루 찬스에서 내야 땅볼로 타점을 올린 송성문 선수는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태며 제 몫을 해냈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남자 프로농구 챔프전 KCC 우승으로 끝나자마자 7월 농구 월드컵 훈련 대상자가 발표됐죠.
1: 네, 남자 프로농구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폭넓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KCC 우승의 주역 허훈, 최준용, 송규창, 장재석이 숨쉴 틈 없는 일정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정규 시즌 MVP 이정현, 일본 프로농구 최고의 슈터로 활약 중인 이현중, 시애틀 대학에서 뛰고 있는 여준석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1: 지난 3월 만 19세의 나이로 최종 명단에 포함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에디 다니엘은 이번에도 대표팀 막내로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0: 네네. 농구 대표팀의 아시아 예선 윈도우 3는 벼랑 끝 승부죠?
1: 그렇습니다. 대표팀은 적지에서 열린 예선 윈도우 2에서 한 수 아래로 꼽혔던 대만, 숙명의 라이벌 일본에 모두 패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선 1라운드는 16개국이 4조에서 풀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팀은 1승만 더해도 기조 3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선 티켓은 1라운드와 2라운드 전적을 합산한 성적을 토대로 주어집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최대한 많은 승을 따내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7월 3일 대만, 7월 6일 일본을 상대로 고향에서 홈경기를 치릅니다.
0: 네. 최종 엔트리는 언제 결정되나요?
1: 네. 16명의 선수는 6월 1일 소집된 후 약 한 달 동안 강화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표팀은 두 경기 모두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최종 엔트리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훈련 성과와 코칭 스태프 미팅을 통해 각 경기 하루 전 최종 엔트리 12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프로농구 DB는 새 감독을 선임했네요.
1: 네. 김주성 감독과의 계약이 만료된 DB가 새롭게 판을 짰습니다. 수석 코치로 KCC의 우승에 공헌했던 이규섭 감독과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규섭 감독은 신인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던 스타 출신입니다.
0: 네.
1: 은퇴 후에는 삼성과 KCC에서 코치 경력을 쌓았고 해설위원으로 견문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DB는 이규섭 감독이 쌓은 다양한 경험에 기대를 걸고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이규섭 감독은 DB 이응섭 단장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0: 네.
1: 1997년 출범한 남자 프로농구에서 형제가 단장과 감독으로 한솥밥을 먹는 건 이응섭, 이규섭 형제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0: 네네. 자, 여자 프로농구는 선수 이동이 대략 결정이 됐죠?
1: 그렇습니다. FA 2차 협상이 15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최대어로 꼽혔던 박지수가 KB에 잔류한 가운데 김진영, 이혜미도 원소속팀인 신한은행과 재계약했습니다. 윤예빈은 정들었던 삼성생명을 떠나 KB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남은 대상은 김예진 한 명입니다.
0: 네.
1: 2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김예진은 18일 오후 5시까지 우리은행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약을 맺지 못하면 19일부터 31일까지 모든 팀을 대상으로 마지막 협상을 갖게 됩니다.
0: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6차전에서 디트로이트가 동부 1위의 저력을 보여줬네요. 클리블랜드를 잡고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죠.
1: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가 115대 94로 승리하면서 벼랑 끝에서 탈출했습니다. 2연승 후 3연패에 빠지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던 디트로이트는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0: 네.
1: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의 7차전은 오는 18일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열립니다.
0: 네. 자, 시속 게임을 벌이다가 3쿼터에 승부가 갈렸죠?
1: 네. 2쿼터까지는 역전을 주고받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1쿼터 한때 6점 차까지 뒤처졌던 디트로이트는 압박 수비에 이은 속공 전기를 토대로 전세를 뒤집었는데요. 54대 51로 전반을 마친 디트로이트는 3쿼터 스코어에서 30대 19로 앞서면서 한 번의 격차를 두 자리로 벌렸습니다.
0: 네.
1: 디트로이트는 이후 리바운드 우위를 토대로 총 16개의 3점슛을 터뜨리면서 클리블랜드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0: 네네.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6차전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의 추격을 막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군요.
1: 그렇습니다.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에 139대 109, 30점 차 완승을 따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0: 네.

0: 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60대 29, 무려 2배 이상의 우위를 점한 샌안토니오는 3점슛도 18개 터뜨리면서 야투율 38%에 그친 미네소타를 무너뜨렸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미국 프로풋볼이 해외 경기를 확대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NFL 미국 프로풋볼 리그 사무국이 14일 오전 이 다가오는 시즌 국제경기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호주 멜버른을 시작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뮌헨, 또 멕시코 시티 등에서 총 9경기가 열립니다.
1: 네.
2: NFL의 정규 시즌 경기가 호주에서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LA 램스가 오는 9월 11일 호주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대결합니다. 런던은 2007년 이후 40경기 이상을 개최하면서 NFL의 해외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한창시킨 대표 사례로 남았고요.
1: 네.
2: 뮌헨 경기 역시 매진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NFL은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 리그인데 이제 다른 나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정규 시즌을 늘려서 새 팬을 만들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의 경기를 보여주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1: 네, 미국 프로 풋볼 경기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나요?
2: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1: 네.
2: 로저구델 NFL 커미셔너가 얼마 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선 다른 국가를 연구해둔 팀과 경기도 언젠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다음 목표가 아시아에서 NFL 경기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이 잦은 해외 경기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데요. 특히 현지 팬들 사이에선 홈 경기를 해외에 내준다는 불만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선수 피로 문제도 변수인데 특히 서부 지역 팀들은 이동 거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2: 그럼에도 이 구델 커미셔너는 NFL 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해외 시장들이 있다면서 미국 외 경기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국제복싱단체 월드복싱이 벨라루스 선수단의 징계를 전면 해제했군요.
2: 네. 지난 14일 올림픽 전문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스 보도에 따르면 월드복싱 집행위원회가 벨라루스 선수단에 적용되던 이 개인 중립 선수 규정을 폐지하고요. 또 자국 국기와 국가 유니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벨라루스 복싱 선수들은 앞으로 월드복싱에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됐고요.
1: 네.
2: 이는 최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한 것이죠. 지난 7일 IOC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를 받던 벨라루스에 대해 징계를 해제하고 또 자국 상징물을 달고 국제대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 있는데요.
1: 네.
2: 다만 이 우크라이나 침공 당사국이죠. 이 러시아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와 국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전 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1: 네. 마라톤 2시간 벽을 깬 사회 선수가 9월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한다고요?
2: 네, 베를린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지난 13일 이 세바스찬 사회가 9월 27일 열리는 대회에 출전해 세계 기록 경신에 또 한 번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는 지난해에도 베를린 마라톤 우승자이기도 한데요. 런던 마라톤, 지난달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벽을 깬 뒤에도 자신은 열심히 준비했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달리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1: 네네.
2: 사회는 지난달 26일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사상 최초로 2시간 벽을 깼었죠. 베를린 마라톤은 사실 코스가 평탄하고 코너가 적어서 세계 기록이 자주 나오는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대회 때는 무더위 때문에 예년보다 기록이 좋지 않았는데요. 사회 선수가 당시 2시간 2분 16초의 기록으로 우승한 바 있습니다.
1: 네. 일본 올림픽 위원회 부회장이 한국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으로 사임했다고요?
2: 네, 일본 올림픽 위원회 부회장이자 일본 봅슬레이 루지 스켈턴 연맹 회장을 맡아온 기타노 다카유로가 지난 13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계를 제출해 위원회가 이를 수리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요. 봅슬레이 연맹도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타노는 연맹을 통해 부적절한 반응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타노가 올 2월 열린 연맹 회의 당시 한 이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과 한국인 비하 표현을 했다면서 이 관련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타노 회장은 애초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면서도 대수의 직무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모두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프로야구를 이끌어가는 최고참 선수들 얘기네요.
2: 네, 보통 현역 선수들은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을 보면 나이가 무색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 대표적인 선수가 83년생 현역 최고령 선수인 최형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네.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선수 보면은 에이징 커브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2: 네. 올해 2026 KBO 리그 개막 이후만 봐도 지난 7일에는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고요. 지난 10일에는 KBO 리그 최초 4,500루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활약상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3: 삼성이 키움에 1대0으로 뒤지던 1회 투아웃 상황. 최용우는 배동인의 실투성 변화구를 힘껏 걷어올렸습니다. 타구는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비거리 134m의 대형 홈런. 타구 속도도 시속 176.9km로 아주 빨랐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7호 홈런을 친 최용우는 홈런 재킷을 입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최용우는 4회인 우전 안타로 한 경기 멀티 안타도 기록하며 무르른 타격감을 발휘했습니다.
4: 43세 나이가 무색하게 삼성 타선의 중심인 최영우. 바깥쪽 빠지는 공을 노련하게 받아쳐 첫 타석부터 안타로 출루합니다. 그리고 2회 두 번째 타석, 이번엔 포크볼을 놓치지 않고 때려 1루를 밟았는데요. 최영우가 KBO 리그 최초로 4,500루타 고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2: 네.
1: 대단합니다.
2: 그리고 네, 지난 9일에는 KBO 리그 최초 2루타 550개를 달성했고요. 또 두산 손아섭이 2군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최영우가 통산 최다 안타 1위가 됐습니다.
1: 네.
2: 그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그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기록 제조기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네. 이 나이에 이런 활약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 네. 뭐 배트 스피드나 힘은 여전히 좋고요. 이 본래 비율이 높은 것도 선구안이 좋고 타석에서 인내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이 최영우의 야구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데요. 2004년 삼성에서 방출당했고 그 이후에 예, 일용직을 전전하며 야구를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1: 아, 네. 22여 년 전이네요.
2: 맞아요. 하지만 경찰 야구단에 입단해서 야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요. 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한 다음에는 타격 능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예, 전역하고 나서는 2008년에 삼성에 재입단하는 흔치 않은 사례를 만들었죠.
1: 여기서부터 네. 야구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죠.
2: 네. 신인왕도 하고 삼성의 통합 우승도 이끌고 2017년에는 KBO 리그 최초로 몸값 총액 100억 원 시대를 열면서 기아로 이적하게 됐고요.
1: 네.
2: 지난해 다시 FA 자격을 얻으면서 지금은 삼성에서 뛰고 있습니다.
1: 네. 네. 고참 선수의 큰 역할은 이제 팀에서 맏형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2: 네, 그래서 이 코리안 몬스터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 마흔을 앞두고 있는 고참이 됐는데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직접 실천을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요새 뭐 네. 투구에서도 날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류현진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5: 제가 140km를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진다. 너네 그 좋은 공으로 충분히 그냥 가운데 던져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다. 타자들이 더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3: 불펜진 후배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 또한 제구력 교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5: 제구가 좀 들쭉날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 선수들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말고 그냥 마운드에서 하면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던지면서
2: 네. 이런 모습으로 최근에 좋은 기록도 만들어냈는데요.
1: 네.
2: 지난달 7일에는 KBO 역대 최고령 최소 경기
1: 네.
2: 1500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지난 1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시즌 4승과 더불어 한미통산 199번째 승리를 챙긴 거예요.
1: 송곳 제국어 돋보였죠.
2: 네. 네. 류현진은 2006년에 KBO 리그에 데뷔하고 7년 동안 98승,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78승, 그리고 다시 KBO에 와서 23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승만 더하면 한미통산 200승을 하게 됩니다. 네, 내일 KT와의 경기에 류현진이 등판을 하는데요. 과연 200승 기록을 달성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이 오시겠네요.
2: 네.
1: 선수로 오래 뛰어도 이런 기록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2: 맞습니다. 한편 불펜에 든든한 기동 역할을 하고 있는 불혹의 구원 투수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 선수가 바로 만으로 42살인 SSG 랜더스의 노경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경은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2023 시즌부터 3시즌 연속 30홀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2024 시즌에는 40대 최초 홀드왕 그리고 2025 시즌에는 역대 최고령 홀드왕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 얼마 전 WBC에서도 노경은 선수가 활약했었죠.
2: 맞습니다. 대표팀의 불펜의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안정적인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고 위기를 탈출하는 등 대표팀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1: 네.
2: 정말 이렇게 KBO의 베테랑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노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스포츠 톡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주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조금 전 9시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팀과 아시아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우선은 1세트 0-1로 지고 있고요. 23-25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지고 있습니다.
0: 네네.
1: 2세트도 경기 중인데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0: 1세트는 내줬다는 얘기인가요?
1: 네, 네. 1세트를 내준 상황이고 이제 네. 2세트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번 상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비앙카라라는 이 팀 라인업이 V리그 올스타전 수준입니다.
0: 네.
1: 이번 대회를 겨냥해서 단기 임대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OK저축은행에서 뛰었던 시몬 그리고 KB손해보험 시절 MVP 출신인 케이타가 버티고 있어요.
0: 네.
1: 이 두 팀 중에 승리한 팀이 내일 결승을 치르게 되는데요. 진팀은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1: 한편 이번 대회 우승팀은 상금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과 그리고 세계 클럽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팀으로 지금 현대캐피탈이 뛰고 있는데 현대캐피탈로서는 V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국제무대 성과로 시선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0: 네. 여자배구 프로배구 여자부는 다음 시즌도 7 구단 체제네요.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을 인수할 구단이 나타났다고요.
1: 네, 그동안 모기업 재정 문제로 지난 시즌 끝나고 매각길에 올랐던 페퍼저축은행 이 선수들이 훈련도 못 하고 또 트라이아웃도 못 나가서 안타까웠는데요. 이 구단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숲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0: 네.
1: 이 숲은 이 e스포츠 중계나 컨텐츠 제작에 경험이 있는 기업인데요. 스포츠 구단 운영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0: 네.
1: 한국배구연맹도 다음 주에 구단 단장들이 모이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요. 가입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자배구는 중단 없이 7개 구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고지도 광주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광주 배구 팬분들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학폭 논란으로 V리그에서 퇴출된 여자배구 이재영 선수 일본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됐네요.
1: 네. 이재영의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도전이 한 시즌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소속팀이었던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이 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재영은 올 시즌 24경기에 나와서 108득점을 올리면서 수비와 리시브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즌 후반에 당한 부상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부상을 털고 다시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배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올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단장이 결정이 됐죠?
1: 네. 대한체육회가 드디어 올가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이끌 대한민국 선수 단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상현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인데요. 이상현 단장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파리올림픽 때도 선수단의 부단장을 맡아서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단장으로 선수단을 도울 예정이에요. 이상현 단장은 외조부가 고 구태회 전 대한역도연맹 회장이었고요. 아버지가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인데 이번 선임으로 한국체육계 최초로 3대째

0: 올림픽 종목 단체장을 맡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네. 이상현 단장은 일본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런 각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든든한 지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자, 육상 간판 우상혁 선수 아시안게임 출전권 따냈죠?
0: 네. 우상혁이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80회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27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우승과 함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가 우상혁의 올 시즌 첫 실외 대회였거든요. 원래 이달 초에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네네. 이번 국내 대회가 실외의 감각을 점검하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2m15, 2m21을 다 1차 시기에 가뿐하게 패스하더니 2m27까지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네.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여줬는데요. 그 외에도 트랙 위에 이런 열기가 또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해머 던지기의 전설 이윤철이 68m66으로 우승하면서 무려 7회 연속 아시안게임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네. 했습니다.
1: 전국 사격대회에서 8년 만에 대기록이 나왔네요.
0: 네. 우리나라 여자 권총의 간판 오예진이 지난 목요일에 제8회 IBK 기업은행 장배 전국 사격대회 여자부 25m 권총 본선에서 무려 595점을 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08년에 최금란이 세운 종전 기록을 18년 만에 깨버린 것도 모자라서 세계 기록 2023년 인도 선수가 세운 595점과 타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국내 대회여서 비공인 세계 타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부쩍 덥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져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은 26도에서 33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2도, 현재 습도는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른 더위 탓에 역대 연중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 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릅니다. 어제부터 가동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첫날,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지난달 서울 북한산에서 행적이 끊긴 50대 여성이 실종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어제 오후 경기 고양시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김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파악해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면서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란 내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주에만 간첩 및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된 4명을 처형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한 인권단체는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강압적 자백만으로 사형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 발발 이후 두 달여간 사형 선고와 집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특히 휴전이 성사된 4월 이후 사형 집행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가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가장 생활 밀착형 복지라며 난지 중랑 물재생센터를 대규모 시민체육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 후보 캠프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됐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계기로 오세훈 때리기도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는 급등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해결될 실마리를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거 약자인 전월세 매물을 찾는 분께 고통의 세월이 될 것이라면서 임차형, 월세형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00억 원대의 부당 대출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20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성남지역 A 새마을금고 소속 B씨 등 임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C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2024년 12월경 B씨와 C씨 등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200억 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고요. 수술이 가장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하고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인지 간단한 수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 적절한 수술 시기와 관리까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심장 박동의 이상을 느낄 때 의심하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언제 수술해야 할까?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두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눈에서 그래도 각막 질환은 치료법이라든지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각막 질환 분야는 최근 치료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한 영역입니다.

0: 있다.
1: 네.
0: 감염이나 염증에 대해서 정밀 치료부터 또 가장 큰 수술인 각막 이식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요. 회복 속도와 예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1: 네. 각막이 손상되기 쉬운 조직이긴 하죠.
0: 각막이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하고 바로 노출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외상이나 감염 아니면 건조증 같은 경우 외부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비교적 잘 일어나는 부분이고 손상되기도 쉬운 조직입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도 각막 질환의 위험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내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0: 예, 각막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생활습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1: 네.
0: 백내장은 눈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외부와 노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변화,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 그런데 백내장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백내장 진단을 받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환에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백내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고 흔한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가볍게 볼 병은 아니고요. 가만히 방치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포도망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또 백내장 수술을 얘기할 때도 아주 잠깐이면 끝나는 수술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은 맞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볼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사람마다 눈 상태도 다르고 동반된 병이나 전신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또 심지어 노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면서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해버린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0: 최근에 노안 교정을 위해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던데요.
1: 네.
0: 이미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노안을 같이 수술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지만 백내장이 없는데 그냥 안경을 쓰기 싫어서 편의를 위해서 백내 수정체를 제거하고 노안 수술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백내장 수술이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신의 수정체만 하겠습니까?
0: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연 수정체는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는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하던 수정체가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 거로 교체를 하고 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1: 네. 특히 인공수정체는요, 외부의 빛이 훨씬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눈의 손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0: 예전에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수정체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와 비슷한 구조 역할을 하도록 많이 만들고 눈에 좋지 않은 일부 빛의 파장을 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눈에 손상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1: 네. 그럼 인공수정체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걸까요?
0: 일단 그 모양에 따라서 최대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고 선명한 생을 맺고 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후발병 내장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덜 생기는 그런 디자인 모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또 백내장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동일한 정도의 백내장이 있더라도 환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나 직업 아니면 어느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불편감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지장을 느낀다. 그때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불편감이라고 한다면 뭐 침침한 증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환자분께 주로 여쭤보는 건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 운전할 때 위험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데요.

0: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경우 또는 백내장 때문에 다른 눈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 네. 경우 꼭 수술을 받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 네. 양쪽 눈으로 동시에 증상이 생기나요?
0: 눈이 두 개인데 노화가 양쪽 눈이 네. 거의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양쪽 눈 백내장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1: 네.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불편감이 크지 않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주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초기 백내장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반면에 또 어차피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버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0: 무조건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수술이 필요한 시기. 즉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침침하게 보인다. 그런 일들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비장이 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이 결정되는 기준이랄까요? 말씀 주신 불편감 외에도 수술이 고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개인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로 실내, 실외에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여쭤보는데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 반드시 수술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1: 네.
0: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도 눈에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네. 아니면 백내장 때문에 눈 속에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편감이 없어도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백내장이 생길 나이 때쯤 되면은 네. 동반돼서 다른 눈의 노화도 진행이 되어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1: 네.
0: 예, 저희가 백내장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께는 이 두 가지 시신경이나 망막, 각막의 다른 질환을 항상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시력 저하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백내장이 생긴 이유 자체가 노화기 때문에 예. 환자분이 안 보여요. 그러고 백내장이 있어요 하고 오셨는데 네. 막상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보다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력이 백내장 이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1: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0: 예, 초기 녹내장이나 초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1: 네.
0: 일이 많이 진행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전이 적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1: 네. 이제 반대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망설이고 자꾸 미루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까요?
0: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해집니다.
1: 네.
0: 아주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저희가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수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한 백내장은 예를 들면 돌멩이를 망치로 깨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늦게 되는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합병증이나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아니면 포도막염으로 발생해서 급제야 백내장이 있는 걸 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백내장이 생길 연세가 되시면은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합병증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도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십니다.
1: 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일 텐데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혼탁해진 환자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수정체만 그냥 달랑 인공수정체만 삽입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눈에 들어있는 원래 깨끗했는데 뿌옇게 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1: 네.
0: 그 들어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바꿔 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1: 네. 그렇게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레이저로도 진행을 하던데요.
0: 기본적으로는 뿌연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이고 저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여진 그 수정체를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수정체를 녹이고 하는데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수술 방법뿐 아니라 인공수정체도 단초점, 다초점 또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예, 과거에는 주로 단초점 렌즈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1: 네.
0: 단초점 렌즈는 초점을 하나만 맞춰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멀리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쓰고 반대로 가까운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는 그런 렌즈이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어서 멀리 잘 보이게 했을 때 가까운 것들을 안경의 도움을 덜 받고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초점이 좋은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다초점은 멀리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핸드폰도 다 보이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중간 거리, 가까이 빛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뭐 돋보기를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가까운 일도 별로 볼 일이 없다. 주로 먼 곳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빛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로 보고 싶어하는 먼 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단초점 렌즈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시고 또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하면은 안경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직업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초점은 빛반사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적응하기 전까지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빛이 많이 번져 보인다고 하고요. 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밤에 더 심하고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 조명이나 신호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적응을 못하시면은 직업이 운전사라면 큰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나 또는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꼭 여쭤보고 다초점의 장단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다초점을 단초점으로 바꾸는 재수술을 하는 분도 있을까요?
0: 예, 저희가 환자분이 적응을 할지 못할지 최대한 그리고 눈에 다른 병 때문에 또 적응 못할지 검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 의술로 100명 중 1명 정도는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다려보지만 끝까지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다시 단초점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재수술을 해도 큰 무리는 없나요?
0: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 물론 수술을 또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것도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요.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단초점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혹시 한쪽 눈만 수술하고 오랜 기간 지내도 괜찮을까요?
0: 예, 백내장이 보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오는데요. 유난히 또 한쪽만 먼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쪽만 먼저 수술을 하고 다른 쪽은 경과 관찰을 하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 그때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뭐 단초점, 다초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렌즈 삽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비용 부담이 큰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가격도 비싸고 네. 또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1: 네.
0: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쓰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1: 네.
0: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보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기능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고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렌즈 삽입술도 수술 후에 회복까지 조심할 부분은 동일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갱내장 수술이라는 게 눈을 째고
1: 네.
0: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감염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 네.
0: 네, 눈에 수술하고 나서 균이 들어가면 반하지만 못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약을 드리는데
1: 네.
0: 안약을 열심히 넣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네. 일단 감염 위험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집안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선글라스를 집에서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예, 눈에 초창 수술하고 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딪히실까 봐 저희가 보호 안대를 드리는데요.
1: 네.
0: 보호 안대 대신 선글라스를 끼시는 거는 무방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집에서 내가 꼭 선글라스를 수술하고 나서 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의 잔떨림, 특히 심방 잔떨림으로 설명되는 심장의 이상이 심방세동입니다.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은 어떤 위험으로 지적될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게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깨끗한 산소를 포함한 피가 심장으로 먼저 심방이라는 데 들어와요.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한 바로 심실로 가면은 심실에서 피를 쭉 짜가지고 팔다리 온몸으로 피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보면은 되게 오른쪽인데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심장도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한 2, 3mm짜리 점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가 땅땅땅 나올 때마다 심장토고 이제 심장으로 쭉 퍼지면은 심장의 심방 먼저 심실 그다음 해서 쿵쾅쿵쾅 뛰면서 피가 온몸에 이제 규칙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0: 네. 그런데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불규칙해지는 건 이유가 뭔가요? 규칙적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보통 빠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빨라지는 거고 또 주무실 때는 몸이 다 쉬니까 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거. 이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불규칙해지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전기를 만드는 조그만 그 3mm짜리 기관이 이상이 있어서 불규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심장은 자동차랑은 틀려가지고 이 전기가 한 4초, 5초만 안 나오면 바로 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4분이 안 나오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다리 근육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심장 근육만 아무 근육이나 전기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마존의 뱀장어 밟으면 막 사람들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전기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마존의 뱀장어는 온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만 전기를 아무 근육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상사태가 아닌데 이런 데서 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맥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이제 이 생기는 거죠.
0: 네. 이런 심장의 리듬 장애를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의 하나가 심방세동인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이제 심방 심실 중에 심방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건데 세동의 그 세가 미세할 셋째예요. 아주 미세하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심장에 이렇게 궁 수축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심방세동이 있을 때 초음파를 보면은 눈으로 봐도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축을 해야 될 게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덜 나가고 한 30%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또 그 이 덜덜덜 떨면서 좀 피가 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심장 안에 보면은 주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방 안에는 우리가 귀라 그러는데 그 사람 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주름이 있는데 피가 잘 안 나가니까 피떡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고 뭐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도 오고 콩팥으로 가면은 콩팥 이제 망가지거나 췌장으로 가면 또 급성 당뇨가 생기고 하는 이제 그런 무서운 부정맥이죠.
0: 네. 그러니까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1: 근데 이제 못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시군요.
1: 네, 우연히 건강 검진 심전도 찍었다 발견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초, 5초 나왔는데도 선생님 나 죽겠어요 하고 또 막 응급실이나 병원도 오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개개인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고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왔는데 그러니까 발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응급실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전도 찍었는데 처음 발견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물어보면은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조금만 나와도 또 금방 병원에 오는 분도 사실은 두 번째 분이 더 좋은 거죠. 빨리 병원에 오시니까.
0: 그렇죠. 네네. 그럼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문제가 이제 숨이 차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수축할 때 170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지금 30%가 안 나가니까 70%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빨리 걷거나 등산 갈 때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떡이 생겨서 머리로 날아가면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에서 뇌까지는 30cm도 안 되잖아요. 떨어져 그렇지. 나가면 막히는 게 1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환자가 저기 아니면 그 가족들이 멍해지면서 말이 우둔해지고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은 이제 제일 우리는 중풍을 생각하는데 혈관이 막힌 걸 생각하는데 혈관은 깨끗한데 이 피떡이 날아가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심방세동은 다른 부정맥에 비해서 급성의 위험도는 낮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이제 우리가 제일 나쁜 그 심전도는 우리 그 심실빈맥이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가슴 뛴다 그러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게 많아요.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이런 괜찮은데 위험도가 아주 낮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뇌로 피떡이 날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 정도 보지만 일단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평생을 그 반신불수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없고 일단은 좀 심한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네.
0: 피가 고여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군요.
1: 네네. 네. 그 어떤 분들은 제일 그 뇌로 가면은 그냥 좀 그 뭐 팔다리만 마비되고 그런 분인데 제일 무서운 게 이 저기 피떡이 날아가는데 이게 뇌로 안 가고 심장 그 우리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협심증 일으키는 그 글로 들어가면은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당뇨병. 갑자기 당뇨가 없는데 아주 심하게 당이 올라가고 막 그런 분들 있는데 잘 조사해보면 또 그 피떡이 췌장으로 날아가가지고 또 당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는 심부전을 동반한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시면은 심부전이 정상인보다 5배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쿵쾅쿵쾅 수축을 해야 될 심장 한쪽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피를 잘 안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심장으로 폐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들어가니까 이제 피가 고이고 그게 또 오래되면은 간에 고이고 복부에 고이고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발등이 처음 부어서 오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숨 차다고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심방세동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쉽게 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한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게 이제 한 펌프가 고장이 난 거죠.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한 7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0: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인 거네요?
1: 대개는 느껴서 오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그 둘레길을 매일 다니는데 평지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둘레길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진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이 손목에 맥을 잡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환자 아니, 요사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데 벌써 쿵쿵쿵 안 뛰고 이렇게 두다닥 두다닥 뛰고 그다음에 양말을 벗어보시라 그러면 양말 자국이 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심방세동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위험들이 있는 건데요. 치매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다면서요.
1: 예, 아주 높죠.

0: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30대, 40대 초반 이런 환자들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 심전도 찍었는데 맥이 규칙적으로 뛰더라도 한 3일 정도 심전도를 쭉 찍어보는 홀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꼭 해보죠. 그러면은 모르고 있던 심방세동이 가끔 팍팍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피떡이 날아가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1: 네. 그런데요, 심방세동의 원인이랄까요? 뭐 젊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지만 위험 요인에서 일단 노화가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걸 생각하면 심방세동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되면 한 10%가 심방세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에 관계없이 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판막증이나 있으면은 모든 심장 질환이 한 50%에서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일단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시스템만 볼 게 아니라 심장 자체에 무슨 판막증이 있는지 심장 근육이 약해졌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초음파만 해보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1: 네. 뭐 그렇게 노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또 음주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0: 음주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금이 문제가 되세요.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생기는데 이 주말에 이제 쉰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많이 드시면 월요일 날 아침에 제일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휴일 증후군 영어로는 할라데이 핫신드롬 그러니까 휴일 끝에 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포금은 피하셔야 됩니다.
1: 네. 심방세동의 원인이 참 많은데요. 초기 증상은 없습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뭐 심방에 잔떨림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분이 있고 대개는 덜컹거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맥을 보니 자꾸 짚어보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손목을 잡아봤더니 이게 이상하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뛰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맥이 불규칙한데 불규칙하지만 맥이 빠르지 않고 70번, 80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초기에 심방세동이 생길 때는 갑자기 막 130번씩 뛰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몇 분 동안, 1, 2분 동안. 그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거든. 이런 분들은 응급실로 오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전부 증상이 틀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맥이 빨리 해서 빨리 뛰어서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진료를 보는 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여자분도 생기고 아무나 생기는데 이게 심해도 또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갑상선 치료를 잘 하면은 이게 또 덜커덩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갑상선 검사도 같이 꼭 해보셔야 돼요.
1: 뇌졸중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심방세동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몇 번 왔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딱 뭐 1, 2분 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점 길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오는 심방세동으로 가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5분, 10분 오는 발작적으로 잠깐 오는 심방세동 때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더군다나 나이가 많거나 기왕에 혈압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동맥 우리 초음파에 보면 동맥경화 좀 있잖아요. 이렇게 동맥경화 좀 있는 분들은 잠깐 온 심방세동도 무서운 뇌졸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덜컹거린다, 이제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숨차고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0: 제일 많은

0: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건강검진에서 걸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이미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된 다음에 응급실 찍어보니까 여심방수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몰랐다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검진 때는 또 금방 말씀드려도 정상맥을 뛰다가 가끔 이렇게 부정맥이 심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주 아주 불행하게 인장 뇌졸중으로 바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을 해드리잖아요. 심전도는 매번 그냥 찍어드려요. 그거라도 매년 하시면은 사실은 미리 진단도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런데요, 또 오히려 만성화되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적응하고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료를 할 때 발작성으로 온 분들은 이제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젊거나 초음파했는데 심방이 막 너무 커져 있으면은 시술을 해도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오거나 젊은 분들은 시술을 많이 권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요려범이 다 되는데도 또 죽어도 안 하신다 그래요. 그 왜 안 하지 했더니 아, 나 이거 있어도 너는 뭐 골프도 잘 치고 뭐 걷는 것도 잘하고 잘 사는데 왜 뭐 이거를 뭐 지지자 그러느냐 해가지고 거부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뭐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 그 약을 잘 조절해서 혈전 안 생기게 하고 맥 잘 뛰게 해드리는데 또 나름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심장이 지쳐서 아까 말씀드린 심부전이 많이 오고 숨이 많이 차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권하시면은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증상 없다고 또 특수치료를 거부하고 그러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 심방세동의 치료는 약물인 거죠?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0: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로 해요. 약만 잘 써도 심방세동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잘 쓰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갑상선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습관인데 그런 습관 교정을 해주고 그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재발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나이가 좀 젊거나 심장이 아주 크지 않은 분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시술을 권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면은 초기하면은 거의 평생을 잘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심방세동이 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마라톤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니까 그냥 약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약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잘 조정을 해서 숨이 안 차게 해드리고 항혈전제 드리고 필요하면 이뇨제 좀 쓰시고 그러니까 이 시술을 할 거냐 약을 쓸 거냐는 나이와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심장이 지금 얼마나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1: 약물은 계속 드셔야 되는 건가요?
0: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가끔 이게 또 한 뭐 1, 2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경우인데 그거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응고제는 뭐 드시는 게 좋은데 항응고제가 우리 아스피린 생각하시잖아요. 아스피린은 이런 심방세동 혈전에는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악이라는 약을 쓰는데 뭐 좀 가격은 되지만 다 보험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드시면은 심방세동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뇌졸중은 거의 예방하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할 때 아스피린을 한 5, 6일 끊잖아요. 이 약은 하루만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치과나 그런 데서 일주일 끊었다가는 3일 이상 끊으면 또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조심할 거는 내가 기왕에 심방세동 뭐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 할 때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그런데 하루만 끊으면 됐다는 얘기를 꼭 인지를 시키셔서 그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발치한다고 입질 끊었다가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실려온 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의 잔떨림,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진우시연의 말해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부쩍 덥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져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순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1도, 현재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모레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후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모레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네거티브를 저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까지 오세훈 후보 쪽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

왜 회초리를 들겠냐며 오 후보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제발 자력으로 본인의 콘텐츠와 비전으로 선거운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리 백화점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합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과 함께 예상대로 최종 명단에 들어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서게 됐고 A매치 한 경기 출전 기록의 강원 이기혁은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알딘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고 현지 시각 16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표적 공습을 통해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면서 그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 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너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내 하마스의 군사 총책 및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군사 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전 세계 IS의 2인자인 알 미누키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원들을 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은 크게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주민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란 내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주에만 간첩 및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된 4명을 처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최대 15도 안팎까지 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KBS 무대 솔리테어 혼자 하는 게임 극본 정주희 연출 김호상

0: 이번엔 블랙클로버 7. 오,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 레드다이아 8. 이쪽으로. 꼭 결정적일 때 아버진. 뻔하지, 또 잔소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식당이나 메뉴 있으세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어? 벌써 답장 왔나?
1: 바쁘냐? 통화가 안 돼, 왜?

0: 고구마는 갖다 드렸냐? 그리고 핸드폰으로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눈 나빠진다더라.
1: 택배로 보내면 될 거를 꼭 나한테. 왔다.
2: 가고 싶은 식당은 있는데 예약이 필요한 곳은 아니라서요.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1: 내 나이 33. 눈 건강도 지킬 나이지. 좋았어. 혼자 하는 이 지긋지긋한 게임도 이제 그만 끝내는 거야.

0: 다 익었네요. 자, 드셔보세요.
1: 좀 더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0: 김치찜은 저도 좋아하는 거라서. 지난번에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찜이라고 하셔서 반가웠거든요.
1: 아, 네. 오, 깔끔한데요?
0: 혹시 유정 씨, 그런 음식도 좋아하세요?
1: 어떤 음식이요?
0: 아, 좀 실례되는 것도 같아서.
1: 뭔데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0: 그 왜 시래기라 그러잖아요. 무청이나 배추님 말린 걸로.
1: 그 된장 풀어서 국도 끓이고 청국장으로 끓여도 맛있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어릴 적에 할머니랑 자주 먹었어요.
0: 아, 다행이다. 그런 거 안 먹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유정 씨는 어떨까 했거든요.
1: 왜 안 좋아요? 영양도 많고. 그 식이섬유도 풍부하대요.
0: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거든요. 유정 씨하고도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네, 저예요.
2: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도 없고? 그,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1: 아니요. 일은 무슨.
2: 어디? 밖에 나와 있냐?
1: 네.
2: 고구마는 갖다 드렸고?
1: 알았어요.
2: 그 뉴스에서 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텅 비어 있으면 그게 안 좋은 신호라는구나. 우울증이면 그럴 수 있대.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1: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2: 야야, 참. 예, 그리고
1: 네.
0: 아버님이세요?
1: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뵈니까 통화를 좀 하는 편이에요.
0: 펜션을 직접 지으셨다면 집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1: 뒷밭에서 농사도 지으시거든요. 때마다 이것저것 보내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죠.
0: 숙제요?
1: 별 얘기 아니에요. 출장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똥은 버리고. 1, 1, 7, 9. 아이고, 피도 버리고. 4, 7, 8, 19.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슈? 배달시킨 거 없고 음식 시킨 것도 없수다.
1: 할머니! 아, 할머니! 나왔어요.
0: 아, 밤 다 됐구만. 제가 뭔 일로?
1: 아, 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셔?
0: 다 늦게 뭔 일이요?
1: 또 화투에 빠져 계시네. 아버지가 고구마 보내왔어요.
0: 안 늦게 다니지 마라. 어여 가.
1: 할머님의 서인님께서 이 댁의 냉장고를 꼭 살펴보라고 하셨다고요. 채소도 과일도 채워져 있고 계란도 채워져 있고 두유도 다 있네. 아, 냉동실에 고기 이거 지난달에 내가 사드린 거잖아. 아직도 안 드신 거예요?
0: 아들도 장가

0: 들면 사돈에 발촌되는 세상에 세장 가든 사위가 오죽할라고. 그 괜히 마음 쓰는 척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
1: 할머니.
0: 너도 똑같아.
1: 저거 몰려.
0: 안 늦었어. 어여 가.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1: 말씀해 보세요. 나 노유정이 뭐. 어? 이 시간에 누구 올 사람 있어요?
0: 5, 6, 8.
2: 누구세요?
3: 난데요, 성님.
0: 어, 문 열어봐.
3: 아이고, 손녀께서 오셨네. 네. 아이고, 저, 유성이 맞지? 어?
2: 네.
3: 나, 기억 안 나? 어?
2: 아, 네. 아, 안녕하세요.
3: 아유, 참 예뻐졌다. 응? 아이고, 저 유정이 미술로 그 의사처럼 환자 상담 뭐 그런 일 한다며? 할머니가 슬쩍 자랑을 하시더만.
2: 미술 치료예요.
3: 아, 그렇구나.
0: 식당 문 닫고 오는 길이요?
3: 아이고, 예. 아이, 저 청국장이 잘 된 게 들어와서 맛 좀 보시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오늘 은행에 못 가서 겸사겸사 가지고 왔네요.
0: 알았어.
2: 저거 돈 봉투? 왜 할머니한테 돈을 드리지? 아, 할머니 또 돈 빌려주신 거야?
0: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3: 네. 아, 그럼 나 가요. 아이고, 유정이 또 보자.
2: 네, 안녕히 계세요.
0: 잘 가.
3: 아, 예.
2: 할머니, 그거 돈이죠? 무슨 돈이야?
0: 너도 얼른 길 나서 차 끊기기 전에.
2: 할머니, 요즘에도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요? 그렇게 사기를 당했으면서 또?

0: 이것 좀 보시겠어요, 동민 어머니?
1: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잡지 사진들인가?
0: 잡지 콜라주라는 프로그램인데 동민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잡지 사진에서 오려서 붙인 거예요.
1: 우리 동민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요?
0: 여기 보시면 어머니 쪽에는
1: 옷, 가방, 구두, 약병, 이건 침대 사진을 붙였네요. 제가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힘드니까 이것저것 사드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우리 동민이가 보기에 엄마는 쇼핑 중독자였군요.
0: 저 여기 아버님 쪽에는
1: 술병 종류가 많기도 하네요.
0: 동민이는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하신다고 느껴왔던 것 같아요.
1: 엄마 아빠가 다른 거에 미쳐있을 때 우리 동민이는 게임에 빠졌던 거네요.
0: 지금 단계에서는 동민이가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1: 내가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이요?
0: 네.
2: 아, 걱정이겠다. 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사기친 사람들.
3: 할머니 식당에서 일했던 분이라 할머니가 그 아줌마한테 가게 넘길 때도 거의 손해보고 넘겼을 거거든요.
2: 할머니 챙길 사람 현실적으로 유정쌤 아니면 없는 거잖아.
3: 하, 그래서 또 부담되는 거죠.
2: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할머니께서 진짜 속고 계신 거면 어떡해.
3: 그러게요.
2: 수업 들어가자. 아, 오늘 글로건 작업할 때 조심해야 돼. 아이들 손 댈 수 있으니까.
3: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학부모한테 항의 들어왔었어요.
4: 응? 아이고, 아이고. 누구요? 아래 층 총각이 웬일로?
5: 아, 주인 할머니. 아, 저희 집 작은 방 창가 쪽에 곰팡이가 피어서요.
4: 곰팡이?
6: 나왔어, 할머니. 손님이 계셨네요.
4: 아니, 아니, 곰팡이가 어디가 얼마나?
5: 아, 작은.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점점 번지고 있거든요.
6: 집안에 환기 제대로 안 하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5: 그 환기 제대로 시키거든요.
6: 아니, 저는 사실이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소리를 높이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5: 저기 이것 보세요.
4: 저기 유정이는 가만히 있어봐. 싸울 일 아니야, 아랫집 총각. 가서 보고 고쳐야 되면 고치면 되는 거지. 별일 아니잖아.
6: 어디가 어떤지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불러서 시공은 해야 될 것 같아.
4: 선혜네 아저씨한테 맡기면 돼.
6: 선혜네 아저씨면 식당 아줌마 남편?
4: 너는 토요일도 아닌데 뭔 일로 왔어?
6: 아, 그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4: 뭐를 확인을 해?
6: 저기 그게
7: 아이고, 현관이 열려있네, 성님. 아이고, 유정이도 와 있었구나.
6: 네.
7: 아, 성님, 여기 사과 가져왔어요.
4: 그래, 잘 왔네, 마침. 아, 저 그 집 바깥 양반이 우리 아랫집 좀 봐줘야겠어.
7: 아랫집이 왜요?
4: 아이, 뭐 곰팡이가 올라왔다네. 유정이 너 곰팡이 사진 찍어온 것 좀 다시 보여줘봐.
6: 네?
7: 아이고, 저, 우리 집 아저씨가 요새 좀 그런데요, 성님. 아이고, 저 일주일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봐요.
4: 일주일?
7: 유성이 아니야. 아유, 우리 식당에는 어쩐 일로?
6: 여긴 여전하네요.
7: 아유, 그렇지. 아이고, 저 옛날 생각나지? 유정이 어릴 적에 저쪽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는 근데 혹시 성님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6: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7: 아이고, 아이 그럼 다행이고. 아 그죠? 청국장 하나 끓여줄까? 저녁은 먹었어?
6: 저희 할머니한테 꺼가신 돈 문제인데요.
7: 돈?
6: 그 차용증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요.
7: 차용증?

0: 누구요?
1: 나예요, 성님.
0: 어. 아이고, 며칠 왜 뜸했어? 그 청국장 끓여서 며칠 아주 잘 먹었네.
1: 이거 받으세요, 성님.
0: 응? 아니, 이게 뭐요? 어. 차용 증서?
2: 이제까지 드린 거 계산해서 썼으니까 숫자 틀린 거 있음 말씀하세요.
0: 아니, 이게 뭐래? 아, 자네하고 나 사이에 차용증이라니.
2: 성님네 든든한 손녀 따님이 부탁하고 갔어요.
0: 우리 유정이가? 아이고, 저, 선혜야, 오해 풀어라. 응? 우리 애가 뭘 잘 모르고.
2: 아이고, 저, 나는 저 식당 비우고 와서 가봐야 돼서요.
0: 아니, 저 아저씨가 그 아랫집 벽을 좀 봐줘야 하는데.
3: 아, 할머니 계셨네요.
0: 어, 어.
3: 그 저희 집 언제 고쳐주실 건데요? 곰팡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 어.
0: 아, 아니 그게 저 이대가 아저씨께서 봐주실 건데.
3: 언제 봐주실 건데요?
2: 좀

0: 우리 아저씨 요새 몸이 좀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1: 아니 또 기다리라고요?
0: 가볼게요, 성님. 저는
2: 아니 저기요. 아 이봐. 아 손혜야. 아 손혜야.
1: 아주 할머니.

0: 이것 좀 봐주세요, 도민 아버님.
1: 이거는 물고기 어항 속의 물고기들인가요?
0: 네. 어항이 집이고 도민이가 가족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여기 엄마 물고기가 있고.
1: 그러면 이게 아빠 물고기, 그러니까 동민이가 저를 그린 거죠?
0: 네.
1: 아빠 물고기 옆에 이거는, 아, 소주병 맞나요?
0: 맞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독특한 점은 엄마 물고기 이빨이 무척 크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서로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 동민이 물고기는 무척 작은데 어항 밑에 혼자 가라앉아 있고요.
1: 이건 강아지 같은데 동민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겁니까?
0: 동민이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1: 아이고, 아이 엄마하고는 뜻이 안 맞아서 언제부턴가 등을 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술에 빠졌죠. 술 마시면 화났던 거 다 잊고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착하게 대할 수 있었거든요.
0: 그러셨군요. 또 하나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점.
1: 여기 어항 밖에도 물고기가 있네요.
0: 할머니 물고기래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민이를 돌봐주신 할머니를 동민이는 계속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1: 아, 그랬군요.
0: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관심도 멀어지면서 동민이가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0: 랩글로버에 위로 올리면 금화가 떨어져도 재미가 없냐. 할머니.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는 버리고 3, 1, 5, 9.
0: 할머니, 저었어요.
1: 똥은 버리고.
0: 할머니, 나왔다고요.
1: 9, 4, 6, 19.
0: 뭐라고 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왜 하트만 치시는데?
1: 왜 그랬어?
0: 뭐가요?
1: 자용증.
0: 그거야.
1: 네가 왜?
0: 할머니, 나는 할머니 돈 떼일까봐 그런 건데.
1: 내 돈 내가 빌려주든 먹히든 네가 왜 내 20년지기한테.
0: 무슨 말씀을 그렇게.
1: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0: 그거야. 할머니 가게 이어받고 할머니가 돈도 꿔주고 이 집 고장나면 공짜로 고쳐줘? 제대로 개선하잖아요.
1: 한 달에 한 번 꾸역꾸역 와서 20분 서있다가는 손녀딸 손에는 오며 가며 들러주고 내 집 냉장고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나한테 정답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왜? 왜?
0: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나 섭섭해요. 나는 할머니 사기라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1: 다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동무였는데.
0: 할머니.
1: 그래. 평생 국밥 말던 손으로 딸 먼저 묻고 혼자서 화투나 만지다 갈 팔자지 내 팔자가.

0: 10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지방으로 내려가시면서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1: 아, 그래서 그림 그렸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0: 어떻게 아셨어요?
1: 나도 비슷해요. 어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거든요. 나도 외동이어서 유정 씨하고 비슷하게 컸습니다.
0: 그래서 잘 통하나?
1: 좋은데요? 유정 씨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0: 그래도 할머니 섭섭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 많이 썼거든요.
1: 아실 거예요, 유정 씨 마음.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데.
2: 평생 국밥 말던 손으로 딸 먼저 묻고 혼자서 화투나 만지다 갈 팔자지. 내 팔자가.
0: 딸 먼저 보내고 할머니도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 요즘도 그림 그리세요?
0: 아, 그 내담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퇴근하면 잠자기 바쁜걸요?
1: 비가 더 세지네요. 그만 일어날까요?
0: 아, 예, 그럴까요?
1: 잠깐 기다리세요. 주차장에서 차 가지고 올게요.
0: 어머, 저건...
1: 왜 그래요, 유정 씨? 유정 씨! 유정 씨, 무슨 일... 강아지가 왜 식당 앞에 묵힌 채로 길을 다 막고 있지?
0: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저 여자... 저 여자가 강아지 주인 같아요.
1: 유정 씨!
3: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0: 실례합니다.
3: 됩니다.
0: 실례합니다. 저 밖에 묶여있는 강아지 주인분 되시나요?
4: 그건 왜요?
0: 여기 지금 손님은 그쪽 혼자뿐인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0: 밖에 강아지 비 맞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주인은 혼자 밥 먹고 있고요.
4: 이봐요.
3: 아, 저 그만하세요. 여기 영업하는 집입니다.
4: 아, 이 여자가 갑자기 와서 시비 거는 거잖아요.
0: 계속 저렇게 방치하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다.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빠르려나?
4: 뭐라고요? 아,
3: 그만하세요.
1: 두 분 진정들 하세요. 유정 씨 잠시만요.
0: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1: 용감하시던데요. 할 말은 할 줄 아는 거. 현대사회에서는 미덕이죠.
0: 제가 상식 없이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1: 혹시 강아지에 대해 슬픈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0: 어떻게 아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강아지 한 마리를 친구한테 얻어왔는데 할머니가 못 키우게 하셨거든요.
1: 아, 네.
0: 학교 갔다 와 보니까 할머니가 다른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1: 아이고.
0: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 그 뒤로 강아지...
0: 그 뒤로 집 없는 강아지들...

0: 고양이들 보며 어? 그런데 여긴
1: 실내인 줄 알지만 말씀 안 드리고 이쪽으로 왔네요.
0: 여기가 어딘데요?
1: 유정씨, 저기 보이는 저 큰 건물 있죠?
0: 저 건물? 어, 원룸 건물 같은데? 꽤 큰데요?
1: 아, 실은 저희 부모님 건물입니다.
0: 예? 아, 네. 아, 그런데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지.
1: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어, 축하해. 소개팅으로 다섯 번 얼굴 보고 프로포즈라.
1: 프로포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
0: 자기 집 얻는 건물까지 보여줬으면 다 보여준 거지.
1: 그런가?
0: 야, 시아버지는 원룸 건물주에 대기업 다니는 신랑감이라. 유정쌤이 전생에 선녀였었나 보다.
1: 아유, 너무 띄워서 어지럽거든요. 아버지 메시지?
2: 저녁에 할머니 댁으로 와라. 저녁 같이 먹자.
1: 어, 아버지 서울 오시나?
0: 아버지 오신대?
1: 네.
0: 어, 잘됐네. 결혼 소식도 알려드리면 좋잖아.
1: 아유, 일절만 하게요, 선배. 어,
0: 건물주에 대기업에. 어, 전생이 선녀.
1: 어, 왜 그래요?
0: 건물주에 대기업에 전생이 선녀.
1: 아, 좋겠죠.

0: 아이고, 냉장고가 텅 비었네. 아, 시장을 통 안 보신 거예요? 아니, 이 고기는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장모님. 식사 통화 안 하시는 겁니까?
1: 2, 7, 10, 19.
0: 아이고, 그 장보기 힘드시면 유정이를 좀 시키든지 하시죠. 아, 그리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될 걸 참. 아, 제가 전화 안 드렸으면 어쩌려고 하셨어요?
1: 자네 나한테 잘하는 거 나 가진 것 때문에 그러나?
0: 예? 예?
1: 유정이한테 재산 물려줄 거 계산해서.
2: 아버지 오셨어요?
0: 장모님, 그런 소리 진심으로 하시는 거면 저 두 번 다시 장모님 안 봅니다.
2: 아버지?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0: 아, 유정이 엄마 그렇게 가고 어떤 날은 술통에 빠져있다가 자고 있는 유정이 보면서 이대로 유정이 되고 지 엄마 따라가 버릴까? 그런 충격 많이 느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부녀 걷어주지 않았으면은 유정이까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1: 그런 얘기는 뭐하러 끄집어내.
0: 그땐 저도 철이 없어서 나 힘든 것만 보이고 금지요겸 외동딸 잃은 너 장모님 마음 헤아린 것까지 못했던 놈이라. 그게 죄송하고 죄스러워서 이제라도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쾌하십니까?
1: 아 그러게. 어? 줄 거 있으면은 이 집으로 택배 붙이면은 될 거를 굳이 유정이 손에 짐 들려서 다달이 억지 춘향 철받게 할 거 없다는 소리야.
0: 그것도 유정이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2: 나 때문에?
0: 지금이야 유정이가 철이 없어 저 외롭게 자란 것만 알지 할머니 지 아버지 힘들었던 거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도 아 지도 나이 먹고 철이 들면 모르겠습니까? 아 우리 할머니도 너무너무 힘드셨겠구나 외로우셨겠구나. 그런데 할머니 떠나고 안 계시면 그땐 그게 또 상처로 남지 않겠냐고요. 아 장모님도 장모님이지만은 유정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1: 아이고 아이고 아 세장가 가더니 아주 말이 트였어 이 사람이. 어? 아 젊을 때는 그렇게 술만 마셔대면서 입 딱 꼬매고 앉아서 사람 속 터지게 하더니.
0: 아니 그것도 저기 저
1: 아이고
2: 아버지.
0: 왔냐?

0: 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1: 저 왔어요, 할머니.
2: 아, 일하고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와?
1: 할머니는 꼭 반대로 말씀하시더라. 반가우면 반갑다 하시면 될 거.
0: 두정아.
1: 아랫집 곰팡이는 보셨어요?
0: 아직 총각이 안 들어온 모양이야. 그래서 저 할머니하고 이거 화투나 한판 하면서 기다리려던 참이다.
1: 그럼 나도 껴줘요.
0: 응?
1: 오랜만에 그림 공부 좀 해볼까요?
0: 아, 그럴래? 자, 우리 다 같이 그림 공부 한번 할까요?
2: 아, 그럼 배 돌려보든지.
0: 아이고, 이거 자고로 판돈이 있어야 잘 되는 법인데 이게. 이게 참, 이게 자고로 이게 화투 파는 이게 판돈이 있어야 잘 되는 법인데.
1: 아, 속임수 쓰기 없게요.
0: 속임수리?
2: 아, 누구 차례요? 빨리 쳐.
0: 아, 아이고, 야! 아, 이거 진짜. 팔광이 붙어버렸습니다, 장모님.
2: 아이고, 뭐야,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맨날 화투패만 붙들고 있었나? 어? 아이고, 참.
0: 아니, 언니 좀 해.
2: 오냐, 비광이라도 먹어야. 오냐, 비광이라도 먹어야겠다.
1: 아이고. 아, 잠깐만, 뭐를 내야 되지?
0: 야, 야, 야, 빨리 좀 쳐라.
1: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2: 누구요?
0: 아랫집 총각인가?
1: 누구세요?
3: 지구대사 나왔습니다. 아,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0: 응? 아니, 지구대면 경찰?
1: 경찰? 경찰이 왜...
3: 예, 지구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댁에서 내기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1: 내기 도박이요?
3: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 저기
0: 아니 내기 도박이라뇨? 아, 저희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모여서 혹시 이거 저 소론동 한 건데요?
1: 신고를 누가 한 거예요?

0: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지구대까지 갈 뻔했다니까요. 할 돈이 없었기에 방정이지.
1: 아니, 누가 신고한 건지 모르고?
0: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2: 저희 집 언제 고쳐주실 건데요?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다니까요? 에? 아니, 또 기다리라고요? 아이고네.
1: 누군데?
0: 할머니가 동네 시끄러워진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세요. 아무튼 세입자들 민원. 그림을 100장 그리는 게 낫지.
1: 그나저나 오늘 디데이일 것 같은데?
0: 응? 무슨 디데이요?
1: 유장쌤, 나 먼저 갈게. 어? 내일 봐.
0: 선배.
3: 유정 씨.
4: 한상 씨.
5: 예? 아니, 쟤 유정이 아니야? 근데 옆에 남자는 누구래? 아이고.
3: 유정 씨.
4: 네?
3: 유정 씨도 나중에 미술치료센터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4: 미술치료센터 운영이요?
3: 네. 뭐 원장이 된다거나 센터장이 된다거나.
4: 글쎄요. 그렇게 먼 미래까지 그려보진 않았는데 현재는 실력 있고 좋은 미술 치료사가 돼서 내담자들 얘기...
3: 혹시 그 꿈 우리 집 원룸 건물하고 바꾸시지 않을래요?
4: 네? 무슨 말씀이신지...
3: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 이거 프로포즈?
3: 유정 씨...
4: 네.
3: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원룸 건물을 넘기고 싶어 하세요.
4: 네.
3: 층별로 네 가구씩. 한 달 월세 수입 계산됩니까?
4: 월세 수입?
3: 문제는 관리가 필요한데.
4: 관리요?

0: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전담해서 그 일을
1: 연봉 6,7천 아닌 이상 생산성 없는 일로 전전 경영하느니 건물 관리하면서 틈틈이 그림도 그리고 나쁘지 않잖아요.
0: 그러니까 한상 씨 아내가 되려면 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1: 역시 믿을 건 안 사람 가족뿐이잖아요.
0: 그럼 한상 씨가 직접 관리를 하는 쪽은 고려 안 해보셨어요?
1: 전 대기업인데요? 지금 회사 입사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0: 저기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2: 뭐야, 이딴 멍멍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
0: 할머니.
1: 안녕하십니까.
2: 가시오, 가. 우리 손녀 집사 자리로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까.
1: 할머님, 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2: 오해고 자시고 소금을 한 바가지 맞아야 갈 것이오. 물바가지를 뿌려줘.
1: 할머님, 빨리 와세요.
2: 가. 요정이 빨리 들어와.
0: 할머니.
2: 이거 들을 거 없어.
1: 이정씨.

0: 자, A4 용지를 6등분으로 잘라서 6장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1: 여기다가 뭘 하면 되죠?
0: 각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6가지를 적어 넣는 거예요.
2: 아, 나한테 가장 소중한 6가지.
0: 네. 한 장의 카드에는 단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가령 자녀 두 분을 쓰고 싶다고 하면 두 장의 카드에 각각 쓰는 거죠.
1: 가족, 자녀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는 거네요.
0: 그렇죠. 규칙은 그것 하나입니다. 돈일 수도, 신념이나 꿈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일 수도, 혹 친구 이름이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쓸 수도 있겠고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신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물론 아내분, 남편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작성해 보실까요? 다 채우셨어요?
2: 아이고, 이게 어렵네요.
1: 네.
0: 그럼 이제 쓰신 카드 6장 중에서 그래도 이건 덜 소중하다 하는 것 3장을 내려놓으세요.
2: 예?
1: 아, 뭐라고요, 선생님?
2: 아, 6개 중에 3개나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1: 그건 안 돼요, 선생님.
0: 정 부담되시면 마음속에서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하셔도 되고요.
2: 결정했으면요?
0: 남은 3장의 카드 중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1: 또 내려놓으라고요?
0: 그럼 두 장의 카드가 남았죠?
2: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설마 두 장 중에 하나를 또 내려놔야 되나요?
0: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 아니요. 아니, 선생님, 꼭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합니까?
0: 제가 강요할 순 없죠. 다만 진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정기 휴일인가? 문이 닫혔네.
1: 선에는 오며가며 들러주고 내 집 냉장고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나한테 정답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왜?

0: 그냥 가야 되나? 어? 할머니!
1: 아, 여기는 뭐 하러 왔어? 응? 식당도 안 연 거야, 이 사람이?
0: 응. 안에 불도 꺼져 있어. 그 차용증 할머니 허락도 없이 써달라고 한 거 사과드리러 왔네.
1: 아이고, 이 사람이 이거.
0: 할머니 어디 가? 같이 가요. 자, 천천히 좀 가세요.
1: 서래가 연락이 안 돼.
0: 어?
1: 내 집에는 안 들러도 몇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을 했었는데 그것도 멈췄고.
0: 네? 아, 그럼 돈 안 갖고 어디 도망이라도 간 거야?
1: 아니라니까. 그럴 위인이 못 된다니까.
0: 아, 그럼 왜요? 무슨 일인데?
1: 분명 뭐 변고가 생긴 거요. 변고가.
0: 아이고. 저기 같이 가요, 할머니.
1: 선혜야, 선혜야. 아이고, 아이고, 선혜야. 왜 이렇게 쭉 늙어졌어?
0: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1: 눈 좀 떠봐, 이 사람아.
0: 119 불러야 될 것 같은데.
2: 성님.
1: 그래. 뭔 일이요? 무슨 일이요?
2: 우리 집 양반이 암이 또 재발했다네요.
0: 아이고.
2: 1년 전에 성님한테 그 돈 빌려서 수술한 거잖아요.
1: 그랬어.
2: 이번에 속을 또 찍어봤더니 암이 또 살아났대요. 아유, 선생님.
1: 아이고, 이게 무슨. 아니, 20년 전에야 우리 딸이 허망하게 갔지만 지금은 세상이 어느 땐디. 괜찮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아.
2: 아이고, 성님.
1: 아이고,
2: 평생 사고만 쳐서 빚만 갖다준 위인이라도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어찌 산대요, 선생님.
1: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말 말어. 괜찮으실 거요. 나을 거요. 나 같은 늙은이도 이렇게 바락바락 살아남는데 자네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2: 아이고 내 팔자야.
1: 아이고, 선혜야.
2: 그래도 성님, 저 성님한테 빌린 돈은 꼭

0: 4, 7, 8, 19. 똥은 버리고.
1: 할머니, 같이 차요.
0: 항시 바쁜 네가 쪼그리고 앉아서 나랑 화투나 치자고?
1: 데이트하던 남자 할머니가 쫓아내서 나 아주 한가해졌다고요.
0: 내 동무한테 못할 짓 한 게 누군데요?
1: 아, 그거 할머니.
0: 왜?
1: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분인 줄 몰랐네? 맨날 나한테는 찬바람이 쌩쌩.
0: 배나 돌려서.
1: 벌칙을 걸어야 승부욕이 나는데. 생각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주기.
0: 으이구, 네가 그렇게 철이 없으니까 욕을 먹지.
1: 아,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끔 업어주기.

0: 봐줬잖아요. 할머니가 이기면 내가 업어드릴게.
1: 네가 이기면 이 할미 허리 분지러지라고.
0: 할머니, 나 이 화토 보면서 그림에 재미 붙였잖아. 알아요?
1: 몰라요. 아, 빨리 페나 돌려.
0: 어, 그럼 이긴 사람 업어주기 코란 거예요? 아이고, 올리기 없기. 페 돌립니다. 아이고.

0: 수련. 다만 진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변의 숙.
1: 병원도 같이 가지고 나한테 정답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왜? 왜?
2: 최옥희.
1: 자염증.
2: 박신영.
3: 핸드폰으로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눈 나빠진대더라. 김희태.
4: 저는 대기업인데요. 지금 회사 입사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5: 장병관.
6: 전생의 선녀.
2: 배주원.
0: 최인일. 조은솔. 강영호. 길기철. 정다현. 이승훈. 유하나.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노동걸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솔리테어 혼자 하는 게임. 정주희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부쩍 덥겠고, 특히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이나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권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교량이나 강변 도로를 통과하실 때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어질 수 있으니 아침 운전 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고기압 영향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져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인천 10도.

15도, 수원 15도, 파주 12도.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29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4도, 춘천 14도, 원주 16도, 대관령 13도.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1도, 원주 31도,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동해 19도. 낮 기온은 속초 27도, 강릉 31도, 동해는 28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5도, 충주 13도, 대전 16도, 세종 15도, 천안 14도, 보령 15도.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천안 31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5도, 군산 14도, 광주 15도, 목포 15도, 여수 15도, 순천 14도.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7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9도, 순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서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6도, 포항 15도, 안동 14도, 부산 17도, 울산 16도, 진주는 14도입니다. 낮 기온 대구 33도, 포항 30도, 안동 32도, 부산 28도, 울산 31도, 진주 32도.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4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2도, 신해주 12도, 개성은 15도.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해주 19도, 개성은 28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1도, 현재 습도는 49%.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3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사후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이른 더위 탓에 역대 연중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 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릅니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첫날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지난달 서울 북한산에서 행적이 끊긴 50대 여성이 실종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김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파악해왔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합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과 함께 예상대로 최종 명단에 들어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서게 됐고 A매치 한 경기 출전 기록에 강원 이기혁은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현지시각 16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표적 공습을 통해 알하다드를 제거했다면서 그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신와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군사총책 및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면서 오직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5월,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꿈꾸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대한 상상과 동경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일이죠. 아직 가보기 전이라 설렐 수도 있겠고요. 오늘 책 이야기, 봄날에 떠나고 싶어지는 여행지를 다룬 두 권의 책,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지르와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를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동률의 여행.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이야기 오늘은 막연하게 가보고 싶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두 권의 책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지로와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먼 곳으로 여행을 부르는 신간을 골라오셨는데 어느 곳을 먼저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프랑스인데요.
1: 네.
2: 프랑스 여행 간다고 하면 단연 첫 번째로 꼽히는 도시가 파리일 겁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어떤 풍경을 보러 간다 이러면 90년대부터 많은 여행자들의 로망으로 꼽힌 프로방스 지역이 있는데요.
1: 네.
2: 이 프로방스가 널리 알려진 데에는 작가 피터 메일의 에세이 프로방스에서 1년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책이 영미권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로망이 되었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이 에세이를 읽고 프랑스 여행을 꿈꿨던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오늘 나올 신간이 더 반가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랑스의 낭만과 풍경 그리고 공간을 담은 책이고요. 제목은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쥐르입니다.
1: 네. 코트다쥐르라고 하면 남프랑스인데 지중해 연안이 바로 떠오르네요.
2: 맞습니다. 프랑스 남동부에 지중해 해안을 일컫는 지명인데요. 코트다쥐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매해 영화제가 열리는 깐입니다.
1: 네.
2: 이번에 나온 이 책은 남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을 비롯한 건축물, 또 인상파 화가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담겨 있듯이 돌, 빛, 숲, 요런 매력들을 안내하는 책인데요.
1: 네.
2: 건축학 연구자들이 여러 명이 팀을 짜서 빛의 건축을 탐구하는 여정을 다녀온 기록이고요. 아흘에 동안 걸으면서 만난 그 빛의 바다를 담고 있는데 책 표지에 그 마티스의 그림이 담겨 있거든요. 요걸 딱 보면 그 남프랑스의 정취가 바로 느껴집니다.
1: 요즘 슬슬 한낮에는 시원한 바닷가도 생각나는 날씨인데 그 표지 그림만 봐도 좀 시원한 해변과 바다가 생각날 것 같아요.
2: 네. 그 표지의 그림의 주인공인 이 마티스가 책의 첫 번째 공간으로 등장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마티스 박물관이라는 건축물입니다.
1: 네.
2: 이 마티스 박물관에 처음 딱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 벽면을 가득 채운 색종이 작품인데 이 색이 워낙 화려해서 이 작가들도 박물관에 오면서도 아, 니스 지역의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 햇살 너무 좋아 이랬는데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앞에 봤던 색감들이 잊힐 정도로 네. 강렬하다고 하고요.
1: 그렇군요.
2: 마티스가 말년에 이제 건강 문제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종이를 잘라서 만드는 작품 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1: 네.
2: 이 안에서도 리듬감이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색감뿐만 아니라 종이의 두께도 다 다르게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 입구에

0: 큰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이 조각들이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 느낌이 든대요. 이제 이런 화려한 색감의 작품을 보고 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1: 네.
0: 전체적으로 백색 벽면 위에 딱 작품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진 구조래요. 그래서 남프랑스가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이 덜 가는 곳이긴 하거든요.
1: 네.
0: 직항도 없고 한국에서도 그렇지. 아마 한 번에 가는 직항이 없을 거예요.
1: 저 마르세유까지 또 타고 가야 되죠.
0: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 현지인들이 많은데 관람객들이 누구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대요. 사진을 찍지 않고 정말 작품에만 집중하게 하는
1: 그렇군요.
0: 그런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프랑스에는 워낙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은데 또 마티스와 함께 이 지역에 살펴볼 인물들이 또 있겠죠?
0: 그 마티스보다 한 20여 년 뒤에 활동했던 마르크 샤갈이 있습니다. 샤갈은 뭐 전쟁, 망명 이런 시간을 거쳐서 남프랑스의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나서 완성했던 역작이 성서 연작입니다. 성서의 여러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겼고 그리고 나서 생전에 이 니스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을 남긴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평생 그 전쟁과 망명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남프랑스가 워낙 기후가 온화하고 좋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서 좀 그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불안감들을 좀 치유받을 수 있었고 여기를 정말 새로운 고향으로 삼아서 작품 활동도 하고 자기 미술관도 이곳에 남기게 된 것이죠.
1: 네.
0: 이 샤갈 미술관에 들어서면 첫 번째 작품은 전 이런 연출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샤갈의 손바닥 프린팅이 있대요. 관람객들이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손바닥 대보는 거죠.
1: 네. 교감을 하는군요.
0: 맞아요. 촉각으로 미술관 여행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 보면 기다란 창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연광이 확 들어오면서 샤갈의 색감을 너무 튀지 않게 자연광이 또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이건 사실 글과 사진만으로는 좀 감각하기는 어렵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1: 아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곳에 내리쬐는 그 쨍한 햇볕과 자연광 있는 그대로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마 그래서 숱한 예술가들이 여기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도 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남겼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명 더 만나볼 인물은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입니다. 저자들은 르 꼬르비지에가 늘 집이라는 것은 살기 위한 기계다.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 필요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랬던 사람이 바다와 햇살을 따라서 여기 머물렀던 게 좀 의아하다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1: 아파트를 만든 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막 더 많은 주거,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때로는 막 신도시 개발 같은 걸 되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당대의 큰 비판에도 직면했는데 이랬던 사람이
1: 네.
0: 이 남프랑스에서 자연에서 게다가 이 마지막에 또 드라마틱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1: 아.
0: 그리고 자신은 자기가 제일 아꼈던 그 4평짜리 작은 오두막 근처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건축가로서의 활동과 이 사람의 삶이 좀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걸 찾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1: 예전에 한국에서 르 꼬르비지에 전시회를 했었는데
0: 네.
1: 그 마지막에 이 4평짜리 오두막을 그대로 만들어놨었거든요.
0: 아,
1: 네, 들어갈 수 있게 관객들이. 근데 정말 작은데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 건축가가 대가는 대가구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왠지 그 르 꼬르비지에는 비석도 뭔가 좀 남다르게 설계됐을 것 같아요.
0: 비석도 오두막에 맞춰서 아주 크게 만들진 않았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비율 자체는 우리가 황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신체 비율에 맞춰서 그 무덤 크기랑 대치에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1: 그렇군요.
0: 그런 와중에 본인의 특색을 무덤 한쪽에 남겨뒀는데 무덤 한쪽에 이런 돌 같은 작은 비석에 노랑, 파랑, 빨강의 원색이 칠해져 있어요.
1: 네.
0: 이 세 가지 색상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색깔들이고 또 죽음을 조금은 경쾌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이곳은 전 세계 건축학자들이 성지순례처럼 찾는 묘지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 르 꼬르비지에가 평생 어떤 규칙, 효율 이런 걸 계속 강조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영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의사가 수영을 되게 금했다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1: 아.
0: 그러면 이 사람의 평소에 주장했던 어떤 규칙, 효율을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1: 그러게요.
0: 혹자는 마지막에 수영할 때 사실 알몸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걸
1: 정말
0: 확인된
1: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네.

0: 되는 건 아니지만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한 거죠.
1: 네. 네. 마티스와 샤갈에서부터 르 꼬르비지에까지 남프랑스를 수놓은 예술가와 또 그들이 남긴 공간까지 만나봤는데 이 또 프랑스 여행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죠.
0: 그렇죠. 이 남프랑스에 가면 세 자매라고 불리는 유명한 수도원 세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들이 차례로 다 여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척박한 곳에 자리한 셰낭크 수도원이란 곳이 있대요. 이 저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햇볕조차도 고요한 느낌이 드는 침묵의 숲에 자리한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1: 네.
0: 초여름에 가면 라벤더가 만개한대요. 그런데 이 저자들은 그때 가진 않아서 네. 이건 상상만으로 느꼈다고 하는데
1: 왠지 라벤더 크림 팔 것 같아요.
0: 이 수도원이 네. 12세기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수도사들이 기도와 노동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주변에 다 골짜기라서 습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건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도 정말 작게 조금만 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로 고개를 올려서 신을 경배하게 되고 어두운 곳에 가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생활에 정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1: 와, 이렇게 설명만 쭉 들으니까 더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곳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사진들도 책에 담겨 있겠죠?
0: 네. 이 책이 한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책을 펼쳐보면 이 저자들의 은유가 과언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여정은 그 코트다쥐르의 마지막 마을이라고 할 멍통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가 프랑스의 끝자락이자 이탈리아 국경과 맞닿은 도시인데
1: 네.
0: 이 도시의 특산품이자 상징물이 레몬이래요. 그래서 어딜 가도 다 레몬이
1: 네.
0: 혹은 레몬 색깔이 뭐 카페 메뉴 가면 다 레몬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이 저자들은 이 멍통이라는 곳이 그 코트다지르에서도 가장 느린 리듬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 네.
0: 그런 느린 리듬 속에서 레몬이 되게 강렬한 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칫 지치지 않게 루즈해지지 않게 여행자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마지막 여행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정말 저자들처럼 프랑스의 강렬한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지는 마음인데 첫 번째 책 돌빗숲 그리고 코트다쥐르 만나봤고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프랑스 너무 멋지지만 거리는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1: 요즘에 또 유류세 때문에
0: 아, 예,
1: 마음으로
0: 맞아요,
1: 담아야
0: 맞아요.
1: 되죠. 예.
0: 그래서 가까운 나라 일본 그중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가는 도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뭐 사실 도쿄는 너무 대도시라 없는 게 없고
1: 그렇죠.
0: 그 반대로 얘기하면 특색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중에서도 카페에 주목한 책입니다.
1: 네.
0: 일본 이제 커피 맛집 찾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작가가 한국에서 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행자와 정주자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손정승 작가의 에세이고요.
1: 네.
0: 제목이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입니다.
1: 그렇군요. 뭐 한국에도 워낙 카페가 많지만 도쿄의 커피 문화는 워낙 또 꽤 예전부터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전해준다고 하니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0: 이 작가가 도쿄 카페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아, 커피에 엄청난 조예가 있고 도쿄의 어떤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 다 꿰고 있을 거란 기대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송구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발길 닿는 대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저자는 오히려 그런 막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카페 이런 것들은 자기도 거기서 보고 저장해놨다가 결국 까먹고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발 닿는 대로 가다가 지칠 때쯤에 그냥 검색해본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카페가 어디가 있을까? 그중에서 어떤 곳을 고르냐면 영업일이 짧은 가게. 그런데 그중에서도 마침 그날 연가게.
1: 네.
0: 이런 곳이라면 아 우리 내가 정말 좋구나.
1: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영업일이 짧은 가게는 왠지 사장님이 막 장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 말로 곤조라고 하죠.
1: 네.
0: 이런 걸 지키는 사장님 같은 그런 풍모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거길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1: 왠지 장인처럼 커피를 내리고 또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온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그 카페의 분위기와 맛이 되기도 하니까 그 카페를 찾는 방법이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런데 가서는 왠지 재촉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시간을 더 여유롭게 보내게 될 것 같잖아요.
1: 왠지 내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좋은 선택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 네.
0: 이 작가는 도쿄에 가면 아침을 꼭 카페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모닝구세토 네. 라고 하는 조식이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료값에 100엔이나 200엔 정도를 추가하면 고소하게 구워낸 두꺼운 식빵 한 조각과 잼, 뭐 삶은 계란 이런 게 나오는데 뻔해 보이지만 다른 감각을 주는 게 일단 흰색 껍질 계란. 한국에서는 좀 거의 다 갈색이
1: 그렇죠.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좀 재미가 있대요. 그리고 식빵이 한국에서는 주로 두께가 1cm고 두꺼워도 1.5cm인데 이 도쿄의 아침 카페에서 만나는 모닝구세토에는 대부분 2cm 두께가 있다.
1: 그렇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긴 해요.
0: 그래서 도쿄에 가서 아침을 그 호텔 조식보다는 이런 동네 카페를 가서 이거 맛보라고 제안하더라고요.
1: 뭐 대도시의 아침과 카페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차이를 설명해 주니까 재밌네요.
0: 네. 그리고 동네 카페라는 정감과 어울리는 일본 카페의 문화가 두

0: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1: 네.
0: 첫째는 커피든 음식이든 다 먹은 그릇이 남아있으면 직원이 바로 치워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처음에 이게 좀 불편했대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빈잔이라도 이렇게 놔줘야
1: 네.
0: 아, 여기 이제 돈 내고 내가 먹었고 지금 나 그거 값 치르고 앉아있는 거야. 좀 이런.
1: 치우면 나가라는 것처럼
0: 그쵸?
1: 느껴지잖아요.
0: 그런 의미를 네.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자기도 의심했대요. 나 외국인이라 그런가? 나가라는 건가?
1: 네.
0: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잘 보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치우고 다 먹은 것만 제깍제깍 치워준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좀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계산할 때 일본은 지금도 현금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돈을 손에서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계산대 옆에 보면 캐셔 트레이라고 하는 작은 쟁반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살포시 돈을 올려두면 그 사람도 가져간 다음에 잔돈을 다시 거기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동네 카페 분위기에 어울리는
1: 왠지 일본인들의 습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0: 그렇죠.
1: 하고요. 한두 번 가봐서는 이런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할 텐데 현지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카페를 다녀본 경험이란 생각이 드네요.
0: 이렇게 여러 카페를 다니다가 이 저자도 어떤 편안하고 가벼운 정착지를 찾는데 카페가 아니라 편의점 커피입니다.
1: 네. 네.
0: 여행 끝날 무렵에 좀 잔돈도 남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쓰려고 이제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돈으로 한 1,400원 정도인데 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커피뿐 아니라 무가당 라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1: 네.
0: 거랑 작은 간식을 사서 그 공원 벤치 같은 데 와서 그 얇은 비닐에서 이런 것들을 꺼내서 먹는 분위기가 또 남다르다고 했는데
1: 네.
0: 결국 도쿄 카페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호텔 카페에서 마시는 근사한 커피부터 이 편의점 커피까지 모든 것에서 만족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게 충만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이미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책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어느새 도쿄의 카페가 아니라 이 책의 작가가 즐기는 카페와 커피도 좀 궁금해지네요.
0: 아, 이 작가는 카페를 하루에 세 번씩 간다고
1: 와,
0: 하더라고요.
1: 정말 달인이네요. 카페 달인.
0: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의 카페가 다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설명해요.
1: 그렇겠죠.
0: 첫째는 아침 카페는 아까 모닝고세터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해결하면서 하루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여기 가면 너무 뿌듯하대요.
1: 네.
0: 왜냐하면 아, 내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게으름과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꿈꿨던 방식으로 내 아침을 시작했구나. 이런 데서 만족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말 아침에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안 나가면 민기적거리면서 금방 점심이 되는데
1: 맞아요.
0: 아침에 동네 브런치 카페 같은 데 나가서 일단 먹고 나면 산책하면서 하루를 뿌듯하고 일찍 시작하게 되잖아요.
1: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 하루가.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오후에 가는 카페는 특히 여행자에게는 휴식이잖아요. 좀 네. 다리도 지치고 이러니까.
1: 맞아요.
0: 근데 그때 가면 아침 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온 현지인들도 여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의 모임, 가족끼리의 모임, 자녀와 함께 온 부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왁자지껄한 분위기라서 좀 분주한 아침과는 다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저녁의 카페는 이런 거죠. 여행자가 이제 하루 종일 지내고 와서 특히 일본 같은 것도 문을 일찍 닫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숙소 근처에 있는 문을 연 동네 카페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바깥에서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하면서도 여행자로서의 두근거림을 유지할 수 있고 카페인 먹어서 잠이 안 올까 싶긴 하지만 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한 잔 마셔도 숙소 들어가면 금방 잠에 빠진다.
1: 아.
0: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저녁 카페까지 한 번 더 즐겨보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1: 도쿄에 가서 카페에 들르게 된다면 왠지 이 책을 한 권쯤 들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 좋으면은 뭐 하루 세 번 카페 가는 분이니까 작가 만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면 왠지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이 작가가 네. 후반부에는 카페를 떠나서 도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고 있거든요.
1: 네.
0: 그중에 도쿄의 계절을 잠깐 소개해드려볼게요. 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봄의 도쿄는 흐드러지게 핀 꽃 때문에 아름다운 분홍빛 도시로 가득 찬다. 그리고 어느 음식점을 가든 다 기간 한정으로 출시되는 사쿠라 맛 음식이 있기 때문에
1: 그렇더라고요.
0: 이거 맛보는 즐거움이 너무 좋다. 그리고 여름의 도쿄의 장점은 일단 비행기표가 싸다. 왜 싸냐? 너무 더워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1: 요즘에 한국이 더워져서 네. 일본이 더 안 덥다는 소문이 있어요.
0: 네. 작가가 그래서 여름에 네. 어쨌든 도쿄를 가려면 네. 땀을 쏟다가 다

0: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답변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 그렇군요.
0: 가을의 도쿄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래요.
1: 네.
0: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 11월에 도쿄를 가면 이미 온갖 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 찬대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도쿄를 간다면 본인은 이때 가서 늦가을의 정취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 그렇군요.
0: 마지막으로 겨울의 도쿄는 여름과는 달리 장점이 많은데 일단 덜 추우니까 패딩 없이 코트면 충분하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때가 되면 집집마다 현관에 달아둔 시메카자리 장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주머니랑 비슷한 건데 요게 집집마다 되게 분위기가 다르고 장식도 다양해서
1: 네.
0: 요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커피와 함께 도쿄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 손덕승 작가의 발길 닿는 대로 도쿄 카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남프랑스와 도쿄 두 곳을 다녀왔는데 아 새삼 올해 여행 계획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위즈덤하우스 출판부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한국 법원이 낸 좀 충격적인 판결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바로 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 업체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우리나라 세무당국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중에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1: 네.
2: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지난 4월 28일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종로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건데요.
1: 네.
2: 참고로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넷플릭스 한국 지사의 정식 명칭인데요. 네, 편의상 넷플릭스 코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1: 네. 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2: 네, 앞서 2020년 이 국세청은 넷플릭스 코리아의 조사 요원들을 투입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해 넷플릭스 코리아가 4,154억 5,005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21억 8천만 원만 납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 네.
2: 4천억을 벌었는데 20억을 세금으로 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건데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이제 총액으로 부과를 다시 하게 됩니다. 당시 넷플릭스 코리아는 반발하면서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넷플릭스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세금 규모가 일부 좀 줄어들기도 했었는데 이에 불복해서 2023년 11월에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고 762억 원 중에 687억 원 대부분의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됐습니다.
1: 왜 한국 정부가 패소하게 된 건가요?
2: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당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건데요. 일단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굉장히 독특하게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BV라는 이 네덜란드 법인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2: 네덜란드에 있는 넷플릭스의 다른 법인에게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계속 지불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었는데
1: 네.
2: 왜냐하면 저작권 사용료를 우리가 계속 그런 돈을 냈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1: 네.
2: 접근을 했었는데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이 넷플릭스 그룹 전체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 법인이 있고 아시아 지사가 있고 뭐 미국 본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좀 뜬금없이 네덜란드 법인에서 이제 뭔가 한국 법인과 서비스나 유통 배포 계약을 맺고 여기에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본 거죠.
1: 네.
2: 왜 하필 네덜란드였던 것일까?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아마도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네덜란드 법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해서 네덜란드 법인의 이제 부당한 이익이 갔다고 보고
1: 네.
2: 그만큼의 수수료 이익을 우리나라 법인이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일부 중계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넷플릭스 코리아 측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인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네덜란드 법인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중간 매개자로 두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에 조세 회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네덜란드 법인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운영을 했던 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1: 네.
2: 이제 두 번째는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위상인데 한국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그에 대한 뭐 세금을 내고 이익을 내는 그런 법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그 나라에 있는 작은 지사일 뿐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1: 이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 사실 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인이 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넷플릭스 편을 들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원 판결이 형식적인 면에서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그룹의 운영에 좀 나쁜 점인데 법인 자체가 한국이 몸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법인이 가진 역할에 국한해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한국 법인은 지금 부수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좀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춰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봤을 때 과연 이런 판결이 맞느냐를 또 봐야 하는데 사실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콘텐츠 중에 한국 콘텐츠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지적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지금 초일류 로펌을 선정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진 영향력, 한국에서 번 돈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는 건 맞는데 이걸 회피할 수 있게 이미 시스템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조세 당국이나 법원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이슈. 그래서 한국 법인은 굉장히 형식만 갖춰놓는 이제 그렇게 하고 결국 수익은 다 이제 미국 본사로 이제 거쳐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얻어지는 수많은 K 콘텐츠의 과실이 과연 한국에 오는가? 적어도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조세 당국에서 좀 그 적극적으로 세금을 때려봤지만 다 엎어져 버리는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2: 네, 넷플릭스 얘기를 한 김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자 넷플릭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한국 학원 공포물을 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넷플릭스 작품들이 많지 않아서 드라마 치고는 좀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은데 바로 기리고라는 이름의 시리즈입니다. 이 기리고라는 이 시리즈 드라마는 2026년 4월 24일에 8부작으로 공개가 됐고요. 감독이 박윤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름이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의 공동 연출을 맡았던
1: 그렇군요.
2: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시 4일 만에 이 기리고 콘텐츠가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차트 3위까지 올랐고요.
1: 네.
2: 37개국 이상에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학원물로 시작해서 오컬트 호러로 확장되며 인물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겪는 두려움을 통해서 강렬한 공포를 선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K-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주목받는데 K-호러도 어쩌면 좀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호들갑을 좀 살짝 떨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리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2: 이 극에 등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기리고입니다.
1: 네.
2: 기리고라는 거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앱이라는 설정인데요. 이 앱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또 한 줄의 바람을 본인의 소원을 쓰게 되면은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동시에 24시간 제한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다른 소원을 빌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은 카운트다운 끝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카운트다운의 비밀을 처음에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 소원을 빈 사람들이 의문의 타이머를 계속 보고 초조해하고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이야기해 주된 내용이고요.
1: 네.
2: 이 앱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극중의 주인공들도 타이머를 멈추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지워도 앱은 다시 깔리고 또 타이머는 절대 멈추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넷플에선 처음인지 몰라도 학원물이면서 공포물인 게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장르죠.
2: 그쵸, 오랜만에 추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1: 네.
2: 여름마다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극장으로 향하게 했던 여고괴담 시리즈와 좀 시작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일본의 공포물도 대체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1: 그렇죠.
2: 이게 학생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또 귀신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앱을 통해서 귀신한테 소원을 빈다는 설정이 이 여고괴담에서 주인공들이 이 밤늦게 이제 분신사발을 하는
1: 네.
2: 장면이 있잖아요. 귀신을 불러내는 주문을 맞아요. 막 외우는 건데 이제 그런 것과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외신에서 테크 호러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저처럼 여고괴담 세대의 한 네티즌이 유튜브 콘텐츠에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는

0: 그냥 단순히 공포를 위한 공포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유튜버는 그 유령의 집으로 표현을 하던데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놀래켜주는 장치가 더 중요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단순히 공포를 위한 공포물이라면은 이제 학원물을 택할 필요는 딱히 없었겠죠. 최근에 극장가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던 영화 중에 살목지라고 있었잖아요.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감독도 인정했는데 놀래기 위한 공포물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요. 뭐 서사의 의미를 따라가기보다는 공포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데 반면에 기리고 같은 작품은 정반대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포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서사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학원물의 특성상 왜 우리는 학원물을 이제 보게 되냐고 하면 10대들의 뭔가 불안하면서도 나의 옛날 시절에 떠오르는 이야기들, 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의 특성, 또 그 공간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인간군상의 이야기가 겹쳐 보이는 서사가 학원물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공포를 좀 잘 접목시키기 위해서 학원물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1: 이 작품에 어떤 서사가 담겨 있나요?
0: 굉장히 좀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는 이제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캐릭터인 최형욱이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1등을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의아했겠죠.
1: 네.
0: 이 친구들은 좀 더 나빴어요. 이제 거의 청문회를 열어요. 왜 너 1등 했냐,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의심을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막 주저하다가 끝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들어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안 믿는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자신의 일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강민아 배우가 연기한 임나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형욱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좀 빌어요. 약간 그 친구를 혐오하는 그런 이제 여성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소원을 빌고 나서 실제로 형욱이가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 학생들이 이 앱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 네, 학원물과 공포물이 조합이 잘 됐나 봐요.
0: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앞부분은 1, 2화 정도는 학원 로맨스물, 자연적인 학원물 혹은 또 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인공인 전소영 배우가 연기한 육상선수 세아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멋지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또 질투하는 동성 친구도 있고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근데 왜인지 모르게 굉장히 IT 지식이 해박한 친구도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펼쳐져서 이게 전형적인 학원물인가 싶다가 이 앱을 통한 공포가 계속 조여오면서 장르가 바뀌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포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좀 보다 보면 저는 한국식 공포의 최근의 트렌드가 곡성과 파묘에서 나왔던 이제 오컬트적 요소.
1: 네.
0: 또 이 오컬트라는 게 해외의 그런 오컬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무속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이 작품에서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바깥 액자에는 기리고 앱을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안쪽에 알맹이가 되는 이야기는 이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뭐 다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무당의 딸이자 그 정체를 숨기고 살고 싶었던 권시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최주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원령을 앱에 담아서 퍼뜨리면서 이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접목시키고 또 학원물의 뼈대 속에서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포물이면서도 오컬트적 요소가 강한 뭐 그런 학원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많이 무서운가요?
0: 이게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포물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막 잘 보는 편은 아닌데
1: 네.
0: 이 작품은 공포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이제 여고괴담 이나리인 같은 영화보다는 훨씬 덜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등장하는 그 상황 자체의 공포보다는 스릴러적인 요소가 더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대신에 이게 잔인한 걸 잘 못 보는 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흔히 뭐 이제 고어물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사람이 죽을 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잔인한 면이 있고 특히 초반에 그런 장면

0: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잔인한 거에 대해서 좀 내성이 없는 분들은 조금 가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서운 거 자체가 싫다고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덜 무섭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OTT는 그 자율심의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15세로 매겨도 되는데도 19세 이용가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선정 그게 야한 장면이 없는데 19세라는 거는 그만큼 좀 잔인한 장면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미국에 나오는 그런 고어물들 같은 거 좀 잘 보시는 분들 정도면은 좀 거부감이 없겠지만,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비추천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주인공 세아 역의 전소영 배우라는 분이 주연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
1: 네.
0: 저는 사실 이분을 인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필모를 보니까 완전 신인은 또 아니더라고요. 올해에만 ENA 채널의 아너 그들의 법정, 또 티빙에서 하는 유미의 세포드 3에 출연했었고요.
1: 네.
0: 작년에는 KBS ETV의 킥킥킥킥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처음으로 했었고, 넷플릭스의 멜로무비, MBC의 바니와 오빠들, JTBC의 마이유스 등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뭔가 조연으로 연기력을 검증을 해가면서 우리 눈에 많이 익지 않은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가 신인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무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영리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생소한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배우 나이를 아는, 뭐 이게 특히 가끔 요즘 아이유 배우가 제가 그분의 나이를 아는데
1: 네.
0: 이제 학생으로 등장하면, 물론 드라마는 엄청 재밌더라도
1: 그렇죠.
0: 가끔 몰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20, 30대 배우들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몰입을 깨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신인들을 이제 학생으로 굉장히 많이 좀 출연을 시키면서 뭔가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이 안 생기는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OTT 콘텐츠 가운데 학원물이면서 개성 강한 작품들 또 있을까요?
0: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학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학원물에 좀비물을 좀 접목했던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1: 네.
0: 좀비들이 나오는 그런 스케일 자체가 되게 컸던 편이고,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비들이 쫓기는 이야기, 또 그 안에서 또 학생들의 갈등, 우정, 뭐 사랑 이야기가 엉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가 잘 돼서 학원물에 굉장히 요소가 잘 갖춰진 좀비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티빙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도 학원물들이 좀 있는데요. 방과 후 전쟁활동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이 원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계 생명체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뿌려지면서, 근데 이 생명체가 공격은 또 하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일종의 학도병으로 소집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군사 훈련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학이 좀비라면 방과 후 전쟁 활동은 외계인이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차이인데, 그 웹툰 원작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소재 자체가 드라마로 만드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1: 네.
0: 약간 유치해 보이는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1: 네.
0: 이 작품은 학생들이 투표를 하는 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투표를 해서 계급을 나누고, 계급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 간의 권한의 차등을 두고 최고 아래 계급은 마음대로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저기 중에 학교 폭력 소재를 이제 스마트폰 앱과 좀 접목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1: 네.
0: 이 작품은 상당히 좀 몰입도가 높았던 작품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영웅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1: 네.
0: 드라마는 왕과 사는 남자로 인기를 끌었던 박지훈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작품으로, 박지훈을 발굴했던 작품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범생인 연시은이라는 학생이 뭔가 심리전, 뭐 지형침을 두뇌를 활용해서 학교 폭력에 맞서는 학원 액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 시즌1은 웨이브에서 제작을 했는데 시즌2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판권을 사가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시즌2까지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런 학원물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어요?
0: 그렇죠. 그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학교라는 작품이 예전에 드라마에 있었잖아요.
1: 등용문이었죠.
0: 맞아요.
1: 예.
0: 장혁 배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인기를 끌고, 대부분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 배우들이 많이 캐스팅을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옛날에는 그런 등용문의 계기가 됐었고, 이 작품도 지금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배우들이 상당히 다 이름이 낯설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각자 한 명씩 다 빙의가 되는데, 연기도 잘하지만 귀신 들린 연기도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0: 이 작품을 계기로 또 하나의 이제 OTT를 통해 탄생하는 스타들이 또 이어지고 또 이분들이 또 미래에 OTT 공무원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배우들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OTT로 공개된 한국 학원 공포물 시리즈 기리고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YB의 흰수염 고래 이어드릴게요.

그대의 별이 되어 허영자. 사랑은 눈 멀고 귀 먹고 그래서 멍멍이 괴어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다. 물이 되어 그대 그릇에 정갈이 담기는 일이다. 사랑은 눈 뜨이고 귀 열리고 그래서 총총히 빛나는 별이 되는 일이다. 별이 되어 그대 밤하늘을 잠 안 자고 지키는 일이다. 사랑은 꿈이다가 생시이다가 그 전부이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그대의 한 부름을 고즈넉이 기다리는 것이다. 콩깍지가 씌어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남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또 그렇게 아파하죠. 허영자 시인의 그대 별이 되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선택해서 보면 그만이지만 드라마 방영 내내 시청률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드라마 감독, 작가, 배우들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심각해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작 방향을 점검하고 구성과 대사를 수정해가며 전체 판을 바꾸기도 한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 전개와 대사를 쓰는 것은 작가의 몫이니까요. 이런 스트레스는 작가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로 37년째 드라마를 쓰고 있는 송정림 작가는 요즘 KBS ETV 심으면 연리리를 집필 중인데요. 여전히 드라마 쓰는 일은 어렵다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일이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작가의 사적인 생활을 기록한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를 출간하셨어요. 드라마를 쓰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송정림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0살 무렵 다락방에서 무심코 손에 든 제인 에어를 읽고 난 후에 세계 명작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 소설과 라디오 드라마를 쓰면서 작가가 됐는데요. TV 드라마 심으면 연리리, 결혼하자 맹꽁아, 태풍의 신부, 슬플 때 사랑한다, 여자의 비밀, 약속 등을 썼고요. 저서로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1권에서 5권, 명작에게 길을 묻다, 신화에게 길을 묻다, 감동의 습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작가로서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를 출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KBS TV 드라마 심으면 연리리 집필 중이신데요. 매주 목요일 방송이고 12부작인데 6월 중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정신 없으시겠네요.
1: 네, 그 심으면 열일이 집필은 마무리했고요.
0: 네.
1: 네, 지금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0: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작가에게 사실 가장 바쁜 계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수처럼 보일 때거든요. 예, 작품 끝났으니까 쉬겠네 하시겠지만 지금 편성받기 전에 가장 고단하고 네, 회의도 많고 대본 수정 오가면서 그렇게 네. 다음 인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심으면 연리리는 네. 어떤가요? 집필하신 대로 잘 제작이 되었나요?
0: 요즘은 그 미니 시리즈인 경우에 방송되기 전에 이미 촬영을 다 끝내고
1: 사전 제작이 많죠.
0: 네, 네. 예. 그래서 이미 촬영은 마친 상태인데 네. 작년 시작해서 겨울까지 찍었어요. 2월에. 네. 이번에 강추위가 엄청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농촌 드라마인데 이 추위가 드라마의 빌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네. 그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가 고생이 많았지만 다들 이야기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잘 걸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는 글로 써놓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글이 현장에서 사람들 손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걸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제작진은 시청률 확인하는 게 이제 일일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1: 드라마 작가에게는 네. 아마 시청률이 성적표처럼 느껴질 것 같고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뭐 드라마가 좋다고 해서 시청률이 무조건 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전보다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인 건가 해법도 찾게 되고 진짜 시청률 안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시청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0: 시청률은 작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우, 감독, 스태프 들까지 그 모두 땀방울이 찍히는 숫자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일 드라마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일일 드라마 할 때는 거의 매일 정교 석차 받아보는 기분이었고요.
1: 그렇죠.
0: 네, 심으면 열일이는 주 1회라서 일주일에 한 번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요즘 드라마 제작 방식이 그래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가장 네. 큰 차이라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창구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방송이 중심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본방뿐 아니라 뭐 클립, 뭐 1분짜리 쇼츠로 맛보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다가 아, 이거 괜찮네 그러면 또 몰아서 보시기도 하고 뭐 화제성, 반응, 흐름까지 함께 움직이니까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한 편이 세상에 나가는 방식도 훨씬 입체적이고 제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작가도 고민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네. 뭐 대본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1: 네. 방영되고 있는 심으면 열리리는 네. 도시 가족들이 귀농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농촌 힐링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0: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항상 쓰고 싶어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결혼하자 맹꽁아도 가족 이야기였고요.
1: 네.
0: 이제 그 후에 이거는 그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농촌은 사람을 조금 더 느리게 살게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느림 속에서 가족이 서로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식 농사라는 말을 하듯이 그 농사와 가족은 진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이 가족들을 강제로 이 느린 곳에 툭 떨어뜨려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힐링이라고 쓰고 생고생이라고 읽는 그런 귀농 생활을 통해서 결국 가장 단단한 걸음은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1: 네.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틈틈이 소설도 네. 쓰고 또 라디오 구성 작가로도 활동하시면서 네, 네. 드라마 작가가 되셨는데
0: 네.
1: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책과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다락방에서 제인 에어를 듣게 되면서부터라고 네. 하셨는데 네. 10살이면 좀 빨랐던 거 아닌가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저한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지 두 분이 있었는데요.
1: 아.
0: 그 저희 오빠들이 그 책을 좋아해서 다락방에 책들이 가득했어요.
1: 네.
0: 거기 뭐 연애 소설 같은 것도 많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거기가 거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는데.
1: 그렇군요.
0: 거기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제인 에어를 집어 들었는데, 그게 이게 책장을 넘긴 게 아니라 제가 그 제인 에어의 그 삶 속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1: 네.
0: 그 뒤로 거기 있는 소설들을 이제 막 계속 읽었는데 그 다 읽다가 아직 안 읽은 책들은 궁금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1: 네.
0: 그걸 들고

0: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수학책은 안 가져가도 소설책은 가져가서 네. 읽다가 몰래 읽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고전들 닥치는 대로 다 읽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책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 책들이. 저도 모르게 좀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글을.
1: 책에 빠져있다 보니까 네. 나도 이런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0: 네. 네.
1: 아, 드라마 작가가 되신 게 1989년도신데 청소년 네. 극장을 통해서거든요. 네.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제 데뷔는 어떤 준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뛰어든 돌진?
1: 아.
0: 네. 그때 제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때였는데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KBS의 라디오 청소년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그 이야기가 끝나는 형식인데 일일 드라마였는데
1: 네.
0: 청소년 극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 아이들 얘기,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사였으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원고를 썼어요. 그
1: 네.
0: 20분이면 원고, 그때는 원고지 썼거든요. 그래서 몇 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낭송해 보면서 20분 분량의 원고지 몇 매구나 해서 이거를 한 달분을 써서 제가 그때 부산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걸 보따리에 이렇게 한 달분을 묶어서 KBS 라디오에 무조건 찾아와서 그 청소년 극장 그 뭐 이렇게 PD 책상에 네. 놓고 갔는데요.
1: 아, 그래요?
0: 예, 그 분이 얼마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1: 네.
0: 형식은 좀 안 맞는데 재밌다.
1: 아.
0: 같이 일해보자.
1: 네.
0: 그래서 그때 거의 8년을 교사와 병행해서
1: 와,
0: 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1: 와,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책상에 올려놓은 글을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0: 그러니까요. 예. 그때 그 피디님 성함이 이기재
1: 네.
0: 피디님이신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의 저는 없었죠.
1: 신기하네요.
0: 예, 너무 감사한.
1: 공모전 그런 것도 아니고
0: 네,
1: 무작정
0: 맞아요.
1: 들고 오신 거군요.
0: 네.
1: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작가님 언니가 또 송정현 작가이시라고
0: 네, 네.
1: 자매가 이제 글을 함께 쓰고 계신데
0: 네.
1: 어떻게 또 집안에 글 쓰는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자매가 함께 작가로 활동하니까 좋은 점도 있으시겠네요.
0: 좋은 점 100%입니다.
1: 네. 네.
0: 저희 집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작가 상담소가 있는 셈인데요.
1: 네.
0: 근데 저희 언니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생일 되면
1: 네.
0: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1: 네.
0: 네, 유난히 떠는데요. 그래서 언니는 제 글의 첫 독자이기도 하고요. 늘 처음 언니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언니는 좀 기살리기 대장.
1: 네.
0: 그래서 막
1: 칭찬해 주시고.
0: 칭찬 엄청 해주고.
1: 네.
0: 제가 약간 좀 시리에 빠져 있거나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는 너가 아니면 누가 쓰니 이러면서 아마 언니가 없었으면 제가
1: 네.
0: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그렇군요.
0: 제 인생의 커다란 동지입니다.
1: 누가 먼저 작가가 되셨어요?
0: 언니가 기자하다가
1: 네.
0: 라디오국에서
1: 네.
0: 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보따리에 싸서
1: 네.
0: 원고 들고 올 때가 저희 언니가 며칠 후면 독일로 그 형부를 따라서 가야 되는
1: 네.
0: 시기였어요. 근데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1: 네.
0: 이제 언니가 가고 나면 진짜 이거는 전해줄 길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무작정 비행기 타고 와서
1: 네.
0: 밑에서 그 작가실로 전화해서 언니 잠깐 내려와봐.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1: 네.
0: 이거 연출 뭐 이기재 이렇게 하는 말 듣고
1: 네.
0: 그분한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러고 난 빨리 또 비행기 타고 와서 수업 들어갔거든요.
1: 네.
0: 저희 언니가 그때 이거를 이기재 그 피디님 책상에 놓지 않으면 그 저한테 나중에 큰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놨다고 그래서 언니가 결국 어떻게 보면 전달자 역할을
1: 그러네요.
0: 해준 거죠.
1: 네. 네. 하필은 또 이곳에 계셨으니까 또 그게
0: 네, 맞아요.
1: 가능했던
0: 네.
1: 거고요.
0: 네.
1: 운명이었네요. 정말.
0: 네.
1: 그동안 쓰신 책도 정말 많은데
0: 네.
1: 송정림 작가님 책은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따뜻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해피엔딩을 선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0: 우선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해피엔딩도 여러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사랑의 해피엔딩은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1: 네.
0: 뭐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언해피 엔딩은 아닌 것 같고 그

0: 저는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바꿔놓는 관계라면 그것도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게 해피엔딩은 그 어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말이라기보다는 사람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결말에 가까워서 제 드라마가 약간 새드엔딩인 부분도 역시 이런 결에서 해피엔딩이 아닐까.
1: 그렇군요. 네. 막 틀에 박힌 해피엔딩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큰 범위에서의 해피엔딩인
0: 네.
1: 거네요.
0: 네.
1: 드라마 데뷔 37년 차신데 이번에 드라마 작가의 삶을 기록한 책을 내셨어요.
0: 네.
1: 온전히 드라마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0: 네.
1: 이 드라마 작가의 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죠?
0: 제가 결혼하자 맹꽁아 1일 드라마 120회 넘게 이제 작년 봄에 마쳤는데요.
1: 네.
0: 그 드라마를 하는 동안에 원래 1일 드라마 뭐 기획부터 하게 되면 거의 1년 반 동안 작업실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거든요.
1: 네.
0: 죄수로 살아가는데.
1: 그렇네요.
0: 네, 거기서 추록하는 날 문득 남의 이야기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는 에세이집을 한 거의 40권을 냈어요. 근데 제 이야기는 잘 안 했거든요.
1: 네.
0: 네, 근데 이번에 내 이야기도 한번 걸어온 시간을 돌아볼까? 물론 뭐 제가 뭐 성공한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이제 멈출 것도 아니지만 한 번쯤 이렇게 한참 더 써야 되겠지만 어디쯤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더 앞으로 문장을 단단하게 쓰기 위해서 한번 돌아볼까 이래서 제가 원래 매일 새벽마다 에세이 한 편씩 쓰는데 이번에는 이 주제로
1: 네. 네,
0: 책학원이 될 때까지 썼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드라마 작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다 보니 내 인생을 공부하게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군요.
0: 네.
1: 이번 책 제목이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인데
0: 네, 네.
1: 어떤 의미인가요?
0: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쓰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이럴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고마운 사람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고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순간들에 대한 고마움, 네, 그리움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1: 네.
0: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득문득 그 이런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면 이제 곧 당신의 그 순간도 올 테니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1: 네, 저 음악 한 곡 듣고 송정림 작가님의 수필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0: 오늘 만나볼 책은 송정림 작가님의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작가의 말 시작은 일찍이 정한 묘비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컷 썼다. 아무래도 워낙에 책도 많이 쓰셨고 드라마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집필할 때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글을 꾸준히 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묘비명이 나왔을까요?
1: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돌아가실 때 묘비명을 뭐로 할까 이래서 그 식구들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미리 정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실컷 썼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네. 이게 약간 직업병 같기도 한데 저는 쓴다는 말이 참 좋거든요. 글도 쓰고 힘도 쓰고 이제 마음도 쓰고 그렇게 남김없이 살다가고 싶다는 뜻인데요. 뭐 한 방울 마음까지 남김없이 네. 쓰다 가는구나.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연료를 0.1리터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태우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실컷 썼다. 예, 그래서 난 참 실컷 쓰다 간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0: 정말 작가님 풀어주시니까 썼다라는 말이 진짜 멋지게 들리네요. 드라마를 쓰시지만 일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었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걸까요?
1: 저는 누구나 이렇게 드라마 제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로 하면 장편 드라마 나온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도 그런데요. 우선 저는 떠오르는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막 괜찮다고 하지만 안 괜찮은 걸 다 아셔가지고 네. 그 허리 수술하러 오셨었는데 거기에 그 허리춤에 이렇게 파스 냄새 같은 게 이제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 두었던 그 손수건에 그 싼 돈하고 네. 그다음에 금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근데 그 금반지가 거의 수십 년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금반지인데 그걸 어떻게 빼셨는지 이 손가락이 하얗게 짓물러지도록 빼셔가지고 네. 제 책상에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화내면서 나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놓고 가셨고 그 나중에 그 엄마랑 그 우리 커플링 맞추자 딸하고 엄마가 네. 하는 커플링 그래서 엄마의 그 자리에 저와 함께한 커플링을 맞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는데 이거는 결혼하자 맹꽁화에서 그 드라마로 이미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네, 제 경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 장면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하셨네요.
1: 네, 그때 많이 좀 반응들이 네. 많이 울었다.
0: 또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주 성격 못되고 순하지 않고 길들이기 어려운 연인. 그런데 묘하게 매력이 넘쳐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연인. 헤어져놓고도 그리워서 달려가고 굳게 닫힌 문 앞을 서성이다가 꽝꽝 문을 두들겨보다가 그 앞에 주저앉아 울게 하는 연인. 그러다가 기어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 미치게 만드는 연인. 이 시크한 연인에게서 나는 앞으로도 벗어나지 못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도 같고 이보다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써도 써도 어려운 게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1: 이 드라마의 작가로서 이 어려움은 그 쓰는 일도 있지만 드라마가 이제 저 혼자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이 드라마 쓰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이제 얘기고요. 드라마 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람을 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많이 또 어려워졌어요. 사람을 담기가 사람의 마음이 늘 예측을 벗어나고 사랑이나 상처 같은 것도 매번 달라요. 또 관계도 좀 복잡해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쓰고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 쓰고 싶은 글은 그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다음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뭐 네. 슬픔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도 다시 눈물 닦고 일어나는 사람, 그다음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근데 서로 이렇게 보듬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를 꼭 쓰고 싶습니다.
0: 네. 드라마 방영 중에는 아무래도 시청률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 작가님께서 한 사람의 시청자를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시청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뭐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이제 드라마 작가를 그만해야 되나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날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 작가 컨퍼런스가 그 후쿠오카에서 있었어요, 일본에.
0: 네. 근데
1: 도쿄에서 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뭐 스타 작가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냥 뭐 성실함 정도 담당하는 아주 그런 작가였는데 갔는데 도쿄에서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만나러 그 후쿠오카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때 그 일본에서 제 1일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뭐 다들 송정임 작가님 찾아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타 작가도 아닌데 저를요? 막 이러고 물어봤는데
0: 네.
1: 그분이 당신이 쓴 드라마 대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정말 그 통역이 맞냐? 막 이러면서
0: 네.
1: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세상을 놔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마침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대사 하나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끝까지 공항에 며칠간 계속 따라다녔고.
0: 와, 정말 찐팬이었네요.
1: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때 저 이분이 나 드라마 계속 쓰라고 그냥 하늘이 보내셨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0: 예.
1: 이제는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구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요.
0: 분명히 그렇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또 드라마 대본에 대해서 된장을 풀어서 된장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1: 제가 그 30대 초반에 일일 드라마를 처음에 맡았어요.
0: 네.
1: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치기 어린 문학 소녀 출신이잖아요. 제가.
0: 네.
1: 그래서 드라마로도 문학을 하겠다 하는 생각에 굉장히 멋지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멋을 부렸어요. 지문에도. 근데 그때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 그 산소에서 막 울고 불고 아버지 막 이런 장면을 제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멋지게
0: 네.
1: 승화시키고 싶어서 그 지문을 카메라가 하늘로 맑은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미 그 슬픈 며칠이 다 흘러버린 걸로 썼는데 CP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와봐라 해서 갔더니 그 송 작가 그 드라마는 그 뽕짝이다 샹송이 아니다
0: 네.
1: 그리고 그러면서 된장을 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0: 네,
1: 네 막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국적 없는 스프 밍밍한 스프 끓이지 말고 진한 뭐 스프 막 된장 찌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0: 네, 네.
1: 뭐 그 뭐 이렇게 좀 날 것 한국적인 정서, 막 절절한 막 네. 슬픔, 체온 이런 거 다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뜻으로 된장 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0: 네.
1: 점점 갈수록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네.
0: 드라마 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기획안 쓰기라고 합니다. 드라마 기획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송정림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기획안은 이 드라마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기획 의도, 인물 소개, 줄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드라마가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진심을 어떻게 짧고 임팩트 있게 말하느냐에 기획안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A4 용지 5장,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결혼 제도의 사회적 의미,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의 대학 시절 짝사랑까지 써내려갔다. 기획안을 보낸 날 CP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받았다. 그런데 이거 약간 수필집 같은데요? 그런 반응이 왔다. 수정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도시의 쿨한 작가처럼 썼다. 이 드라마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자 이런 결과가 돌아왔다. 작가님, 이건 좀 건조해요. 가전제품 설명서 같은 느낌이랄까? 기획안 쓰기는 에세이와 광고 사이 어딘가 감성과 전략의 줄타기다. 기획안은 드라마보다 먼저 쓰는 이야기의 미끼이자 첫 번째 설득의 기술이 아닌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다면 기획안에서부터 읽는 이의 심장이 좀 뛰어져야 한다.
1: 기획안에서부터 네. 읽는 이의 심장이 띄워주게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0: 너무 어렵습니다.
1: 네, 이렇게 어렵게 네. 어렵게 기획안이 통과가 돼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0: 진짜 뭐 다른데요. 다 다른데 어떤 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예, 그 되기도 하고요.
1: 네.
0: 어떤 거는 뭐 기다리다 지쳐서 아예 그게 이게 그냥 접혀지기도 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좀 많이 다른데 이게 몇 장 안에서 이 이야기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1: 이제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0: 어필을 해야 되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지금 심으면 열일이 같은 네. 경우는 얼마나 네. 걸렸나요?
0: 심은 열일이는 이것도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 이게 좀 선명하게 좀
1: 색깔이 확실하니까
0: 네, 색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맨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1: 글 쓰는 건 기본일 것 같고 네. 영업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글 영업 어떻게 하시나요?
0: 저는 스스로 영업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1: 네.
0: 근데 좀 작가가 글을 쓰면 요즘은 또 제작사가 많이 담당해주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저는 이제 글을 열심히 써야 되고 다만 작가도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좀 닿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힘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과장해서 말하기보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썼는지 좀 진솔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글이 대신 증명해 주리라 이렇게 네. 믿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기다리는 건 잘해요.
1: 그렇군요. 드라마 보면은 어떤 드라마든 진지함이 기본이지만 유머 코드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맞아요. 어디에다가든지 유머를 네.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작가님은 왠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셔서 네. 웃음 포인트를 어떻게 넣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0: 저는 전 유머가 유머러스 한 사람 되게 좋아하고
1: 네.
0: 유머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많이 웃기고 싶은데 개그 본능 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 유머 집도 많이 보고요. 예능도
1: 챙겨보고요. 열심히 보시는군요.
0: 예, 열심히 보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유머러스 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대사 제가 대사 잘 쓰는 작가 이렇게 하면 유머 그 재치 있게 재밌게 대사 잘 쓰는 작가를 저는 생각해요.
1: 네. 네,
0: 사실 슬프게 쓰고 뭐 그다음에 진지하게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웃기는 거에 비하면 쉽습니다. 원래 인생도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네, 울기는 네. 쉽지만 웃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게 웃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배우도 슬피 잘 우는 이제 배우는 사실 많지만
1: 네.
0: 잘 웃기는 배우는 쉽지 않아서
1: 맞아요.
0: 예, 그 캐스팅할 때도 좀 잘 웃기는 배우는 좀 제가 좀
1: 우선순위에 놓고
0: 예, 예 네. 제가 많이 의견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1: 배우들도 진짜 웃는 연기 할 때가 더 힘들다는 않아요. 이야기 네.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1: 대본 리딩하는 날이 작가 입장에서는 성적표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성패가 첫 리딩 때 예고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숨 고르며 대사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묘하게 공기가 달라진다. 서로 낯설어하던 사람들 사이에 한 줄의 대사가 스며들고 한 번의 웃음이 얼음을 녹인다. 어떤 배우는 감정을 실어 대사를 하다가 실수로 대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해 순서를 놓치고 그걸 옆 배우가 슬쩍 받아 애드립으로 살려낸다. 그 순간 방 안은 긴장이 풀린 웃음으로 가득한다. 그제야 작가로서 마음이 풀린다. 리딩날의 목적은 하나다. 순풍에 돛단듯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한 것. 그래서 리딩 현장은 엄숙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 사실 나는 배우의 연기 톤이 마음에 걸려도 그 부분을 잘 말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배우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배려하느라 그냥 넘어가서 드라마 방영 내내 후회했던 것이다. 대본 리딩에서 나온 배우의 톤은 방영 끝까지 간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부터는 리딩이 끝난 후에 배우와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는 편이다. 간혹 리딩이 끝나고 배우가 아예 교체되는 경우도 생긴다. 배우들끼리 배역을 맞바꾸는 경우도 아주 가끔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대본 리딩하면 뭔가 막 배우들도 트레이닝 입고 가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느슨하게 느껴졌는데 네. 진짜 연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긴장할 때가 맞아요. 대본 리딩 할 네. 때라는 이야기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작가 입장에서는 네. 뭐 등장인물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네. 나중에 자기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네. 궁금해할 것 같고 정말 그날 가장 주목받으시겠어요?
2: 그 리딩 대본 리딩을 전체로 갖고 나서 회식 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물어보 엄청 많이 질문이 오죠. 네. 저는 뭐 러브라인 없나요? 뭐 저는 뭐 중간에 죽는 거 아니죠? 네. 막 네. 그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결말을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제가 몇 번 그래봤는데 아. 결말을 알고 나니까. 연기가 달라져요.
1: 그렇군요. 네,
2: 그 결말에 따라서 이게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연기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필요한 감정의 방향이나 이런 건 알려드리지만 끝까지 다 오픈하진 않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그 리딩 현장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리딩 하고 나면 그 분위기와 그리고 일단 리딩 할 때 이미 이 드라마의 승패가 결정짓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면 또 깔깔 웃기도 하고 막 네. 울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재미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이미
1: 뭔가 썰렁하고
2: 재미 없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큰일 났다.
1: 네.
2: 작가는 막 그 리딩 현장에서 일단 돌아가고 나면 어떨 때는 막 수정하기도 해요.
1: 그렇군요. 네. 그게 하나의 샘플 같다는 생각이 네. 들겠군요. 네. 자, 오늘 송정림 작가의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Fate of Ophelia.

0: 네, 오늘은 송정림 드라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집필하면서는 그 등장인물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물을 창조해내신 분인데도 이런 노력을 하시나 보군요.
1: 네. 창조했지만 인물을 이렇게 뭐 저는 처음에 기획안 쓸 때 인물 이력서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의 그 문항을 다 적어봐요. 막 거의 한 50가지 적어봐요. 막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어떤 때는 막 말 시키기도 하고 네, 해서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탐색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0: 그렇군요.
1: 계속 예, 그렇게 해야지 그 처음엔 이렇게 생경하고 조심스럽게 대사가 나오다가 점점 정이 들면서 그 사람이 막 어떤 때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걸 내가 받아 쓰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완벽하게 이 사람이 이해된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등장인물 이름 정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네. 어떨 때는 아, 너무 성격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아 저렇게 아.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럴 때도 아, 있는데 네. 작가님들 중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작명서까지 찾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 와 그게 이름 때문에 힘드시군요.
1: 네.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0: 네, 이름이. 워낙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1: 그렇기도 또. 하고요. 일단 그

0: 명소하는 그 작가들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송정림 작가님은 드라마 집필 중에 철칙이 마감을 지킨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1998년 꽤 오래전 일이지만 내겐 아직도 생생하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은 거북이보다 느렸고 메일 첨부는 거의 외계 기술이었기에 늘 원고는 보조작가의 두 손에 들려 방송국에 전해졌다. 그 주에 나는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통째로 날렸다. 정신은 미열과 마감 사이에서 아찔한 줄타기 중이었다. 미친 듯이 원고를 써내려갔다. 새벽 3시 드디어 마침표. 원고를 들고 방송국으로 뛰어갔다. 드라마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내 손에 든 원고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우르르 복사기로 몰려들어 복사를 해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쓰러지듯 주저앉아버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원고를 제 시간에 내지 못하는 작가라면 작가라는 이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몸이 아파 며칠을 날려버리고 그 바람에 드라마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됐던 그날 나는 책상 앞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붙였다. 마감은 목숨처럼 지킨다. 이 철칙은 계속해서 지켜졌다. 한 번은 이웃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소음이 거의 콘서트 수준이었다. 그래서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코트를 한쪽으로 제치고 벽 쪽에 노트북을 켜놓고 문을 닫고 웅크리고 썼다. 한여름이었다. 결국 세 페이지만 쓰고 땀 범벅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그 세 페이지가 그날의 마감을 지켜줬다.
1: 네, 정말 배우도 드라마 촬영 때는 아프면 안 되고 네. 작가도 특히 막 장기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0: 네, 맞아요.
1: 정말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한 뭐 비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네, 이날 이후에 저는 이 사건 전에는
1: 네.
0: 진짜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1: 그렇군요.
0: 네. 뭐 한 종일 커피 먹고 쓰고 이랬는데 이때부터 저는 정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안 해본 운동이었고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뭐 화려하진 않고 그 모범생 같아서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냥 꾸준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에세이 쓰고 나서 꼭 요가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거의 제 몸에 이렇게 주는 뇌물 같은 거라고 할까? 그래서 뭐 좀 버텨줘 막 이러면서
1: 네.
0: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건강법은 오래 쓸 수 있게 자기 생활의 리듬을 좀 꾸준히 잃지 않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들 아마 작가의 상상력에서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0: 네.
1: 뭐 취재도 하고 경험도 하고 보조 작가들 도움도 좀 받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네. 취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0: 보조 작가들하고 같이 취재도 하고요.
1: 네.
0: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직접 들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인물의 말투나 뭐 직업의 리듬, 뭐 생활의 결 막 이런 것 들을 사람 만나면서 취재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AI 도움도 받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네,
1: 네.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0: 자료 조사 많이 하고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전에는 무슨 만일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
1: 네.
0: 보조 작가를 보내거나 제가 이제 섭외해서 만나거나 해서 다 메모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이제 그러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냥
0: AI가 예, 물론 이제 확인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1: 네,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료 조사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뭐 작가님들도 혹시 인공지능이 네. 나보다 더 잘 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시나요?
0: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근데 진짜 뭐 더 빨라지고 진짜 똑똑하거든요.
1: 그렇죠.
0: 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긴장이 겁먹는 쪽이 아니라
1: 네.
0: 사람답게 더 사람답게 써야 된다는 긴장
1: 예,
0: 그런 면에서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AI 등장이 작가들에게 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이 느껴봤니? 뭐 이거를 묻는 귀한 자극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는 뭐 막 슬픔을 느끼거나 누구를 위해서 뭐 밤을 지새보거나 뭐 슬퍼서 막 심장이 터질 듯한 이별을 겪어보지는 않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점에서 드라마는 논리가 아니라 약간 비논리를 다루는 감정의 비논리를 다루는 영역이니까
0: 네.
1: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기계가 문장이나 이런 건 만들 수 있지만 살아본 사람의 어떤 떨림까지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0: 네.
1: 그거는 작가들이 이 더 인간답게 우리는 사람을 더 집어넣자 하는 그게 바로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작가로서 그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송정님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1: 예전엔 소설의 페이지를 넘기며 마냥 설레었다. 등장인물에게 빠져서 밤새도록 읽고 또 읽으며 이건 내 이야기야 했는데 이젠 다르다. 문장을 보면서 문장은 좋은데 구성이 아쉽네. 캐릭터가 매력 있으면 이건 드라마화 가능성 있겠다. 판권 있나? 를 궁금해한다. 더 이상 읽는 사람이 아니라 업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책 한 권을 들고 마냥 행복해했던 내 안의 독자는 언제 사라졌을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다. 진짜 시련은 이때다. 정말 좋은 작품. 뭐라고 이런 방구 얹을 수 없는 작품을 보았을 때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던 무렵 나는 한참 글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인물은 움직이지 않고 대사는 자꾸 벽에 부딪혔다. 큰 기대 없이 나의 아저씨를 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대사가 깊었다. 작가인 내가 드디어 시청자가 된 순간이었다. 처음엔 감탄이었는데 5분 지나면서 비교가 되고 10분 지나면서 정신이 내 머리를 조아렸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심신이 탈탈 털린 직업인 한 명이었다. 세상에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작가가 된 후에 시청자나 독자의 즐거움을 뺏긴 것은 둘째치고 내 정신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이 열등감이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는 못 쓴다라는 깨달음과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우물튀었다. 자기 언어를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통의 씨앗. 그 씨앗은 울지 않고는 쓰지 못하고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0: 네, 감탄사가 나올 만큼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면 보는 즐거움도 잠시, 작가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군요. 근데 정말 드라마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네. 명작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을 텐데
1: 네.
0: 그 작가님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1: 그 드라마 작가가 된 후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즐거움을 뺏겼는데요.
0: 네.
1: 저 드라마는 좀 재미없다 이런 작품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0: 네 맞아요.
1: 근데 또 너무 잘 쓰는 드라마를 보면 와 나는 왜 저렇게 못 쓸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넘어선 예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0: 네.
1: 그럴 때 또 뭐 이렇게 무너져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내 영역을 개척하자 그러면서 또 책도 또 보고
0: 네.
1: 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일단 조금 비우고요.
0: 아.
1: 부러운 마음도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다시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0: 네.
1: 작가에게 어떤 스트레스 해소는 쉬는 일인 동시에 또 다시 감각을 채우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자극이 되기도 하는군요.
1: 네.
0: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했다가 엎어진다고 하죠. 또 작가를 못 받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1: 네, 네, 네.
0: 작가 인생 가운데 최악의 터널이었다면 언제일까요?
1: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도 많았고 그때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막 그 딱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0: 네. 네,
1: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1: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또 기회가 또 오고 그 터널 지나고 나면 햇살이 가장 찬란할 때가 이제 오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일단 오늘도 한번 써볼까? 뭐 이래서 오늘 그냥 넘기고 나면 또 이렇게 오늘을 계속 넘기다 보면 그날이 온다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0: 네.
1: 작가는 결국 절실함 하나로 그냥 다음 페이지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약간 최악의 순간들을 이제 꼽는 것보다 그 순간에도

0: 이제 끝내 쓰는 쪽을 택한 저 자신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1: 그렇군요. 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네. 그 주인공 특유의 악과 깡으로 또 주변의 네. 도움으로 여러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견디고 그렇죠. 헤쳐나가시나요?
0: 저는 드라마에서 누가 짠 나타나서 멋지게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썼지만 네, 저한테는 이제 그런 그건 아니었고
1: 네.
0: 저 역시 진짜 속으로는 재난 영화 몇 편 찍죠. 막 뭐 흔들리고 막 겁나고
1: 네.
0: 자신이 막 초라해지게 느껴지고 막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을 그냥 일단 넘기자.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이 파도 넘기고 나면 그 다음 파도 그냥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사람은 또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을 잘 헤쳐나갔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과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해졌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쓰신 드라마 가운데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 네, 네. 이 작품이 마음에서 퇴고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왜 그런가요?
0: 제 책에 쓰다 보니 문득 그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의 이 내용을 쓸까 말까. 예, 왜냐하면 좀 아픈 내용이 있어요.
1: 네.
0: 네, 뭐 진짜 파란만장한 가장 파란만장한 드라마. 최악의 터널이 여기도 있네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그만큼 애정도 깊었는데
1: 네.
0: 정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았어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이 앓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작가에게는 작품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끝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어떤 작품은 원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마음에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작품도 있거든요.
1: 네.
0: 이 슬플 때 사랑한다가 약간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네,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아직 떠나보내지
1: 아픈
0: 못한
1: 손가락으로
0: 아픈
1: 남아있네요.
0: 손가락입니다. 네.
1: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드라마로 네. 남아있지만 덕분에 네. 작사가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요?
0: 아, 맞아요.
1: 어떤 얘기인가요? 네.
0: 이게 그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 그 기획안을 내잖아요.
1: 네.
0: 근데 음악 감독님이 그 기획안을 보시고 그 기획안의 문장들을 가사로 써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1: 그렇군요.
0: 예. 그 저는 그 전에 인디 밴드 가수 어떤 분이
1: 네.
0: 제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가사를 거기서 좀 써도 되겠냐 그래서 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돈이 없는 가수라
1: 네.
0: 그냥 돈은 안 드리고 작사가로 이렇게 등록은 해드린다.
1: 네.
0: 그랬었는데 제가 작사가로 등록이 되어 했었는데 마침 제가 작사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다듬어서 보냈는데
1: 네.
0: 그 OST 중에 노래 한 몇 개가 제 그 기획안 속에 있는 글귀로 네, 그 만들어졌습니다.
1: 네.
0: 영광이죠.
1: 그렇군요. 또 네. 이 곡 들을 때마다 또 아픈 손가락인 드라마가 생각나면서 또 그 아픈 것도 사실은 추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이제 심으면 열일이는 제작을 마쳤으니까 네.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고 어떠신가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네. 드라마 계획하고 계신가요?
0: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편성이 될 듯 말 듯 하고 있어서
1: 그렇군요.
0: 지금 가장 지금 많이 마음이 고단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그렇군요. 기회가 놓고 또 이제 또
0: 네, 지금 기회가
1: 심사를 기다리고 있군요.
0: 네, 예. 대본 네 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1: 네.
0: 수정 또 회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1: 네.
0: 그러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또 에세이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이제 쓰는 일이 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처음에 소개해 주신 묘비명 네. 실컷 썼다처럼 부지런히 계속해서 써 나가실 것 같고 그 묘비명이 꽉 찰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드라마 주인공은 어떤 직업인가요?
0: 그 여자 주인공은 부동산 중개.
1: 그래요.
0: 네,
1: 예.
0: 남자 주인공은 투자자입니다.
1: 그 드라마가 나오면 반갑게 열심히
0: 집에 대한 이야기.
1: 네, 네. 네.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드라마 작가 송정림 작가의 수필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데이빗 란츠의 연주로 크리스토퍼 리스트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과일 고를 땐 맛을 보고 모양도 살피고 향도 맡아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땐 화면 속 상품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일 세트의 상당수가 크기나 당도,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대과 고당도 같은 표현은 있었지만 실제 중량이나 당도 수치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빠진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실제 같은 대과 표시 상품이라도 사과의 무게가 최대 1.7배까지 차이가 났고 가격 역시 최대 4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온라인으로 산 과일은 복불복이다라는 말도 나오죠.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일기예보의 잘해봐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한번 만나볼까요?
2: 오늘은 미국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와 웨딩 앤 한복의 로라 박 대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의 백미가 한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의 축하 공연 무대였다고 합니다. 노래가 나오기 전 딱 3분 동안 펼쳐진 무대는 주최 측 디자인팀이 엄청난 투자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공연은 단청 문양과 전통 산소화를 배경으로 판소리 가락, 또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무대였다고 합니다. 이 판소리 소리꾼이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길게 늘어진 놀이기를 착용을 했는데 칼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최고급 실크 원단을 사용한 한복을 입고 무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을 위해서 돌비 극장을 가득 메운 헐리우드 스타들과 전 세계 팬들의 무대에서 돋보인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원더풀을 외쳤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한복은 LA 하인타운에서 있는 이와 웨딩 앤 한복이 로라 박 대표가 시상식을 준비한 오스카 디자인팀과 협업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1: 한복을 제작하려면 한국을 찾는 일도 많았겠어요.
2: 그렇습니다. 이 박 대표는 시상식이 끝난 후 열흘 뒤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시상식 공연에 쓰일 의상을 제작하는데 열정을 쏟아서 머리도 지킬 겸 또 한복 원단과 부자재 구매 등을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요. 오스카에서 한복을 입고 창을 부르고 무용을 한다는 것이 정말 꿈같은 일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캐드헌이 뜨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상식에 참여했던 영화 예술인들에게 확실하게 한복을 각인시켰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한복의 인기는 이 박 대표가 일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오스카 시상식 때 한복이 빛나긴 했지만 이미 한복 인기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체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1: 한복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던가요?
2: 박 대표는 이런 인기는 결국 한국의 위상이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 동방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복은 그래서 결국 문화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상승한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표는 자기의 한복점 앞에 Only for Reservation,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입간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한복을 구경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문 열고 들어온 통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요. 바로 한복의 인기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복 제작 요청도 쇄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그렇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무대를 꾸민 것도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올해 가을 추수행사 때 한복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3년째 이 박물관 추수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시아 아트 뮤지엄과도 추수행사 때 의상을 제작할지를 놓고 현재 조율 중이고 확정이 되면 한복 전시와 판매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박 대표는 2014년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공식 개막전 때

0: 선수가 뛰는 샌디리고 파트리스 선수단이 단체로 입었던 한복 40벌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미국인들 사이에 한복 하면 로라박을 떠올릴 정도로 이게 한복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인들이 왜 한복을 좋아할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 그러게요. 미국인들은 왜 한복을 좋아하는 걸까요?
0: 이 미국인들은 한복이 좋지만 결국은 한국인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 대표에 따르면 한복을 입어야만 한국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복 체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 진짜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지 못하면 남자는 걸프렌드, 여자는 보이프렌드도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일본인이 절대적인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이 확실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대표의 그 한복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0: 이 대표는 제기동에서 출생이 됐는데요. 마침 부모님이 포목점을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 포목시장에서 보냈는데요. 부모가 60년간 포목상 운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도움이 되었고요. 아들 셋이 가업을 계승하려 했지만은 셋째 고명딸인 이 박 대표가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하면서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포목상은 남자가 하는 것이 대사투수인데 이 박 대표가 이어받게 된 것인데 아마 결국 끼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복과 양장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기술자인 이 박 대표가 절대 색감을 가진 것이 끼이고 다른 한복과 이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 박 대표는 타고난 비즈니스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LA에서 한복 원단 한번 팔아보고 싶다 제안을 했더니 부모께서 미쳤냐라는 대답과 함께 누가 한복을 샀느냐라는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외상으로 좀 주세요. 대신 겉감 말고 안감을 주세요. 이 졸라서 안감을 받아서 LA에서 팔았는데요. 의외로 많은 한복집에서 그 안감을 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단은 내가 한국에서 구매해 팔면 되겠다 생각하고 즉시 이제 세력에 옮겼는데요. 1990년 지금의 빌딩에 이와 코리안 트래디셔널 한복이란 한복점을 차렸고 이와는 이 박 대표의 한국 이름인 이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아하 한복 사업이 시작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고비 같은 건 없었을까요?
0: 막 고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박 대표 욕심처럼 사업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작정 한국에 와서 한복 원단과 부자재 등 10만 달러치를 구매해서 미국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수입에 필요한 HS 코드가 없다며 미국 당국이 전량 폐기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 박 대표는 당시 뭔지도 모르고 수소문을 해서 아 그것이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코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곧장 한국으로 돌아와서 HS 코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복에 대해서 코드를 받은 1호가 되었습니다. 한복을 더 배우고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보고자 2010년 귀국해서 8년간 한국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높았는데요. 그러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이만기 씨가 진행하는 KBS 동네 한 바퀴 또 6시 내 고향 등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30년간 한 업종으로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바로 터줏대감인데요. 바로 이민 역사를 박 대표가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가장 큰 위기로는 어떤 상황을 꼽던가요?
0: 박 대표에게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고 합니다. 가게 손님이 뚜껑켜 막막했다 그러는데요. 이때 바로 온라인 시장에 눈을 뜬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단을 집에 가져와서 색동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올렸는데 이를 본 외국인들이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한복 외에 토탈 비즈니스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한복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지만 오늘날 한복이 이렇게 뜰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고 명예를 찾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해피한 또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0: 이 박 대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은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LA 중앙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쿨을 열어서 후학을 가르친 일을 하지만 아직도 갈증이 시원하게 풀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좋아야 된다. 이런 어떤 다른 방법의 전수도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0: 그 방법 중에 하나로 30년간 적었던 한복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묶어서 이 가제로 아리랑이라는 책을 펴내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베이시스가 부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진짜 헤매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1: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2: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지난주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이야기를 통해서 가격은 어디에서 정해지는가를 풀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3: 예, 지난주에 다섯 가지 단어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희소성, 수요, 공급, 진입장벽, 그리고 가격의 신호기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격은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 가격은 신호다.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무슨 의미였죠?
3: 어떤 물건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그건 시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쪽에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일손과 돈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가 물가 높다, 고물가다 하잖아요. 근데 올해 4월 채소 가격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2.6%나 떨어졌다면서요.
3: 맞습니다. 바로 그 소식이 오늘 이야기할 정확한 시작점인데요. 그것도 작년에 한바탕 폭등했던 바로 그 품목들, 양파, 양배추, 당근, 이 품목들입니다.
2: 네.
3: 올해는 거꾸로 12%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100원 팔면 72원 남기는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장의 또 한쪽 끝에서는 이렇게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같은 시장이지만 한쪽에서는 폭등하고 한쪽에서는 폭락하는 중인 거군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질문 하나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가격이 한번 오르면 왜 결국 다시 내려갈까? 아마도 이 답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세 가지 새로운 경제학의 풍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장의 자기조정, 가격 탄력성,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신문에서 폭등이니 폭락이니 하는 머릿기사가 나오더라도 아주 차분하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시장의 자기조정. 무슨 뜻이죠?
3: 여기 좀 이게 다 좀 어렵게 되어
2: 네,
3: 있는데요.
2: 좀 그래요.
3: 시장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시장은 알아서 균형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격이고요. 다시 채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작년에 양파나 양배추, 당근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 가격을 가격을 보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2: 양파, 양배추, 당근 더 많이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3: 그렇죠. 정확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너무 상식처럼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2: 네.
3: 이게 올해는 양파를 더 심으십시오 하고 시키지 않아도 농민들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 봄에 양파를 한 마지기 심었던 분이 올해는 두 마지기를 심고 옆밭에서 다른 작물을 키우던 분도 양파를 바꿔서 심습니다. 가격이라는 신호가 모두에게 똑같이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2: 네.
3: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 양파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한 해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제는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한참 넘어버리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올랐던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2: 이 영향으로 작년에 폭등했던 채소값이 올해엔 12% 넘게 떨어진 거군요.
3: 맞습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인데요. 이건 채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사실 같은 운명입니다. 영업이익률 72%라는 게 신호가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너도나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설 거고요. 다만 반도체는 농사보다 훨씬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 신호가 결실로 나타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또 걸릴 거고요.
2: 그러니까 시장의 자기 조정이라는 게 모든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긴 한데 농산물처럼 빨리 일어나는 게 있고 반도체처럼 느리게 일어나는 게 있다 이런 얘기군요.
3: 정확합니다. 그 속도 차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두 번째로 짚어드릴 단어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단원 좀 어려운데요.
2: 맞아요.
3: 뜻은 단순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얼마나 더 사거나 덜 사는지 그 반응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면 좋은데요. 휴대폰 값이 갑자기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못 사죠. 일단 쓰던 거 계속 써야죠.
3: 그렇죠. 그쵸? 엄마나 와이프한테 혼나죠. 휴대폰을 안 사고 미룰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뚝 떨어집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배추값이 두 배가 오르는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해 김치를 안 담그진 않을 겁니다.
2: 그렇죠. 아니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긴 사야죠.
3: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배추나 쌀, 식용유, 뭐 두루마리 휴지 같은 필수품들은 가격이 올라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사면 당장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에 둔감하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탄력적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요?
3: 이게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인데요. 네. 수요가 비탄력적인 물건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출렁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안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서글로 사겠다고 나서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공급이 조금만 늘어도 어차피 평소만큼만 사면 되니까 남는 물량은 또 처치 곤란이 돼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2: 아,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시장이 자주 들썩들썩하는 거군요.
3: 맞습니다. 농산물은 사실 두 번 비탄력적인데요. 수요도 비탄력적이고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요. 네. 공급도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2: 맞아요.
3: 작년에 양파값이 오른다고 오늘 당장 양파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수요도 둔하고 공급도 둔하니까 그 사이에는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정신없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건 뭐 농민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시장에 망가져서도 아니고 그냥 그 물건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3: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요. 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는 하는데 그 균형으로 가는 길이 너무 출렁이니까 그 출렁임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그러면 이 시장의 자기 조정이라는 게 뭐 가격이 차분하게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출렁출렁 하면서 가는 뭐 그런 모습인 거네요.
3: 맞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사이클이라고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기라고도 합니다. 시장은 균형을 향해서 가긴 하는데 깨끗한 선형의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갑니다. 이거 마치 우리 인생 같죠. 네, 성장은 하는데 계속 이제 어려운 거죠.
2: 네.
3: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요. 이 현상을 가장 일찍 발견한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미국 농부들이었습니다. 미국 농부들이 옥수수랑 돼지를 같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옥수수를 먹고 자라니까요.
2: 네.
3: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해에 돼지값이 오르면 농부들이 너도나도 돼지를 더 키웠고 그 결과 다음해에는 돼지가 시장에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다들 돼지를 줄여서 다시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2: 그러니까 마치 숨을 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들이쉬고 다시 내쉬고 또 들이쉬고.
3: 그렇죠.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 네.
3: 시장도 숨을 쉽니다. 그것도 농산물처럼 비탄력적인 시장일수록 호흡이 깊고요. 휴대폰처럼 탄력적인 시장일수록 호흡이 얕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은 어떻게든 숨을 쉬면서 균형을 찾아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 배추값 폭등 다음엔 폭락이 왔고 2017년에 계란값이 한바탕 뛴 다음에도 그랬고 2024년에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불릴 만큼 올랐다가 또 이제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호흡이 품목만 바뀌어가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렇게 가격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청취자분들

0: 올해는 왜 이렇게 싸지 하실 때 뭘 떠올리시면 될까요?
1: 예, 이제 우리 방송을 일단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방송 내용 중에는 세 가지를 차례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작년 가격이 신호가 됐겠구나.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었겠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번 숨을 내쉬는 중이구나. 이 세 가지면 가격의 출렁임이 사실 더 이상 무섭진 않을 겁니다. 시장이 자기 균형을 찾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0: 그런데 이게 단순히 농산물에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1: 아, 이제 여기에 오늘의 행간이 숨어져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사이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농산물은 조금 빠르고요. 반도체는 느리고요. 부동산은 훨씬 더 느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장이든 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지난주에 한국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요. 뭐 하이닉스가 지금은 영업이익률 72%지만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는 회사가 적자였습니다. 한 해 전체로 7조 7천억이 넘는 손해를 봤어요. 그때 메모리 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 회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0: 2년 만에 한 해 7조 적자에서 분기 영업이익 38조 원으로 바뀐 거네요.
1: 저는 제가 써놓고도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반도체 사이클의 호흡인 겁니다. 농산물은 한 해 만에 위아래로 출렁이지만 반도체는 몇 년 단위로 깊게 한 번씩 숨을 쉬는 거죠. 호흡의 길이만 다를 뿐 시장이 살아있다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정지된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르내리는 호흡이다. 그리고 그 호흡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싼 시절에 우쭐하지 않고 싼 시절에 절망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차분한 경제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럴듯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전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해주면 좋을까요?
1: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야, 작년에 그렇게 비쌌던 양파가 올해는 왜 싸졌을까? 아이는 당연히 갸우뚱하겠죠. 한마디만 더 보태면 됩니다. 비싸지면 사람들이 더 만들고, 더 만들면 다시 싸지고, 또 안 만들면 다시 비싸지고, 시장은 늘 그렇게 숨을 쉰다는 걸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싸졌다고 영원히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싸졌다고 영원히 싸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 점을 한 줄 마음에 새겨주면 시장의 자기 조정이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사이클, 이 모든 것들이 요 하나에 다 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0: 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큰 호흡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특정 상품, 뭐 한두 가지 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라 전체의 물건값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말들이 그건데요. 마침 며칠 전에 4월 물가 통계도 또 발표가 됐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는 또 슬픈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흔들리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입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2: 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에 또 부쩍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노후 재테크 부분에서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에 그 노후를 위해서 간병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라면서요?
2: 맞습니다. 요즘의 뉴스에서 이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이런 단어들이 정말 심심찮게 들려오거든요.
1: 맞아요.
2: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요새 간병인 하루 일당이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훌쩍 깨지는 셈이다 보니까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부모님의 간병비 혹은 배우자의 간병비를 감당하기가 벅찬 시대가 된 겁니다. 게다가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완전 진입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배우자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노후를 내가 스스로 준비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이 간병보험, 상당히 인기 있는 보험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1: 이 간병보험도 뭐 보상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크게 어떻게 나뉘나요?
2: 네, 간병보험은 보상을 사람으로 받느냐 돈으로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이 필요해지면 보험회사에서 제휴를 맺은 이 콜센터를 통해서 업체의 콜센터를 통해서 간병인을 병원으로 직접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

0: 일당 보험인 건데요. 이거는 내가 플랫폼이나 업체를 통해서 이제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알아서 구해서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은 보험사가 하루에 정해진 금액,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을 따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는 거랑 현금을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0: 이게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을 보내주는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니까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니까 물가 상승에 확실히 방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간병비가 하루에 30만 원이 되든 40만 원이 되든 내가 추가로 낼 돈,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죠. 하지만 명확한 단점이라고 보면 이 유형은 오로지 갱신형에서밖에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 갱신은 3년이나 10년 정도의 주기로 갱신이 되는 건데 나이가 들고 간병인 인건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갱신 보험료를 여기에 다 녹일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이 돈이 폭탄처럼 뛸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현금을 지급받는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한 보험료가 만기까지 쭉 똑같이 유지가 되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방식이라서 노후 자금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가 상승을 꼽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하루의 보장액이 15만 원 정도로 충분해 보여도 10년 뒤에는 뭐 간병비가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나머지 10만 원, 15만 원 정도를 내가 그 차액을 오롯이 이제 사비로 메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리할까 좀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보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0: 있습니다. 이 최근에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체증형 특약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맞춰서 보험사가 주는 현금도 같이 올려주겠다. 그런 특약을 넣으시라라는 건데요. 이 가입하고 나서 5년이나 10년 정도 이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급하는 하루 일당의 금액을 10%나 20%씩 약정한 대로 자동으로 올려주는 방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간병비로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지만 네. 5년 뒤에는 18만 원, 10년 뒤에는 21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향후에 인건비가 오를 걸 대비해서 비갱신형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나는 인플레이션을 방어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요 특약을 같이 선택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 중에 하나 정도는 복용하시잖아요. 이런 지병이 있어도 가입이 되나요?
0: 네, 요즘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병이 있으면 이 보험 가입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이른바 유병자 간병보험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간편심사를 하는데요.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의 소견은 없었는지 최근에 2개월에서 2년에서 5년 내에 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은 없는지 그리고 중대 질환의 진단은 없었는지 이 몇 가지의 간단한 질문만 통과를 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표준형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갱신 혹은 월납입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더 비싸고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건강하실 때 하루빨리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유병자 상품 심사 조건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 궁금한 게 간병보험하고 치매보험은 같은 건가요? 이거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개가 다른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임상치매평가, 이 CDR이라고 부르는 이 척도 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 보험금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치매가 아닌 중풍, 파킨슨병,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는

0: 반면에 장기 요양 보험, 그러니까 간병 보험은 질병 종류를 거의 따지지를 않아요. 원인이 뭐든지 이 혼자서 씻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이 국가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기만 하면은 보상금이 이제 좀 유연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0: 보장 범위만 놓고 보면은 장기 요양 보험이 치매 보험보다 훨씬 넓고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특별 질병만 보장하는 치매 보험보다는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 보험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그 병원에 꼭 입원을 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요즘은 그 요양병원 말고 집에서 요양보호사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병원 생활을 꺼리고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제가 급여 특약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 요양 등급을 이 국가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이 상태에서 집으로 방문 요양 보호서를 부른다거나 일명 어르신 유치원으로 불리는 주 야간 보호센터를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신다면 보험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보통 매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통장으로 현금이 꽂히는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라서 노후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쏠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이 형태를

0: 일반 병실에 입원하시는 것과는 받는 금액이 좀 확실히 달라집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하루에 부담하는 실제 간병비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로 간병비를 내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이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을 했을 때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하루에 15만 원 정도 이 정해진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보장 금액을 상당히 낮춰서 지급을 합니다.
1: 네.
0: 최근에 대형 종합병원들이 이 통합서비스 병동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로 가시는 이 종합병원이 저 방금 짚어드린 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험약관에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에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요 부분을 별도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간병보험 가입하기 전에 약관에서 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주의사항이나 뭐 함정 같은 게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0: 네, 가장 주의하셔야 될 함정이라고 본다면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 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노환으로 크게 아프게 되면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아무래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간병보험이 일반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정해진 금액을 꽉 채워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팍 깎아버립니다. 요양병원은 여러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공동 간병 시스템이 많이 있다라는 이 이유로 보험사가 금액을 확 낮추는 건데요. 따라서 가입을 할 때에는 약관에 요양병원 입원 시에 지급액은 얼마로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요양병원을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지급한 이제 생각하신 금액이랑은 좀 차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또 보통 한 사고나 질병당 180일까지만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그 뒤로는 면책기간 그러니까 몇 달간 이제 쉬어야 다시 보장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장일수 한도도 결제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라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가입 전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행복백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전인권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수타사 산속길 2코스를 찾아갑니다. 강원도의 명품 탐방로인 수타사 산속길은 모두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는 코스인 2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5월의 싱그러운 실록 속에서 청정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수타사 산속길 2코스의 들머리는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 앞에 있는 수타사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수타사 입구가 나타나고요. 곧바로 울창한 숲길이 수타사까지 이어집니다.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천년 고찰인 수타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탐방로입니다. 본래 수타사 계곡 깊숙한 곳에 있는 신봉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산길이었는데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정비한 후에 지금과 같은 명품 탐방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수타사 산속길 2코스의 주인공인 수타사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타사가 있는 곳은 공작산 자락인데요. 공작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편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수타사는 신라 성도광 때인 708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정각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요. 이후 4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조선 인조 때인 1636년에 복원했습니다. 수타사의 큰 법당은 대적광전인데요. 대적광전 안에는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법당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람은 서러울 정도로 멋진 정멸보궁이 있고요. 천장에는 예전에 간단한 곡을 연주했었다는 여러 개의 종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바로 앞에는 수타사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숲이 있는 자리는 본래 수타사 소유의 논이 있던 곳인데요. 여기에다 인공연못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자생식물들을 심은 후에 지금과 같은 멋진 생태숲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는 수타사 생태숲에서 하얀색의 불도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수타사 생태숲은 수타사 산속길 2코스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일부 구간을 빼고는 거의 오르막이 없는 평탄한 탐방로라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수타사 계곡 아래로 희한하게 생긴 작은 쏘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수타사 계곡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귀쏘입니다. 귀쏘의 귀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을 가리키는 강원도 지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쏘의 형태가 마치 여물통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귀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귀쏘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2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나타나고요. 이 정자 옆에는 45m 길이의 근사한 출렁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출렁다리 건너편에는 수타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수타사 산속길 2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수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느린 취미라고 해서 뜨개질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 작은 공방의 주인장은 뜨개질을 하면서 여러 인생의 이치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틀린 걸 알았으면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한 코 한 코 뜨다 보면은 틀린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틀린 줄 뻔히 알면서 뜬 게 아까워 계속 뜨다 보면 결국은 전체 모양이 삐뚤어져서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지요. 첫 단추 잘못 깨면 어떤 일도 잘 될 리가 없듯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걸 깨달았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엉킨 실타래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김만준의 노래 모모 오늘 첫 곡입니다.

0: 네,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도 네. 뜨개질 잘하시죠?
1: 뜨개질 하죠.
0: 예. 네. 뜨개질 취미 가진 분들 보면은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옷은 네. 다 만드시고 네. 가방에 뭐 모자에 핸드폰 케이스에 뭐 목도리도 뭐 쉽겠죠. 어렵진 않겠죠.
1: 네, 목도리가 제일 쉬운 것 같긴 해요. 네.
0: 그래 보여요.
1: 네. 네. 핸드폰 케이스는 이렇게 주문도 해요. 뭐 친구들이나 동생도 요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해줘. 뭐 다른 거 좀 넣고 다니게 제가 하나 해줬더니
0: 네.
1: 그래갖고 응, 알았어 하고 요즘에 또 그거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만들어주면 잘 주는 대로 쓰다가
1: 네.
0: 이제 또 요청이 들어오는군요.
1: 아, 요청이 들어와요.
0: 옵션을 넣어달라. 카드를 넣을 공간을 넣어달라.
1: 네네네.
0: 넣어달라
1: 막 그래요. 네.
0: 예. 아, 저도 하나 네. 주문을 하나 해야겠다.
1: 아, 그러세요. 네.
0: 요즘 뭐 바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뜨개질의 매력이 뭐예요, 근데?
1: 저는 뜨개질 하면은 그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러더라고. 아우, 시간이 너무 잘 가.
0: 맞아요.
1: 하루가 금방 가. 이랬는데
0: 예.
1: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사실 뜨개질 해요. 집중이 잘 안 될 때.
0: 아, 집중하기 위해서.
1: 예, 집중하면서
0: 번잡한 생각 떠치기 위해서.
1: 그렇고 집중하기엔 되게 좋거든요. 그렇고 그 집중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성취감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오프닝에서 이렇게 한번 잘못 떴을 때 예. 빨리 풀어야지. 한참 뜨다 보면 정말 아, 왜 코가 이렇게 됐지? 하는 데가 있었어요.
0: 예.
1: 에이, 그러면 줄을 하나 그냥 슬쩍 이 코에서 빼서 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귀찮으니까 뭐 이만큼 떠서 알았으니까.
0: 아까우니까.
1: 네. 근데 나중에 보면 딱 해놓고 보니까 아 너무 이거는
0: 아닌 거야.
1: 아니에요.
0: 아.
1: 그럼 그때 다 해놓고 다시 푸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프닝 들으면서 아. 맞아. 이게 잘못됐을 때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떠온 게 아깝다고 못 푸는 거예요.
0: 저는 뭐 요즘 뭐 남자들도 뜨개질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1: 네.
0: 때는 남자들은 안 했으니까
1: 네.
0: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그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1: 네.
0: 그 옷 스웨터 같은 거 많이 떠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옷을 또 풀어서 다시 뜨잖아요.
1: 네, 네.
0: 재활용하시잖아요.
1: 네, 네.
0: 그 실 풀 때가 재밌었어요. 손 벌리고 딱 있으면
1: 아 맞아 실 맞죠. 예전에 실 다 풀어가지고 좀 작아지니까
0: 네.
1: 풀어서 다시 또 그걸로 뜨셨어요.
0: 맞아요.
1: 요즘은 실들도 너무 좋아요. 저는 실이
0: 네.
1: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 많이 하셨는데 여기 왜 목 이렇게 오는 거? 예전에 실이 안 늘어나요.
0: 옛날에 그 일본 오지만 독구리라 그랬어요.
1: 네. 근데 들어갈 때는 어쨌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여기서 걸려서 안 나와. 가지고
0: 목이,
1: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마가 뜨개질 못하는데 자꾸 떠서 입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아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은 것 같네요.
1: 네. 그렇죠.
0: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1: 네.
0: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김포시에서 신경수 님이 보내주셨네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아유, 예.
1: 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재봉틀에 인형 눈알 붙이기, 봉투 붙이기, 반찬 가게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심심풀이로 뜨개질하고 있어요.
0: 예, 손재주가 네. 좋으시니까 뭐.
1: 네.
0: 예. 아, 근데 정말. 옛날에 그 인형 눈알 붙이기 그 부업으로 많이들 했어요.
1: 집에 막 이만큼씩 갖고
0: 노는이 뭐해 하면서
1: 네.
0: 그러면 이제 막 그 일감 그 주선하는 분이 쭉 갖고 오면은 그것도 열심히 한땀 붙이시고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그 해봤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1: 그 봉투 붙이는 것도 있어요.
0: 많이
1: 누런 봉투 그죠.
0: 예, 예.
1: 막 갖고 오면은 막 이렇게 부업으로 하신다고
0: 예.
1: 하는 것도 있었죠.
0: 예. 참 그런 추억거리도 있네요. 진짜.
1: 맞네요.
0: 자,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이현숙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남편은요 젊을 때부터 유독 공짜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1: 네.
0: 사은품 행사만 한다 하면 그냥 못 지나치고
1: 아, 네.
0: 마트에서 증정품 준다 하면은
1: 있죠.
0: 필요 없는 물건을 괜히 하나 더 사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뭐
1: 네,
0: 증정품부터
1: 네, 네, 네.
0: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 버릇은 여전합니다. 얼마 전엔 동네 건강식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선착순으로 달걀 한 판 준다는 말에 아침도 안 먹고 줄부터 섰더라고요.
1: 네.
0: 문제는 그날 건강식품 설명을 듣느라 괜히 필요도 없는 영양제까지 한 상자 사왔다는 겁니다. 달걀 한 판 받겠다고 몇만 원을 더 쓰고 온 셈이지요.
1: 그렇죠.
0: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럴 거면 그냥 달걀을 사오지 그랬어요 했더니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래도 공짜로 하나 받으니 기분은 좋잖아 하더라고요.
1: 네.
0: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어서 저도 화를 내다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머리 벗겨져요 하면서 대머리 네. 총각을 청하셨네요. 아, 김상희의 노래.
1: 네.
0: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분 머리가 성하신가 봅니다.
1: 그런가 봐요. 네. 예. 근데 정말 이 증정품 있다고 필요 없는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0: 그거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
1: 네,
0: 꼭 사야 될 것
1: 그러니까,
0: 같아.
1: 네.
0: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1: 예. 근데 저는 먹는 거는 증정품 앞에 이렇게 뭐 하나 더 붙어있고 그러면
0: 예.
1: 사요. 만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두고두고 먹을
0: 그렇지.
1: 수 있으니까.
0: 냉동실 넣어놓고 예. 먹으면 되니까.
1: 어, 근데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이 남자분들이 더 많이 그런 거에 좀 혹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잘 그 현혹당하죠.
1: 네.
0: 그러니까 잘 좀 남의 말에 좀 설득당하고 속기도 하고.
1: 네.
0: 네. 예.
1: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무슨 백과사전 막 이렇게
0: 아~
1: 길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0: 세계 문학 전집이라든가
1: 네.
0: 뭐 이런 거.
1: 그런 거 막 사갖고 활부로 막 도망 막 하고
0: 아니,
1: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0: 그건 저 대학 시절에 가끔 그렇게 샀었죠.
1: 어, 어, 네. 네.
0: 그 대학 캠퍼스 안에 그 하이브책 파시는 분 돌아다니시거든요.
1: 네. 네.
0: 그분한테 좀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서 네. 엄마가 저 어릴 때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 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샀냐 하면서 막 그런 적 있어요.
0: 예. 덕분에 책은 많이 읽었어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1: 네.
0: 자,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충남 천안시에서 박창수 님이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하동 여행을 다녀왔어요.
0: 아유, 좋으셨겠네요.
1: 네, 물론 조영남의 화개장터도 크게 틀어서 따라 불렀죠.
0: 그 노래 빼놓을 수 없죠.
1: 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이거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 헤이. 그렇죠?
0: 그렇지. 예.
1: 이렇게 취임새까지 넣어서 부르니까 신나더라고요.
0: 예, 화개장터 청하셨네요.
1: 맞아요. 노래 신나죠.
0: 하동 참 아름다운 곳이죠. 자연이. 그 지리산자락에.
1: 네.
0: 아우 정말 멋집니다. 네. 멋지고 볼거리도 많고
1: 네.
0: 또 사람도 장터에 가면 또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1: 아.
0: 예. 가보셨죠 화개장소?
1: 한 번도 안 가봤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아 정말요?
1: 어떻게 공연으로도 안 가봤네요?
0: 아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지금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네.
0: 저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1: 네.
0: 자 신청곡 두 곡입니다.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조영남의 화개장터.

0: 조영남의 화개장터 들으셨습니다. 박창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현숙님이 청하신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서 왔어요.
1: 네.
0: 박경수님. 요즘 낮에 너무 졸립니다.
1: 아우, 졸려요.
0: 충곤증.
1: 네.
0: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0: 들을 감깁니다. 잠깐 눈 붙이려고 누웠다가 1시간씩 자고 일어나네요. 그러고 나면 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결국 TV를 보다가 네. 또 늦게 자고 이게 다 봄이라 그런 건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둘 다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상 네. 둘 다일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봄이 오니까 이제 밥 먹고 나면 좀 나른하고 졸려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밤에 잠깐 자고 이렇게 일찍 깨요.
0: 일찍
1: 또.
0: 깨죠. 네. 깨고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서성이다가.
1: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아닌데 더 자야 되는데
0: 더 자야 되는데 안 자면 아침에 너무 피곤해.
1: 그러니까요. 예. 맞아. 다 똑같군요.
0: 비슷하죠. 네. 예. 박경수님 다음에 사연 말고 신청곡도 좀 넣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오정혜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0: 아,
1: 그러셨어요? 네. 도연아 씨가 운영한다는 가게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어디인지 못 찾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예. 다음번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순박하네요.
0: 순박한 네. 도연아 씨.
1: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0: 저는 이게 언뜻 신박한 이렇게 보여가지고
1: 순박한.
0: 신박한한 또 다른 느낌이죠. 네네. 순박하게 느끼셨나 봐요. 네. 그 말씀하실 때 그 너터로순도 그렇고 네. 아주 그 말씀하시는 게 순박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1: 네네. 예.
0: 노래할 땐 또 완전은 다르죠. 네. 뭐 도연아의 외톨이 청하셨어.
1: 아유, 그니까요. 감사하네요.
0: 예. 도연아 씨 신청곡이 네. 매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1: 아, 제주도 오셨는데 못 찾으셨구나.
0: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가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네. 힌트는 드렸죠. 도연아 네. 씨의 히트곡 제목 중에 하나.
1: 그죠. 노래 중에 있는.
0: 대표곡 건데. 중에 하나다.
1: 네. 네. 근데 이용혜님은 남편분과 찾아오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전에, 그 전주에 이렇게
0: 사연
1: 주셨던. 네. 예. 오시고 다른 분들 여수에서도
0: 박명근 선생님도 찾아오셨고
1: 네. 예. 그분도 오시고
0: 아 이렇게 소문 퍼져가지고 아주 네. 가게가 번창할 것 같습니다.
1: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다음은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장태수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가 잠귀가 예민한 편입니다. 자다가 잠깐 물 마시러 일어나도 깨고요. 조금만 뒤척여도 깹니다. 그래서 각방을 쓴 지 꽤 오래됐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을 것을. 너무 편합니다. 하시면서 윤희성의 카스바의 여인 청하셨네요.
1: 아, 이렇게 예민하면 어느 정도 되면 각방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서로를 위해서 그죠.
0: 저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따로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나는 자다가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화장실을 꼭 가는 습관이 다르죠. 있는데 옆에서는 예. 막 자다 깨고 이러면은 예. 서로 힘들 것 같아요.
0: 살짝 뒤척이기만 해도 또 예민한 분은 깰 것이고 네. 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코 드르렁 걸면은 뭐 못 자잖아요. 그렇죠. 아내분들은 또.
1: 그 외에 부부 싸움에도 부부는 같이 자야 된다 이게 다 옛말이고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옛날에
1: 그렇다고 애정이 뭐 식는 건 아니잖아요.
0: 옛날에 집이 좁았어.
1: 그래서 계속 같이
0: 자. 시절이 많았어.
1: 아 맞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0: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
1: 그러네요.
0: 네. 아유 참. 아 신청곡 두 곡 들어봐야죠. 도현아의 네. 외톨이 먼저 들으시고요.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띄워드리겠습니다.

0: 가스파의 여인 네. 윤희상의 노래였습니다. 네. 장태수님 잘 들으셨나요? 앞에 들으신 곡은 뭐 도연아의 네. 외톨이 명곡이었습니다. 네. 네. 오정현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1: 네.
0: 아이 좋은 곡들 참 많아요. 아유, 도연아 씨. 예.
1: 저 생각해도 제 노래 좋은 곡은 어, 꽤 있어요.
0: 그죠. 네. 아, 참 순박해 네. 보이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아까 네. 오정현이 누가 네. 그랬죠? 아까 순박하게 들린다고.
1: 네. 오정현님이.
0: 네.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왔습니다. 시흥시 서영자님.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1: 네.
0: 남편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도 조금 주면서 얼마나 째짜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믹스커피도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면 눈치를 주고 조금이라도 놀고 있으면 하루 일당 없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네.
0: 아, 공과사가 확실한 분이군요. 네. 공과사 그분이 남편께서.
1: 근데 커피는 뭐 하루에 두 잔 이상 안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0: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1: 네.
0: 건강을 생각해서.
1: 그런 것 같아요. 네. 월급은. 일단. 월급은 그럼 생활비는 따로 주고 또 월급을 주는 걸까요?
0: 그럼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서영자님의 개인 몫이죠. 일당 받는 거. 그래야죠.
1: 그러면 남편분이 좀 찌찌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생활비도 돼야지. 또
1: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0: 어차피 사람 쓰면 나갈 돈이니까 부인께서 하시는데 뭘 당연히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1: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예. 이제 조금 막 이렇게 찌찌하게. 네, 그런가 봐요.
0: 예, 서영자님의 사연 네. 짧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이수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쇼핑몰에서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0: 네네.
1: 단순 노동인데도 힘들어요. 아. 신청곡으로 힘 좀 주세요
0: 예,
1: 하셨어요.
0: 세샘 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청하셨네요. 네. 예, 아르바이트 돈 모아서 어디 캘리포니아 가시려나 LA에. 이 택배 포장하는 게 네. 쉽지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무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네네. 것들은 그게 쉽지가 않고 뭐 배달도 그렇지만 네. 포장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단순 노동인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 보니까요.
0: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겨울철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 포장과
1: 포장하는
0: 배달.
1: 거 이런 거요.
0: 예, 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네네. 설 시즌에 선물 네. 세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생활용품들.
1: 네.
0: 네. 그러면 꼭 겨울에 이제 백화점 아르바이트 가서 포장도 하고 또 배달도
1: 배달도 하고. 네.
0: 제가 한때 그 명동 바닥을
1: 네.
0: 그 손수레 끌고 막 누볐던
1: 아, 정말요?
0: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때.
1: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시절이 없었을 것 같아요.
0: 지금은 나태해 보이지만 그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1: 아니 뭐 그때도 이제 정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구나.
0: 아, 다 하죠.
1: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귀하게 그냥 공부만 하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주로 몸 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누구 가르치는 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음 사연입니다.
1: 네.
0: 대구 달서구의 김명자님. 남편한테 우리 영화관 가자.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젠지도 모르겠다 했더니만 우리 남편 뭐라 했는지 아세요?
1: 뭐라 했어요?
0: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영화관에 가. 이러네요. 이런 남편과 부귀 영화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1: 네.
0: 내게도 사랑이 함중아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영화관 가는 게 무슨 부귀 영화 누리는 건 뭔 상관이에요.
1: 아니 근데 그 제가 아는 그 동생 남편도 그렇게 영화관 가는 걸 싫어한대요.
0: 그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앉아있는 게 가만히.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면.
1: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건가요?
0: 예. 지루하죠.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데.
1: 그래서 그 동생은 보고 싶은 영화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를 좋아하니까 가고 싶은데
0: 네.
1: 꼭 이제 아이들을 꼬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아이들도 공부하고 뭐 바쁘고 하니까 엄마 그냥 엄마 친구하고 가.
0: 친구하고 가면 되죠.
1: 그러는데 또 친구하고도 이렇게 잘 안 맞나 봐요.
0: 아 그러면 혼자 보면 돼요.
1: 그러니까요. 혼자 저는 혼자 예전에 봤었거든요.
0: 저도 혼자 많이 다니고.
1: 아침 일찍 조조 할인 해가지고
0: 예.
1: 혼자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혼자
0: 어쨌든
1: 못 가는 사람.
0: 김명자님은 남편하고 뭐 같이
1: 네.
0: 해보고 싶으신
1: 맞아요.
0: 건데.
1: 네.
0: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힘 빠지죠. 아이 참.
1: 한번 가세요.
0: 그래도 뭐 다른 쪽으로 네. 행복도 누리시고 부귀 영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네.
0: 신청곡 듣겠습니다. 새샘 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0: 네, 이수키님과 김명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새샘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그리고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서울 양천구에서 윤정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5월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여행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0: 여행철이죠.
1: 네, 어디 다녀왔다 뭐 사진도 보내보고요. 또 저도 가고 싶긴 한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귀찮습니다.
0: 무계획으로 네. 떠나시면 되죠.
1: 네, 그래서 그냥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어요. 멀리 안 가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멀리보다 편한 게 더 좋습니다.
0: 아유, 맞아요. 편한 게 최고예요.
1: 네.
0: 예, 아유, 괜히 멀리 가서 아무리 좋은 데 가도.
1: 네.
0: 결국 이제 아이고 힘들다.
1: 네, 갔다 오면 이제
0: 집에 가고 싶다.
1: 아이고. 예. 아이고 집 떠나면 힘들어. 이래가죠.
0: 가끔은 멀리도 가야겠지만
1: 네. 네,
0: 주변에서 또 소소한 작은 여행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의 김미정님.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오늘 회식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다 같이 영화 관람할 거랍니다. 아, 저녁을 먹고
1: 네.
0: 야간 영화를 보시는군요.
1: 네.
0: 저희 회사에는 여자들이 많아서 술 대신 영화를 자주 봅니다 하시면서
1: 좋은데요.
0: 김수희의 네. 서울 여자 청하셨어요. 좋은 문화
1: 그쵸?
0: 같습니다.
1: 네. 술 대신 영화 보러 식사하시고
0: 네.
1: 좋죠.
0: 아주 좋은 그 직장 문화네요.
1: 네. 네. 저는 그 어디 영화관을 가는데 제주도에서 옆에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0: 아, 영화관 안에?
1: 안에 이렇게.
0: 아니, 몰같이 쇼핑몰처럼.
1: 네. 그 안에서 저는 뭐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0: 예.
1: 막 조명도 좀 있고 이래서요. 갔더니 그게 볼링장이더라고요.
0: 볼링장이 아주 조명을 화려하게 해놓고 치더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시간이 보고 싶은 게 시간이 좀 길면
0: 예.
1: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볼링도 치고
0: 또 때우고
1: 네, 또 뭐 커피도 마시고 하나 한쪽에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있고
0: 네.
1: 또 이렇게 볼링을 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0: 볼링도 참 한때 인기 많았는데.
1: 많았죠.
0: 한때 많이 없어졌다가 요즘 또 조금 네. 많이 치더라고요. 네.
1: 제 예전에
0: 예.
1: S본부에서 연예인 볼링대회 나가고 했어요.
0: 에버리지 몇 나왔는데 그때
1: 에버리지. 아니 그때 그냥 제 거였고 그래도 저 괜찮았어요.
0: 그래요.
1: 잘 하는 편이었는데
0: 예.
1: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못하는데 그때는 그냥 꾸역꾸역 제가 개인 강습 받아가면서 막 해갖고 나왔어요.
0: 운동 소질도 있으셔 보면은.
1: 제가
0: 예.
1: 아니
0: 운동 많이 했잖아요. 복싱도 하고.
1: 복싱은 했죠.
0: 이야,
1: 네.
0: 무용에 뭐 운동에 진짜 예체능으로 타고난 분이십니다.
1: 아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0: 아 그러셨어요.
1: 경북고등학교.
0: 아, 몰랐어요.
1: 예전에.
0: 그것도.
1: 예.
0: 아니 한 주에 하나씩 새롭게 또 알게 되네.
1: 아니 경북고등학교 나오셨는데.
0: 경북고.
1: 경북고등학교.
0: 경상북도에.
1: 네. 경상북도에.
0: 아 거기도 명문학교.
1: 대구.
0: 예, 예. 예. 아 마라톤 부였어요.
1: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운동하는 게
0: 네.
1: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0: 체육인 가정이니까.
1: 네.
0: 예.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네.
0: 광주에서 왔네요.
1: 네.
0: 박성철님.
1: 날씨 좋다고 아내가 산책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0: 네.
1: 아우 처음엔 좋았는데 걷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자를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0: 아 부인께서 계속
1: 네.
0: 아 조금만 더 가자.
1: 아, 예. 결국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네.
0: 아니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좀 안 하셨나 보네요. 아유 참.
1: 이제 많이 안 하시면 걷는 네. 게 좀 힘들죠. 처음부터 많이 이제 걸으면.
0: 네. 정말 그 운동 뭐 체격이나
1: 네.
0: 뭐 근육량 상관없이 여성들의 지구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1: 네.
0: 때로는
1: 네.
0: 뭐 수영할 때도 그러고
1: 네.
0: 걸을 때도 그러고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한참 뭐 지치지 않고 잘 걸으시고 산도 잘 오르시고
1: 네.
0: 그런 모습을 보게
1: 네.
0: 됩니다. 예.
1: 근데 이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0: 그렇죠. 힘들죠.
1: 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하고 있습니다. 김수희의 서울여자, 김신우의 귀걸이사, 김미정님과 박상철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인데
1: 네.
0: 경기도 고양에서 고양시죠. 성현홍님. 얼마 전에 걷기 운동도 할 겸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1: 네.
0: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백화점에서 걷는 건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네. 백화점에서 한없이 걸어서 네.
1: 한없이 걷죠.
0: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옷 저 보고 손녀들 생각하면서 아동복 코너에도 둘러보고 식품관에도 들렀다가 집에 왔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왔어요.
1: 아.
0: 제 지갑은 너무 얇아서 함부로 열면 큰일 나거든요.
1: 아.
0: 하면서
1: 네.
0: 왔다가 그냥 갑니다. 윤종식의 노래. 딱 네. 어울리는 노래 청하셨어요.
1: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그래요. 백화점 가서 네. 그냥 아이 쇼핑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저거 네. 있고 그냥 다니다 오는 거죠, 뭐.
0: 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요. 대전 네. 대덕구에서 이경자님 사연이에요. 네.
1: 젊었을 때는 역 앞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0: 예.
1: 종업원이 주던 커피와 작은 유리컵에 물. 그땐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0: 네.
1: 괜히 그 시절 다방 냄새가 그리워집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때였지요.
0: 네.
1: 아, 맞아요.
0: 역앞 다방에서 만남의 장소였죠.
1: 맞아요. 네.
0: 안정혜의 대전 브루스 청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신청곡으로
1: 네.
0: 윤중식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정혜의 대전 블루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의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광풍원은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흥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선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흥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고을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 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엄흥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0: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호성인 어흥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어흥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어흥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흥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흥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흥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흥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흥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흥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흥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흥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흥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분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흥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흥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어흥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안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어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어흥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어흥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어흥도가 파낸 언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어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어흥도가 영월을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 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어흥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어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숭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백길의 동행에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 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종이 울렸다. 연희는 준이를 향해 성큼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렸다. 준이는 잽을 쳐내며 역으로 훅을 걸어왔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훅을 피했다.
1: 연희야, 완벽히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활동하면 되잖니.
2: 코치님, 초인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대회는 어떡해요? 연습만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초인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1: 하지만 다른 학생들 항의가 좀 있어서.
0: 양궁부 코치의 난감한 표정이 떠오르자 연희는 준이에게 보디블로를 날렸다.
2: 항의라니.

0: 1부 연휘 오해와 만남
1: 원투 원투 슥 빡치고 돌아서 다시 원 원투
0: 글러브가 미트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도장에 울렸다. 연휘는 밭은 숨을 뱉으며 큰오빠 준이의 구령에 맞춰 복싱 미트를 쳤다.
1: 어이, 펀치 좋네. 오래 쉰 거 맞아?
2: 연휘야, 양궁에서 처가 안 되면 복싱으로 와.
3: 뭐라는 거야?
0: 연희는 준이를 노려봤다. 하지만 학교 양궁부에서 활과 소지품을 모두 챙겨 나온 것이 바로 어제 일이었다. 연희는 도장 구석에 놓여있는 제 소지품을 흘끗 보고는 다시 글러브를 고쳐 꼈다. 연희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헤드기어를 쓰며 큰오빠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양궁부에서 일어난 일과 어제의 일은 여전히 연휘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준이가 헤드기어를 쓰고 링 위로 올라왔다.
4: 초인인데 아닌 척하면서 대회 나가서 상 휩쓰는 거 미안하지도 않나?
5: 진짜 뻔뻔하다. 아, 자기 실력도 아닌 거잖아.
6: 일반인들이랑 같이 하기 안 쪽팔린데?
0: 연희는 준이의 가드가 내려간 틈을 타 얼굴에 연속으로 원투 훅을 날렸다.
1: 야씨, 서연이 살살 좀 해라.
0: 휘청이다 겨우 중심을 잡은 준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연희에게 들리지 않았다. 양궁부에서 매일 가장 먼저 연습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연희였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1등을 차지한 것은 연희의 노력 덕분이었지 연희가 초인이어서가 아니었다.
6: 내가 초인이 아닌 건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게 초능력 따위는 없어.

0: 너 그냥 난 엄청 열심히 한 것뿐이라고. 아, 그리고 잘하는 걸 어떡하라고.
1: 연이어 치고 들어오는 준유의 스트레이트를 피하며 몸을 살짝 비튼 연이는 다시 한번 준유의 옆구리에 보디블로를 먹였다. 준유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몸을 숙이자 연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어퍼컷을 날렸다. 한번 눈에 띈 빈틈은 공격의 기회였다. 준이가 뒤늦게 가드를 올렸지만 이미 연희는 스트레이트와 훅을 연달아 날리며 무자비하게 준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종이 울렸는데도 연희는 계속 준이에게 펀치를 날렸다.
2: 아유, 좀 쳤잖아! 그만해!
1: 준이가 연희의 두 팔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연희는 겨우 주먹질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희는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벗어던졌다.
2: 진정 좀 해. 어? 사람 하나 잡겠다.
1: 연희는 준유의 말을 무시하고 링에서 내려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0: 애초에 돌연변이는 왜 생겨서 내가 오해를 받아야 하냐고. 아니, 애초에 지구온난화만 좀 막았어도 바이러스는 안 퍼졌겠지. 인간들이란...
1: 연희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다 지긋지긋했다.
3: 이 세계에 초인이 생겨난 원인은 2025년 계속되던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깨어난 고대 T03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T03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창궐했고 T03 바이러스를 이겨낸 일부 인간과 동식물에게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생시켰죠. 바로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초인입니다.
1: 지난주 초인 검사를 받으러 범초본에 갔을 때 본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 연유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0: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1: 연유는 조소를 띤 채 종이컵에 물을 따라 단숨에 비웠다. 연유의 한치 오차 없이 뛰어난 양궁 실력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아니라 수많은 연습이 만들어낸 습관의 결과물이었다.
4: 이 혈액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네요. 이 속도면 반응이 뜨는데...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밀린 검사도 많아서...
1: 검사를 진행하던 범초본 특수부 연구원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초인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대회도 나갈 수가 없는데. 연희는 손에 쥐고 있는 종이컵을 구겨버렸다. 자신이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연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연희는 글러브를 다시 끼고 샌드백 앞으로 갔다. 양궁이 사라진 생활. 친구도 없는 연유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 연유는 그날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 샌드백을 쳤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 연유와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한 학생이 있다. 이름은 이현우, 별명은 인간 캣닙. 연희와 같은 학년인 현우는 모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로 유명했지만 사실은 늘 주변에 고양이를 두세 마리 이상 달고 다니는 고양이 초인으로 더 유명했다. 연희도 현우를 잘 알았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 꽃미남이 중증 얼굴 밝힘증인 연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연희는 현우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다. 현우는 고양이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친구라고는 한 학년 위에 초인 선배들이 전부였으니까. 그날도 현우는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정류장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선 연희는 고양이들과 함께 있는 현우를 구경했다. 그런데 문득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한 손을 들어보였다.
0: 지금 나한테 인사한 거? 날 아나?
1: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다. 현우는 인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고양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0: 아이씨, 인사할걸. 바보냐 소연이? 맨날 버스 타면서 보니까 알 수도 있는 거잖아.
1: 연희는 슬그머니 휴대폰 셀카 모드를 켜고 얼굴을 확인했다. 다행히 얼굴은 제대로 씻고 나온 날이었다. 곧 버스가 도착했다. 연희는 현우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빈 좌석을 본 연희는 냉큼 자리에 엉덩이를 들이밀었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희 옆에 앉았다.
5: 안녕?
1: 먼저 말을 걸어온 곳은 현우였다.
5: 양궁부 서현이 맞지?
0: 어떻게 알았어?
5: 대회 나가서 상 탄 거 몇 번 봤어. 되게 잘하더라. 우리 학교 양궁부 유명하잖아. 네가 거기서 제일 잘하고.
1: 현우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연희는 어색한 분위기에 토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0: 이 연우가 나를 안다니!
1: 연희는 현우의 칭찬에 머쓱하게 웃어보였다.
0: 너 현우지?
5: 어, 너는 날 어떻게 알았어?
0: 고양이 초인인 거랑 얼굴 잘생긴 걸로 유명하니까!
1: 연희는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을 말하는 대신 현우의 이름표를 손으로 가리켰다.
0: 우리 맨날 같은 버스 탔잖아.
1: 현우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5: 오늘도 양궁부 연습해?
0: 아니.
5: 대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0: 난 엄밀히 말하면 당분간 양궁부도 아니라서.
5: 왜?
0: 초인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출전 금지 당했어.
5: 역시 너 초인이었구나.
1: 역시라는 말에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0: 아니야, 초인 아닌 거 증명하려고 받은 거라고.
5: 왜? 그런 능력이 초인이면 좋은 거잖아. 넌 등급도 높을 것 같고 졸업하고 범초본에 갈 수도 있고 멋있는 일들도 할 수 있고.
1: 현우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에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현우와 대화를 하게 되어 설렌 것도 잠시. 양궁부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새 두 사람이 내릴 정류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누군가 연희의 어깨를 톡톡 쳤다. 연희가 뒤돌아보니 귀끝까지 붉어진 얼굴을 한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 휴대폰을 연희의 코앞에 불쑥 들이밀었다.
5: 저기 네 번호 좀 연락해도 돼?
0: 그래, 얼마든지.
1: 연희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자신도 현우의 번호를 저장했다. 어느새 현우 주변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 몰려와 있었다.
5: 난 어디 들렀다 갈 데가 있어서. 그럼 또 봐.
1: 현우는 손을 흔들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고양이 두 마리도 현우의 뒤를 총총거리며 쫓았다. 연희는 현우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다 천천히 학교로 걸음을 옮겼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확 쏠려오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0: 소인인데 아니라고 구라치고 양군부하다가 결국 잘렸다며?
1: T03 바이러스 걸리기 전엔 이렇게까지 잘 쏘지도 못했대.
2: 연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털썩 앉았다. 뒷말을 듣는 것은 이젠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도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폰을 열자 메시지가 한 통 보였다. 현우였다.

0: 현우, 고양이 인간의 노력. 고양이 인간, 그리고 인간 캣닙. 모두 현우의 별명이었지만 현우는 인간 캣닙이라는 별명을 좀 더 좋아했다. 현우가 고양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T03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앓고 난 뒤부터였다. 현우가 어디에 가든 그 지역 고양이들은 어떻게 알고는 현우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이들은 현우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현우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여운 고양이를 실컷 보고 만지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몰려든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 초인이 되기 전에 이현우에게는 특별한 점이랄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성적이 전교 순위권인데다가 농구부 주장인 형과 비교만 당했을 뿐.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무언가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 대화해보면 깬다는 얘기나 듣곤 했다. 그런데 능력이랍시고 생긴 게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라니. 고양이와 통하는 초인이라니. 현우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할 때면
1: 별 대단하지도 않은 초인 주제에 잘난 척은
0: 과 같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현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현우에게 연희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언제나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만을 뚫는 연희의 화살을 보며 현우는 연희가 초인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쥐어짜내 연희에게 말을 걸었고 초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희의 얘기에도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여겼다. 현우가 보기에 연희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게 분명했다. 굳이 일반인인 척하면서 양궁선수가 되는 것보다 범초본에 들어가 활약하는 게 더 근사한 삶일 텐데 말이다. 어쨌든 그 서연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이 사실을 당장 선배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7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중부 밖간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2에서 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바다는 동해에서 남동풍, 바깥 바다는 북에서 북동풍.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남동에서 남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규슈해.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백령도.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0.5m, 기압은 1019헥토파스칼, 기온은 15.2도. 서울 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7.5도. 인천 남풍 1.5m, 1020헥토파스칼 16.3도. 서산 바람 없습니다. 1020헥토파스칼 13.7도. 군산 바람 없습니다. 1021헥토파스칼 14.8도. 목포 북동풍 1.5m, 1021헥토파스칼 15.5도. 여수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8도. 제주 남동풍 1.5m, 1020헥토파스칼 18.3도. 서귀포 북풍 1m, 1021헥토파스칼 16.7도. 통영 바람 없습니다. 1019헥토파스칼 15.2도. 부산 북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9.1도. 포항 남서풍 3m, 1018헥토파스칼 20.4도. 울릉도 남서풍 5m, 1019헥토파스칼 18도. 울진 북서풍 1m, 1018헥토파스칼 16.2도. 동해 남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22.6도. 강릉 남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22.6도. 속초 북서풍 1m, 1017헥토파스칼 17.2도.

39.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와카선 북동풍 4.5m, 1014헥토파스칼 24도, 나하 동풍 5m, 1015헥토파스칼 22.8도, 미나미다이토선 북동풍 6m, 1014헥토파스칼 22.9도, 나세 남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19.4도, 가고시마 북서풍 1.5m, 1020헥토파스칼 19.4도, 후쿠오카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9도, 이즈하라 북서풍 1.5m, 1019헥토파스칼 15.2도, 사이고 북풍 1.5m, 1020헥토파스칼 12.4도, 마스에 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2도, 시미즈 북서풍 3m, 1020헥토파스칼 12도, 시오노미사 기고 북서풍 3m, 1018헥토파스칼 19.9도, 오사카 동풍 1m, 1019헥토파스칼 19.4도, 와섬 남풍 3m, 1019헥토파스칼 11.7도, 아오모리 남풍 3.5m, 1019헥토파스칼 13.5도, 삿포로 북서풍 5m, 1018헥토파스칼 11.8도, 와카나이 북동풍 5.5m, 1020헥토파스칼 5.7도, 네무로 북동풍 1.5m, 1017헥토파스칼 7도, 센다이 북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3.6도, 도쿄 서풍 0.5m, 1017헥토파스칼 15.9도, 하치요선 북동풍 3.5m, 1017헥토파스칼 17도, 지치산 북동풍 3.5m, 1014헥토파스칼 21.4도,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4m, 1019헥토파스칼 8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1도, 현재 습도는 63%,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0

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에 피가 보이고 배에서 뭔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할 때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증상으로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장암입니다. 하지만 신장암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질환을 의심해서 검사하다가 진단되기도 합니다. 콩팥, 특히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신장세포암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신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10대 암에 포함되지만 신장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신장암은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에 생기는 암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이러한 조직의 세포들에서 어떤 이유든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를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0: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콩팥에 생기는 신장암인데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인가 궁금해지거든요.
1: 네, 비뇨의학과의 역할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신장은 위치만 보면 신장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고 암이니까 종양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가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이 전체를 하나를 다 비뇨기계 이렇게 보고 비뇨의학과에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또 전립선 이런 장기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장의 구조가 요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구조라서 비뇨기계,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서 다룬다는 생각을 하면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장기가 다 비뇨의학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근데 신장암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얘기할 때 신실질에 생긴다는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어가 어려워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0: 네.
1: 신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신실질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소변이 모아지는 신우라고 부릅니다. 신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는 콩밭 깔때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신장암은 대부분 신실질, 즉 일을 하는 조직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담당을 하는 조직에서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신장암도 있지만 신우암도 있다면서요.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콩팥에 생기는 암을 모두 다 신장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실질에 생기는 신장암과 신우, 즉 콩팥 깔때기 부분에 생기는 신우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발생하는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데요. 신우암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즉 길에서 생기는 암이면 신장암은 그 콩팥에서 역할을 하는 그 깔때기 윗부분, 즉 다시 말하면 필터링을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암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장암과 신우암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발생 위치라든지 성격이 완전 다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질에서 생기는 신장암하고 요로, 즉 소변에 흐르는 길에서 생기는 신우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침도 다릅니다.
0: 네.
1: 신우암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암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신우암은 방광암과 같은 종류의 암입니다. 이를 요로 상피세포암이라고 하거든요. 소변이 닿는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그런 암인데 좀 드물지만 요도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우암, 방광암과 같은 그런 계열의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신장암이 10대 암에 포함돼 있음에도 신장암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그만큼 인식이 부족한 걸까요?
1: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비뇨의학과 쪽에서는 아마 전립선 암이 요즘에 많이 환자분들이 인식하고 많이 검사도 하고 하실 거예요. 신장암은 그보다도 먼저 10대 암에 들어가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암처럼 속이 쓰리거나 폐암처럼 기침이 나지도 않거든요.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환자분들은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신장암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건강검진에 어떤 검사로 신장암을 발견하는 건가요?
1: 건강검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센터 또는 뭐 어떤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혈액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소변검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영상검사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간이나 췌장 등을 보려고 주로 많이 시행을 하지만 그 복부 초음파에는 대표적으로 신장암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혈뇨가 나올 정도의 신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한 신장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 신장암은 말씀드린 복부 초음파 또는 조금 더 정밀한 CT 등을 시행했을 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0: 복부 초음파로 살펴볼 때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의심하는 건가요?
1: 우리가 신장을 한국말로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모양이 정말 콩이나 팥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약간의 타원형을 띠고 있는데 겉에가 매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마치 혹이 달린 것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초음파는 정상 조직과 이런 불룩 튀어나온 조직의 그 형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끈한 표면이 아니고 왠지 울퉁불퉁하거나 혹처럼 뭐가 달려있다 그러면 아 신장에 어떤 종류든지 종양이 생겼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런 경우에 추가로 CT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1: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특별히 방사선을 쐬지도 않고 그리고 검사자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초음파로 전체적인 모양은 이상하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깊이라든지 성상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초음파에서 비정상적인 이런 종괴가 보이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CT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0: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신장암에 대한 검사를 받기도 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1: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전에 신장암의 증상이다 하고 해서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또는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영상검사가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가 만져지거나 이런 증상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은 초기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만약 신장암과 관련돼 있으면 아마도 많이 진행된 3기 이상의 신장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혈뇨도 신장암과 관련이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신장암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신장 실질에서 소변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육안적인 혈뇨를 느끼거든요. 아쉽지만 혈뇨가 나올 때 역시도 최소한 병기가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진행성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신장이 양쪽 등 허리 쪽에 위치를 하잖아요. 종양이 생겨도 만져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1: 네,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가 정밀한 신체 검사를 하면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조차도 신장의 깊숙한 곳을 정말 촉진만으로 다 감별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만져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만져진다 그러면

0: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많이 진행된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런 만큼 신장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초기에 알게 되면 생존율이 아주 높다면서요?
0: 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1: 네.
0: 신장암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마도 지금은 거의 95% 이상 신장암의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한 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전이가 되면 그 어떠한 항암제도 잘 듣지 않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신장암이거든요. 따라서 신장암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초기 상태에서는 수술로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0: 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아마도 기대여명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초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흔히 말하는 일기인 거죠?
0: 네. 신장암은 크기라든지 침범의 정도 또는 주변 조직의 전이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라 함은 크기가 작아서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완치가 가능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크기라든지 뭐 전이 정도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어요?
0: 증상만으로 초기에 발견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다른 질환 때문에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콩팥에서 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아무 증상 없는 조기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도 높은 거죠.
1: 네. 그러면 수술의 종양 제거 범위는 크기뿐 아니라 위치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 중에 이건데요.
1: 네.
0: 과연 신장암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를 절제를 하느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1: 네.
0: 말 그대로 1기라든지 2기 초기와 같은 신장암의 크기가 작을 때는 다른 신장의 정상적인 부분은 놔두고 종양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신장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주요 혈관 주변에 있으면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전 절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신장은 두 개잖아요. 수술 후에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쪽 신장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0: 네. 정말 다행이죠. 신장은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를 완전히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신장의 기능만 잘 보존한다면 특별한 건강상의 위험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뭐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신을 공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콩팥이 두 개 있는 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다른 분에게 기증했을 때 남은 콩팥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것처럼 신장은 다행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일부분 또는 한 개를 다 절제하더라도 반대쪽 콩팥만 잘 보존한다면 또는 남아있는 콩팥이 기능을 잘한다면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신장암 수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1: 네.
0: 로봇 수술은 사람의 손만큼 또는 일부에서는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부분만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신장은 굉장히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지혈을 하고 봉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복 수술보다 요즘에는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환자분의 출혈이라든지 수술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로봇 수술이 도입된 이후에 신장암의 수술 방법도 많이 발달됐고 생존율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로봇 수술로 이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건데요. 상태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0: 어쩔 수 없이 종양이 너무 크거나

0: 네. 아주 중요한 혈관 위치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즘도 간혹은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비율로 보면 로봇 수술이 가능한 기관에서 개복 수술을 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아마 10% 미만일 거예요.
1: 네.
0: 아마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개복 수술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20명 중에 19명 정도는 복강경 또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1: 네.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회복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0: 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기 전에는
1: 네.
0: 신장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환자분들은 심지어는 2주 이상 입원하기도 했고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거든요.
1: 네.
0: 요즘에는 신장암 수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4일 후에 또는 빠른 경우에는 2-3일 후에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그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기간도 빨라서 많은 신장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장비들이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1: 네. 치료 후에도 관리는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세요?
0: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인데요.
1: 네.
0: 무엇보다도 신장암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발했을 때 항암제에 대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소위 말해서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1: 네.
0: 신장암 환자이든 아니든 연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남아있는 콩팥의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신장암의 경우는 특히 재발했을 때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신장암의 그 세포학적인 특성상
1: 네.
0: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의 저항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서
1: 네.
0: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제가 잘 듣는 종양과 잘 안 듣는 종양으로 나눴을 때
1: 네.
0: 신장암은 그중에 항암 치료에 잘 저항하는 즉 잘 안 듣는 암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래도 초기 단계를 넘어선 신장암의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이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전이된 경우도 그렇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인 예전부터 시행하던 고식적인 항암 치료보다
1: 네.
0: 표적 치료 또는 면역 항암 치료 같은 이렇게 새로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항암 치료법들이 개발돼서
1: 네.
0: 신장암 환자들, 특히 전이성 신장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생존 기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노인들은 건강 상태라든지 확인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암 치료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모두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하진 않고요.
1: 네.
0: 특히 나이와 전신 상태, 그리고 동반 질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0: 예전에는 어떤 암이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하나 또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환자의 조직학적인 타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면역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1: 네.
0: 뭐 혈관 그 조형을 차단하는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암이 그렇지만요. 신장암도 진단을 받으면 너무 당황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신장암은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1: 네.
0: 굉장히 치료율이 높고 말씀드린 로봇이나 복강경과 같은 수술적인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1: 네.
0: 또한 아쉽지만 기존의 항암제 잘 듣지 않는 전이성 신장암도 요즘에는 면역항암 치료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1: 네.
0: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1: 네.
0: 아쉽게도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금방 생명을 잃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1: 네.
0: 무작정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들을 수 있는 소견으로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하는 상태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0: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위 내시경 결과로 장상피 화생 소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뭔가요? 묻게 되는데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뭐 우리나라가 워낙 이내시경을 잘 받는 나라라서 사실 뭐 위암 검진 받고 뭐 내시경 받으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상피 화생은 그러니까 위 점막이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위 점막 세포가 장상피 세포처럼 변했다. 예, 이거를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0: 근데 위험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노화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여부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으니 제균 치료를 합시다. 이런 말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1: 어떻게 보면 두 설명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이 오랜 시간 자극 때문에 변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능 측면에서 보면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 노화의 결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장상피 화생이 생기면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위암 발생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험률이 뭐 10배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위암 환자들이 매년 1,000명 중에 한 0.5명 정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더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5배, 10배지만 실제 위암 발생 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이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아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거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제균 치료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치료법의 문제일까요?
1: 아무래도 이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항생제도 쓰고 이산분비 억제제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 두 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부작용입니다. 항생제를 쓰다 보면 설사도 생기고 복통이 좀 흔하거든요. 그리고 음식 맛이 좀 이상하게 변한다. 쓰다 뭐 금속 맛이 느껴진다. 뭐 이렇다 보니까 드시기 자체도 어려워하고 결국 복용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인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전액 부담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시긴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단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는 1차 실패로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1: 이게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때문에 제균 치료 실패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뭐 지금은 이제 1차 치료 3제 요법 세 가지 약제를 시행을 했을 때 뭐 항생제 두 개 쓰고 위산분비 억제제 한 개를 한 1, 2주 쓰고 난 다음에 성공률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20에서 한 30% 된다고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항생제 내성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클레리스로 마이신이라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약을 사용하다가 이제 임의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1차 치료까지 하고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2차 치료를 통해서 다시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긴 합니다.
0: 네. 또 치료를 해도 재발 위험이 높다면서요.
1: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발이라기보다는 재감염이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0: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 때문에 내가 치료를 잘 받아도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분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구강을 통해서 다시 전염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이 뭐 음식을 숟가락으로 같이 먹는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린다 그러면은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아시아권에서 재감염률이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연 2%에서 4% 정도 재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장상피화생 소견이 동시에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될까요?
0: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아직은 의견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 장상피화생만 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사실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된 장상피화생의 경우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좀 논란이긴 한데요. 사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치료를 하면 좋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좀 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뭐 궤양이 있거나 암이 있을 때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재균 치료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장상피화생과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요게 치료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암 생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아서 2020년도에 그 임상진료 학 지침에 개정안에 보면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장상피화생도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증상 개선 목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전액 부담 치료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또 앞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상피화생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0: 결국에는 이제 장상피화생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만성 염증이 위 점막 세포를 파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이 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장점막 세포로 변형이 된다는 건데 결국 이런 이 만성 질환들, 만성 염증이 지속적으로 DNA를 손상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DNA 변이가 생기게 되고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겨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 점막세포가 위산을 잘 분비해줘야 되는데 이 장상피 화상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위축성 위염 상태부터 위산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위산이 안 나오면 그동안 위산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기성 세균이 자라고 그 현기성 세균들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과 발암물질 형성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장상피 화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만성 염증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0: 결국에는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은 유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볼 수 있고 헬리코박터균 이외에도 보면 크게 음식 부분 아니면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관 측면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장상피화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헬리코박터균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0: 일단 크게 보면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을 불가능하다. 이런 위험 인자라고 하면 뭐 60세 이상의 고령, 뭐 나이 드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노화에 의한 과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성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위암에 직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장상피화생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조절을 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식습관인데 음식 중에서 이제 짜고 탄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 뭐 커피, 가공식품, 술, 담배 이런 것들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위 내시경으로 장상피 화생을 알게 되는 거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있는 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이게 위 점막의 변화를 위 내시경으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조직 검사까지 해서 확진하는 진단명이거든요. 장상피 화생 단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복부 팽만, 소화불량, 명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상피 화생 소견을 들은 분들은요. 위내시경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0: 일반적으로 이 위내시경이 결국에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장상피 화생 같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하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장상피 화생 유병률이 되게 높거든요. 40대만 돼도 30%에서는 진단이 되고요. 70%에서는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 장상피 화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무조건 1년마다 권장을 할 수 있겠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환자들 뭐 흡연자라든지 아니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50세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위내시경을 하면 장상피 화생의 경우에는 그 염증이 보이는 건가요?
0: 그 장상피 화생은 그 위 점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홍색으로 예쁜 모양, 그러니까 매끈한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장상피들은 이제 오돌토돌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 점막인데, 이게 오돌토돌하게 변해 있네? 그러면, 이게 장상피 화생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조직검사 해보면, 장상피 화생이 조직 검사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참 위염에 대한 소견보다 이름이 어렵고 생소해서 그런지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미란성, 표재성, 위축성 위염과 함께 장상피 화생까지 더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위내시경의 결과가 되게 많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위의 염증 형태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위 점막의 표면에 염증이 좀 있어서 빨갛게 부어 보이는 뭐 표재성 위염도 있다는 거고 위 점막이 일부 파여져 있는 미란성 위염이나 약간 두꺼워져 있는 비후성 위염이라는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져 보이는 위축성 위염도 있는 거고 오늘 주제인 장상피 화생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염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증상으로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를 관심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뭐 미란성 위염, 표재성 위염 아니면 발적이나 출혈만 동반된 위험은 그냥 급성 위험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원인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성 위축성 위험도 있고 장상피 화생도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오랜 시간 염증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불편한 증상 조절도 해야 되지만 또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는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그런데 참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내시경 결과로 용종도 걱정이지만 이제 미란성, 표재성 이런 이름들을 들어도도 걱정이 되는데 뭐 위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0: 뭐 일반적인 이제 급성 위염의 여러 가지 형태들, 뭐 표재성 위염, 뭐 미란성 위염 이런 정도는 그냥 약을 좀 불편하시면 약을 좀 드시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이 정도 나오면 불편하시면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처럼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증상 측면에서 불편하면 약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이제 자주 검사를

0: 위축성 위축성 위험 단계로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장상태 화생으로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 위점막이 이형성, 아예 다른 세포로 변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또 위궤양도 있잖아요. 위염과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어떻게 보면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하는 거는 얼마나 이 염증이 깊게 위 점막 안쪽으로 깊게 이제 증상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위염 같은 경우는 그 위 점막 살짝 염증이 있거나 살짝 미란 까져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면 위 궤양은 미란에서 좀 더 깊이까지 예 점막 손상이 깊은 단계까지 있을 때 궤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궤양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도 있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치료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도 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궤양은 깊게 파져 있는 모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아 그냥 단순 궤양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궤양의 형태를 보이는 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궤양은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참 우리가 위장질환이 좀 익숙한 분들은 증상이 있어도 늘 그랬으니까 하고 넘기거든요.
0: 네.
1: 앞서 식습관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짜고 매운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거나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없긴 하죠. 그러나 그런 이제 자극들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뭐 10년, 20년 꾸준히 이제 자극이 쌓이게 되면 점차 우리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증상과 더불어서 이런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도 생기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위축되고 그리고 장상태 화생 단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식습관이라는 거 장기적인 관리를 좀 해줘야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 암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참 위내시경 결과를 듣는 분들은 암의 위험만 아니면 그르르니 이제 하시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암의 위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시경 주기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로 이어가면 될까요?
0: 2년에 한 번이면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암성 병변, 암이 생기기 좀 위험한 그런 분들은 1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이게 1년 주기로 했을 때와 2년 주기로 했을 때 봤더니 조기 위암 검출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년 주기 검사를 한다고 해도 딱 뭐 2년 뭐 2026년 4월에 검사했으니까 2028년 4월에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26년 1월에 하고 2028년 12월에 하면 거의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1: 그런 경우도 있죠.
0: 사실은 조기 위암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위암의 단계가 조기 위암이라고 하면 사실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은데 조금 병기가 진행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2년 주기로 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분은 1년 주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1: 그럼 가족력이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뭐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이게 40세부터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0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부터라도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1: 그럼 혹시 암이라고 해도요.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0: 조기 위암이 중요한 부분이 그 점막에만 암세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는 내시경으로 위 점막 절제술만 해줘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병기가 일기일기 늘어나버리면 위를 전절제, 거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 위암 단계에서는 정말 치료 성공률도 높고 치료도 간단한데 진행이 되면 치료도 어렵고 성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0: 그래서 조기 위암 단계, 점막에만 암세포가 생긴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점막이 장점막으로 변하는 상태,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리한나의 엄브렐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7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아침 시간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정라하늘대교, 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내륙의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면서 시야가 극도로 답답하겠는데요. 안개로 인해 지면이 젖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주말 아침 이동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도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며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모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올라 무척 덥겠는데요. 특히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충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4도입니다. 당분간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으니 급격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과 개인 건강 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아 이번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글피 오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29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기온은 철원 29도, 순천 31도, 원주 31도, 대관령 27도. 강원 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7도, 강릉 32도, 동해 28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전라 31도, 보령 27도. 전라남북도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7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8도, 순천 30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포항 30도, 안동 32도, 부산 28도, 울산 31도, 진주는 32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평양 28도, 신해주 19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5도, 습도는 66%.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2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사후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이른 더위 탓에 역대 연중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 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릅니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첫날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 등 모두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요일인 오늘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박지원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방문한 뒤 광주를 찾아 제46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충남 공주를 찾아 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용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개소식 참석해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구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수도권 지원에 나섭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합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핵심 선수들과 함께 예상대로 최종 명단에 들어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외국 태생의 혼혈 선수로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서게 됐고 A매치 한 경기 출전 기록에 강원 이기혁은 깜짝 발탁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으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최대 15도 안팎까지 크겠습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농원입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현역 시절에 그라운드를 누비던 스타 선수가 감독이 됐을 때 왜 더 빛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 하는 물음이죠. 사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선수는 혼자 잘하면 되지만 감독은 서로 다른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야 합니다. 정보력은 물론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리고 선수에 대한 애정 등 모든 부분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명장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의 원칙은 경기장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을 이끄는 모든 리더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강연은요. 지난 4월 22일에 열린 도전과 나눔 제87회 기업가 정신 포럼인데요. 제목은 스타 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입니다. 네. 이번 연사는 최이한 고려 용접봉 대회 부회장이자 전 연세대학교 농구 감독인데요. 이 최이한 부회장은 1986년 연세대 농구부 감독에 취임해서 17년간 팀을 이끌었습니다. 문경은 서장훈, 이상민, 우지원 선수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길러냈고 또 1994년 농구 대잔치 우승 그리고 1997년, 1998년에는 연속으로 우승을 달성한 명장입니다. 이후에 프로농구 감독을 거쳐 현재는 고려 용접봉 대회 부회장으로 코트에서 체득한 팀워크와 시스템 경영을 기업 현장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직접 체득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가감없이 강연으로 풀어냈습니다.
0: 네. 이제는 기업가로 변신한 과거 코트를 평정했던 명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리더십과 관련한 강연이었는데 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1: 네, 이 최이한 부회장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자신의 성공 경험으로만 선수들을 이해하게 되면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팀을 성공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최이한 부회장이 전한 리더의 조건은 간단한데요. 솔선수범해야 하고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은 선수를 사랑해야 하고 선수들이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독들 조차도 팀의 패배를 선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독 본인이 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때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인재들을 팀에 영입할 수 있었던 경험부터 또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경기장에서 배운 리더십이 경영에도 통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스타 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를 주제로 고려 용접봉 최이암 대회 부회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이암인데요. 오늘 제목은 스타 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 불가능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좀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제가 그 경험에 의한 것을 이제 체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좀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흥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세대 그리고 현대농구단 창단 멤버로 이제 입단을 하고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건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연세대학교 감독을 시작했을 때인데 이때가 제가 31살 때입니다. 그리고 2009년 전자랜드 감독을 끝으로 고령접봉 중국 법인장, 국내하고 부사장, 사장, 부회장에서 오늘 현재까지 있고 현재는 이제 대회 관련 업무만 맡고 있는 이제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주요 경력은 89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감독 맡은 지 3년 만에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44연승을 해본 적이 있고 고려대학하고는 21연승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실업팀 포함된 이제 농구대단체에서 93-94 시즌에 이제 우승 첫 우승한 이후에 세 번 우승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상 경력은 90년도, 92년도에 대한농구협회에서 주는 이제 최우수 코치상을 두 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응접봉에 와가지고 21년도 중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그리고 지난해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까 그 제목에 대해서 스타 저기 플레이어가 왜 명감독이 안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감독이란 무언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터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감독의 역할이 있고 능력이 필요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팀을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팀을 설계가 됐으면 어떠한 선수들을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느냐, 구성을 만들 수 있었냐,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인생도 있고 뭐로 여러 가지 있지만 뭐든지 다 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여기 이제 장내 장외 경기가 있습니다. 장내라는 건 경기 중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외라는 건 이제 그 외에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으로서 어떻게 내 설계를 잘 하는지다.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 내가 빠른 농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패턴 농구를 좋아한다. 아니 키가 큰 선수를 선호한다. 슛이 좋은 선수를 선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팀을 구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상한 대로 선수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영입하는 과정이 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할 때는 그 제가 이제 실패한 케이스를 이제 여기 한 가지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소문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보고 직접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걸 못했어요. 과거에 그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송자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어 입학제라는 것을 말씀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면 기어 입학이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91년도, 90년도 얘기니까 한 20억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당. 근데 제가 이 경복고등학교 선수들을 소문만 듣고 경기 한두 경기 보고 4명을 선수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러면 이제 80억이죠. 그 당시 한번. 두 선수가 대학을 농구 선수로 졸업을 못했고 두 선수는 졸업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학교에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부터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이 선수를 뽑는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집니다. 선수들을 그 뽑는 방법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 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의 리더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질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상범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지금 하나은행 감독이죠. 그 친구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절에 다닌대요. 그래서 제 자동차 뒤에다 목탁을 갖고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나도 이제 당신하고 비슷하다 이제 얘기고 서장훈 선수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차에다가 갖고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어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음이란 뭐냐면 당시에 대한 하스트 스카우트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뭐 오늘은 A팀 갔다 내일은 B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고 말이죠. 이게 다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신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년 3월 1일 날 대한체육회에서 동의서를 줍니다. 이 동의서를 주게 돼서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거기밖에 못 가요. 이 선수는 그 도장 찍은데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제가 직접 이제 겪은 얘기입니다. 그 선수가 부산에서 아주 굉장히 농구 잘한 선수인데 그 형이 있어요. 그 형을 이제 그 대학교에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수해서 이제 3수째 되는데 대학을 못 가게 되는데 그 대학 감독이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 이 형을 그 대학교 입학시켰다. 국문과에 입학을 시켰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나고 뭐 이렇게 되고 했다고 그래서 합격 통지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뭐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됐는데 아 이게 등록금 고지서가 입학금 고지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 이건 우리 농구단에서 다 대줬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여튼 사물된 동의서만 이제 찾아오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 아버님이 글자를 못 읽어요. 의심이 나서 3월 2일 날 시적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체육회 가가지고 동의서도 찾아올 겸 그 이제 그 대학에 찾아가가지고 입학 가르쳐 가서 보니까 명단이 없어요. 자기 큰아들이. 이게 거짓말 친 거죠. 일단은 2일날, 3월 1일날 동의서에 도장 찍으면 천이 없어도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도수표를 날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이게 동의서 있잖아요. 동의서는 이제 찍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다른 대학에 가게 돼 있는 선수인데 제가 좀 나중에 좀 늦게 알아서 3학년 때 그 부모님 만나가지고 아 내가 이 지금 뭐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지금 현직 지금 코칭하고 있는데 그 선수 부모님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연세대학교를 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갔습니다. 그 학교 가가지고 아 그 잠깐만 그 동의서 좀 보여달라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그래서 동의서 보여주자마자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연세대학교 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체육회에서 그 동의서를 받으면 카피를 해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게 만든 그런 이제 기발한 거를 다 해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선수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문경은 같은 선수 지금 KT 감독하고 있죠. 문경은 선수가 그 광신상고를 졸업했는데 광신상고가 청량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악의 신림동에 있지만 당시에는 청량리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K대학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쪽에 졸업한 선수들이 한 90% 이상 다 그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광신상고의 체육부장님, 농구부장, 농구 감독, 코치가 다 그 K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체육부장님은 K대 그 농구후원의 부회장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문경훈 선수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물론 잘하고 유명했지만 고1 때서부터 그걸로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뭐 엄두를 못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2월에 2학년 말 2월 달에 선생님 이제 조남이 이제 한춘택 선생님이신데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문경훈이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다른 데는 얘기도 안 하는데 당연히 K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가 왜 왔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졸업반에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5명이래요. 문경훈 선수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5명 다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5명 다 받으면 아까 송자 총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1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100억 배팅을 했어요. 그때 그냥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른데 큰 말씀 없이 연세대학교 데려왔어요. 물론 5명 다 온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2명의 선수는 다른 대학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3명이 이제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문경훈 선수가 들어와서 저희 팀에 이제 활용점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재가 그냥 선수가 있어가지고 한두 번 가서 만나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데려올 수가 있으면 편한데 그렇진 않아요. 엄청난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민 선수 같은 케이스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조건이 이제 그 다른 K대학입니다. 이거는. 그 대학에서 조건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케이스면은 내가 연대 감독하고 있지만 내 아들도 저 K대학 보내니까 가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5월 2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상민 선수 아버지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 내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만나 뵀더니 어제 그 가족 회의를 했다. 근데 상민이가 뒤에 왜 누님이 두 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상민이가 막내고 가족회 있는데 이제 K대에서 이런 조건이다. 그러니까 K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때 이상민 선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채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2억을 이제 얘기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2억 정도 되면은 뭐 강남의 아파트 뭐 한 25평짜리 아마 한 채 정도 사고도 좀 나왔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제 일어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K대학 들어가서 그럼 제 공부 이제 농구 간두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나가 이제 곧 시집 갈 뿐인데 큰 누나가 여기 이제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버님이 누나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아 돈은 아빠가 벌어야지 왜 상민이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이거를 딱 했더니 아주 심장이 멎어질 정도로 아주 가슴에 화살 맞은 것 같은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민이 아버님이 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내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 다음날 도장 찍었는데 누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제가 상민이 고등학교 그 포기하기 이전까지 고1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이 그 저 반포의 한신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일주일에 1학년 때는 한두 번 2학년 때는 두세 번씩 매일 갑니다. 가가지고 가면 저희가 야간 운동도 하기 때문에 한 10시쯤 끝나요. 그래서 뭐 손 씻고 가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있어요. 제가 상민이 때문에 따라다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님들 두 분 계셔가지고 누님들한테 커피 한 잔 먹고 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요. 여름에는 무슨 뭐 수박 사들고 가고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고 매번 그렇게 갑니다. 근데 상민이 누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님한테 아니 연세대학교는 선수는 감독이 그 좌지우지하는데 키우고 말고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감독이 이렇게 2년간 매일 거의 따라오는데 K대학에서는 그냥 코치만 한두 번 오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돈 받고 가면 돈 받고 팔고 애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 누님들이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보신 거죠. 그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아, 왜 발품을 판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 더 하시면 이제 그 서장훈 선수가 있는데 서장훈이 연세대학교 도장을 찍고 나서 서장훈이 어머니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연세대학교 오고 찢은 거에 대해서 근데 원체 치열하게 이제 뭐 싸움도 했었으니까 그 뭐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해서 알아보니까 아까 같이 서장훈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2년 반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일 집에 가요. 그럼 거기 집에 가면 한 11시쯤 들어가잖아요. 10시 반이나 11시쯤 들어가면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논노 이제 대표이사 뭐 부사장 하시고 그랬어요. 압구정동인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한 12시쯤 되면 아, 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좀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저보고 가라는 얘기죠. 근데 뭐 물러날 수는 없고 그냥 철판을 좀 깔아야 됩니다. 얼굴에. 그래서 계속, 그래서 뭐 한두 시쯤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매일 가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소재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세 시까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도장 치고 나서 제가 안 가니까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그 열과 성을, 저 리더는 그 솔선수범을 감독이 집중 안 하면 누구 코치를 시킨다든지 누구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구성했던 선수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부 돼 있고 일부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각양 여러 가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그 선수에 대해서 뭐 큰 선수가 원했는데 작은 선수가 왔다든지 빠른 선수가 원했는데 느린 선수가 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아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농구에 대한 패턴과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고령적보 뭐 저게 중국 그 법위장 할 때 우리 공장도 있었고 창원 공장도 가서 했지만 이 공장에 기계 있고 자동화 설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운동한 사람이 그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인정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되죠.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패턴이나 이런 거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요. 설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기계의 동선, 뭐 자재 물류의 동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이 고쳤어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드밴티지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 그 무슨 위에서야 뭐 그 체면이 있어서 했지만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리더로서 이제 존재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한테 이제 큰 도움이 있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정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도 만들겠지만 이제 주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정보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내 정보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여기 대표들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보력이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앉아 있으면 전국에 그 중고등학교 합하면 한 80개 정도 팀이 되는데 그거 다 일일이 못 하잖아요. 뭐 저도 뭐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아까처럼 스카우트해서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저에게 우호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런 거를 좀 별도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관리 이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장래에서 이제 유기관리는 이제 그 예방이 최우선이죠. 유기가 닥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훈련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선수 간의 신뢰가 가장 또 중요합니다. 이제 신뢰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는 거겠고. 근데 장애 경기에서는 이제 선수 선발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설계가 훌륭하고 엔지니어이 아무 뭐 제조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자질이 없으면은요 소재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 70-80%가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어야 이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외에서는 일단 70-80% 정도 선수를 확보했다 그러면 승률은 70-8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가? 많은 분들이 나를 밀어라 뭐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근데 그 신뢰라는 게 저는 그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친 거를 내 스스로 못 믿으면요.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냐면 서장훈 선수가 이제 오픈 스탠스를 놓고 이제 볼을 보죠. 움직이죠. 근데 한기범 선수가 내 뒤로 슬쩍 들어가 가지고 볼을 하나 딱 맞아 가지고 한 골 넣어요. 불과 뭐 한 30-40초 남았는데 한 골 얻어먹어요. 그래서 쉽게 가서 한 골 넣어요. 그럼 벤치에서 바짝 일어나가지고 자기 선수 놓쳤다고 야단치죠. 공격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수비할 때는 이 선수는 조금 전에 감독한테 야단 맞았어요. 사람 안 보니라고. 내 선수를 못 보니라고. 그러니까 볼보다는 내 선수를 봐요. 이제 우선 얘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야단 맞을까 봐. 놓치냐 하려고 놓쳐요. 아 근데 저쪽에서 강동현 선수 슛을 쐈는데 이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안 들어가서 사람 운이라고 서정훈 선수 어깨 맞았어요. 그걸 리바운드 뺏겨가지고 또 한 골 먹어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바짝 일어나서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단쳐요. 그래서 또 공격 끝나고 들어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전체 볼 돌아가는 거를 볼을 보다가 내 오펜스 놓쳐가지고 야단 맞고 그 안 놓치려고 얘 얼굴 쳐다보다가 리바운드 뺏겨가지고 또 야단 맞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가 가르친 건 저는 제가 오픈 스탠드라고 그랬으니까 야 처음에 한 기분 놓쳤다라도 괜찮아 박수치고 다음 하면 돼. 그러면 이 선수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놓쳤다 하더라도 이 페인트 존이 말이죠. 뭐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손으로 캐치가 됩니다. 또 호흡 소리, 발자국 소리, 바람 소리로 이게 감각이 돼요. 근데 40분 경기에 39분을 풀로 뛰고 나머지 1, 2분 정도는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이에요. 이거는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취지인데.

0: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지막 그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낸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은 리더들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왼쪽으로 가라고 시켰는데 왼쪽이 잘못됐으면 아 인마 왜 오른쪽으로 안 가고 그래 그렇게 욕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친 거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믿는다.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그게 비근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 3자 활용 이거 제가 이제 잘 써먹습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저 이상민 선수 문경은 다 졸업하고 그게 이제 황성인이라는 선수가 이제 그 대전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구대단치의 그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4강에서 저희가 저 3전 이제 2승을 해야 되는데 졌어요. 첫 게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고민이 많이 돼요. 가드가 걔가 잘해줘야 그 다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근데 통상 불러서 야 너 나는 너 내가 너 믿는다 어쩌다 얘기해봐야 통상적인 얘기고 그냥 유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트레이너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야 어제 저녁에 코치 감독들 회의할 때 보니까 코치들이 성현이가 좀 힘드니 동현이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건의를 하더라. 근데 감독 선생님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해. 우리 팀에는 성인이밖에 없는데 막 성인이 갖고 가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제 3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 100% 다 믿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 날 연습하러 이제 뭐 나오는데 얼굴이 확 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두 게임 다 이기고 그게 이제 농구단체 우승하게 된 원동력이 됐는데 이 차에 3자가 많아요. 저도 이게 농구 감독을 했지만 위에 부장님 계시고 또 그 후에 또 뭐 전임 부장님 계시고 또 체육부장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두 분이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요. 갈등이 많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으면 다 80%는 욕하고 그러니까 이거 나쁜 얘기 전하다가는 이게 제가 못 살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열 마디 뒤에 한 두 마디 정도는 좋은 말이 있거든요. 걔는 뭐. 그래서 그 좋은 말만 전해 들어요. 전해 들면 그래? 걔가 그런 얘기해? 진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려 되니까 화해가 되고 제가 좀 편하게 제 운신이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제 3자 활용을 좀 많이 좀 활용하면 어느 분야에 되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카드라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을 이제 많이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딱 86년도 부임했을 때는 기아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이제 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임했을 때 저희 팀은 예를 들어서 예선 통과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아를 한번 이겨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키호테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요. 그래서 동키호테가 됐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꿈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실천을 하죠. 실천하죠. 그래서 우리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여신은 준비된 제약에만 이제 미소를 짓는다.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슬이 아까 선수를 이 70-80% 데려온다 하더라도 놓으면 그냥 원석인데 꼬매야 보호가 된다.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당히 이제 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한번.
1: 네, 이제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지옥 훈련을 가요.
2: 지옥 훈련?
1: 네, 정기전을 앞두고 이제 장모님 옆에 계신데 어쨌든 새벽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8km를 저희가 뜁니다. 8km.
2: 새벽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1: 네.
2: 몸 풀는 장으로 8km로 이제 뛴답니다.
1: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운동이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루에. 그래서 20km를 뛰는데요. 마라톤의 절반이잖아요.
2: 네.
1: 그걸 1시간 20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열흘 정도 코스로 가는데 근데 이제 10km로 반환점을 도는데 앞에 이제 버스 한 대가 마을버스가 오는데 옆에는 다 이제 논두렁이에요. 야, 근데 그 버스에 제가 치여서 죽던지, 운전을 살던지, 기분 싸던지

0: 정말 그런 마음이 절실해요, 진짜로. 그래서 거의 99% 100% 가까이 이제 결정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막아주셨고.
1: 독수리 조련사 최희암 감독은 연세대학이 올 시즌 대학 무대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체력 부족에 따른 뒷심 부족으로 꼽고, 오전에만 24km를 달려야 하는 선수들은 오후엔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등산과 단거리 반복 달리기를 해내야 합니다.
2: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데 올 때마다 똑같이 더 힘든 것 같아요.
0: 근데 그때는 너무 감독님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미웠고 싫었고 네. 예,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저를 강하게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어요.
3: 그 저렇게 하면 요즘은 그 저렇게 훈련시키면 감독이 고소당한답니다. 이게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고소당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저는 제가 저 안 보이죠, 이렇게 훈련할 때요, 그렇죠? 물론 봉구 찼다고 다니고 있지만 일단 그 학병들이, 그 저는 전지훈련 가는데 학병들을 꼭 이제 오시게 해요. 그 학병들이 저보다 더 난리예요. 다른 놈은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소당할 염려는 그게 없더라고요. 뭐 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에 우승을 했는데 그 2년, 3년까지 굉장히 헤맸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벤치에서 흥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뭐 그 저 아웃 오브 바운스에 5초 남았는데 그 5초 만에 그 우리 선수한테 인바운드를 못해가지고 볼을 말이죠 상대한테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일요일 날 TV를 보는데 그 중계방송이에요. 배구 중계방송 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이창호 이제 미도파 감독인데, 당시 이창호 미도파 감독이 아마 이게 183년생인가 뭐 했어요. 우리나라 배구계에서요. 대단하죠. 미도파 백화는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당시에. 근데 이분이 작전 타임을 딱 하는데 그 굉장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작전 타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좀 소리도 지고 애들 뭐 하고 막 격려하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뭐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더니 딱 하더니 그냥 화이팅! 그걸 딱 들어가요. 그 결국은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승부를 뒤집어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전호관 감독님이라고 현대 여자 배구단 감독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있었는데 이게 왜 그 배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말씀이 뭐냐면 경기장에서 방방 뛰는 애들은 하수 감독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경기장 나오기 전에 승부는 결정시키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훈련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킨 애들이 경기장 나와가지고 막 길게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하나 팍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기 중에는 6시 기상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훈련하고 식사하고 애들이 9시부터 수업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부터 훈련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7시 끝나면 9시부터 10시까지 또 야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또 하고 하루에 4차례씩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차례 운동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눈 뜨고 먹고 싸고 운동하고 눈 뜨고 먹고 싸고 이거 반복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제 뭐 만화들 많이 좋아하는데 만화 혹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같은 만화를 몇 번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 같은 만화를. 그거 많이 보셔야 뭐 한두 번 뭐 옛날에 삼국지 만화로 나온 거나 좀 조금 더 볼까 말이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농구는 말이죠. 이게 저기 유소년이나 프로나 다 다섯 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하루에 네 차례씩 1년 365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만화 하루에 네 번씩 1년 360일 다, 이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겹게 하면 이게 성과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훈련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방법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같은 슛을 쏘더라도 똑같은 슛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감독들과 코치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대충 때에서 나오게 되면 경기장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보면

그 마이클 조던이 유대한 선수가 됐어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1군 팀에 못 들어갔어요. 예. 1군 팀에 들어가려다 떨어져서 2군으로 갔어요. 그게 다시 훈련해가지고 다시 해서 1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대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었죠. 이 그 무슬림 체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람이 사나이. 이분이 333법이 있습니다. 주차하는 게. 무슨 얘기냐. 300번 훈련, 무슨 동작이든지 300번 훈련을 하면은 흉내 낼 수 있고, 3,000번을 연습을 하면은 실전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3만 번을 훈련하면은 내 몸에 자연스럽게 외워서 내 개가 된다. 라는 글을 역설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를 했든지 이런 그 역설적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훈련만 하면 되느냐.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근기에 나온 중에 가장 감명 있게 들고 소위 유령하면 즉당 군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그 저기 규율이라도 어기게 되면 즉시 그 벌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굉장히 덕장이시고 저희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다 성웅인데 악실 지도사예요. 반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마을에 민가에 조금이라도 민폐를 있으면 곤장 80대 되고 뭐 탈령한다 그러면 참수시키고 그 이게 안 되면 이 군령이 서겠습니까? 당시 임진왜란 때를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민신이 이반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팀도 이런 규율이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이 이제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제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제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된 그 경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작전 시간에 작전판에 이렇게 다 그려져 가지고요. TV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작전판을 제가 그려 주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선수들이 가서 이제 실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이제 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코트의 교수다, 뭐 마법사다, 막 이런 제 별명을 이제 줬는데 그게 착각인 게 이거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그 야간 경 저기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하는데 작전 시간이 남았으니까 애들한테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3초 경기, 0.4초 경기 남았던 시간이 뭐 7초 경기 이게 다 매일매일 이게 반복을 해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런 훈련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명장이 될 수 없는가? 이게 같은 이제 우리 코트에 감독 코치 다 있어요. 똑같은데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감독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 결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고독한 결정이죠. 그래서 그 여기에 따른 패배는 자기가 스스로 집니다. 그리고 이 숙명적으로 선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골 넣는 애도 선수고 수비하는 애도 선수거든요. 얘들이 못하면 아무리 감독이 뭐 작전을 짰든 의미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해야 돼요. 여기 오너들 계시는데요. 직원들을 진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 돈 벌어주는 사람들을 얼만큼 잘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수들은 말이에요. 이게 감독은 물론이고 부모, 팬, 뭐 구단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보호자예요. 시합을 줘도 패배의 책임은 본인이 안 집니다. 동료들과 이게 함께 져요. 그 야구 경기에서 보면은 시합을 졌는데 웃고 나온 선수가 있고요. 시합을 이겼는데 울고 나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시합을 졌는데 홈런 3개 때렸으면 걔는 웃으면서 나오죠. 네, 시합을 졌지만. 예, 시합을 이겼는데 울고 나온 애는 1회에 강판돼서 나온 투수들을 울고 나옵니다. 예, 이 선수는 그냥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게 없습니다. 자, 혹시 여기 댁에나 친척에 운동 자녀들 분에 운동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저희가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못 먹는 보약은 운동하는 아들이 다 먹습니다. 예, 그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하고 선수들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서로 상황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각이 다른 거죠. 가끔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경기 끝나고 나면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선수들이 정진무장이 좀 덜 돼 있다.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패배를 선수들에게 돌려요. 내가 슈퍼스타인데 얘들이 이것 때문에 진 거지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최악의 불신 상태가 나옵니다. 그 김태훈 선수가 서자훈 선수가 당시에 이제 4학년 올라갈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드에 있던 김태훈 선수가 키가 우리 팀에서 제일 컸기 때문에 센터를 시켰어요. 그 춘계대회를 나가는데 저희가 명지대학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명지대학 연세대학을 이기다가 아니고요. 연세대학 명지대학 패했다. 주어가 달라요. 현대가 그렇게 그런 정도인데 그 기자가 와서 뭐 저기 인터뷰 오늘 전대 센터가 없어서 좋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그럼 제가 예 센터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 면피가 돼요. 예.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김태구 선수가 그저께 연습할 때 발이 약간 겹칠 나가지고 오늘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했다. 그런데 예, 발목 났고 그러면 훌륭한 훌륭히 잘 해낼 거다. 더구나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가지고 훨씬 더 잘할 거다. 휘딩을.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애가 이제 어쨌든 시합을 줘서 명지대학이 줬으니까 애들이 그냥 쭉 늘어졌을 때 9시 뉴스 딱 보는데 태클이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숙소에다 전화. 태클이가 받아가지고 야, 그 오늘 뉴스 보니까 감독님이 또 칭찬을 하더라. 시합을 줬는데 칭찬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시 하고 이제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독님이 나를 아직도 믿고 있구나. 나를. 그래서 결국 이에 농구대회까지 우승하게 되죠. 이 선수가 포스트를 봐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선수 핑계인데 자기는 면피가 되죠. 이렇게 다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게 안 돼서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지도가 있죠. 이 선수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골을 왜 못 넣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죠.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골을 못 넣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나네는 아, 저건 제 선수의 한계야. 제 한계니까 내가 제 갖고 뭐라고 얘기 못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선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훈련에서도 포커페이스를 가져야 되는데 얼굴에 짜증이 잘 나타나잖아요. 벌써 한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시만 내려요. 야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돼. 그러니까 꼭 맞고 꼭 넣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왜? 이 감독은 현역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개인기가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져. 그래서 결국 원팀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집안에서나 기업에서나 일하는 짓이 반드시 유능한 리더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본인이 그걸 알면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저희 신상 필벌입니다. 서장훈 석주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예. 서장훈 선수.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걔가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들어왔어요. 1학년 애들이 서장훈이라는 이름 때문에 위험 때문에 플레이를 못해요. 예. 서장훈 얼굴만 봐요. 그 전반전은 괜찮습니다. 저희 팀이. 근데 후반에는 빠떼를 가요. 서장훈이가. 그러니까 후반에 묵삽을 납니다. 그래서 서장훈이 공포증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장훈 선수를 훈련에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너 네가 오늘 한번 좀 맞아야겠다. 이제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대학교 1학년 때 선수들은 감독 코치보다 자기들 4학년이 더 높은 줄 알아요. 더 무서워하죠. 예. 그리고 야다 타임을 주어요. 야, 니들 평소에 야다 타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좀 놀리고 뭐 바보다 그러고 키도 큰 게 뭐도 못하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석질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연고전 앞두고 한 열흘 정도 많이 나타나요.
편하게 쉬시다가 열흘 정도 나타나서 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번 연구 좀 꼭 이기겠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에서는 다 그게 통했어요. 근데

제가 야 네가 뛰어서 이기는 것보다 네가 없을 때 지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아.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잡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했으면 다 그렇게 돼요. 팀 전체가.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에 한 놈만 패라 뭐 제일 센 놈을 이렇게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된 책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94년대 농구단체 우승했는데 당시에 결승에서 그 상마우 게임을 하는데 저 그 다섯 번 경기에서 세 번 이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을 이겼습니다. 한 번 더 이기면 예선전서부터 정규리그서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전승 우승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런 팀이 없었죠. 그때 세 번째 경기에서 져요. 이상빈 선수가 좀 흥분해가지고 그것도 한 뭐 좀 잘 나가다가 한 2, 3분 남겨놓고 저희가 졌습니다. 이제 라카에 들어와요. 그러면 감독인 일반적으로 감독은 선수 딱 불러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말이지 게임을 해가지고 리딩을 했다고 해. 그러고 그냥 분필로 그냥 나갑니다. 승질내고. 그럼 뭐 관계자들 체육부장님이나 농구부장님 다 그래.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나가요. 그 얘 야 서장훈 너 일로 와봐 임마. 그 서장훈은 1학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가서 쓰레기통이나 발로 차면서 아 지가 무슨 컴퓨터 가드라면 맞춰줘야지 투두투두 돼요. 이게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야 아까 내가 패턴 4를 해야 되는데 1으로 내가 잘못했다. 야 이거 좀 미안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상민이가 아, 그 자기 체면 살려 자기에 대한 얘기 안 하거든요. 체면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 20% 되는 선수들은 그래 맞아 감독이 말이야 그거 왜 한을 해 넷을 해야지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8대2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20% 불만 세력이 이제 어디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민이가 그러고 나서 자기 체면 살리니까 장훈이 보고 불러서 야 내가 아까 말이야 좀 괜히 서커스 아니라고 좀 유리해서 폼을 좀 잡으려다가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얘는 아 형 미안해 나도 좀 잠깐 힘들었는데 아 잡을 기기 있었는데 예, 좀 미안해요 내일 우리 잘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원세에 대게 이제 경기가 이제 이겼죠. 그래서 이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선수들도 출신 감독도 자기가 그게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 보면 이제 예우가 있습니다. 예우. 우지원 선수가 당시 경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동기가 전희철 선수예요. 그 지금 저 SK 감독하고 있죠. 그렇게 그 저도 전희철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이제 뺏겼어요. 차선책으로 이제 우지원 선수인데 우지원 선수는 이제 다른 대학을 가게 돼 있는데 뭐 연세대학교 오고 싶 한번 무정 그냥 거저 옵니다. 땡큐 해가지고 거저 오는데 제가 스카우트비를 줬습니다. 우지원 선수한테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체육부장이나 학교에서는 난리인데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 어차피 경기장에 나가서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쟤는 야 너는 막 거기 끌려 들어가는 애고 나는 스카우트 비 갖고 오나 하고 벌써 눈빛이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심리적으로 이기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렇게 너는 막 훌륭한 선수고 했기 때문에 스카우트 비고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 졸업할 때는 훨씬 더 나은 선수가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지원 선수 졸업할 때 상대 전희철 선수부터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대우로 가죠. 대우 정권으로 가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예우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재를 잡을 때는 그 충분한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20%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고참 관리가 참 어려워요. 게임을 뛰는 고참은 괜찮은데요. 게임 못 뛰는 고참이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해외나 원정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선수들 이제 우리 동문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초청해서 전화가 못 내요. 그런 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스타 후배들이 가도 위한 잔치지 자기들은 그냥 숙소에서 순두부 먹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불고기 먹어봐야 어차피 한 끼인데 이제 툴툴툴 돼요. 그래서 저를 꼭 하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요 선수들을 몇몇 불러요. 이제 헤드테이블 있으면 아 선배님 시아미 얘는 공부를 무지 잘해요. 운동도 하더라도 얘가 굉장한 리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 동찬이 얘는 뭐 계속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개해주시고 먹던 뭐 계란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어사주 받은 거예요. 자기서.

0: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 팀이 잘 돼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팀에 대한 충성하죠. 후배도 안 괴롭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결과로 승리하는 경우가 나오면 이게 전통이 됩니다. 그 팀의 전통이 되고 그 회사의 전통이 되는 이제 이런 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여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해왔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스타플레이어는 왜 명장이 되기 어려운가를 제목으로 최이암 고려용접봉 대외 부회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일요일인 오늘도 때일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6.8도, 부산 20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어제 아침 기온보다 조금 낮고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1도, 강릉,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 웃돌면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한여름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는 날씨인데요. 다만 오늘 하늘이 맑아서 뜨거운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끼지 않아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일은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사후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훈련지였던

베이징을 거쳐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선수단은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장 출신의 현철윤 단장 등 39명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내 고향 여자축구단 일행 39명에 대해 오늘부터 24일까지 방남을 승인했습니다.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치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29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9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아라대교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낚시를 하다 실족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사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게시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전에 보고했던 사고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교통당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업 기밀을 이유로 사고 경위를 비공개해왔지만 이런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합니다. 교황청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랑스 가톨릭 당국과 마크롱 대통령,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초청에 응해 3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찾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이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요일인 오늘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박지원 전북 군산시 김재시 부안군 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방문한 뒤 광주를 찾아 5.18 민주항쟁 기념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최대 15도 안팎까지 크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5일부터 열사병, 열탈진과 같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네요. 이렇게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피해라고 하고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은 대부분 야외에서 나오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실외 작업장이라든가 논밭 또 길가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높은 날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 자제해야 하고 또 만성 질환 있거나 어린이 노약자분들 주변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모내기를 냈어요?
1: 네, 오랜만에 이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일 날 대구 군위군에 있는 우무실 마을을 찾았고요.
0: 네.
1: 모판도 직접 이안기에 탑재하고 또 직접 이안기도 운행을 하고 예, 뭐 한판을 다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한 두 줄 정도 이안기 이렇게 주행을 하시던데 그다음에 청년농의 드론 방제 시연 참관한 뒤에 청년농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세참 먹으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0: 예.
1: 이 장면이 이제 과거를 많이 연상케 한다.
0: 과거 이런 거 많이 있었죠.
1: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행사가 박정희 모델을 참고한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시절이었던 1961년 6월 달에 농업정책 장려 차원에서 당시 윤보선 대통령 등과 함께 모내기도 하고 논두렁에서 농민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0: 네.
1: 박 전 대통령은 막걸리 특히 좋아했던 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죠. 딱 그 장면을 좀 연상케 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성남 새마을중앙운동회 간담회 때에도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작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고
0: 네.
1: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언급을 또 하기도 했어요. 예, 사실은 박정희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박정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0: 아, 장소가 그러고 보니까 대구 군위군이군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남 쪽의 행보를 또 많이 확대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모양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서서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직접 선거 운동을 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상태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옵니까?
1: 네, 19일, 20일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0: 오.
1: 그런데 장소가 이번에도 이게 또 이 경북이에요. 공교롭게도 안동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과 함께 정상회담을 이제 갖는 거고요.
0: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그래서 이곳이 정해진 것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묘한 거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런 것 등도 주요 의제로 지금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소인수 회담, 또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또 별도의 친교 일정 이런 것 등이 예정이 돼 있다 그럽니다. 지금 뭐 지난 10월 달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거쳐서 올해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이기도 한 일본 나라현 방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0: 예.
1: 지난해 11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잠시 만난 적이 있죠. 비교적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0: 예. 지금 우리나라 그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막대한 이득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뭐 법인세라든가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글을 썼는데,

0: 이게 아주 크게 논란됐습니다.
1: 네. 지난 11일에 자신의 SNS에서 AI 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그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초과 이득을 국민 배당금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환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0: 네.
1: 그 이후에 좀 반시장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엄호를 하고 나섰어요. 김 실장이 한 말은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 배급체제로 퇴행시키려는 위험한 사상적 폭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도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활용하는 분배 구상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15일 날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서
0: 네.
1: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조사 한 것 보셨습니다.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한 건데 국민의힘이 이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0: 예.
1: 고발 대상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변호인 출신이죠. 양부남 이건태 김동화 의원 등입니다. 그날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0: 네.
1: 이들은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특위를 열고 증언한 증인들을 협박하고 형사고발을 남발해 무고로 맞고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쿠쿠다스 제공으로 징계한다. 연어 술파티로 징계했다가는 법원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니까 속 뺀 것이며 결국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지방선거 상황 좀 보겠습니다. 후보 등록 끝났죠?
1: 예, 그렇습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된 거고 최종 7,829명이 이제 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경쟁률은 3.4:1, 평균 경쟁률은 1.8:1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그 16일 날 그 전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후보 등록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광역비례 933명, 기초의원 기초비례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 모두 4,241명을 이제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47명이 등록을 해서 이제 30.4:1 이렇게 지금 경쟁률 기록을 좀 한 상태고요.
0: 예.
1: 그런데 이 단독 출마나 후보자가 네. 정수 이하로 등록된 무투표 선거구도 307곳. 또 그래서 무투표 당선자는 513명으로 또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에서 공천을 좀 하지 않아서 이런 곳도 지금 적지 않아서 이것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금 논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등 3명, 지방의원 510명 뭐 이렇게 또 무투표 당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고
0: 예.
1: 24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9일, 30일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0: 뭐 선거운동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들 봐야 되는데 TV 네. 토론 같은 것들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많이 안 한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뭐 TV 토론 하고 나면 그게 또 이제 뭐 그러니까 다른 또 영상 짧은 영상으로 해서 또 많이 또
0: 그렇겠죠.
1: 보기도 하고 네, 이제 네. 그런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시장 후보, 또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하종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1회 이상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0: 선거법에서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1: 그러니까 네. 이제 1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몸조심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 경우에는 한 차례 이루어지는 법정 토론회조차 사전투표 개시 시점인 29일 오전 6시에서 불과 5시간 전에.
0: 그 전날은 되는 거죠?
1: 네. 네. 그렇게 지금 또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좀 유권자들이 표심을 좀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불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표출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정원호, 추미애, 박찬대 후보들이 다 들어놓았다.
0: 네.
1: 토론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이 하정우 후보를 겨냥해서 본인이 서태지도 아니고 무슨 신비주의 전략이냐 이렇게 또 비난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0: 21일부터 선거 운동 시작되고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중앙 선대위 출범했잖아요.
1: 네.
0: 민주당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1: 민주당은 10일 날 그 선대위 출범식을 이제 열었습니다. 선대위 명칭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이렇게 좀 지어졌고요. 중앙 조직은 슬림화하는 대신에 지방 조직은 강화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선대위 구성을 지금 이번에 하겠다는 거고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안선아 세계보건기후 자문관 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현주, 황명선, 강독구, 이성윤, 문정복, 박지원, 박기환 최고위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 대표는 그날 이제 출범식에서 목표는 높게 잡고 태도와 자세는 낮게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세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겸손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요?
1: 예, 국민의힘은 이제 12일 날, 그러니까 그 이틀 뒤죠. 지금 중앙선대위 구성을 좀 했는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 대책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번 선대위 이름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또 이윤진 건국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등입니다. 장답회 외에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좀 됐고요.
0: 예.
1: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 정정식 정책위 의장, 또 최고위원들이 이제 참석을 좀 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특검법 저지위원회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이제 공소취소와 관련한 이제 논란 부분을 좀 이제 약간 좀 불을 지피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뭐 투표용지도 인쇄하고 이제 이럴 것 같은데
1: 네.
0: 그 단일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 예, 민주당하고 진보당 경우에 이제 울산광역시하고 부산
0: 예.
1: 연제구에서 후보 단일화 또 선거연대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0: 진보당하고 예, 예.
1: 지난 15일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최대 관심사가 울산광역시였는데 민주당 김상욱 후보 또 진보당 김종건 후보 간의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이제 추진하기로
0: 했고.
1: 그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또 부산 연제구청장하고 울산 남구청장 울주군주수 선거 같은 경우에도 양당 후보 간 경선으로 단일화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0: 네.
1: 이런 속에 국민의힘 오세훈 또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6일 날 서울 노원구에 그에서 그 청년 주거 현장 간담회를 함께 개최를 했어요. 양당이 지금

0: 뭐 선거연대라든가 이런 뭐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일절 없는 상태인데
1: 네.
0: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연대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까지는 뭐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부산 북과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지역도 단일화가 이제 관심사죠.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 장동익 대표가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0: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챙겨봐야 될 정치 이슈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관련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 좀 하면서 좀 달아오지 않을까, 달아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지금 뭐 사전투표는 29일, 30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잊지 않고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직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주제로 토론회가 1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뭐 이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지금 투표용지가 18일부터 미리 인쇄에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후보자가 17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1: 오늘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0: 그런 거죠. 네. 그래서
1: 이제
0: 단일화가 이제 이때가 1차 시한이고 물론 사전 투표 경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를 해주기 때문에 사전 투표 전날인 28일까지 사퇴할 경우에 사퇴가 또 표시가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들어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막히지 않고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는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최대 정체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볼게요. 역시 소통은 원활합니다. 다만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작업 구간이 생겼습니다. 국민대 램프를 지나선데요.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우정국로는 교통 전면 통제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될 텐데요. 연등의 행사 때문입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구간이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자정까지 양방향 차로가 모두 통제되니까요. 우회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일요일인 오늘도 한여름처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1도, 강릉과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 는 땀을 식힐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인데요. 볕이 무척 뜨겁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거의 끼지 않아서 낮 동안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글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이번 시간은 일요 스포츠입니다. 6월 11일부터 북중미 월드컵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마가진 위크엔드 일요 스포츠에서 월드컵 앞으로 4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상대팀도 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어제 이 우리 월드컵에 나설 그 국가대표 명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좀 확인을 하겠고 우리가 예선에서 이제 세 팀을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체코, 예.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세 팀을 만나게 됩니다.
0: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첫 경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체코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예. 체코와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뭐 이런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에서 1차전의 중요성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피파 랭킹이 25위고요. 예. 체코가 41위입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체코 정도는 뭐 무난히 이겨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피파 랭킹상으로는 그렇고요. 뭐 실제로도 우리가 뭐 못 이길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코는 지금 유럽에서도 아주 강팀은 아니고요.
0: 네.
1: 유럽 팀들만 쭉 줄을 세워 보니까 21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체코가 이번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강호 덴마크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극적으로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덴마크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덴마크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0: 예.
1: 덴마크는 유럽의 강팀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예상을 깨고 체코가 올라간 겁니다.
0: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추가 합격, 대학교로 따지면 추가 합격이 된 거죠. 뭐 우리 일부에서는 우리한테 좀 쉬운 상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월드컵에서는 만만한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0: 저쪽도 우리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1: 네. 체코 네. 체코도 역시 한국을 1승 상대로 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체코는요. 지금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은 과거 체코 슬로바키아 시절에는 월드컵 준우승을 두 차례나 했던 전통의 강호이기도 합니다. 체코 축구하면은 우리 팬들이 잘 아는 이름 바로 파벨 네드베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로 2000년대, 2010년대까지 활약을 했었죠. 특히 유로 1996에서는 체코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네드베드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0: 예.
1: 하지만 이 네드베드 선수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고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하다가 이번에 20년 만에 본선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지금 체코를 보면은 뭐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는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번에 하지만은 이번 플레이오프를 보면은 체코가 어떤 팀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모두 연장전과 승부차기 끝에 꺾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끈적끈적하게 버티는 힘이 매우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면서 계속 웅크리고 수비를 하다가 세트피스와 공중볼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수비진에는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 뛰는 주장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수비도 잘하지만 세트피스에서 헤딩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0: 네.
1: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공격진에서는 레버쿠젠의 파트리크 시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유로 2020 대회에서 득점왕 경쟁을 했던 나름 또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뭐 그 밖에도 이 프랑스 리옹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파벨 슐츠라든지 또 우리나라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인 웨스트햄 소속의 미드필더 토마스 소우체크 같은 선수들도 좀 주목해 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체코와 역대 A매치에서 1승 2무 2패로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데요.
0: 네.
1: 다만 마지막 맞대결이 2016년 친선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0: 10년 전이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전적으로 지금의 체코를 평가하는 거는 뭐 옳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1차전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체코전을 잘 치르면은 그다음에는 뭐 멕시코라든지 남아공 이 경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체코를 좀 잘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잘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역할이 큰데 지금 우리 그 국가대표 명단 26명 어제 나왔어요.
1: 네. 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 26명이고요.
0: 예.
1: 좀 명단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골키퍼는 3명입니다.
0: 네.
1: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 그리고 수비수는 10명인데요. 김민재, 조유민, 이한범, 김태현, 박진섭, 이기혁, 이태석, 서령우, 옌스 카스트로프, 김문환 이렇게 10명입니다. 이태석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이을용 선수의 친아들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월드컵 대표로 뽑히게 된 거고요.
0: 예.
1: 카스트로프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 국가대표.

0: 대표로 월드컵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드필더도 10명인데요. 양현준, 백승호, 황인범, 김진규, 배준호, 엄지성, 황희찬, 이동경, 이재성, 이강인. 여기서 지금 황인범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 과연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명단은 뽑혔고요.
1: 예.
0: 미드필더가 10명이나 뽑혔던 거는 이 황인범 선수의 공백을 대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격수가 3명밖에 뽑히지 않았는데요. 오연규, 손흥민, 조규성. 최근에 이제 터키의 베식타스에서 오연규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손흥민과 조규성 선수는 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진은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6명 선수 가운데 K리그 소속 선수는 6명이고요. 나머지 20명은 해외파로 채워져 있습니다. 26명 가운데 절반인 13명이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이고요.
1: 네.
0: 최고령 선수는 90년생인 골키퍼 김승규 선수, 최연소 선수는 2003년생인 카스트로프 선수와 양현준 선수입니다. 주장은 손흥민 선수가 맡을 예정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입니다.
1: 26명 발표에서 좀 이건 좀 의외다 아니면 이거 당연히 맞다 뭐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0: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2014년 브라질, 2018 러시아,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서 개인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새 얼굴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카스트로프 선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해외 태생 혼혈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또 깜짝 발탁도 있는데요. 강원FC 소속의 수비수 이기혁 선수입니다. 이기혁 선수 A매치 출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22년 동아시안컵 홍콩전에 한 경기 뛴 게 전부거든요. 그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에 A매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에서 그동안 뽑았던 선수들을 좀 많이 그동안 이번 월드컵에도 포함을 시켰는데 정말 이기혁 선수는 그동안에 대표팀에서 멀어져 있었다가 거의 뽑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월드컵을 앞두고 깜짝 뽑힌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왜 주목을 받냐면은 이 선수는 센터백, 그러니까 수비도 볼 수 있지만은 수비형 미드필드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황인범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 이기혁 선수를 뽑았는데 다만 이제 국제대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중압감을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이 이기혁 선수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명단 발표 나면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0: 그렇습니다.
1: 그럼 바로 이제 소집하고 뭐 현지도 가고 훈련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돼요?
0: 바로 내일 코칭 스태프와 K리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시티는 우리가 이제 사전 캠프거든요.
1: 네.
0: 우리가 멕시코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과달라라가 근데 1500m 이상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전 훈련 캠프로도 역시 로키 산맥 주변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은 고지대의 날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팀이 일찍 출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사실 그전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뭐 출정식이라 그래가지고 좀 상암 경기장 이런 데서 A매치도 치르고 팬들에게 인사도 하고 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1: 네.
0: 곧바로 적응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에 따라서 차례차례 합류할 예정인데요.
1: 예.
0: 아마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강인 선수가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평가전 같은 거 안 가져요?
0: 현지에서 평가전을 가질 예정인데요.
1: 네.
0: 우리 시간으로 5월 31일 오전 10시에 피파 랭킹 100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또 첫 번째 평가전을 치르고요. 6월 4일 오전 10시에 피파 랭킹 102위 엘살바도르와 또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팬들이 듣고 아니 좀 강팀하고 붙지.
1: 아니, 그러니까 유럽의 팀들하고 좀 붙거나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런데 102위하고 102위.
0: 맞습니다. 평가전 네. 상대가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면은 좀 다른 팀하고도 붙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경기가 모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리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상대팀 강팀하고 평가전을 치르는 것도 좋지만은 고지대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트레이크 시티 와주세요. 와서 경기를 치를 팀을 좀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팀들은 좀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트린다드 토바고라든지 엘살바도르가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와서 평가전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또 이 팀들이 우리가 또 북중미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 팀들이 또 북중미 팀들이잖아요.
1: 예.
0: 그렇다니까 상대적으로 또 좋은 컨디션에서 우리와 평가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곳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현지 적응과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게 되면 6월 5일 실제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게 되는 멕시코 과달라라에 입성하게 되고 그 일주일 뒤인 6월 12일에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1: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경기 멕시코 이제 분석해 주시겠네요.
0: 그렇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서서히 좀 끌어올려 봅시다. 자, 그리고 축구 또 있습니다. 뉴스가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 축구단 오늘 와요 우리나라에?
0: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 축구단이 옵니다. 내고향 축구단 이름이 아주 굉장히 좀 푸근하죠.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북한 체육선수단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었죠.
1: 그러네요.
0: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에서 스포츠 교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 항상 먼저 했었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스포츠 교류도 참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만 딱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여자 클럽 월드 클럽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20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되고요.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23일 결승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결승전은 이제 일본 팀 아니면 중국 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두 경기를 많으면 두 경기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1: 결승전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결승전도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되고요. 이번 경기는 단순한 클럽 대항전을 넘어서 이 남북 스포츠 교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미 7천 녀석 규모의 경기장은 뭐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요. 취재진도 체육 담당하는 사람들 말고 뭐 사회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렇게 출입하는 다른 분야의 기자들까지 모여서 한 10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취재 신청이 몰렸다가 좀 걸르고 걸러서 100명을 모인다고 하고요. 민간단체 200여 곳이 약 3천 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정치적 구호 없이 양 팀과 선수 이름을 중심으로 응원할 계획이고요. 오랜만에 열리는 이 남북 여자 축구의 만남인데요.
1: 네.
0: 승부 못지않게 이 경기장 안팎의 분위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프로농구에서는 6위 KCC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했다는
0: 그렇습니다. 네,
1: 그 소식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 월드 시간입니다. 박성건 음악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3: 민중을 소재로 한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민중.
3: 그렇습니다. 예.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좀 되겠습니다.
1: 아, 내일이 5.18입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첫 곡으로 이 5.18로 인해서 금지곡이 된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예.
3: 우리 한국 가요사에서 5.18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정호차의 바위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정호차라는 가수는 81년에 대학가요제 출전해서 이 바윗돌이라는 노래로 대상을 수상한
1: 네.
3: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 저 이거 생방송으로 봤어요.
3: 그렇습니다.
1: 네, 네.
3: 네. 들으시면 아는 막 네. 그런 노래가 될 텐데 이 대상 수상 이후에 정호차 씨가 방송에 출연을 좀 했는데 아나운서가 네. 질문을 했습니다. 바윗돌이 무슨 뜻이냐.
1: 노래 제목이 바윗돌이니까.
3: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호차가 이 곡은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이고 바윗돌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정호차 씨가 광주 출신인가 봐요.
3: 그렇습니다.
1: 근데
3: 그래서 방송 나간 이후에 이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1: 네.
3: 이 정호차 씨는 정보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좀 올리게 됐고 노래는 바로 금지가 좀 됐습니다.
1: 아, 금지곡 됐어요 이게?
3: 그렇습니다.
1: 대학가요제 우승곡인데도?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요. 불온 사상을 내포한다. 뭐 그런 이유로 금지곡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 사건 좀 보겠습니다. 84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 네.
3: 김원중이라는 가수가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0: 차트를 했는데 이 곡이 당시 KBS 가요 톱10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히트를 해야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 네.
0: 예, 특별한 좀 그러니까 2위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예상 못했는데 큰 인기를 좀 얻었었습니다.
1: 근데 앞서 바위돌하고 이 바위섬하고 제목이 좀 어떤 관련이 있어요?
0: 네, 이 바위섬은 90년대 들어서 탄생 비화가 좀 알려졌는데요.
1: 예.
0: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배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선대학교 출신인데.
1: 조선대학교?
0: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82년이고요. 당시 배창희 씨가 조선대 합창단과 함께 그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1: 네.
0: 봉사활동을 좀 갔었습니다. 이 소록도는 조선시대부터 이 한산병 환자촌으로 뭐 알려진 뭐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쳤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뭐 집기는 다 날아가 있고.
1: 아이고.
0: 예, 그런데 이 그 당시의 소록도를 보면서 이 바위섬을 딱 보면서 이 5.18의 광주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만든 이후에 이제 노래가 실제로 나와서 히트한 다음에
1: 네.
0: 과거에 바위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왜 만들어졌다는 건 얘기를 안 하고
1: 아예 그냥 말을 안 했군요.
0: 예, 그리고 90년대 돼서야 좀 알려지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연인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이게 84년에 노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1: 예, 예.
0: 우연인지 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국내에 왔었었는데
1: 예, 이 여의도 공원에 오셨었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때, 광장에.
0: 예, 그때 소록도를 직접 방문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이거 노래 들어보실 텐데
1: 네.
0: 이제 김원중 씨 얘기했는데
1: 지금 뭐예요?
0: 지금 대통령 직속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월에 또 임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직책이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좋은 또 뭐 일을 해주길 좀 바라고 오늘 김원중 씨의 바위섬 첫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김원중의 바위섬 들어봤습니다. 오늘 민중과 관계가 있는 노래 듣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요.
1: 그 노동 민주화 집회에서 최초로 노래를 불렀던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0: 네.
1: 밥 딜런 또 조앤 바이즈 같은 인물들인데 오늘 조앤 바이즈의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앤 바이즈의 부친은 핵물리학자였었습니다.
0: 핵물리학자였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만든 것을 반대했는데요.
0: 네.
1: 때문에 한 대학에 있지 못하고 미국에서 여러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교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딸인 조앤 바이즈도 부친을 따라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부친의 생각을 또 이어받아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일을 좀 하면서 밥 딜런과 함께 과감하게 사회운동을 좀 뛰어든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0: 그 1970년대, 80년대 이때 이제 베트남 전이라든가 아니면 반전 운동이라든가 가수들이 사회운동 같은 거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50년대 그 미국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이 최초로 이렇게 그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0: 예.
1: 초기에는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었습니다.
0: 예.
1: 그냥 시위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 피트 씨가 뭐 밥 딜런, 조앤 바이즈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사회운동, 노동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노래는 시위할 때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런 전통이 전 세계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앤 바이즈는 사실 밥 딜런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많은 가수들한테 영향을 좀 미쳤는데 우리 가요계에도 깊은 영향을 좀 미쳐서 영향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양희은, 뭐 이현실, 남궁옥분, 전영식 이런 분들이 맑고 뭐 영롱하고 떨림 있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창법이 사실은 조앤 바이즈한테 받은 그런 창법이 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메리 해밀턴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이게 영국 민요예요. 당시에 포크 가수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민요를 많이 불렀고 그래서 노래 딱 들어보시면 아 양혜은 씨 같은 그런 목소리가 좀 떠올릴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앤 바이즈의 메리 해밀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미국 민중 가수 존 바이즈가 부른 메리 해밀턴이었습니다. 양희은 씨의 그 아름다운 것들 이 곡이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마지막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아온 밴드가 있습니다. 첨바 완바의 텁썸핑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밴드 이름이 첨바 완바?
1: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팀은 그 영국 뭐 광고 파업이라든가 리버풀 부동 노동자들이 한 파업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하면서 네. 정부와 좀 싸워왔던 그런 밴드가 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컬이 있는데 네.

0: 영국의 브릿 어워드에서 그 귀빈석의 부수상 존 프리스컷이 앉아 있었는데 리버풀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런 이유로 또 물도 부은 뭐 그런 경력 있는 팀이 좀 되겠습니다.
1: 아 시상식에서 수상 밑에 부수상이 왔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사람한테 얼음물을 던졌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오.
0: 예 그래서 오늘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텁썸핑이라는 곡이 좀 되겠습니다. 이게 그 리버풀 부두 노동자들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자 뭐 이런 뭐 가사를 좀 담고 있고 이 곡이 근데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그 98년대 프랑스 월드컵 때 광고음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팀이 좀 거절을 했고
1: 예.
0: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뭐 외국에 무슨 다양한 뭐 상업적으로 쓰겠다는 회사들도 다 거부를 했던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천바완바의 텁썸핑 들으면서 라디오 뮤직 위크엔드 합수월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5: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6: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7: 58분 날씨. 아직 5월인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1도, 강릉,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 정도 웃돌며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위의 원인은 뜨겁고 건조한 열기를 머금은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이 공기를 더욱 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 글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일은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이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부는 영화계 소식과 신작 영화를 만나는 무비 가이드가 있습니다. 신의 21에 조연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연나입니다.
0: 지금 칸 영화제 기간이에요?
1: 네, 제79회 칸 영화제가 지난 12일 개막을 했습니다.
0: 예.
1: 올해는 한국인 최초로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는데요.
0: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이다.
1: 네. 네. 개막 직후 박찬욱 심사위원장의 첫 기자회견 발언이 꽤 화제가 됐습니다.
0: 네.
1: 영화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0: 영화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냐
1: 네.
0: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1: 네. 네. 네. 그랬더니 박찬욱 심사위원장이 정치와 예술은 분리할 수 없고 둘은 대립하는 개념처럼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정치적인 영화는 예술의 적이 아니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경청할 만한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영화라고 해서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지극히 합리적인 답변한 것 같은데요?
1: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지난 2월에 베를린 영화제가 열렸는데 네. 그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감독은 정치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 영화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0: 비교가 됐겠네요.
1: 예, 이와 상반된 이 박찬욱 심사위원장의 답변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로도 국적, 장르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작품 자체가 좋다면 그 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박 심사위원장이 전했습니다.
0: 예. 이 칸 영화제 우리 영화도 이번에 나갔어요? 나간 게 있어요?
1: 네, 요번에 꽤 여러 편이 나갔습니다.
0: 예.
1: 원래 헤어질 결심 이후 4년간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제 영화가 없어서 한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 걱정을 불식하기라도 하듯이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지금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습니다.
0: 나홍진 감독이면 곡성 만든?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마 추격자로도 익숙하실 거고요. 황정민, 조인성. 정우연, 마이클 패스벤더, 일라샤 비칸데로와 같이 국내외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0: 예.
1: 이제 SF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0: 아, SF예요?
1: 네, 괴수가 등장하는 SF물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저녁 9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에 이제 영화가 첫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0: 아직 본 사람이 없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근데 대신 그 연상우 감독의 좀비물인 군체가 또 미드나잇 부문에 갔는데 이 영화는 상영을 마쳤습니다.
0: 아, 평가가 어땠답니까?
1: 네.
0: 연상우 감독이면 부산행 만든?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호평과 불호 평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좋은 평은 액션이 굉장히 세련됐고 볼거리가 예. 많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캐릭터의 깊이가 좀 약하다라는 평이 이제 엇갈려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이게 좀비 영화라고요?
1: 네.
0: 그리고?
1: 그리고 그 밖에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 역시 현지 시간 17일에 칸에서 베일을 벗게 되는데요.
0: 네.
1: 도라까지 칸에 초청이 되면서 이 정주리 감독은 도리야 다음 소위에 이어서 세 편의 장편을 전부 칸에 보낸 최초의 한국 여성 감독이 됐습니다. 이 작품도 좀 기대가 되고요. 지난해 칸 영화제 학생 작품 부문에서 허가영 감독의 첫여름이 초청이

0: 돼서 예. 1등상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또 학생 영화 부문에 홍익대 최원정 감독의 새해 랩소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칸에서의 한국 영화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다음에 오실 때가 정리해 주세요. 네. 어떤 작품이 좀 상탔는지. 자, 지금 5월 박스오피스는 어떻습니까?
0: 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 마이클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26만 관객 모객했고요.
1: 네.
0: 박스오피스 2위는 20년 만에 속편이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135만 누적 관객 수 기록했습니다. 박스오피스 3위는 김혜윤 주연의 공포 영화 살목지인데
1: 네.
0: 현재까지 300만 관객을 넘어선 상태고요.
1: 이건 흥행 성공했네요.
0: 네,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1: 예.
0: 4위는 게임을 영상화한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갤럭시로 135만 관객 기록했습니다. 박스오피스 5위는 우주 SF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로 현재까지 280만 관객 모객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열정의 소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부터 여고를 배경으로 한 코믹 호러 영화 교생실습, 지난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 티빙에서 보실 수 있는 OTT 시리즈 유미의 세포들 시즌 3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마이클 잭슨을 영화화한 마이클 지금 1위라고요?
0: 네, 그래서 이 마이클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고요. 전생애를 다룬 건 아니고 1960년대 형제들과 함께 잭슨 파이브 활동을 했었잖아요.
1: 그랬죠.
0: 네, 네 그 무렵
1: 밴 부르고 막 이랬을 때. 네.
0: 그 무렵부터 1980년대 후반 배드 앨범 투어를 하던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90년대 이후 여러 가지 뭐 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았었잖아요.
0: 네.
1: 논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것들도 있어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요?
0: 네, 그건 아마 속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1: 예, 예.
0: 지금은 이제 좀 초기 단계를 다뤄준.
1: 그러니까 스타로 부상을 한 그때까지 한 80년대 후반까지.
0: 네.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살짝 드리면 아버지 조셉 조 잭슨의 엄격한 지위로 친구들과 놀기보다 형제들과 합을 맞추면서 무대 위에 오른 그런 유년기를 보낸 마이클 잭슨이 첫 솔로 정규 앨범인 Got to Be There부터 뭐 스릴러 배드 앨범을 차례로 성공을 시키게 되는데 펩시 광고를 찍다가 두피에 커다란 화상을 입는 것 같은 사건까지 다 그려주고 있거든요.
1: 예.
0: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 5의 일원이 아니라 솔로 스타로서 좀 급부상하는 과정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렸습니다.
1: 그 조카가 마이클 잭슨 연결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누구예요, 이게?
0: 그 자파르 잭슨인데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클 잭슨의 캐스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누가 도대체 마이클 잭슨을 연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조카가 이제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1: 예.
0: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그 히스토리 월드 투어를 함께 했던 리치 앤톤 탈리오에가 안무가가 함께 연습을 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굉장히 작은 습관까지 그대로 재현을 해서 이제 공연씬을 완벽하게 입혔고 극장을 완전히 스테디움으로 바꿨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춤만 췄냐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0: 노래도 같이 불러서 그 마이클 잭슨의 생전 목소리와 같이 이 영화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면은 이제 삶의 일대기를 서사로 풀어낸 영화보다는 그 공연 작품 실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겠네요. 음악 영화처럼.
0: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공연이 아무래도 볼거리가 훨씬 많고.
1: 볼거리가 거기 집중돼 있고.
0: 네, 그렇습니다.
1: 평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먼저 개봉했다면서요. 뭐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던데.
0: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네. 평론가와 해외 평이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1: 달려요?
0: 네, 네. 그 해외 평가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100점 만점에 38점을 줬고요.
1: 네.
0: 또 로튼토마토라는 곳에서는 38%로 둘 다 4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1: 혹평이 많네요. 그러면?
0: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이클 잭슨 90년대 이후의 기행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반대로 그 관객들의 평은 97%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1: 관객들은 좋아하고.
0: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1: 아유, 그거 어마어마하죠.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 한국에서도 흥행을 했던 그 네. 작품의 버금가는 흥행을 할 것으로 예측이.

0: 되고 역대 정기 영화의 흥행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1: 예.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예. 자,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 작품이 어떻게 다가올지 보겠습니다. 마이클 소개받았고요. 다음 작품은 우리 영화인데 제목이 교생실습이라고요?
0: 네. 예. 두 번째로 김민아 감독의 교생실습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예.
0: 호러와 유머를 적절히 섞은 12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배우 한선아가 자신의 모교인 세영 여고에 교생으로 부임한 은경을 연기를 하는데요.
1: 네.
0: 그는 빨간 망토를 걸치고 다니는 새 학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흑마술 동아리인 쿠로이소라의 동아리원인 지수, 샛별, 민지인데요. 이들은 각각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전국 모의고사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들입니다.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냐 알고 보니까 이 새 학생이 이다이다시라는 요괴가 있는데 이 요괴한테 영혼을 바쳐서
1: 네.
0: 시험의 정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은경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1: 예.
0: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다이시를 직접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1: 그랬다고요? 이런 영화들 글쎄요. 뭐 이제 학원물을 다루는 무슨 뭐 영화 뭐 많잖아요. 뭐
0: 네.
1: 뭐 호러 같은 것도 살짝 있고 뭐 그런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이제 이번에 전주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는데 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작품인데
1: 네.
0: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교생실습이란 영화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에 이은 김민아 감독의 두 번째 장편입니다.
1: 네.
0: 이 김민아 감독이 첫 장편을 쓸 때부터 꽤 시리즈화를 염두에 두고 나름의
1: 이런 학원물에 특화가 되어 있는 감독이신가 봐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한 이제 무서운 학원물이 아니라 코믹이 가미가 됐다는 게 중요하고
1: 예.
0: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여고생들의 이제 어떤 10대의 에너지를 더한 그런 호러 코미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전편에서는 학생과 귀신의 숨바꼭질이 소재였는데요.
1: 네.
0: 교생실습에서는 4층 교무실 에 있는 그 이다이다시를 만나기 위해서 은경과 학생들이 1층부터 차례로 귀신들을 상대를 해서 퀴즈를 풀어 나가게 됩니다.
1: 아,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0: 네.
1: 예, 예, 예.
0: 그래서 1층에는 언어 귀신이 있고요.
1: 네.
0: 언어 귀신을 물리쳐야 2층에 수리 귀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층에는 외국어 귀신이 있고 이들을 다 만나야 죽음의 모의고사를 다 풀어야
1: 예.
0: 이다이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1: 좀 잔혹해요, 아니면 웃겨요? 어떤 거예요, 이게?
0: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1: 말씀해 보세요.
0: 네, 정말 그런 잔혹한 장면이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런 점프스케어 같은 것들이 영화에는 없고요.
1: 없어요.
0: 네. 네, 네, 네. 근데 대신 뭐 수염을 기른 훈장 선생님, 피에로 처녀 귀신 같은 분장을 한 귀신들이 나오긴 하는데
1: 예.
0: 이제 그런 웃음과 약간의 오싹함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B급 영화냐라는
1: 그러니까 네. 가벼운 B급 영화 아니에요?
0: 그렇기도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나름의 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다이다시가 이 일본 요괴인데
1: 요괴?
0: 네. 네. 이 최종 보스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1: 아, 이 요괴가?
0: 네.
1: 그래서
0: 영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은경과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경쟁사회, 이 추락한 교권 속에서 학생과 선생의 인권, 그리고 사제관계를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감독의 고민과 이제 질문들이 좀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 알겠습니다. 교생실습 소개받았습니다. 다음 영화는요?
0: 네. 5월 13일에 개봉한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이고요. 고등학생인 파티마의 일상을 그린 성장 영화입니다. 파티마는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굉장히 좋은 교내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언젠가부터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자신이 끌린다는 걸 알고 그런 성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1: 네.
0: 근데 데이트 상대를 매칭해주는 데이트 앱에서 진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와 교감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퀴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파티마가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가족,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예, 지난해 깐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이다. 배우 연기가 되게 궁금하네요.
0: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주인공인 파티마를 연기한 사람이 나디아 멜리티라는 배우인데
1: 예.
0: 좀 재밌는 게 이 배우가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주연을 맡게 됐고 처음으로 이 작품을 데뷔를 했습니다.
1: 아, 원래 그 배우가 아니고?
0: 네.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첫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게 된 거죠.
1: 예.
0: 근데 이 파티마가 알제리계 프랑스 가정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집은 보수적이어서 힘들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프랑스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 2세대의 고민들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제 청소년의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거 이 나디아 멜리티 배우가 굉장히 잘 연기를 해줬고요.
1: 작년에 이거 수상했을 때 뉴스가 크게 됐을 것 같아요.
0: 네. 파리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래도 이 배우한테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길거리 캐스팅을 했는데 여우주연상을 탔으니.
0: 네. 엄청난 스타의 발견이고
1: 예.
0: 그 인기에 힘입어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내한을 했었는데.
1: 아,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0: 네. 네. 그때 제가 토크 행사를 그 배우랑 같이 했었습니다.
1: 조윤나 기자가?
0: 네.
1: 직접 봤어요?
0: 네. 네, 네. 네. 실제로도 너무 매력 있고 그리고 좀 신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굉장히 심지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이라는 영화와 함께 이 배우의 행보에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이었고 마지막으로는 OTT 시리즈물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TVING에서 보실 수 있는 유미의 세포들 시즌 3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8부작이고 15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1: 그 우리나라 시리즈물이에요?
0: 네. 인기 웹소설 작가인 유미가 자신의 웹소설을 담당한 PD인 술록을 짝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이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는 인기리에 연재된 이동건 작가의 동명 네이버 웹툰이 원작인데요.
1: 예.
0: 실사와 드라마의 경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이제 3개의 시즌으로 제작이 돼서 공개됐습니다.
1: 아, 먼저 이 시즌제로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0: 네네.
1: 네.
0: 그래서 김고은 배우가 이 유미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고요. 지난 5월 5일 시즌3의 마지막 편이 공개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됐습니다. 주인공 유미는 본래 대한국수라는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1: 예.
0: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적성을 깨달아가면서 인기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1: 아, 회사원인데 내가 소설 작가로 데뷔하게 됐다?
0: 네.
1: 예, 예.
0: 시즌3에서는 이 30대에 접어든 유미가 계속 글을 써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그려지고요. 또 연애사도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는데 시즌1과 시즌2에선 구웅, 유밥이라는 캐릭터와 좀 굴곡 있는 연애를 했고요.
1: 네.
0: 시즌3에선 오랜 기간 일에 몰두하던 유미가 담당 PD인 술록과 마침내 연애를 하면서 겪은 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1: 시리즈물인데 시즌제를 하면서 5년 동안 지금 제작이 됐고 시즌3까지 나왔다. 그러면 인기가 꽤 많았다는 건데 어떤 점들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0: 네, 이 유미의 세포들은 네. 유미의 성장소사와 연애사를 좀 극적으로 그려낸 점도 높게 살만한데요.
1: 네.
0: 무엇보다 이 인물 내면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좀 흥미롭게 그려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세포?
0: 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제목처럼
1: 네.
0: 이 세포들이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설정인데요.
1: 예.
0: 예를 들면 이성세포, 감정세포, 예의세포, 작가세포,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출출세포와 같이 각각의 능력을 지닌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을 쓸 때는 작가세포가 발현되고 이런 식입니다.
1: 아, 네. 우리 뭐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거기서 뭐 그 감 뭐 이렇게 슬픔이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0: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들을 바라보는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3D 애니메이션이니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배우들과 이질감 없이 잘 맞물리면서 각 인물들의 이제 내적 고민,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면의 감정들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면 1편, 2편을 보고 봐야 돼요? 아니면 3편만 봐도 돼요?
0: 기왕이면 시즌 네. 1, 2를 보시는 게 이 전체 세계관을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TV에서 볼 수 있다고요? 예, OTT 시리즈 유미의 세포들 시즌 3 소개받았고 앞서 본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또 여고를 배경으로 한 코믹 호러 영화 교생실습 깐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까지 안내받았습니다. 무비가이드 신의 21의 조현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막힐 걱정 없겠습니다. 지금은 교통 안전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역시 소통은 원활한데요. 간선도로 위에서 작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 분기점 부근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일산 쪽이고요. 반포대교 부근 4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인데요. 반포 부근에서 녹지 작업 중이라 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입니다. 우정국로가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연등 행사 때문이고요. 안국 사거리에서 종로 1가 구간이 통제되니까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우정국로 교통 통제는 자정까지 계속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지금은 선선하거나 시원하지만 낮에는 한여름처럼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의 낮 기온이 31도, 강릉,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내리쬐는 강한 볕에 공기가 더 데워지면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지만 뜨거운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온도가 상승하며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급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2: 네, 오늘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주제인데요.
1: 예.
2: 왜 봄이 되고 하니까 결혼식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여기저기서 청첩장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 보는.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첩장을 받으면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항상 뒤따르는 고민이 있는데요.
1: 고민이요?
2: 예, 바로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의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축의금이란 말 그대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을 말하죠.
1: 예.
2: 개념적으로만 보자면 축의금을 얼마를 낼지는 전적으로 축하를 건네는 사람의 몫입니다. 각자 자기 형편이나 축하하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액수를 내면 그만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축의금을 얼마를 낼지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1: 네.
2: 그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청첩장을 받으면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참석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축의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등의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1: 네.
2: 우리는 왜 청첩장 받으면 축하 이전에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는 걸까요?
1: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막 축하도 해주고
2: 네.
1: 돈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2: 네.
1: 어떨 때는 여기는 내가 왜 이거를 받아야 됐지?
2: 그쵸?
1: 뭐 그런 것도 있어요.
2: 그리고 네, 그런
1: 기도 이걸 나한테 줬다는 건 나보고 오란 얘기인가? 근데 난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2: 그 정도 관계는 있... 아닌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도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축하도 해주고 좀 축의금도 넉넉하게 넣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 상대가 과거 우리 집 이벤트에서 꽤 많은 축의금을 낸 사람이라면
1: 네.
2: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축하를 해주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고 또 축의 결혼식 때 전달하는 축의금이 순수하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네는 답례품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축의금의 본질이 순수한 축하의 선물인지 의무적인 교환인지가 분간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 예.
2: 현실에서 사람들이 건네는 축의금은 순수한 축하금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give and take, 즉 의무적인 교환의 결과인 경우가 많을까요? 어때요?
1: 현실적으로
2: 네.
1: 특히 어르신들은 네. 이 give and take라는 그게 있어요. 개념이.
2: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give and take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 우리가 순수한 축하의 의미를 건넨다면
1: 네.
2: 축의금 액수를 얼마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얼마를 내야 적당한지를 고민을 하고 상대가 과거 우리 집 결혼식에는 얼마를 냈던가를 생각한다면 이건 의무적인 교환이라고 보는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순수한 선물의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주는 쪽에서든 받는 쪽에서든 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진정한 선물이란 선물을 준 쪽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야 하고 받은 쪽도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아, 몰라야 한다고요?
2: 예, 예. 근데 이제 데리다의 주장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돈을 많이 번 어떤 사업가가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후에 기부금 액수가 적힌 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에 신문에 보도자료로 뿌렸습니다.
1: 예.
2: 이런 경우 있죠. 그죠?
1: 있어요. 예.
2: 또 어떤 얼굴 없는 천사는 매년 돈이 든 가방을 고아원에 몰래 두고 떠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1: 네.
2: 이 두 가지 사례 중에 데리다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선물을 준 쪽은 누굴까요?
1: 얼굴 없는 천사.
2: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처럼 선물을 준 쪽도 받은 쪽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야 진정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얼굴 없는 천사가 그 돈을 낸 것도 기억을 못하지는 않는데 받는 사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 누군지 참 감사하다 이러지만 나중에 그분 누군지를 모르니까 갚아야 될 의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2: 이런 논리가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선물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축의금을 순수한 선물로 건넨다면
1: 예.
2: 얼마를 낼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예, 예. 또 혼주 쪽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축의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고 또 하객들이 얼마를 냈는지를 혼주가 기록을 해둔다면
1: 네.
2: 이건 축의금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사회적 부채나 의무적인 교환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이 순수한 의미의 선물인지 사회적 교환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상가들도 축의금과 같은 선물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프랑스 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의식이 인류의 오랜 전통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류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다.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할 의무, 그리고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답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모스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부터 인류는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 네.
2: 이러한 전통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1: 의무다.
2: 예, 예, 그렇죠. 원시사회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이웃 부족을 초청을 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0: 이웃을 초청하여 선물을 주는 행위도 의무고요. 또 초대에 응하여 선물을 받는 것도 의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음번에는 또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도 의무에 해당하죠. 만약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를 어겨버리면 사회적 유대는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스의 관점에서 보면 선물의 본질은 기브 앤 테이크이고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1: 그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럴 수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막상 이게 의무고 그냥 사람들 인류가 원시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거라 그러면은
0: 그렇죠. 그런 걸 해야 유대가 이제 네. 유지되는 거라는
1: 유지되는 거죠. 수단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0: 예, 맞습니다. 네. 반면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진정한 선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선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데리다에 따르면 선물이 선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걸 선물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 보답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1: 네.
0: 만약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면서 과거에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또 지금 내는 돈만큼 나중에 내 결혼식에서 되돌려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우리가 흔히 선물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채 순환일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청첩장을 받으면 선물을 얼마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이 철학자 데리다
0: 네.
1: 이분은 네. 선물이나 축의금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리다는 불가능한 선물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네는 선물이 실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갇혀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기억력을 가진 존재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준 걸 기억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답하려 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데리다는 이 선물의 불가능함을 인지하는 것에서 진정한 윤리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축의금을 내면서 이건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1: 네.
0: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쁨에 기꺼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윤리적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순수한 선물을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1: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1: 내가 이번에 줬으니까 다음에 나 이런 일이 있으면 줘야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0: 예, 그렇죠.
1: 그냥 그래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참 예. 기쁘다라고
0: 예. 못 받을 수 있겠지만
1: 주는 게 맞다.
0: 지금은 너의 기쁨에 동참하겠다라는 예. 거죠. 결국 데리다는 선물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선물의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재물에 관한 중용의 태도로 관후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관우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 관우함이 뭐예요?
0: 네,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 인색함과 그 뭐죠? 방탕함의 중간, 중용의 상태인데요.
1: 네.
0: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관우함이란 재물을 주고받는 일의 중용으로 관우한 사람은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마땅히 써야 할 일에 마땅한 양만큼 그것도 즐겁게 주거나 쓸 것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관우함이란 방탕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관우한 사람은 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낼 때도 너무 큰 액수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그 사람의 관계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액수를 내는 사람이 관우한 사람이죠. 만약 사회적 체면 때문에 자기 형편보다 과한 액수를 내면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가진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째째하게 구는 사람은
1: 예.
0: 인색한 사람이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축의금의 액수도 자기 삶의 규모를

0: 깨뜨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기쁨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 관우하다는 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 합리적이고
0: 예, 그렇죠.
1: 그냥 뭐 인색하지도 않고 예. 방탕하지도 예. 않고 그 정도.
0: 돈에 대해 중용의 상태를 말합니다.
1: 그런데 예. 예. 그렇게 다들 하려고는 하죠.
0: 그런데
1: 예, 이제 청첩장을 받으면 예. 고민이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한다. 거기 음식값이 얼마다. 이거 딱 받아들면
0: 그쵸?
1: 이거 5만원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0: 갈 때와 안 갈 때 금액이 달라지긴
1: 달라지죠.
0: 하죠. 네. 맞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청첩장 받으면 얼마를 낼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의금이 진정한 선물이 되는지 여부는 그 액수의 크기보다는 주는 사람의 의도,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주는 건지 축하를 위한 건지 이런 거와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죠. 그래서 축의금을 내야 할 상황이면 가급적 의무감보다는 축하의 마음으로 건넬 필요가 있겠고 또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너무 큰 것보다는 자기 형편과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함께 고려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각자 나는 축의금 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0: 네, 악뮤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소문의 낙원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행이 좋다 시간입니다. 길지의 여행 작가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좀만 지나면 더 더워질 것 같아서 지금이 딱 그냥 여행하기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1: 네,
0: 될까요?
1: 좋습니다. 예. 만춘의 계절이 피어낸 꽃들로 환한 경남 창원의 마산으로 갑니다.
0: 경남 창원의 마산. 근데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근데 왜 창원의 마산이라 그래요?
1: 네.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지금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마산 회원구 두 개의 구 이름으로만 남아있지만요.
0: 예.
1: 오늘만큼은 옛 마산시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산을 여행한다는 건 과거의 시간을 탐험하는 여행이기도 하거든요. 행정구역상 창원으로 불리는 마산은요. 조선시대에는 3대 수산물 집산지로 현대에는 무역항구로 활기를 띈 도시입니다. 4.19 혁명의 불씨였던 3.15 의거, 부마민주항쟁의 배경이 된 민주화운동의 성지기도 하고요. 그 역사와 풍부한 자연으로 맛과 멋을 모두 갖춘 도시 마산. 알고 보면 더 멋진 도시 마산입니다.
0: 조선시대부터 수산물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여기 그러면 해산물 뭐 어시장이 유명해요?
1: 네, 지금도 그런데요. 조선시대에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어종도 풍부해서 3대 수산물 집산지로 불렸던 마산포구거든요.
0: 예.
1: 당시 마산포에서 열리던 마산장의 전통을 이은 곳이 바로 마산어시장입니다. 2000여 개의 점포에서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마산어시장은요. 제철 생선부터 건어물, 농산물 뭐 다 취급하고 있는데 200여 개의 횟집과 수족관에서 싱싱한 회도 맛볼 수 있고요.
0: 네.
1: 고급 어종에서부터 고등어 명태까지 남해안에서 갓 잡은 선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술이 발달했습니다.
0: 통술이 뭐예요?
1: 통술은 한마디로 싱싱하고 푸짐한 각종 해물 안주가 한상 통째로 나오는 술상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가격을 내면 주인이 알아서 갖가지 안주를 차려내는 거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맛있는 안주들이 계속 줄을 잇습니다. 한마디로 술이 오래갈까 안주가 오래갈까 시합이 펼쳐지는 것처럼 안주 공세가 끊이지 않는데 이게 바로 마산 인심이란 생각도 들고요.
0: 전주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1: 네.
0: 그 막걸리를 하나 한 주전자를 사면 거기에 그냥 안주가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막
1: 네, 맞아요. 네.
0: 그런 것처럼 여기는 1인당 가격을 내면은 안주들이 그냥 알아서 사장님이 쭉 내오는 거예요. 오마카세 같은 거예요?
1: 네, 맞아요. 주인에게 이 메뉴 구성의 전권을 주는 건 똑같지만 음식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내주는 게 일본식 오마카세라면 이 통술집에서는 상 위를 다 덮어버리듯이 한꺼번에 안주 접시를 차려내는 방식인 거거든요.
0: 네.
1: 안주는 이제 마산 어시장이 코앞에 있으니까 당연지사 싱싱한 해산물이고요. 생선회, 전복, 미역국, 문어, 숙회, 가리비찜, 두릅 무침, 볼락, 자꾸만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 음식들이 채워줍니다.
0: 네.
1: 원래 원조거리는 1970년대부터 오동동과 합성동 골목이 주류였는데 신마산에도 통술거리가 생겨서 성업 중입니다.
0: 통술거리가 생겨서 성업 중이다.
1: 네, 가봐야겠죠.
0: 꼭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마산을 대표하는 음식 그러면 다 해산물 쪽이겠네요.
1: 네. 첫째는 아마 아귀찜을 임무와 말할 건데요. 소울푸드거든요. 마산에서는 아귀를 아구라고 하니까 아구찜이고요. 또 복국도 알아줍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복집도 마산에 있거든요. 숯불에 구워내는 바닷장어와 꼼장어도 마산이 내세우는 맛 중에 하나고
0: 네.
1: 이 아귀, 복, 그리고 장어 세 가지 메뉴로 마산의 골목을 만들었는데요. 각각의 메뉴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마산 아구찜 아주 좋아했거든요.
0: 네.
1: 일단 마산 아구찜은 꾸덕꾸덕 말린 아귀를 쓰고요. 콩나물과 미나리만 넣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산에 가시면 봄의 맛이 따로 있는데 바로 미더덕입니다. 마산 진동만은요. 미더덕의 주 생산지거든요.
0: 미더덕 참 맛있는데 요즘 너무 비싸서.
1: 그렇죠.
0: 너무 비싸요. 오만두기로 대체하는 데도 되게 많고.
1: 맞아요.
0: 아 이게 그 뜨거운 물 툭 터지는 거 그 맛이 참 일품이에요.

0: 겉이 아주 울퉁불퉁한 과일처럼 생겼거든요. 속껍질까지 깐 미더덕을 초장에 찍어 먹는 건데요. 우리가 해물찜 먹었을 때 주로 먹었던 건 오만둥이고 미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먹습니다. 미더덕회는 그것도 5월까지 맛볼 수 있는 별미니까 한 번도 만약에 안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멍게보다는 미더덕회가 맛이 조금 더 부드럽고 달달하거든요.
1: 저도 미더덕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0: 네.
1: 땡기네요, 이거 참. 지금이 제철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시장 말고 또 가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0: 네, 쉬고 싶은 그대 섬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도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봄기운 느낄 수 있는 남쪽이죠. 거기에서 도섬 해상유원지가 있거든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도섬은요. 마산 앞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섬인데 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돼지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돼지를 부르는 옛말인 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이 도섬이라고 붙여졌습니다.
1: 그러면 그 그냥 돼지섬 이거네요?
0: 네, 맞아요.
1: 어.
0: 그래도 섬이라고 육로로는 갈 수가 없고요. 반드시 배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섬으로 가는 배편은 마산항 도섬 터미널에서 탈 수 있고요.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황금돼지섬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행운의 섬으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40년 전에 국내 최초의 해상유원지였다가 2003년 태풍 매미로 시설이 파괴되고 지금은 자연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해서 도섬 해상공원으로 이름났습니다. 저도 백일장 하러 많이 다녀왔거든요.
1: 예.
0: 이 해안 둘레길을 비롯해서 산책로가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섬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0: 네, 아주 반나절도 안 걸리는데요. 자박자박 걷기가 좋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뜨는 마산의 명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0: 요즘 마산에서 SNS 명소로 떠오른 오션뷰 암자, 장수암입니다. 이 법당 너머 공들여 조경한 마당이 있고요. 그 뒤로 바다가 펼쳐지는데 108개 계단 위에 법당이 있고요. 그 앞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아주 장관입니다. 이 마산에는요. 풍경이 뛰어난 곳들이 많은데 장수암을 뛰어넘는 명소가 남포리 봉화산 안에 있는 천주교 마산교구 카톨릭 교육관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어디서든 바다가 보이는 마산 전체를 통틀어 아마 최고의 바다 경관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산이나 바다 쪽 관광지 가보면은요. 지자체에서 무슨 무장의 길 이래가지고 뭐 잔도길 뭐 해가지고 산책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이런 산책길 같은 거 걷기 좋은 길이 좀 있습니까?
0: 네. 장수암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저도 비치 로드라고요. 바다와 숲의 매력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창안 마산 합포구의 대표 산책로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봄바람 아주 좋죠. 걷기 좋으니까 이 시기에 트레킹 좋고요.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길과 숲길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길도 완만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곳곳에 전망 포인트가 있거든요.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고 또 맑은 하늘과 함께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조용한 분위기 원하신다면 자연의 소리 들으면서 힐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1: 그러니까 지인하고 통술 가가지고 먹고
0: 좋죠.
1: 배가 부르고 나면 이런 길 한번 쫙 걸어주면 소화도 되고 참 좋지 않을까
0: 바다도
1: 싶은데.
0: 바다도 보고. 네.
1: 네. 그 색다른 곳 한 곳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0: 네. 마산의 동피랑길이라고 불리는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름처럼 꼬불꼬불 골목길이 이어지는데 고즈넉한 길입니다. 벽화마을 고지대에 올라서면요. 멀리 마창대교도 보이고 마산일대 탁 트인 풍경도 볼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경사에 숨이 차도 또 꼭 높은 지대에 올라가 보시면 그 풍경이 대신할 겁니다. 그 한때 마산의 명동이라고 불리던 창동 골목 여행도 함께 추천드리는데요. 아기자기한 벽갑길과 또 공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 창동 예술촌이거든요. 헌책방도 있고 양과점, 부식집, 다방 그대로 남아있어 옛 골목 정치가 아주 좋습니다. 마산 예술 흔적 골목 또 문신 예술 골목 에꼴드 창동 골목 골목 등 세 가지 테마로 나뉘는데요.
1: 네.
0: 인증샷 남기거나 공방에 들려 체험하기도 좋습니다. 예술촌 곳곳에 목공예나 유리공예, 오르골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많으니까 다가오는 연휴에 다녀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1: 마산이 서울에서는 좀 먼 곳이라
0: 맞아요.
1: 교통편도 좀 애매하고.

0: 이게 부산 쪽으로 가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습니까, 길이?
1: 창원 KTX 중앙역에 내리셔서요, 마산으로. 예. 네. 터미널로 가셔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0: 그 창원에서 이제 KTX가 있고, 그럼 창원에서 네, 마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1: 한 30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0: 예, 예.
1: 네, 창원 여행까지 같이 곁들여서 마산 여행하시면 너무 좋죠.
0: 알겠습니다. 자, 여행이 좋다. 오늘 마산 여행 떠나봤습니다. 길재 여행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라디오 맛이 위크엔드 2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휘성이 부르는 사랑은 맛있다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ust wanna fall in love.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0: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아직은 선선하거나 시원하지만 낮에는 한여름처럼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6.2도를 기록했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관령과 경북 봉화로 8.6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았는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 웃돌면서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가 31도, 강릉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내리쬐는 강한 볕에 공기가 더 데워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지만 뜨거운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상승하며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고 때이른 더위는 급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과 삼성가족, 우리는 모두 한몸 한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사후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훈련지였던 베이징을 거쳐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선수단은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장 출신의 현철윤 단장 등 39명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내고향 여자축구단 일행 39명에 대해 오늘부터 24일까지 방남을 승인했습니다.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릅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의 매각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은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천여 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여간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수령한 주식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는 25억여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쿠팡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29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9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